0: 흥원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일부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국내외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용자 국적을 즉시 가려낼 수 없었던 엔트로픽은 결국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체계가 강화될 때까지 몇 주간 차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출시된 AI 모델이 정부 개입으로 가동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도체와 제조 장비를 넘어 AI 모델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은 이제 정상 작동 중인 AI 서비스가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매진 발표와 현장 분위기 사이에 괴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평범한 팬들의 축제에서 부유층과 기업 고객을 위한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축구의 대중성과 상업화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에 대해 외국인 접근 차단 조치를 내린 배경에 아마존의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엔트로픽의 페이블 5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부 당국에 직접 알렸습니다. 페이블 5 모델이 는 사이버 보안이나 생화학 무기 관련 명령을 차단하도록 설계됐지만 아마존 연구원들은 일련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보안당국은 아마존의 주장을 검증한 뒤 외국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백 악관 고위 관계자는 최종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부터 엔트로픽에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한 핵심 투자자이며 향후 2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도 약속한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경쟁사인 오픈AI에도 최대 500억 달러 투자를 약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정부가 잠재적 보안 위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0: 미국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가 최근 잦은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제외한 미국 비자는 모두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데 예약이 오직 이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기 안내 문구가 뜨고 한참을 기다려도 로그인 화면조차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대행하는 업체들은 컴퓨터 여러 대를 켜놓고 시도해도 속수무책이라며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합니다. 당장 미국 현지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 노동자들은 출국 일정을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몇 달 뒤 출국을 앞둔 유학생들도 예약 차질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을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원인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으니 이달 13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피파 박물관이 문을 열고 북중미 월드컵 붐 조성에 나섰습니다. 로베르토 바조와 마르코 마테라치, 조지 웨아 등 축구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줄리메 컵을 포함한 100년 넘는 월드컵 역사가 전시됩니다. 피파의 공식 협력사인 현대자동차는 박물관을 후원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홍보에 나섰고 버드와이저와 코카콜라도 마케팅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 선수들에게만 입국 비자를 발급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경기장 밖에서도 뜨거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은 물론 한국 기업까지 월드컵 마케팅 전쟁에 가세했고 미국과 이란은 신경전을 벌이는 등 경기장 밖에서도 뜨거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들어선 피파 박물관.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1994년 이탈리아 준우승의 주역인 로베르토 바조 등 축구계 전설들이 모였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마르코 마테라치와 아프리카의 축구 전설 조지 웨아, 프랑스 아트 축구의 주역인 유리 조르카예프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한국과의 16강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이탈리아의 크리스티안 비에리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 I grew up in Australia and my dream was to play in the World Cup with the Italian jersey, you know. The two World Cups that I played was the best moment of my life.
3: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미국 현지에 월드컵 열풍 조성에 나섰습니다.
5: In what we try to do,
4: with the World Cup, which is uniting the world, a FIFA arena in Central Park, a mini pitch in Central Park.
3: 100년이 넘는 월드컵 역사를 담은 FIFA 박물관엔 최초의 우승 트로피인 줄리메 컵도 전시됐습니다.
5: 줄리메 컵을 볼 수 있는 FIFA 뮤지엄은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열려 폐막일인 7월 19일까지 이곳 미국 뉴욕 록펠러 플라자에서 운영됩니다.
3: FIFA의 공식 협력사인 현대자동차는 FIFA 박물관을 후원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식 후원사인 버드와이저도 브랜드 홍보전에 뛰어들었고 코카콜라와 메이시스 백화점도 마케팅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쟁 중인 이란의 대표팀 선수들에게만 입국 비자를 발급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벌써 경기장 밖에서도 뜨거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전 세계에 송출되는 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7: 중국은 권력 세습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지난번 베이징 방문에서 이번 시진핑 방북도 김정은으로서는 김주혜 문제로 좀 아픈 대목이다.
6: 후계자 조기 부각의 속도 조절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주혜가 아직은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메시지를 제한적으로 담당한 결과로도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해비 40여 년의 국민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5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긴급 차단하면서 글로벌 AI 생태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AI 기업 엔트로픽이 사흘 전 출시한 신형 AI 모델 두 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보안 분석에서 획기적 성능을 보였지만 동시에 적대 세력이 확보할 경우 정부와 금융 시스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엔트로픽은 출시 단계에서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15개국 핵심 파트너에게만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일부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국내외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용자 국적을 즉시 가려낼 수 없었던 엔트로픽은 결국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체계가 강화될 때까지 몇 주간 차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출시된 AI 모델이 정부 개입으로 가동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도체와 제조 장비를 넘어 AI 모델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은 이제 정상 작동 중인 AI 서비스가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매진 발표와 현장 분위기 사이에 괴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평범한 팬들의 축제에서 부유층과 기업 고객을 위한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축구의 대중성과 상업화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에 대해 외국인 접근 차단 조치를 내린 배경에 아마존의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엔트로픽의 페이블 5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부 당국에 직접 알렸습니다. 페이블 5 모델이 는 사이버 보안이나 생화학 무기 관련 명령을 차단하도록 설계됐지만 아마존 연구원들은 일련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보안당국은 아마존의 주장을 검증한 뒤 외국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백 악관 고위 관계자는 최종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부터 엔트로픽에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한 핵심 투자자이며 향후 2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도 약속한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경쟁사인 오픈AI에도 최대 500억 달러 투자를 약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정부가 잠재적 보안 위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0: 미국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가 최근 잦은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제외한 미국 비자는 모두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데 예약이 오직 이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기 안내 문구가 뜨고 한참을 기다려도 로그인 화면조차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대행하는 업체들은 컴퓨터 여러 대를 켜놓고 시도해도 속수무책이라며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합니다. 당장 미국 현지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 노동자들은 출국 일정을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몇 달 뒤 출국을 앞둔 유학생들도 예약 차질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을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원인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으니 이달 13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피파 박물관이 문을 열고 북중미 월드컵 붐 조성에 나섰습니다. 로베르토 바조와 마르코 마테라치, 조지 웨아 등 축구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줄리메 컵을 포함한 100년 넘는 월드컵 역사가 전시됩니다. 피파의 공식 협력사인 현대자동차는 박물관을 후원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홍보에 나섰고 버드와이저와 코카콜라도 마케팅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 선수들에게만 입국 비자를 발급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경기장 밖에서도 뜨거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은 물론 한국 기업까지 월드컵 마케팅 전쟁에 가세했고 미국과 이란은 신경전을 벌이는 등 경기장 밖에서도 뜨거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들어선 피파 박물관.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1994년 이탈리아 준우승의 주역인 로베르토 바조 등 축구계 전설들이 모였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마르코 마테라치와 아프리카의 축구 전설 조지 웨아, 프랑스 아트 축구의 주역인 유리 조르카예프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한국과의 16강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이탈리아의 크리스티안 비에리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 I grew up in Australia and my dream was to play in the World Cup with the Italian jersey, you know. The two World Cups that I played was the best moment of my life.
3: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미국 현지에 월드컵 열풍 조성에 나섰습니다.
8: In what we try to do with the World Cup, which is uniting the world, a FIFA arena in Central Park, a mini pitch in Central Park.
3: 100년이 넘는 월드컵 역사를 담은 피파 박물관엔 최초의 우승 트로피인 줄리메 컵도 전시됐습니다.
5: 줄리메 컵을 볼 수 있는 FIFA 뮤지엄은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열려 폐막일인 7월 19일까지 이곳 미국 뉴욕 록펠러 플라자에서 운영됩니다.
3: FIFA의 공식 협력사인 현대자동차는 FIFA 박물관을 후원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식 후원사인 버드와이저도 브랜드 홍보전에 뛰어들었고 코카콜라와 메이시스 백화점도 마케팅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쟁 중인 이란의 대표팀 선수들에게만 입국 비자를 발급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벌써 경기장 밖에서도 뜨거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전 세계에 송출되는 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7: 중국은 권력 세습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지난번 베이징 방문에서 이번 시진핑 방북도 김정은으로서는 김주혜 문제로 좀 아픈 대목이다.
6: 후계자 조기 부각의 속도 조절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주혜가 아직은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메시지를 제한적으로 담당한 결과로도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 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5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각 14일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은 대면 방식 대신 화상회의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카타르와 함께 14일 화상회의를 열어 양해각서에 전자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미국 측 일정상 제약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제네바 서명식에 참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출국 전까지 귀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부통령은 국내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의 합의가 14일 서명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달 기준 1,500일을 넘어서며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을 추월했습니다. 참호전과 첨단 무기가 뒤섞인 이번 전쟁은 수십억 원짜리 전차가 수백만 원대 무인기에 격파되는 비대칭 전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각국 국방비 지출이 폭증하는 가운데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으로 신냉전 구도 굳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에서 촉발된 자원 무기화는 핵심 광물 전반으로 확산되며 공급망 분절과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뇌관이 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제는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전 세계 안보와 경제를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방산 패러다임을 바꾼 비대칭 전력부터 신냉전 구도까지 이번 전쟁의 거시적 파급력을 짚어봤습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3: 참호전과 첨단 무기가 뒤섞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공식을 완전히 깼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전차와 함정이 수백만 원대 무인기에 무너지는 가성비 전쟁이 입증됐습니다. 전 세계 방산 패러다임이 비대칭 전력으로 급변하며 각국 국방비 지출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4: So you may have a counter-drone system, but they may have a very limited utility against the increasingly sophisticated uninhabited aircraft designs that we see Ukraine using.
3: 글로벌 지정학은 뚜렷한 진영 대결로 쪼개졌습니다. 나토에 맞선 북중러의 밀착으로 신냉전 구도가 굳어졌고 이는 다원적인 지정학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 역시 또 다른 전장입니다. 에너지에서 촉발된 자원 무기화는 핵심 광물 전반으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경제적 효율보다 안보를 우선하며 찢겨나간 공급망은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뇌관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지만 정작 전장은 출구 없는 교착 상태입니다.
5: 다, головна проблема в тому, що Путін зараз не готовий до припинення війни, психологічно не готовий. Вони інерційно говорять про анкоридж, про те, що Україна має віддати Донбас. 다.
3: 미국의 참전으로 끝난 1차 대전과 달리 이번엔 러시아의 핵무기 탓에 서방의 개입이 차단됐습니다. 확전도 압도적 승리도 불가능한 기형적 딜레마. 결국 이 기나긴 잔혹사의 끝은 전장이 아닌 미국의 외교 정책 등 외부 변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탈리아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셜미디어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과제라며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여러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사익이 아닌 공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놓고 당내 계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터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이탈리아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을 여당의 과제로 제시하며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사이 균형 감각이란 정치인의 자질을 소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사실상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린 만큼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도 했는데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국내 정치 관련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내홍을 겪는 여당의 결집을 당부한 거란 분석과 함께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거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출국 직전 진행한 취임 1년 회견에서도 당권 제도전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를 에둘러 겨냥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7: 제가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죠.
6: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르네상스 문화중심지로 꼽히는 피렌체를 찾아 토스카나 주지사와 피렌체 시장 등과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은 협력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성박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특별미사 참석과 기념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8: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9: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피파 월드컵 카타르와 스위스의 조별리그 경기가 공식 관중 집계와 실제 현장 분위기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월드컵 흥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P통신통신에 따르면 토요일 낮 열린 이 경기의 공식 관중 수는 67,966명으로 발표됐지만 TV 화면에는 곳곳에 빈 좌석이 노출됐습니다. 특히 햇볕을 정면으로 받는 동쪽 관중석에서 빈자리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시작 당시 기온은 화씨 82도로 베이지역 기준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초여름 더위였습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평소에도 동쪽 좌석이 뜨겁기로 알려져 있어 일부 팬들이 좌석 대신 그늘진 구역에서 경기를 지켜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월드컵 개막 초반부터 여러 경기장에서 공식 관중 수와 실제 좌석 상황 사이의 차이가 반복되면서 비싼 티켓 가격과 중립 경기의 흥행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파는 전날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 경기에서도 빈 좌석 논란이 일자 많은 관중이 콘코스에서 경기를 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관중석이 비어 보이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숫자상 흥행과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NFL 경기 기준 68,500명을 수용하며 불과 4개월 전 슈퍼볼을 개최한 미국 대표급 경기장입니다. 2년 전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 콜롬비아전에서는 7만 971명이 입장한 바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카타르가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만들며 월드컵 본선 사상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밖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이름값만으로 모든 좌석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거센 파도에 휩쓸린 여성 2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최근 며칠간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이어진 너울성 파도와 강한 이안류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북태평양 저기압의 영향으로 파고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해역에서는 파도 높이가 15피트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산타크루즈 소방당국은 두 여성이 해안가 바위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렸으며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주말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발생한 두 번째 파도 관련 사망사고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남부 해안 지역에서도 유사한 기상 조건이 이어지고 있어 당국은 해변 출입을 자제하고 구조요원이 배치된 해변만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같은 위험한 해상 상태가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 오늘 오후 3시 23분 선벨리 지역 170번 주 고속도로 남행선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코 블러바드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전복돼 좌측 갓길에 뒤집힌 채 멈춰섰습니다. 미션지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소방서도 구조대를 급파했습니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전복된 차량 주변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 교통통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 출퇴근 시간대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우회로를 이용하거나 지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올해 초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해 1호 인증 치유농장을 배출했습니다. 치유농장은 텃밭 가꾸기와 요리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 사는 고령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우울감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치유농업은 치매와 편마비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안으로 100여 곳을 치유농장으로 추가 인증할 계획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11: 오늘은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치유 농업 이야기입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 텃밭에 들러서 채소에 물을 주고 그동안 얼마나 잘 자랐는지 살펴봅니다. 빨갛게 익은 보리밥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덤.
13: 따보고 예. 만져도 보고 그렇게 예. 하시죠.
14: 아, 그럼 뭐가 좋으세요?
13: 내 마음이 새카지게 상쾌해요.
14: 아, 그렇구나.
12: 예. 오늘은 피자 만드는 체험도 있는 날. 이 치유농장은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독거노인센터 그리고 가족상담센터 등과 협력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이 어른들을 모시고 할 때는 최대한 마음에 있는 거 많이 이끌어내드리려고 그리고 저도 좀 즐겁게 많이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칭찬해드리려고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12: 농진청 연구 결과 치유농업은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매와 편마비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6: 이에 따라 농진청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2: 신청 접수와 심사를 통해서 올해 초 처음으로 시설 인증을 받은 치유농장은 91곳.
17: 치유농업이 체험을 넘어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우수한 치유농업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 농진원은 올해도 시설 인증 신청을 받아서 100곳가량을 치유농장으로 추가 인증할 예정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18: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9: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8: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9: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8: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9: 문의는 323-229-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캘리포니아 남부의 미 해병대 주요 기지인 캠프 펜들턴에서 마약 밀반입 용의자 두 명이 기지 안으로 침입해 6시간에 걸친 대규모 수색 끝에 체포됐습니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에 따르면 지역 경찰의 추격을 받던 용의자들이 기지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용의자들은 기지 내 주거 지역에 차량을 버린 뒤 도보로 달아났고 기지 당국은 군 장병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인 실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군 범죄수사국은 약 3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으며 캠프 펜들턴 헌병대와 오렌지 카운티 보안국 마약단속국 국경순찰대 등 여러 기관이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들이 버린 차량에서 코카인과 펜타닐 약 51kg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도주국을 넘어 군사시설 보안 문제와 마약 밀반입 단속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용의자들의 신원과 추격이 시작된 장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펜타닐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번진 가운데 군 기지까지 도주로로 이용된 점은 법 집행기관과 군 당국 모두의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주 발생한 미군 헬기 격추 사건이 양국을 전면 충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야간 정찰 중이던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 드론 폭발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로 드론의 적외선 유도 장치가 조종사 무릎에 떨어져 비행복 일부가 불에 탔고 헬기는 물에 추락했습니다. 두 조종사는 헬기가 가라앉기 직전 물속으로 탈출해 2시간 동안 표류하다 무인 드론 보트에 구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란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명령했고 이란은 페르시아만의 미군 기지와 동맹국들을 공격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카타르와 파키스탄 외교관들이 급히 중재에 나서면서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카타르 외교단이 테헤란에서 새로운 평화협정 초안을 갖고 돌아왔고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합의 임박을 확신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공습을 취소했습니다. 중재국들은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이란 봉쇄 완화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의 동결 자산 수십억 달러 해협 통제권,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남아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합의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 완화나 자금 동결 해제도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 서명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프랑스 G7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감시 강화와 이란 합의 이행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1: 한국 축구 국가대표 오현규 선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오현규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체코와의 경기 후반 35분 역전골을 넣으며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아버지 오혜선 씨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 아들이 등번호도 받지 못한 채 예비선수로 동행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현규는 중학교 2학년 때 왼쪽 팔뼈가 부러져 6개월을 쉬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9개월을 재활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오혜선 씨는 아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라고 조언했고 경기도 남양주에 직접 추어탕집을 차려 아들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는 고향인 전북 남원에서 먹었던 어머니의 추어탕을 떠올렸고 건강식인 추어탕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먹였다고 밝혔습니다. 오혜선 씨는 카타르 월드컵 때의 경험이 오늘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데 큰 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으로 좌절했던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결승골을 넣기까지 아버지의 묵묵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예비선거에서 탈락한 공화당 성향 후보 스펜서 프렛이 패배를 인정한 뒤에도 지역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리얼리티 TV 스타인 프렛은 금요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3분 분량 영상에서 자신은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부패한 기계를 드러내기 위해 출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11월 결선은 현직 캐런 베스 시장과 LA시의원 리디아 라만 후보의 맞대결로 좁혀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민주당 성향이며 LA시장 선거는 공식적으로는 비정당 선거입니다. 프렛은 영상에서 두 후보를 LA 문제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노숙자 문제와 치안, 그리고 세수 감소와 도시 서비스 축소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대형 개발업자와 호텔업계 사업가들이 LA를 떠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 식당 폐업과 세수 감소, 그리고 경찰 소방 서비스 약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프렛이 언급한 일부 의혹과 폭로성 주장은 현재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후보와 관련해 사임할 정도의 녹음 파일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해당 녹음의 존재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프렛은 지난해 팰리세이즈 화재로 자신의 집을 잃은 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산불 대응과 시 정부 책임론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는 영상에서도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며 LA 시정에 대한 분노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예비선거 결과는 현직 베스 시장에게도 부담스러운 신호로 해석됩니다. 베스 시장은 1위를 기록했지만 과반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고 라만 후보는 개표가 진행되면서 프렛을 제치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11월 결선은 단순한 후보 간 대결을 넘어 LA의 노숙자 정책, 치안 산불 대응 주거비, 그리고 시 정부 신뢰 문제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3: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오늘 오후 12시 38분 잉그루드 사우스밴 네스 에비뉴와 웨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갇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11 신고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 안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여 갇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사우스 LA 지서에서 현장 통제와 사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갇힌 사람의 상태와 부상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7분 롱비치 매그놀리아 에비뉴와 웨스트 애너하임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롱비치 트랜짓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강탈 사건으로 버스에서 강제로 끌려나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흰색 롱비치 트랜짓 버스를 탈취한 후 운전기사를 차량 밖으로 던져냈습니다. 롱비치 경찰청은 현장에서 차량 강탈 신고를 접수했으며 피해 운전기사의 상태와 용의자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탈취된 흰색 버스는 마지막으로 데이지 에비뉴 북쪽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주 차량 추적과 용의자 검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8분 실마지역 폴크스트리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11 신고를 통해 한 명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미션 분서 소속 LAPD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습니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들이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격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분 사우스 메인과 5419번지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다른 사람을 권총으로 폭행한 후 건물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권총 손잡이로 구타한 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 문을 막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LAPD 뉴턴관을 써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 주변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용의자 설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항공지원팀까지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현장 주변이 완전히 봉쇄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현재 용의자는 여전히 총기를 소지한 채 건물 안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경찰은 안전한 체포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 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 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 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정책의 핵심 기관인 LAHSA가 배정받은 예산 수천만 달러를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HUD는 최근 LAHSA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HUD는 LAHSA가 지난 5년간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연방 납세자 돈을 받았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정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미비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장치 부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별도의 감사 보고서는 더 구체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LAHSA는 2025년 6월 종료된 회계연도에 약 1억 800만 달러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년도 미집행액도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연방 예산만 따져도 지난 회계연도에 약 6,150만 달러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4,900만 달러에서 5,440만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소 700만 달러 이상이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는 프로그램 지연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LAHSA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부정확성이 있었고 이를 감사 막바지에 조정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세금 사용을 감시해야 할 내부 통제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LAC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LAC 컨트롤러 케네스 메히아 사무실의 분석에 따르면 캐런 베스 시장의 첫 전체 회계연도였던 2024년 6월 종료 회계연도에 LAC는 노숙자 관련 예산 중 5억 1,300만 달러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에도 최소 4억 7,300만 달러가 미집행됐습니다. LAHSA는 LA시장과 LA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이 임명하는 10명 위원회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2023년 가을 자신을 LAHSA 위원으로 임명한 뒤 직접 위원회에 참여해왔습니다. 베스 시장 측은 LAHSA의 부실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기관에서 벗어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LAHSA 측은 연방정부의 조치가 LA 지역의 노숙자 지원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수천 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 실패가 문제였음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체코전에서 득점이 절실한 상황에 손흥민을 후반 중반 교체했고 대신 투입된 오현규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홍 감독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손흥민을 조커로 활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시험해왔습니다. 최근 A매치에서 손흥민은 선발로 나서더라도 후반 중반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고 2경기 중 1경기만 선발 출전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는 19일 멕시코전에서는 최전방 원톱 자리에 오현규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이 조커로 투입될 경우 상대 수비에 안겨줄 부담감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오현규가 선발로 나서고 손흥민이 후반부터 투입됐을 때 두 선수 모두 골을 넣으며 가장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 감독은 체코전 직후 손흥민의 득점 감각을 신뢰한다며 주장으로서 두터운 신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페루 경찰이 월드컵 마스코트 복장으로 마약 용의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수도 리마에서 목요일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동안 경찰 두 명이 미국 대표 독수리 클러치와 캐나다 대표 무스 메이플 탈을 쓰고 용의자의 집에 접근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48살 남성으로 마약 거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열성 축구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보 수집을 통해 용의자가 월드컵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마스코트 복장 작전을 기획했습니다. 마스코트 복장을 한 경찰들은 쇠망치로 문을 부수고 진입해 코카인 베이스 2,500여 개와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페루에서는 5g에서 50g의 코카인 베이스를 소지하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루 경찰은 이전에도 그린치와 프레디 크루거, 데드풀 울버린, 심지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용의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창의적인 수사기법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1: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
2: 빙하와 화산, 오로라와 폭포가 펼쳐지는 그 신비의 세계로 아주 투어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가을빛 가득한 아이슬란드에서 즐기는 따뜻한 블루 라군 온천과 골든서클, 링로드 일주, 그리고 환상적인 검은 모래 해변까지.
2: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아주 투어와 함께 하세요.
1: 9월 14일 출발, 8박 9일 아이슬란드 완전 일주.
2: 문의는 213-388-4000, 388-4000번, 아주 투어.

0: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합의 서명 시점을 두고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전쟁 종전 합의가 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며칠 내 서명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14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명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있는데 이란은 디지털 원격 서명을 주장하며 별도의 대면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총리는 24시간 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전자 서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에서도 양측 입장차가 여전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비핵화 약속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강조한 반면 이란은 양해각서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란은 해협 통제권과 수수료 부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규례 제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란은 다음 달 4일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예정해 종전 합의를 전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보고서는 세금 사용을 감시해야 할 내부 통제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LAC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LAC 컨트롤러 케네스 메히아 사무실의 분석에 따르면 캐런 베스 시장의 첫 전체 회계연도였던 2024년 6월 종료 회계연도에 LAC는 노숙자 관련 예산 중 5억 1,300만 달러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에도 최소 4억 7,300만 달러가 미집행됐습니다. LAHSA는 LA 시장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이 임명하는 10명 위원회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2023년 가을 자신을 LAHSA 위원으로 임명한 뒤 직접 위원회에 참여해왔습니다. 베스 시장 측은 LAHSA의 부실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기관에서 벗어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LAHSA 측은 연방정부의 조치가 LA 지역의 노숙자 지원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수천 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 실패가 문제였음을
0: 샌프란시스코시가 펜타닐 오남용과 과다복용 사망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확대합니다. 시 당국은 다운타운과 텐더로인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보건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합성 마약으로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과다복용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나록선 같은 해독제 배포를 늘리고 거리 상담과 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록선은 마약 과다복용 시 호흡을 회복시키는 응급 해독제로 즉각적인 생명구조 효과가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공공보건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며 과도한 단속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식지로 보호받아 온 곳입니다. 시위대는 환경 파괴와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정부는 이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을 키울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일주일 넘게 계속되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고위 보좌관이었던 쿠슈너의 사업이 현지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체코전에서 득점이 절실한 상황에 손흥민을 후반 중반 교체했고 대신 투입된 오현규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홍 감독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손흥민을

손흥민의 득점 감각을 신뢰한다며 주장으로서 두터운 신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페루 경찰이 월드컵 마스코트 복장으로 마약 용의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수도 리마에서 목요일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동안 경찰 두 명이 미국 대표 독수리 클러치와 캐나다 대표 무스 메이플 탈을 쓰고 용의자의 집에 접근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48살 남성으로 마약 거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열성 축구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보 수집을 통해 용의자가 월드컵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마스코트 복장 작전을 기획했습니다. 마스코트 복장을 한 경찰들은 쇠망치로 문을 부수고 진입해 코카인 베이스 2,500여 개와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페루에서는 5g에서 50g의 코카인 베이스를 소지하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루 경찰은 이전에도 그린치와 프레디 크루거, 데드풀 울버린, 심지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용의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창의적인 수사기법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배고픈 분들 지금 채널 돌리면 손해입니다. 여기는 라디오 서울 AM 1650 우리들의 LA 이야기, LA 사는 이야기의 김재현입니다.
1: 주말 저녁 차 안에서 또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죠. 저는 박지수입니다. 반가워요 선배.
0: 오늘 낮안을 보셨어요? 이렇게 맑은 날 LA 월드컵 열기까지 더해지니까 윌시아에서 올림픽 버몬트에서 웨스턴 사이 한인타운 거리가 그냥 들떠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유니폼 입고 다니고.
1: 맞아요. 요즘 K타운 한타라고 부르는 이 동네가 그냥 미국 속 서울 같잖아요. 예전부터 윌시아 라인 따라 쭉 또 올림픽 라인 따라 쭉 골목마다 한국 간판이 꽉 들어찬 그 풍경 그대로인데 이제는 외국인들까지 줄 서서 김치찌개 먹는 시대니까요.
0: 제가 USC 다니던 시절에는요. 진짜 한국마트 하나 보려고 차 몰고 여기까지 와서 김치 사고 라면 박스 쌓아놓고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H마트다, 시온이다, 한남이다, 가주다 뭐 마트만 골라다니고 거기서 바로 올라가서 순두부, 냉면, 감자탕까지 해결하고
1: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골목마다 있잖아요. 늦은 밤까지 불 켜져 있는 치킨집, 숯불 냄새 폴폴 나는 갈비집 골목 끝에서부터 냄새로 길 찾는 떡볶이집 또 새벽까지 불 꺼지지 않는 포장마차 스타일 술집들 주말 저녁에 팔가 쪽으로만 가도 고기 굽는 냄새가 진짜 와
0: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한타 지나가고 계시면 창문 한번 살짝 열어보세요. 어딘가에서 마늘기름에 달달 볶는 냄새 곰탕 국물 끓는 냄새 김치전 지지는 소리 들릴지도 몰라요. 저도 녹음 끝나면 윌셔랑 버몬트 쪽으로 한 그릇 하러 가야겠어요.
1: 오늘 LA 사는 이야기, 우리가 살던 그 동네 한인타운. 그 중에서도 음식 이야기 준비했어요. 예전 올림픽 선상 허름한 분식집부터 요즘 외국인들까지 줄 서는 힙한 한식당, 그리고 우리만 알고 싶은 골목 맛집까지 냄새나는 수다 실컷 풀어볼게요.
0: 아, 나도 그 골목 기억난다. 거기 김치찌개집 아직 있냐 하시는 분들. 또 나만 아는 숨은 맛집 자랑하고 싶은 분들.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ID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지수 씨랑 제가 군침 흘리면서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1: 잠시 후에는요. 선배가 밤마다 AI랑 씨름하면서 만들었다는 자작 응원곡 필승 코리아 붉은 파도 코리아도 살짝 들려드릴 거예요. 월드컵 열기 한인타운 음식 냄새랑 같이 제대로 올려보죠.
0: 여기는 라디오 서울 AM 1650 우리들의 LA 이야기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주말 저녁 한인

0: 타운으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저녁 하늘 진짜 맑죠? 아마 지금도 웨스턴이랑 올림픽 쪽으로 축구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선배 월드컵 경기 있는 날은 한인타운 거리 자체가 빨간색으로 물들잖아요. 카페에서 도고깃집에서도 다 경기 틀어놓고, 지금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어디 가서 같이 보실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오늘은 본편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양념 코너부터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밤에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만든 자작곡, 오늘은 축구 특집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직관적이에요. 먼저 한국 월드컵 축구팀 응원송 필승 코리아 준비해놨고요.
1: 선배, 이거 진짜 본인이 다 만든 거라고 몇 번을 강조하시던 그 곡이죠.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이시다가도 흥얼거린다는 그 노래, 그 다음 곡도 있죠?
0: 그렇죠. 이게 한국으로 안 되더라고. 자, 한국 축구 우승을 염원하면서 붉은 파도 코리아까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예전에 윌시어길 스포츠바에서 태극기 두르고 목이 다 쉬도록 응원하던 그 느낌 그대로 넣으려고 했었어요.
1: 지금 하인타운 8가 쪽에서 삼겹살 굽고 계신 분들은 방금 불판이 고기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랑 같이 떠올리시면 딱일 것 같아요. 창밖에는 맑은 하늘 안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선배의 축구 자작곡.
0: 잠시 후에는 우리가 살던 그 동네 한인타운이라는 주제로 요웨스턴 골목 예전부터 있던 순댓국집이랑 요즘 뜨는 디저트 가게까지 쭉 돌아볼 거고요.
1: 한인타운이 그냥 밥 먹는 데가 아니라 아예 영어 한마디 안 써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모여있는 동네잖아요. 마트, 분식, 집빵, 집 노래방까지. 나 여기서만 하루 종일 살아도 절대 안 지루해요.
0: 그러니까요. 오늘 들으시다가 나만 아는 한인타운 맛집이 다 추억의 식당이다 싶은 곳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살짝 자랑해주세요. 우리 또 다음 주 양념 코너에 소개해드리죠.
1: 그럼 일단 본편 들어가기 전에 요 선배의 자작 응원송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고기 굽는 손 잠깐 멈추시고 볼륨은 살짝 올려주시고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에서 띄워드립니다. 필승 코리아 이어서 붉은 파도 코리아까지 쭉 듣고 본격적으로 한인타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토요일 저녁 책임지고 있는 김재현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인타운에서 저녁 출근해온 박지수입니다. 다들 어디에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0: 지수씨, 요즘 한타 저녁 공기 느껴보셨어요? 해질 무렵이면 윌셔에서 버몬트 또 올림픽 쪽으로 고기 굽는 냄새가 동네 전체를 덮어버리죠?
1: 맞아요. 선배, 제가 요즘 집이 웨스턴 근처잖아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옆 건물에서 고기 굽는 연기 올라오면 진짜 계획 없던 저녁 약속 바로 잡게 되더라고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왔을 때는요. 그때는 말이죠. 밤에 사람들 몰리는 데가 설렁탕집이나 곰탕집 몇 군데였거든요. 지금처럼 줄 서서 들어가는 바비큐집. 그런 분위기는 잘 없었어요.
1: 그 얘기 들으면 항상 신기한 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인타운 하면 그냥 KBBQ 동네 이미지였거든요. 타크스 같은 데가 이미 기준처럼 느껴졌어요.
0: 그러니까요. 요즘 분들은 한타 오면 고기는 당연히 파크스나 조선갈비 같은 데 가는 줄 아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고급 이미지보다는 밤새 불 켜져 있는 국밥집, 순두부집이 먼저 떠올랐어요.
1: 근데 선배, 요즘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한인타운에서 모이면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소주 칵테일 파는 바도 가고 김치랑 불고기 들어간 버거집도 가고 메뉴 구성이 완전 달라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김치가 나오는 버거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미국 친구들이 먼저 그 김치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니 세상이 참 묘하게 바뀌었죠.
1: 선배, 그거 아세요? 요즘 미국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랑 넷플릭스로 먼저 한타를 알게 돼서요. 진짜로 서울에 있는 거리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간판도 그렇고 카페 느낌도 그렇고.
0: 요즘 기사들 보면요. 한인타운 보고 서울이랑 다를 게 별로 없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윌셔라인 따라가다 보면 카페 디저트 집바가 쫙 붙어 있으니까 저도 가끔 한국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1: 저는 어릴 때 한인타운이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세대거든요. 부모님도 그래서 한타에서 조금 떨어진 데로 이사 가셨는데 제가 다시 이 동네로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또 너무 재밌는 동네예요.
0: 지수 씨는 그래도 요즘 한타만의 그 활기가 좋으실 거예요. 제가 살던 때는 한식당이 거의 교민들만 아는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라틴계 백, 인 아시아계 손님들이 한꺼번에 줄 서 있으니 풍경 자체가 달라졌죠.
1: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북창동 순두부 갔는데요. 한국어보다 영어랑 스페인어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다들 순두부에 김치 얹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먹고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0: 예전에는 순두부 같은 것도 진짜 교포 음식이었는데 이젠 미국 전역에 체인으로 깔리고 한타에 있는 집이 또 성지처럼 취급받고 그게 참 세월의 힘이란 생각이 들어요.
1: 그 선배, 요즘은 가게들이 인스타그램이랑 앱 리뷰 눈치 엄청 보잖아요. 예전처럼 여기 오래됐으니까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진이랑 해시태그까지 다 신경 쓰더라고요.
0: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낯설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어디 집곰탕이 괜찮대 이렇게 입소문으로만 갔거든요. 요즘은 별점이랑 리뷰 보고 가야 한다니까 조금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1: 근데 선배, 그 덕분에 또 숨은 집들이 알려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요즘 찾는 국수집들 중에 마당국수나 항아리 칼국수 같은 데는 SNS 덕을 많이 본 케이스 같더라고요.
0: 지수씨 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옛날에는 한인마켓 옆에 붙어있는 국수집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알고 가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켓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이민일 세대의 공간을 이 3세대가 새로 꾸미는 느낌이에요.
1: 맞아요. 마켓만 해도 예전에는 그냥 장 보러 가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퓨전 간편식 디저트까지 다 있어서요. 친구들이랑 시장 투어하듯이 구경하고 그 옆에 있는 맛집까지 한 번에 도는 코스로 바뀐 것 같아요.
0: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건요. 그렇게 바뀌어도 한밤중에 가면 아직도 호돌이 같은데 불 켜져 있고 진주곰탕 같은 데서 속 풀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 이 동네 뼈대는 그대로구나 싶어요.
1: 그렇죠. 선배, 새벽에도 불 켜져 있는 그 풍경이 한인타운 정체성 같아요. 거기 위에 요즘 스타일바랑 디저트 카페가 올라탄 느낌이고요.
0: 오늘은 그래서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한인타운 맛집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 한 십몇 년 사이에 떠오른 신흥 맛집들, 또 예전 가게들이랑 어떻게 같이 숨쉬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1: 네, 특히 이 부에서는요, 여러분이 주말마다 줄 서서 가시는 그 집들, 그리고 이제는 기사에도 나오는 한인타운의 새로운 얼굴들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 저희랑 끝까지 같이 걸어가 주세요.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인타운만 이야기 들어가야죠. 지수씨.
1: 네, 선배. 오늘은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인타운이 진짜 신흥 맛집 성지소리 듣기 시작한 그 시기 이야기죠.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왔을 때만 해도요. 여긴 그냥 일 끝나고 와서 허겁지겁 밥 먹고 가는 동네였어요. 자바시장에서 일하던 분들로 항상 북적였죠.
1: 맞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한인타운 간다고 하면 아, 그냥 밥 먹으러 가는 데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0: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바시장에서 땀 흘리시던 1세대 사장님들이 어느 순간 식당 카페 쪽으로도 눈을 돌리셨잖아요.
1: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배 봉제 의류업으로 자본을 만든 일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 이 세대들이 레스토랑이랑 카페를 마음껏 실험할 기반이 생긴 거잖아요.
0: 맞아, 예전에는 대중식당이라고 불리던 데들이요. 값싸고 푸짐하게만 승부했는데 어느 순간 인테리어 신경 쓰고 메뉴판에 영어가 쫙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 특히 바베큐 집들이 그 흐름을 확 바꿔놓은 것 같아요. 파크스 비비큐 같은 데는 이제 그냥 갈비집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must go 레스토랑이잖아요.
0: 파크스 얘기 나오니까 웃음이 나네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아니 한인타운 고깃집에 왜 이렇게 미국 손님이 많지? 했거든요.
1: 맞아요. 선배 주말에 가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다 들리잖아요. 숯불에 프라임 갈비 구워지는 거 카메라로 계속 찍고요.
0: 조선갈비도 그렇죠. 그 연못 있는 파티오 쪽은 거의 다른 세계 같아요. 저희 세대한테는 여긴 좀 마음 먹고 가는데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1: 조선갈비는 이제는 기념일 레스토랑으로 완전 자리 잡았죠. 한인뿐 아니라 외국분들도 LA 코리아타운에 이런 고급 한식 공간이 있구나 느끼는 상징 같은 곳인 것 같아요.
0: 근데 또 재밌는 게 수불집 같은 곳은 옛날 노포 감성이 그대로잖아요. 연기 자욱하고 옷에 냄새 배도 그냥 다 이해하고 들어가는 그런 집.
1: 그런 데가 있어서 한타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쪽엔 사진 찍는 모던 바베큐, 한쪽엔 연기 자욱한 직화 노포. 이게 같이 있는 동네가 흔치 않잖아요.
0: 지수씨, 요즘은 무한리필 집도 한타 풍경의 일부가 됐죠? 해장촌 같은 데는 젊은 친구들이 단체로 와서 몇 시간씩 구워 먹더라고요.
1: 맞아요. 그게 또 SNS에 엄청 올라가요. 고기산처럼 쌓아놓고 치즈퐁듀 찍고 이게 다 K-푸드 이미지로 세계에 퍼지는 거죠.
0: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곱창집 문화예요. 옛날에 곱창은 진짜 아는 사람만 가는 메뉴였는데 요즘 아가씨 곱창 같은 데는 BTS 이야기가 같이 붙어 다니더라고요.
1: 네, 거기 어떤 멤버가 얘기했다는 소문 돌면서 줄이 더 길어졌잖아요. 곱창이 그냥 내장구이가 아니라 아이돌이 먹은 그 메뉴가 되는 거죠.
0: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식당들이 거의 한인만 보고 장사했어요. 메뉴판도 한국말 위주였고 직원들도 영어 잘 못해도 그냥 돌아갔고요.
1: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어 메뉴는 기본이고 서버들도 일부러 영어 잘하는 이 세대 3세대 뽑고 홈페이지에 인스타그램까지 운영하는 게 거의 필수가 됐죠.
0: 지수 씨 말처럼 그게 단순히 언어만 바뀐 게 아니라 손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이 오늘 한타 가서 코리안 BBQ 먹자 이러면서 오는 시대가 된 거죠.
1: 네, 예전에는 코리아타운? 한국 사람 사는 동네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LA에서 밤에 놀러 가는 동네 이미지가 바뀐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하나 좀 걱정되는 건요.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많아지면서 예전에 일하던 분들 편하게 앉아서 먹던 집들 그런 데가 좀 밀려나는 느낌이 있어요.
1: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북창동 순두부처럼 일 세대가 만든 브랜드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오히려 한식의 주류가 된 사례도 있잖아요.
0: 맞아요. BCD는 진짜 대단해요. 밤늦게 윌셔 지나가다 보면 외국 손님들이 순두부 끓는 냄비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잖아요.
1: 그리고 선농단 같은 곳은 갈비찜에 치즈 듬뿍 올리고 토치로 막 지지는 영상이 엄청 돌았잖아요. 그런 게 K-드라마, K-팝 감성하고 같이 묶여서 퍼지는 것 같아요.
0: 냉면집들도 예전이랑 느낌이 달라졌죠. 유천냉면 같은 데는 여전히 갈비랑 냉면 세트 먹으러 가족 단위로 많이 가지만 요즘은 젊은 커플들도 사진 찍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1: 맞아요. 항아리 칼국수나 마당국수 같은 곳도 줄 서서 먹는 국수집 이미지가 됐잖아요. 오늘은 가볍게 면 투어하자 이런 식으로요.
0: 예전에는 한정식 하면 좀 딱딱한 자리 떠올렸는데 고바오 같은 곳은 여전히 푸짐한 상차림이면서도 외국 손님들이 와 이게 진짜 코리안 피스트구나 하면서 즐기더라고요.
1: 그리고 사리골 같은 곳은 거의 한주 미슐랭 같은 느낌이에요. 매운 돼지갈비에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 맥주 마시는 풍경이 이제는 인종불문 공통 장면이 됐죠.
0: 지수씨 호돌이는 또 빼놓을 수 없죠. 예전에도 새벽에 가면 학생들, 기사님들, 가게 사장님들 다 섞여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서 술 마시고 라면 먹는 외국 친구들도 참 많아요.
1: 네, 어떤 의미에서는 호돌이가 진짜 LA 버전의 한국 포장마차 같아요. 24시간 켜져 있는 불빛 같은 느낌이요.
0: 제가 한 가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요즘 한타가 너무 야식 동네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1: 그건 좀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선배 낮에는 카페 문화나 브런치 디저트 가게들도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 훨씬 라이프스타일 타운에 가까워졌다고 보거든요.
0: 그렇긴 하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힙한 카페들이 윌셔. 육가 쪽에 줄줄이 생겼으니 제가 가도 여기가 한탄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1: 선배, 그게 또 세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한탄을 사진 찍고 맛집 체크인하는 동네로 먼저 알게 되니까요.
0: 근데 지수 씨, 제가 하나 여쭐게요. 요즘 친구들은 왜 그렇게 줄을 서서라도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1: 아, 그건 완전 달라진 문화예요. 선배, 요즘은 어디서 뭘 먹었다가 자기 취향,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이거든요. 한타 맛집이 그 무대가 된 거고요.
0: 저희 세대는 그냥 배고파서 갔는데 요즘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런 말이네요.
1: 그렇다고 해서 맛이 가벼워진 건 아니고요. 오히려 미쉐린 가이드에 한식당들이 들어가고 미국 언론에서 K-푸드 집중 조명하면서 수준은 더 높아진 면도 있어요.
0: 한편으로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덕분에 한인 셰프들이 LA 전역에서 이름을 알리고 다운타운이나 헐리우드 쪽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1: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인타운 1위는 한식만 먹는 곳이라는 공식이 아니라 한인 셰프들의 본거지라는 이미지도 같이 생긴 것 같아요.
0: 이야기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한인타운이 그냥 가게만 바뀐 게 아니라 동네 자체의 역할이 완전 달라진 거네요. 예전엔 생활 필수 공간, 지금은 사람들이 일부러 경험하러 오는 곳.
1: 그래서 선배, 다음에는 청취자분들 사연 받아서 내 인생 전설의 맛집이랑 요즘 애들이 줄 서는 맛집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 다른 시간에 마시니까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씨.
1: 네, 선배, 오늘은 선배가 직접 겪으신 한인타운 맛집 이야기, 특히 요즘 신흥 맛집들 생기기 전후 그 사이 얘기 좀 들려주셔야죠.
0: 제가 20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올림픽이랑 버몬트 근처에 오래된 갈비집 하나 있잖아요. 거기 뒷골목에 처음으로 간판부터 딱 깔끔한 바비큐집이 딱 생겼거든요.
1: 오, 벌써 그런 데가 있었어요, 선배? 저한테는 파크스나 그런 데가 그냥 원래부터 멋졌던 집 느낌인데요.
0: 그 집이 재밌었던 게요. 밖에서 보면 유리창 넓게 나 있고 테이블 간격도 널찍하고 예전 노포들은 의자끼리 부딪히면서 먹었는데 거긴 약간 호텔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1: 그러면 손님들도 좀 달랐겠네요. 예전에는 다 교회 사람들, 가게 사장님들 이런 분위기였다면요.
0: 맞아요. 예전 노포들은요. 들어가면 사장님이 아유 오셨어요 하면서 이름부터 먼저 부르죠. 메뉴판 안 봐도 늘 먹는 걸로 드릴까요? 이런 집이었거든요.
1: 약간 요즘 말로 하면 단골 전용 라운지 같은 느낌이네요. 완전 자기 사람들만 모이는.
0: 근데 그 새로 생긴 집은요. 주차장도 넓고 발렛도 있고 주말 저녁에 가보면 흰 셔츠 입은 미국 분들, 젊은 한인, 이 세대 커플이랑 같이 와서 와인 시켜놓고 갈비 먹고 있더라고요.
1: 와, 갈비에 와인이라니.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앞서간 조합 아니었어요, 선배?
0: 그때는 갈비하면 그냥 소주병, 하이볼 이런 거 없었죠. 근데 그 집은 잔도 예쁘고 조명도 좀 어둑어둑해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살짝 어색했어요. 여기서 고기 구워도 되나 싶고.
1: 선배가 그런데 들어가서 어색해하셨다니까 상상이 안 돼요. 선배 완전 동네 터줏대감이신데요.
0: 제가 그날은 친구들하고 말끔하게 셔츠까지 입고 갔어요. 괜히 기죽기 싫어서요. 그런데도 숲으로 올라오니까 본능적으로 앞치마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몸이 노포에 맞춰져 있어서.
1: 하하, 그 감정 뭔지 알아요? 분위기는 레스토랑인데 마음은 늘 이모 여기 밥 좀 더 주세요 모드인 거죠.
0: 재밌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옆 테이블에 백인 부부랑 아시안 친구 셋이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아시안 친구가 고기 다 구워주고 상추에 싸주는 거예요. 설명도 해주고.
1: 아, 완전 한인 가이드네요. 요즘도 그런 역할 하는 친구들 꼭 있거든요. 메뉴 소개부터 먹는 법까지.
0: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진짜 로컬 코리안들도 인정하는 곳이야 이러는데 순간 좀 웃겼어요. 한인 입장에선 이제 막 생긴 집인데 이미 로컬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1: 선배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로컬은 올림픽 골목에 있는데 이런 마음 살짝 올라오셨겠어요.
0: 그쵸. 제 머릿속 로컬은요, 문 열면 바로 주방에서 국물 끓는 냄새 확 나고 벽에 누렇게 바랜 메뉴판 붙어있는 데였거든요. 근데 이 집은 냄새도 은은하고 음악도 조용히 깔려 있었어요.
1: 그때부터 약간 한인 식당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슬슬 드셨겠네요.
0: 네, 첫 접시는 여전히 갈비였는데 마지막에 디저트 메뉴판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제일 놀랐어요. 갈비집에서 아이스크림이랑 티라미수를 팔고 있으니.
1: 어머, 갈비집 티라미수 진짜 그건 시대를 앞서갔다. 요즘은 디저트와 콜라보 이런 거 흔한데요.
0: 또 한 번은요, 웨스턴 쪽에 작은 곱창집이 생겼는데 간판부터 이름도 좀 독특하고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손님 절반이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이었어요.
1: 혹시 그 동네 요즘도 항상 줄 서 있는 그 라인 쪽이에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맨날 여긴 또 뭐지? 하는데 몇 군데 있거든요.
0: 맞아요. 건물은 오래돼 보이는데 간판이 새 거라서 눈에 딱 띄는 곳이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테이블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느라 바쁘고 연기는 자욱한데 웃음소리가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1: 그때는 인스타도 없을 때니까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기 올 줄 아는 사람 느낌이었겠네요.
0: 그 집에서는요, 제가 곱창 구워 먹으면서 옆 테이블 대화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영어로 이게 코리안 소울푸드래? 그러면서 매워도 막 웃으면서 먹는 거예요.
1: 선배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곱창, 감자탕, 순댓국 이런 거 다 소울푸드라고 소개하거든요.
0: 예전 노포에서 곱창 먹을 때는요, 그냥 퇴근하고 작업복 입은 채로 와서 조용히 먹고 가는 분위기였어요. TV에서 뉴스 나오고 계산대 앞에는 라면 박스가 쌓여 있고
1: 완전 생활 자체였던 거네요. 오늘도 밥 한 끼 해결하는 곳이었지. 사진 찍으러 오는 데는 아니었던.
0: 반대로 그 웨스턴 곱창집에서는 제가 셔츠에 냄새 뵐까봐 괜히 재킷을 의자에 걸어놓고 나올 때도 밖에서 한참 털고 나왔어요. 옆에 서 있는 젊은 친구들 눈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1: 선배도 그때 이미 아 여기는 그냥 밥집이 아니라 약간 무대 같은 데구나 하는 느낌은 있으셨겠어요.
0: 맞아요. 어느 날은 친구 딸이랑 그 집에 같이 갔는데요. 애가 먼저 삼촌 오늘은 여기서 사진 찍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메뉴보다 사진 스팟부터 알려달라는 게 낯설었어요.
1: 이제는 진짜 메뉴보다 네온사인 예쁜데 접시 색깔 예쁜데 먼저 찾거든요.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네요.
0: 그래도 신기했던 건요. 갈비든 곱창이든 결국 마지막 한 점 남았을 때 누가 양보하나 눈치 보는 건 똑같더라고요. 시대 바뀌어도 그 장면은 그대로예요.
1: 하, 그거 진짜 공감돼요. 젓가락 살짝 들었다가 아니 아니야 너 먹어하는 그 순간 어디 가도 똑같죠.
0: 지수씨 저는 아직도 올림픽 쪽 오래된 집에서 먹다가 가끔은 버몬트 새 집들로 살짝 발길을 옮길 때 마음 한쪽이 두 동네 사이에 걸쳐있는 기분이 들어요.
1: 선배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요즘 다니는 힙한 가게들 뒤에 선배 세대의 그런 골목 풍경이 같이 겹쳐 보이네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옛날 얘기 들으면서요.
0: 지금은 한타 어디를 가도 줄 서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지수씨 말대로 새로 생긴 집들 덕이 크죠.
1: 맞아요. 선배 요즘은 친구들이 LA 가면 꼭 파크스 먼저 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동네 식당이 아니라 여행 코스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0: 파크스 같은 집은 제가 봐도 요즘 스타일이더라고요. 고기질은 기본이고 셰프가 일부러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같은 감성으로 승부하는 게 느껴졌어요.
1: 거기 진짜 그래요. 선배 옛날 갈비집이 가족 회식 장소 느낌이면 파크스는 미식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찍고 평점 매기는 약간 플레이팅까지 신경 쓴 공간이잖아요.
0: 조선갈비 같은 데도 그렇죠. 마당 있고 연못 있고 옛날 한식당에서는 상상 못하던 분위기였거든요. 처음 갔을 때 여기가 한인타운이 맞나? 싶었어요.
1: 저는 조선갈비 하면 야외 파티오 생각나는데요. 드레스업하고 오는 손님들도 많잖아요. 이제 한식이 특별한 날에 가는 레스토랑 포지션도 갖게 된 거죠.
0: 반면에 수불집 같은 데는 여전히 연기 자욱하고 그냥 철판 위에 고기 얹고 팬티랑 양말 냄새까지 다 배어나오는 그 분위기 그대로거든요. 근데 또 그런 맛이 있어요.
1: 맞아요. 거긴 진짜 한타를 느끼러 가는 곳이죠. 힙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선 또 그 거친 분위기가 레트로 감성이라고 인기더라고요.
0: 지수씨 손님 구성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거의 다 교민들이었는데 요즘은 옆 테이블 보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다 섞여 있어요.
1: 네, 요즘은 BCD 순두부만 가도 한 테이블은 유학생, 한 테이블은 완전 미국인 가족, 또 한쪽은 관광객, 그러니까 서버들이 한국어, 영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0: BCD는 진짜 상징적인 집이죠. 동네 순두부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 곳곳에 간판이 생겨있더라고요. 그게 한인타운 위상이 바뀐 단면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뉴욕 출장 갔을 때도 BCD 간판 보였거든요. 아, 한타 맛이 전국구가 됐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메뉴판도 영어 설명이 아주 잘 돼 있고요.
0: 한밭 설렁탕 같은 집은 또 정반대예요. 메뉴도 단촐하고 그냥 국물 한 그릇으로 승부하는데 거기도 이제는 미국 손님들이 슬쩍슬쩍 섞여 들어와서 먹고 가요.
1: 그게 선배 요즘 소울푸드 좋아하는 미국 분들이 그런 진한 국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헝그리한 날에 꼭 가야 하는 국밥집 이런 식으로 소개도 많이 되고요.
0: 제가 놀랐던 건 선농단이에요. 갈비찜에 치즈랑 살이 쫙 얹어서 나오잖아요. 제 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싶은데 젊은 분들에게는 완전 파티 음식이더라고요.
1: 선배 그건 사진 찍으라고 나온 메뉴예요. 치즈 늘어나는 컷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냥 배 채우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콘텐츠 찍는 스튜디오 역할도 하는 거죠.
0: 지수 씨 말대로 요즘 식당은 그냥 먹고 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를 남기고 가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엔 명함만 챙겨가면 됐는데 이제는 해시태그를 남기죠.
1: 맞아요. 아가씨 곱창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BTS가 언급했다는 이야기 돌면서 줄이 훅 길어졌거든요. 곱창 맛집이면서 동시에 팬 성지 같은 느낌이 된 거죠.
0: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화려해질수록 예전부터 있던 집들이 좀 밀려나는 느낌도 있어요. 오래된 곰탕집이나 탕집들이 임대료 감당 못해서 떠나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1: 맞아요. 선배 몇십 년 하던 집이 코로나 이후에 문 닫았다는 기사들 나올 때 댓글에 우리 가족 추억이 통째로 문 닫았다 이런 글들 많았잖아요. 그냥 한가게 이상인 거죠.
0: 제가 알던 어떤 집도 가보니까 간판이 싹 내려가고 공실이 돼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옛날에 아버지랑 먹었던 국물 맛이 딱 떠올라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1: 선배 같은 분들한테는 그게 단골 식당을 넘어 삶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 뜨는 집들 얘기할 때도 그 뒤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저는요, 전설의 맛집이라 하면 단순히 오래됐냐, 줄이 얼마나 기냐, 이런 것보다 그 집이 동네 사람들 삶을 얼마나 오래 받아줬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요.
1: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넣고 싶은 게요. 이제는 한인타운 전체 이미지를 올려주는 집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분들이 와서 한식을 제대로 경험하고 와 멋지다 하고 가게 해주는 역할이요.
0: 그 부분은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는 게 너무 외국 사람 눈만 의식하다 보면 정작 우리 교민들이 편하게 가던 집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1: 그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요. 선배 2세대, 3세대가 운영하는 집들 중에는 한국식 맛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서비스나 인테리어는 현지 손님 눈높이에 맞춰서 양쪽을 다 잡으려는 시도도 꽤 많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런 집들이 잘 되면 제일 좋죠. 강남회관 같은 데도 보면 메뉴는 여전히 푸짐한 한식인데 그릇이나 상차림은 예전보다 훨씬 정돈돼 있고 젊은 셰프 색깔이 묻어나더라고요.
1: 강남회관 밑반찬 김치 세 가지 나오는 거 아시죠? 선배 거기서 한국에서나 볼 법한 섬세한 맛을 느꼈다는 미국 손님 리뷰도 봤어요. 그런 게 바로 로컬이면서 글로벌 한 포인트 같아요.
0: 지수씨, 요즘은 또 칼국수집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항아리 칼국수나 마당국수 앞에 줄 선 거 보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1: 네, 특히 마당국수는 면이 약간 파스타처럼 쫄깃해서 외국인들이 코리안 누들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김치 칼국수는 저도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메뉴예요.
0: 그런 집들이 예전 다이너 대신에 이제는 미국 젊은이들한테 우리 동네 브런치 가게처럼 자리 잡는 게 참 신기해요. 국수가 이렇게 세계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 선배, 그게 또 재미있는 게 미국 친구들이랑 갈 때는 설명을 좀 해주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문화 얘기가 따라 붙더라고요.
0: 옛날에는 식당이 이민 온 분들끼리 정보 나누는 사랑방이었다면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테이블마다 다른 언어로 섞여서 오가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1: 맞아요. 예전엔 구인구직 종이 쪽지가 식당 벽에 붙어 있었다면 지금은 SNS 태그가 그 역할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 집 가봤다 가 일종의 커뮤니티 표시가 되는 거죠.
0: 그렇다면 지수 씨, 앞으로 한인타운 식당들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정통성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손님 맞춤일까요?
1: 저는 둘 중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색을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호돌이 같은 24시간 해장집은 있는 그대로, 또 어떤 집은 아예 파인다이닝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게 더 건강한 것 같거든요.
0: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래된 국밥집 한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아니면 전 세계 손님 받아들이는 세련된 집들이 더 자랑스러우신지.
1: 잠시 후에 문자 소개도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전설의 맛집 기준은 이렇다 하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맛의 역사를 같이 정리해보는 느낌으로요.
0: 지수씨 AI한테 물어봤더니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같은 LA 라도 외식업이 한인타운 쪽으로 몰리는 속도가 다른 동네보다 유독 빠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별표, 맛집, 유입속도 별표가 생활권을 바꿔버린 거죠.
1: 어머 선배, 그건 의외네요. 저는 그냥 유명해지면 손님이 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AI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나요? 한인타운은 원래 입소문이 빠른 동네긴 했죠.
0: 맞아요. 그런데 AI가 더 흥미롭게 본 건 손님 구성이에요. LA는 현지 미국인 손님이 섞이면서 메뉴 설명부터 분위기까지 바뀌었는데 뉴욕 코리아타운은 더 빽빽한 오피스형 식사 수요가 강하고 토론토는 가족 단위 외식 비중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1: 아,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LA는 먹으러 오는 관광 동네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네요. 저도 한인타운에서 일해보니까 사진 찍고 가는 손님이 정말 많더라고요.
0: 또 하나는 베이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예요. AI는 LA 한인타운이 셰프 브랜드 중심으로 커졌다면 실리콘밸리 쪽은 회사 동료끼리 가는 조용한 모임형 식당이 더 강하다고 보더라고요. 같은 한식인데 소비 방식이 다르죠.
1: 그건 재현 선배 세대 감각이랑도 맞네요. 옛날엔 누구 아는 집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누가 찍었는지가 영향력이 크잖아요. 손님이 식당을 고르는 기준이 바뀐 거죠.
0: 그리고 미래 얘기도 해봤는데요. AI는 앞으로 5년쯤 지나면 한인타운 식당들이 번역보다 별표 추천 알고리즘 별표에 더 신경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메뉴판보다 검색 결과 한 줄이 손님을 데려오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1: 그건 정말 현실적이네요. 선배, 그러면 다음 세대 맛집은 맛만으로 안 되고 사진 한 장이랑 후기 한 줄까지 같이 설계해야겠어요. 식당도 이제는 주방만이 아니라 화면까지 함께 싸우는 셈이네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한인타운 맛집의 다음 경쟁력은 오래 버틴 집만이 아니라 낯선 손님이 와도 금방 이해되는 친절함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AI한테 물어보니 결국 맛집의 기준도 동네 안에서만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LA는 이제 한인타운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같이 주문하는 식탁이 된 거죠.
0: 자, 이렇게 또 한타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지수씨.
1: 그러게요. 선배 오늘도 윌셔 쪽 지나서 스튜디오 올 때 보니까 야외 테이블에 사람들 꽉 차서 고기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0: 요즘 저녁 되면 웨스턴이랑 유가 쪽도 그렇죠. 주차장 불빛이랑 간판 불빛이 섞여서 그냥 거리가 통째로 식당인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요. 특히 금요일 밤은요, 한국에서 친구들 놀러 오면 그냥 차로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여기가 내가 사는 동네야 이렇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왔을 땐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올림픽 어느 골목에만 불빛 몇 개 있던 동네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가 될 줄이요.
1: 근데 선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새로 뜨는 집들만 바빠지면 오래된 식당들 자리 지키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요.
0: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러시며 의자 다 낡았는데도 우리 인생 이야기 쌓인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사라지면 동네 기억도 같이 옅어지는 느낌이거든요.
1: 그래서 오늘 듣고 계신 분들께요, 이번 주말엔 새로 뜬 힙한 집도 좋지만 마음속에 하나씩 있는 우리 집 단골 한 곳 한번 들러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내 메뉴 화려하지 않아도 사장님 얼굴만 봐도 반가운 그런 집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셔서 라디오에서 생각나서 왔어요. 한마디 건네시면 더 좋고요.
1: 그리고 여러분, 동네 전설의 맛집 이야기, 사장님 얘기, 가족 추억 있으시면요, 문자랑 게시판으로 꼭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같이 나눠볼게요.
0: 다음 주에는요, 한인타운 맛집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 이야기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타키즈들의 인생 스토리 기대해 주시고요.
1: 오늘도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여러분, 동네의 그 한 그릇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서울 AM 1650 우리들의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타운 얘기하다 보니까 올림픽이니 윌슨 이벌몬이니 웨스턴이니 여러분 주말 저녁 이 길들 지금도 차 몰고 지나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1: 선배 진짜 요즘 한타는 그냥 동네가 아니라 완전 먹는 놀이터 같아요. 윌셔 쪽 새로 뜬 핫플들부터 올림픽이랑 팔가 쪽 오래된 식당까지 쫙 깔려 있잖아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꼭 물어봐요. 여기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코리아타운 맞냐고요.
0: 그럼요. 다운타운 서쪽에 이렇게 크게 코리아타운 자리 잡은 데가 또 어디 있겠냐고요. 낮에는 직장인들 점심 먹으러 쏟아져 나오고 밤에는 외국 친구들까지 줄 서서 김치찌개에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보면 아, 이 동네가 그냥 상가가 아니라 우리가 살던 그 동네 맞구나 싶어요.
1: 오늘은 특히 냄새나는 얘기 많이 했죠. 김치찌개에 보글보글 갈비 굽는 냄새 애골목마다 퍼지는 군만두 순두부 찌개 향까지 주말 저녁에 이 얘기 들으시면서 배꼬르륵 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인타운 본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던 그 동네가 누군가에겐 추억의 골목이고 또 누군가에겐 지금 막 시작하는 삶의 무대라는 것 같이 느껴보는 시간이었죠.
1: 잠시 후에는 요 방송에서 다 못한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다시 돌아올게요. 마이크 꺼진 사이에 선배가 진짜로 어디서 뭐 먹고 사는지 제가 한인타운에서 요즘 꽂힌 숨은 맛집은 어딘지 조금 더 수다스럽게 풀어볼게요.
0: 채널 고정해주시고 요즘할 저녁 맑은 공기 한인타운 어디쯤에서 차 안에서 또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잠시 후 에필로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끝났다. 후 오늘 진짜 길었네.
1: 선배 오늘 완전 신났잖아요. 한인타운 얘기 나오니까 막 추억여행 모드.
0: 뭐 그랬나? 아 맞다, 그 갈비찜 얘기할 때 좀 길어졌나?
1: 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갈비 먹방 방송 될 뻔했어요.
0: 아이고 지수씨가 또 근데 진짜 그때 갈비가 얼마나 맛있었는데.
1: 아 또 시작이네. 그러고 보니 선배 요즘 월드컵 보느라 맨날 치킨갈비 이런 것만 드시잖아요.
0: 어? 지수씨는 어떻게 알아?
1: 인스타 스토리 맨날 올리시잖아요. 어제도 새벽 2시에 치맥 인증샷.
0: 아 들켰네. 축구 보면서 먹는 치킨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1: 저도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응원 갔었거든요. 한복 입고.
0: 헐 한복까지? 대박이네.
1: 네. 태극기 들고 완전 열심히 응원했어요. 목 다 쉬었다니까요.
0: 어 그래서 어제 목소리가 좀 쉬었구나. 나는 왜 몰랐지?
1: 선배는 본인 얘기하느라 바빴으니까요.
0: 에이 그런가. 근데 진짜 이번 월드컵 분위기 좋지 않아?
1: 완전 좋아요. 한인타운도 완전 축제 분위기고.
0: 맞아 맞아. 어제 지나가는데 식당마다 스크린 설치해놓고.
1: 아 저기 인턴 수진 씨도 완전 축구 덕후 됐잖아요.
0: 어? 수진 씨가?
1: 네. 아까 방송 중에도 계속 핸드폰으로 축구 뉴스 보고 있었어요.
0: 아 진짜? 수진 씨 들리죠?
1: 어 지금 손 흔들어요. 완전 신나했네.
0: 우리 스튜디오가 완전 월드컵 응원단이 됐네.
1: 그러게요. 아 근데 진짜 배고파요. 갈비 얘기하니까.
0: 지수 씨 또 먹을 생각? 방금 전에 샌드위치 먹지 않았어?
1: 그건 간식이고요. 이제 진짜 저녁 시간이잖아요.
0: 그러고 보니 벌써 7시. 네. 오늘 날씨도 좋고.
1: 완전 좋죠. 창문으로 보니까 하늘도 맑고.
0: 이런 날엔 진짜 한인타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데.
1: 오 좋은데요? 선배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0: 어? 갑자기?
1: 아니 아까 그 갈비집 얘기 들으니까 진짜 궁금해졌거든요.
0: 아, 그 집은 없어졌다니까. 다른 데 가야지.
1: 아 그럼 선배가 추천해주세요. 월드컵 보면서 먹기 좋은 곳.
0: 오 그거 좋네. 수진 씨도 같이 갈래요?
1: 어 완전 좋아해요. 박수까지 치네.
0: 그럼 우리 진짜 한인타운 맛집 투어 가는 거야?
1: 네. 오늘 방송 기념으로 개치가

0: 뭐 끝났다. 오늘 진짜 재밌었는데.
1: 선배 중간에 옛날 한인타운 얘기할 때 완전 신나셨잖아요.
0: 어? 그랬나? 아, 맞다. 그 갈비찜 얘기.
1: 네네, 그거. 저도 들으면서 막 배고파졌어요.
0: 지수 씨 진짜 먹는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
1: 에이, 그런가요? 근데 진짜 요즘 월드컵 때문에 치킨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 어제 경기 봤어? 나는 새벽까지 치맥하다가 오늘 완전 뻗었어.
1: 저는 어제 응원 의상까지 차려입고 나갔어요. 친구들이랑.
0: 진짜? 어떤 거 입었는데?
1: 아, 그냥 빨간 티셔츠에 태극기 그려진 거요. 완전 촌스럽게.
0: 아이고, 귀여워라. 나도 집에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봤는데.
1: 어? 잠깐만요. 저기 인턴 친구도 지금 듣고 있나요?
0: 어, 맞다. 야, 너도 월드컵 보냐?
1: 어머, 손 막 흔드시네. 완전 신나하시는 거 봐.
0: 야, 우리 다 축구에 푹 빠졌네.
1: 그러게요. 근데 선배 다음 주에 뭐 할까요?
0: 아, 맞다. 다음 주제. 뭐가 좋을까?
1: 요즘 이렇게 먹는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요즘 맛집들 얘기해볼까요?
0: 오, 그거 좋은데?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1: 맞아요. 지금 2026년 진짜 핫한 맛집들로.
0: 근데 그럼 맛집 시리즈로 쭉 가는 거야?
1: 일단 요즘 맛집들로 한 번 더 해보고요.
0: 그래, 좋아. 지수 씨가 맛집 전문가니까.
1: 에이, 무슨 전문가요. 그냥 많이 먹는 거죠.
0: 아니야, 진짜 잘 아는 것 같던데? 오늘도 그 쌀국수집 얘기할 때.
1: 아, 맞다. 그 집 진짜 맛있어요. 선배도 꼭 가보세요.
0: 갈게. 담주까지 가서 리뷰 외울까?
1: 오, 좋아요. 그럼 진짜 생생한 후기 들려주실 수 있겠네요.
0: 그래, 그럼 다음 주는 요즘 핫플레이스들로.
1: 네, 기대되네요. 아, 그런데 오늘 날씨 진짜 좋았죠?
0: 맞아, 완전 맑았어. 이런 날에 방송하니까 기분도 좋고.
1: 주말이라 그런지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0: 그러게,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담주에도 맛있는 얘기 많이 해봐요.
0: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는 김재현이었고
1: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주말 저녁 라디오 서울 AM 1650과 우리들의 LA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한인타운 골목골목에 배어있던 냄새불판 위에 올라가던 고기 냄새 윌셔랑 웨스턴 지나던 그 배고픈 저녁 공기까지 같이 떠올려봤는데요. 이런 이야기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선배. LA 한인타운은 윌셔랑 올림픽 사이를 걷기만 해도 한국 냄새가 확 올라오는 동네잖아요. 다음 주에는 한인타운 LA 3부 2026년의 맛집들과 트렌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사연이나 맛집 추천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 1650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6: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5: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 재선거! 재선거!
5: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진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7: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5: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튜버

0: 유출 경위와 선관위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6: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5: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7: 부실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5: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9: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8: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1: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12: 김인석 총리가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1: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3: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1: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계엄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5: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14: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이 몽골에서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만나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벌써 찾아왔는데요. 전국 곳곳 축제장과 나들이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며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6: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광안리 해수욕장. 물 반 고기 반인 수조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맨손으로 숭어 한 마리씩 건져 올려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17: 이번에 세 번째로 가족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잡아봤는데 처음에 좀 미끌미끌했는데 이제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이 기뻐요.
16: 전통 어촌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탁 트인 경치에 싱싱한 회도 맛보고 체험 행사도 풍성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광주 도심과 가까운 계곡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도 잡는 사이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저만치 물러갑니다. 숲속을 한가로이 거닐고 반려견과 뛰놀기도 하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18: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 발 담그고 놀고 강아지 놀이터에서 강아지도 신나게 뛰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16: 하늘로 곱게 뻗은 나무 사이로 난 산책길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맨발로 황토길을 걷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남깁니다.
19: 아기가 아직 어려서 멀리를 못 가는 상황이라 담양을 오게 됐는데 메타세카이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16: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도심 안팎의 축제장과 명소를 찾아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0: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촉구하는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궁로 일대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성 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도 인근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단체 거룩한 방파제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퀴어 축제 개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야산과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새까만 연기가 거침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업체와 주변 공장에 있던 8명이 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제천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주택 138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혼자 사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4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4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우동 고무 대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내부, 기계와 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된 이후 마땅한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동 동선 역추적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범위가 넓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1: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절단된 다리를 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수거 차량은 34대입니다. 이 트럭들은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회수센터를 출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탐문해야 하는데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려면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피해자 신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다리 부위는 뒤꿈치부터 41cm, 발바닥 길이 210mm 정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발 크기 탓에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자세한 인적 사항은 오리무중입니다. 과거 2024년 화천 북한강 사건이나 2018년 서울대공원 사건의 경우 시신 발견 하루에서 이틀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시신 여러 부위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며칠째 추가 발견 소식이 없는 데다 다리에는 지문처럼 단번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제로 남은 2020년 인천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했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신체 부위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과거 유사 사건들도 분석하며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축구대표팀이 회복 훈련에 집중했는데요. 선수단 사기는 무척 높았습니다. 다음 상대인 멕시코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모습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 짜릿한 역전승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홍명보 호 축구대표팀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흥민과 오현규, 김순규 등 전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운동장 잔디를 밟고 사이클을 타며 회복에 집중합니다. 하나같이 여유롭고 편안한 표정입니다. 경기에 나서지 않았거나 후반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미니게임을 펼쳤는데 평소보다 목소리도 크고 움직임도 활기찹니다.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체코전에서의 통쾌한 역전승. 결과도 결과지만 선수단 전체의 사기와 자신감을 충전한 게 더 큰 소득입니다. 다음 상대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개최국 멕시코임에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2: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은 관중들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그동안 홍명보 호에 제기된 우려를 대부분 지울 만큼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점도 남은 경기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상으로 조별리그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김태현과 배준호도 순조로운 회복세에 접어들어 빠르면 다음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선수단의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3: 경기에 나간 선수 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 모두 하나가 돼서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선수들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관문을 기분 좋게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멕시코전에 대한 승리 기대감도 더 커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둔 이면에는 의무팀의 공이 컸습니다.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우리 선수들은 체력에서 체코를 압도했고 38도의 고열에 시달렸던 오현규 선수는 바로 회복해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체코를 무너뜨리고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승리를 가져온 오현규의 결승골.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만들어낸 오현규는 경기 당일 아침 38도의 고열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경기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는데 의무팀이 준비해둔 치료 프로토콜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빠르게 회복했고 경기장에 도착할 즈음에는 거의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는 게 의무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5: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4: 후반 중반 이후 체코를 체력 면에서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의무팀이 계획한 완벽한 고지대 적응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발 고도 1570m에 이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전 캠프를 차리고 2주 이상 체계적으로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6: 체력을 극대화하고 훈련 능력, 경기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5번의 선수 개개인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여기에 체코전을 앞두고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쳤던 수비수 김태현이 멕시코와의 2차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을 되찾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친 배준호 역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선수들을 돕는 의무팀의 헌신 속에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여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0: 미국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최근 우라늄 저장 시설을 더욱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핵 협상과 검증 작업이 더욱 복잡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CNN은 미군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 작전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부대 수백 명이 투입돼 핵시설을 점령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사실상 침공에 가까운 수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피해와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보류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8: People would have gotten killed, so I didn't like it.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You use a good word. It's entombed.
7: 미국이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은 최근 몇 주간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 터널 일부를 의도적으로 붕괴하고 입구에 지뢰를 설치하는 등 핵물질 방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뿐 아니라 이란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반출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도 한층 위험하고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선 자국 내 희석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물질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라늄 잔량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라늄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은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란의 우라늄 저장시설 요새화로 이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핵협상이 더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 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셰바지 샤리프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향후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SNS를 통해 우리는 평화 협정에 어느 때보다도 접근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합의문 전자 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비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는 유동성 쏠림 여파로 출렁였는데 수급 부담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영향력은 줄어들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스페이스X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9: 스페이스X 증시 입성은 예상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19% 넘게 상승하며 단숨에 나스닥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사실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선 악재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전쟁 장기화 우려 영향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한 유동성 이동 여파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른바 유동성 블랙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은 미미한 가운데 향후 락업, 그러니까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고 지수 편입 여파가 맞물리면 추가적인 수급 악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 기업 공개 영향력은 이벤트 직전이 가장 큰 만큼 향후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0: 이벤트 이후에는 오히려 반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수급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뭐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9: 스페이스X가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모에 나서지는 못했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본주 매수와 ETF 투자 움직임이 커지는 양상. 전문가들은 다만 상장 초기 주가 변동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앞선 공모주 정약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확보할 예정이었던 물량이 최종 배정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장 직전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이 급증하면서 대표 주관사가 물량 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운송료를 올려달라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파업이 길어지며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기초 골조공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이 많이 필요한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상황에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대규모 반도체 공장, 이른바 팹을 짓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은 분주한 모습이지만 레미콘 타설 등에 쓰이는 크레인만큼은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트럭 기사들이 운송료를 높여달라는 파업에 돌입하며 지난 월요일부터 레미콘 수급이 끊긴 탓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건설사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수급을 시도했지만 실패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측이 직영 트럭 10대를 동원했지만 조합원들이 4차를 이용해 출입구를 막고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12: 네.
11: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경기도 용인 건설 현장도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건 마찬가지. 그렇게 파업 나흘 만에 대형 건설사 22곳이 맡은 수도권 현장 105곳에 레미콘 공급이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은 내부 마감 등 다른 공정부터 진행하며 몇 주는 버티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현장들은 건설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75,800원이었던 운송 횟수당 단가를 4,200원 올리는 방안에 노사가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68%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로 다시 교섭에 돌입한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기사 노조가 새로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원 찬반 투표 문턱까지 넘길 수 있을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대전 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 교도소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장부에 등재된 탄약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대전 교도소에 급파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선 시범사업에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이송 지연 사태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119 구급대로 환자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14: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요.
15: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14: 한 10분 전부터.
13: 환자의 정보를 AI가 파악해 자동으로 분류하더니 심근 경색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환자라고 판단합니다. 곧이어 이송거리, 응급실 혼잡도 등을 분석해 이송순위를 정해줬고 병원 측에서는 환자 정보를 곧바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가상 상황을 연출해 본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환자 상태부터 최적의 병원까지 분석을 대신해주는 만큼 의료진의 부담은 줄고 골든타임 전까지 치료를 진행할 가능성은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16: 다양한 정보들을 일순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고 조합을 해서 병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그 숙련도에 따라서도 그런 역량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13: 지난 3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사망자가 감소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7: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송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13: 다만 권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의료진이 져야 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구조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구조 개선 과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북한이 북러 사이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의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12: 북한은 한국과 EU 정상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한 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은 위장 간판, 기만극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자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북관계의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세계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외무성 산하 대남기구인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18: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의 대통령의 비핵화 논의를 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고
12: 북한은 특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이 같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서방을 한데 묶어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혈맹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실체는 북한과 아시아 침략을 노리는 미국의 단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0: 외교부는 김성일 북핵정책과장이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실무자들과 북한 관련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와 영내 정세를 공유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우리 측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현장에는 정규군뿐만 아니라 10대 학생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잡았는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도 의용군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 낙동강 방어선이 위태롭던 1950년 9월 14일 새벽. 간단한 훈련을 마친 17살 전후의 어린 학생 700여 명이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 상륙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군의 배후를 교란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6일 동안의 전투 끝에 북한군을 섬멸했지만 학도병 대부분은 전사했습니다. 전몰 학도 의용군에 대한 추념식이 장사 상륙작전 전승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학도병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참석해 이들의 용기를 기리고 호국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20: 이번 처음 알게 되면서 제 또래 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다고 하니까 좀 멋있고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만약 저라면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9: 학도병들의 활약은 역사 교과서에도 실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교육적 가치로 되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1: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지를 오늘의 학생들에게 전해서 나라 사랑 교육을 하는 데 우리가 의미가 있고.
19: 경북교육청은 과거 중고등학교 학적부를 조사해 학도병 기록 600여 건을 새로 발굴하고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책으로 출간하는 등 학도병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0: 선선한 초여름밤,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북 군산에서는 수제 맥주와 블루스를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22: 네, 전북 군산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22: 네, 밤이 깊어갈수록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더 뜨겁습니다. 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잔을 들고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맥주와 블루스가 어우러진 이곳은 그야말로 여름밤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제 맥주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군산에서는 매년 수제 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15개 업체가 참여해 50여 종의 수제 맥주를 선보이는데요. 김종서 밴드 등 유명 밴드부터 지역 음악가까지 참여한 블루스 공연도 축제를 뜨겁게 달구고요.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참홍으로 만든 안주도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바닷가 앞도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도 분위기가 흥겨운데요. 가족, 친구, 연인과 잔을 부딪히는 방문객들의 표정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1: 집집별로 다 맥주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2: 생각보다 활발하고 사람들 너무 분위기 너무 좋고 공연도 좋아서 만족해요.
22: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이곳에서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으로 초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에서 YTN 문상합니다.

0: 주말인 오늘 낮 동안 날이 많이 더우셨죠? 휴일인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설 아침 기온 20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중서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는 19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대구는 31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을 두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 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3: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2: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 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9: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8: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0: 부실 선거 관리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8: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2: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쪽후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일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0: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2: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3: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호 문화 컨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4: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의 이용구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주한미국 대사로 인준을 받으셨던 미셸 스틸박 대사님께서 이 말을 영어 가운데 쓰신 적 있죠. 어려운 일이나 고된 과정을 참고 견디면 결국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의 한국어 속담입니다. 핵심적인 의미는 현재의 고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보람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지금 순간순간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즐거운 일들을 상상하시고 잘될 운명의 날을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전 한국어진흥재단 모니카류 이사장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한밤의 트럼펫, 지상에서 영혼으로 영화에 삽입됐던 곡이죠. 가슴을 먹먹하게 적시는 한밤의 트럼펫 선율, 그리고 파도치는 해변의 강렬한 키스씬으로 영원히 고전되는 고전 명작 영화 지상에서 영혼으로의 삽입곡이기도 하죠. 고요한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애절한 트럼펫 소리가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도 시끄러운 소음도 모든 잠든 시간에 오직 홀로 남은 이의 고독을 달래주는 듯한 선율. 이 영화에서 극중인물들의 슬픈 음명과 고독을 대변하며 밤하늘을 수놓았던 트럼펫 연주곡 바로 한밤의 트럼펫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딘의 강렬한 눈빛과 함께 라디오 스피커를 타고 흘렀던 서정적이고도 애절한 메인 테마곡 Theme from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저 사랑받고 싶어서 온몸으로 부딪혀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외로운 청춘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청춘의 영원한 아이콘, 제임스 딘의 영화 에덴의 동쪽. 레너드 로젠만의 애잔한 음악과 함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 외로운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존 스타인백의 동명소설을 거장 엘리아 카잔 감독이 영화화했죠. 제임스 딘의 첫 주연작.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화가 개봉한 그해 9월, 즉 1955년 9월에 자동차 사고로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비운의 스타 제임스 딘의 영화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분이 유쾌해지는 곡입니다. 바로 영화 스팅의 메인 테마곡, 또 엔터테이너 들으시겠습니다.

0: 첫 음이 울리는 순간 마법처럼 기분이 유쾌해지는 음악이었죠. 경쾌하게 통통 튀는 피아노 선율을 듣고 있다 보면 왠지 기분 좋은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데요. 오늘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사기극을 그린 영화 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 그리고 스캇 조플린의 불의의 명곡도 엔터테이너,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진 영화였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짜고 치는 고스톱, 즉 스팅을 다룬, 사기 행위를 다룬 케이퍼 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모의 실행 영화를 케이퍼 무비라고 하죠. 1902년도에 발표됐던 곡이었는데 클래식과 재즈의 가교 역할을 하던 이 리듬감 넘치는 음악을 음악감독 마빈 햄릿이 세련된 편곡을 거쳐서 영화 전편에 흐르는 긴장감 넘치는 사기극을 한편의 경쾌한 축제처럼 만들어 버렸는데요. 스팅은 작품상이나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 등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무려 7개의 부문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은 완벽한 오락 영화의 교과서로 꼽히죠. 다음은 미국 뮤지컬 영화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위대한 걸작이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천재적인 음악이 돋보였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마리아 들으시겠습니다.
1: 마리아? 마리아!
2: Quiet!
1: Come down!
2: No!
1: Maria!
2: Please! My mother and father will wake up!
1: Just for a minute.
2: A minute is not enough.
1: For an hour, then.
2: I cannot.
1: Then forever! Shh! Then I'm coming up!
3: Maria!
2: Momentito, Papa! Now see what you've done!
1: Momentito, Maria!
2: Cállate! It's dangerous. If Bernardo knew...
1: I will let him know. I'm not one of them, Maria.
2: But you are not one of us. And I am not one of you.
1: To me, you're all the beautiful...
3: Maruca!
2: Sí, ya vengo, Papa.
1: Maruca?
2: His pet name for me.
1: I like him. And he will like me.
2: No. He's like Bernardo, afraid. Imagine being afraid of you.
1: You see?
2: I see you.
1: Oh, Maria, see only me.

1961년 로버트 와이즈 감독, 제롬 로빈스 감독의 오리지널 버전과 202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리메이크 버전이 모두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은 영화죠.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1950년대 뉴욕의 거칠고 시끄러운 뒷골목에서 다시 태어난 전설적인 뮤지컬 영화의 교과서, 레너드 번스타인의 웅장한 선율이 빛났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삽입곡 마리아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불멸의 퇴폐미를 자랑했던 프렌치 영화의 정점 영화 에오게 주제가 저때 무아노블리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 대중음악의 이단아이자 거장인 세르주 갱스부르, 그리고 그의 영원한 뮤즈였던 제인 버킨이 함께 부른 곡이었죠. 한국에서는 영화 제목이 애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나치게 관능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나라에서 금지곡 판정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사로잡은 곡이겠죠. 프랑스의 천재이자 괴짜 예술가인 세르주 갱스부르가 직접 극본을 썼고 연출한 감독 데뷔작이었고요. 그의 실제 연인이자 당대의 스타일 아이콘이었던 제인 버킨이 주연을 맡아 묘하고 위태로운 사랑을 연기했죠. 근데 이 영화가 너무 뜨거웠던지 심지어 바티칸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이 곡은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비춰진 덕분에 영국에선 비영어권 노래 최초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 노이즈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원래 세르주 갱스부르는 이 곡을 처음 만들고 녹음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섹시스타였던 브리짓트 바르도였는데 두 사람이 비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당시 유부녀였던 바르도가 스캔들이 두려워 음반 발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묻힐 뻔했다가 새로운 연인인 제인 버킨을 만나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다음은 프랑스 영화계의 전설이자 세기의 미남인 알랭 딜론과 그의 실제 연인이었던 로미 슈나이더가 주연을 맡았던 감각적이고 치명적인 심리 스릴러 영화 수영장 라 피시네 주제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프랑스 남부의 호화로운 풀장으로 배경으로 펼쳐지는 질투와 파국, 그리고 영화음악계의 거장 미셸 르그랑의 감각적인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수영장, 그 잔잔한 물결이로 쏟아지는 뜨거운 여름 햇살, 겉보기에 완벽하게 평화로워 보이는 그 물속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질투와 욕망의 도사린 매혹적인 심리 스릴러 영화였죠. 알랭 드롱은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헤어진 옛 연인이었던 로미 슈나이더가 아니면 이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패션 감각들이 너무나 좋은 배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찌의 영감이 된 패션계의 아이콘이 된 영화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액션 영화의 불멸의 전설 장폴 벨몽도의 고독한 카리스마가 빛나는 영화 프로페셔널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주는 묵직한 울림도 대단하지만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했던 메인 테마곡 시마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이곡 때문에 이 영화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서정적이면서도 격정적인 오케스트라 선율이 보몽 즉 장볼 벨몽도의 고독한 운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마지막 장면에서 배신을 당하고 총을 맞을 때이 곡이 나옵니다. 자신이 준비 중이었던 영화 프로페셔널의 감독에게 주연 배우인 장볼 벨몽도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듣고 이 곡을 반드시 우리 영화의 메인 템으로 써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후문이 전해져 내려오죠. 다음은 전 세계 청춘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소피 마르소의 귀환 전편의 영화 리얼리티에 이어 또한번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불멸의 팝송 Your Eyes 라붐 2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1편의 대성공 이후 2년제를 배경으로 16세 사춘기 소녀가 됐던 소피 마르소의 새로운 사랑과 성장을 그렸던 하이틴 로맨스의 명작 라붐투의 요 아이스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라디오 스피커를 들고 흘러나왔던 불멸의 감성 멜로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주제곡 오렌지 렌즈의 화, 꽃 들으시겠습니다.

2004년 일본 오리지널 버전 영화 다케우치 유코와 나카무라 시도 주연의 영화가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지섭 손예진이 2018년도에 리메이크 버전을 만들기도 했죠. 이치카와 다코지의 밀리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피해 계절에 기억을 잃은 채 다시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아름답고 신비한 이야기였죠. 다음은 올리비아 뉴튼 존의 The Banks of the Ohio를 한국의 조영남 씨는 내 고향 충청도로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끝곡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는 미녀이기도 하지만 사랑에 집착한 사람이 결국에는 살인발라드, 즉 사랑하는 연인을 죽이는 끔찍한 이야기를 서글프게 풀어냈는데 이걸 한국의 조영남 씨가 내 고향 충청도라고 구수하게 풀어냈던 아이러니한 사연이 담겼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들으셨던, 방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42년의 여름이라는 영화죠. 사춘기 소년의 아련한 성장통과 첫사랑, 그리고 가슴이 미어질 듯한 애절한 피아노 선율이 빛났던 고전 명작 영화, 1971년 작품이죠. 역시 거장 미셸 르그랑이 다시 한번 음악감독을 맡아서 그에게 아카데미 음악상의 영예를 안겨준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눈부시며 때로는 가슴 아프게 아련했던 단 하나의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세월이 흘러도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원한 여름날의 기억, 소련에서 어른이 되어가던 그 위태로운 길목에서 만난 첫사랑에 대한 열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영화의 각본을 썼던 허먼 노초는 자신의 100% 실제 경험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가 15세이던 1942년에 겪었던 첫사랑을 스크린에 옮겼는데,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혹시라도 진짜 도로시에게서, 즉 첫사랑 여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평생 기다렸다는 애틋한 비하인드가 전해져 내려오죠. 다음은 서부극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련한 엔딩, 전 세대의 가슴 울렸던 불멸의 명작이죠. 쉐인의 주제가 The Color of the Fairway Hair 들으시겠습니다.

작곡가 빅터 영이 웅장한 와이오밍의 대자연과 고독한 총잡이의 운명을 담아냈던 걸작 영화이기도 하죠. 전통적인 서부급의 문법을 완성한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거친 총잡이들의 대결 속에 가족과 성장이라는 따뜻하고도 쓸쓸한 정서, 그리고 쉐인이 말을 타고 떠나려 할때 뒤쫓아온 소년 조이가 그를 붙잡죠. 조이는 같이 살자고 애원하지만 쉐인은 소년의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서부극 역사상 최고의 명대사를 남깁니다. 조이, 사람이 한번 사람을 죽이면 낙인이 찍혀서 되돌릴 수 없단다. 올바르게 살아가더라도 돌이킬 수 없어. 이 계곡에 더 이상 총이 있어서는 안 돼. 이제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렴. 이제 이 계곡의 위험은 모두 사라졌다고. 다음은 이탈리아 네오레알리즘 영화의 영원한 불멸의 걸작,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0: Avete ascoltato una fantasia di motivi tratti dalla colonna sonora del film diretto da Vittorio De Sica, Ladri di biciclette.
1: 세계 대전 이후 로마의 세스라고 황량한 거리를 배경으로 생계를 위해 자전거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겨운 하루를 다룬 작품이었죠. 자전거를 잃어버렸지만 결국 그 자전거를 찾지 못하자 다른 자전거를 절도 사건을 통해서 가져가려 했던 눈물겨운, 그리고 음악감독 알렉산드로 치코니니는 인물들의 비극적인 심리와 적박한 로마의 공기를 극적인 오케스트라로 섞는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리플리의 삽입곡이었죠. 레나토 까르소네의 아메리카노, 경쾌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맷 데이먼 주연의 1999년 작품 더 리플리에서 아주 강렬한 상징으로 등장했던 재즈 명곡 뚜브와 파라메리카노 너는 미국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 이런 조소가 담긴 영화죠. 영화 속에서 주인공 탐 리플리의 깊은 열등감, 타인의 삶을 훔치고 싶어하는 섬뜩한 욕망을 대변하는 최고의 메타포, 즉 은유로 쓰인 곡이었고요. 이탈리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고급 카브리올레 마차를 타고 재즈 클럽에 들어선 청춘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그저 어깨가 들썩이는 유쾌한 팝송 같았지만 이 가사를 볼 때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통째로 훔치게 된한 청년의 파멸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곡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주제가였죠. 레나 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들으시겠습니다.

0: 저는 왠지 시대를 초월한 화려함의 극치이자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허무함, 맹목적인 사랑 같은 것들이 녹아있는 스캇 피츠제럴드 원작의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합니다. 라디오 음악과 함께 풀기에는 사실 2013년 바제 루어만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작품 이게 단연 압도적일 것 같은데 클래식한 1920년대 재즈 시대의 풍경에 현대적인 힙합과 리듬앤블루스와 일렉트로닉을 절묘하게 믹스한 파격적인 사운드 트랙으로 그래미 어워드까지 흔들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레나 델레이의 아련하고도 거대한 아리아, 영앤 뷰티풀이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1920년대 뉴욕의 그 뜨거웠던 여름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때 한국을 뒤흔들었던 인도 영화가 있었습니다. 춤추는 무드의 주제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뿐인 주인 들으시겠습니다.
1: 안다와 옐라루 예쁨 많은

저는 지금도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는 흥이 나고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면 인도 영화가 한국 극장에 최초로 정식 개봉됐었죠. 인도 영화 특유의 마살라라는 게 있습니다. 감화, 액션, 로맨스가 뒤섞인 장르가 바로 인도 영화의 특징인데요. 인도 음악의 거장 A.R. 라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영화 슬림덕 밀리어네어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는 거장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이 작곡한 메인 테마곡 우르반 우르반 무달라라기, 뭐이 세상에 오직 한 분뿐인 주인이라는 노래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한국에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선한 마차꾼 무뚜가 겪는 사랑과 음모,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다룬 유쾌한 휴먼 드라마였죠. 그 이후로 인도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전쟁 영화이든 아니면 슬픈 영화이든 기쁜 영화이든 간에 모든 영화는 극적인 장면에서 모든 출연자들이 나타나서 감화, 액션을 보여주고 춤도 춥니다. 이를테면 뭐 인도의 숙적 파키스탄과 공중전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키고 난 뒤에 영웅이 되면 또 전투기 조종사들이 춤을 추는 뭐 그런 흥겨운 라디오 스튜디오 분위기를 단숨에 축제 한마당으로 바꾸는 인도 영화 특유의 히트작 무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멸의 팝 명곡입니다.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1972년에 불렀던 Always on My Mind 들으시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수들이 불렀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의 버전이 특별한 이유는 당시 그의 실제 삶과 이혼의 아픔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죠? 참 흔하지만 후회 뒤에 찾아오는 이 말만큼 아픈 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때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뒤늦은 고백을 담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디어 헌터의 주제가였죠. 카바티나 들으시겠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 짓밟힌 청춘들의 우정과 파멸,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듯한 아이러니한 클래식 기타 선율로 기억되는 거장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명작 디어 헌터의 메인 테마곡 카바티나였죠. 영국의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가 연주해서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사운드 트랙 중 하나로 남게 됐던, 영화 속 화면은 피와 비명으로 가득한 지옥이었지만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클래식 기타 선율은 마치 맑은 이슬처럼 한없이 투명하고 평화로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역설적인 비극을 보여줄 때 관객들의 가슴 후벼팠던 그런 음악, 상처 입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던 영롱한 기타 선율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다음은 영화와 음악의 만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성의 최고 정점을 찍었던 2003년도 한국의 곽재용 감독의 영화 클래식의 메인 테마곡이자 고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들으시겠습니다.

불멸의 명곡을 가장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는 가수죠. 김광석.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곡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가슴이 비어지는 오열신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왜냐하면은요, 남자 주인공이 월남전에 갔다가 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즉 부상을 당해 장님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도록 사랑했던 그 여인 앞에서는 장님이 아닌 척을 할 때 이 노래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가시가 되어 콕콕 박힐 때가 있어요. 그 아픔마저 사랑이라 믿으며 버텨왔었는데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까 그토록 나를 아프게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나 미련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시적인 가사는 한국의 류근 시인이 군대 시절 군사우편 봉투에 적어 내려간 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군요. 시련의 지독한 악품을 겪었던 청년 시인의 고독한 낙서가 김광석이라는 불세출의 가수를 만나 대중가요의 마스터피스로 부활했다는 후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은 영화 졸업의 스카이브로우의 추억을 박인희 씨와 사이먼 앤 가펑클이 함께 부릅니다.

0: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최근 연예 뉴스 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원 회장인데요. 처음엔 아티스트 정산 문제로 시작된 논란처럼 보였는데 가수 MC몽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엔 가수 이승기 씨의 100억 원대 전세 계약 이야기까지 등장했죠. 물론 아직은 의혹 제기 단계고 당사자들의 입장도 확연히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세 계약, 압류, 미정산, 손해배상까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5: 이승기가 그 가수 이승기 말하는 거야?
6: 차 회장이라는 사람 권유로 전세를 들어갔다는데, 야, 전세금이 105억이라더라.
5: 105억?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전셋집 산다는데 그게 뭐 문제인가?
6: 문제는 그 다음이지. 그 빌라에 압류가 걸렸는데 자칫 전세금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4: 보도에 따르면 가수 이승기 씨 측은 차가운 회장의 지속적 권유로 차 회장 수유의 빌라에 입주하게 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죠. 이승기 씨 측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금 규모와 대출이자 부담 문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차 회장 측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5: 아니, 그런데 그 과정에서 MC몽 이야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원헌드레드라는 회사 이야기는 또 뭐고?
6: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아티스트 정산금 문제도 있고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의혹도 있고 여러 의혹이 한꺼번에 막 터진 모양이던데?
5: 그런데 그 의혹들 다 팩트인 거야? 인터넷 보니까 차가원 회장이나 MC목 측에서는 팩트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엄청 강하게 반박하는 것 같던데?
6: 결국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인지 그걸 밝히는 게 관건이겠지.
4: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정산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등등 경우에 따라 형사적 쟁점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된 거라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따져봐야겠죠. 결국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연예계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과 돈, 신뢰와 책임, 그리고 의혹 보도의 경계까지 함께 걸려있는 사안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4: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원 회장, 이승기 씨 전세, MC몽 씨와의 관계, 미정산,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현재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지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7: 네, 일단 이 사안은 아직 의혹 단계이고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속 아티스트 정산금 미지급 의혹입니다.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는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둘째는 협력업체 미지급 문제입니다. 앨범 제작사,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셋째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회사로 들어온 투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인데요. 일부는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다는 의혹, MC몽 씨와의 해외 도박 의혹까지 함께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입니다. 차 회장 소유 고급 빌라에 10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압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우려, 대출이자 부담 문제가 함께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차 회장 측과 MC몽 씨 측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고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의혹과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는 진실 공방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먼저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 전세금이 105억. 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긴 합니다만 전세금이 아무리 고액이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핵심적인 쟁점 뭡니까?
1: 일단 전세금이 105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니까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했느냐는 겁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을 보면 이사를 다 하고 나서야 처음 들었던 금액보다 3배가 넘는 전세금을 요구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약 과정에서 속임이나 중요한 설명 누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출이자 부담 약속도 중요합니다.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라는 말이 정식 계약 조건인지 단순한 호의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압류와 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는 결국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해당 집에 압류나 경매 위험이 생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0: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의혹이 전해졌어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도 바로 이 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집주인 측이 압류를 풀지 못하거나 이후 경매 절차까지 이어진다면 세입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5억 원의 전세금을 낸 이승기 씨겠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요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1: 이 부분은 실제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봐야 정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췄다면 일정 순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근저당권이나 압류, 세금 체납이 있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5억 원 같은 고액 전세는 전세보증보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증기관마다 한도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 전세처럼 전액보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승기 씨가 어느 순위의 임차인인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언제 갖췄는지, 또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 규모가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0: 그런데 이 의혹이 제기된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는 부분이요. 전세금 규모가 당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야 금액이 결정됐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이고요. 반면 차 회장 측은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단순히 그때와 말이 다르다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닌 이유, 뭐 향후 법적으로 봤을 때 왜 중요한 대목인 건지 설명해 주시죠.
1: 이 부분은 단순히 말이 달랐다는 차원을 넘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처럼 이사 후 갑자기 3배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면 취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 이걸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차 회장 측 주장처럼 실제로 상당 기간 이자를 부담해 왔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주장은 다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 취소보다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운 회장 측이랑 이승기 측에서 어떤 이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뭐 소송이 들어오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제 통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인 시세가 있는 그런 아파트나 뭐 빌라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금액을 굳이 설정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가원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이승기 씨의 전세 사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주장했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1: 이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요, 상대방 주장의 동기와 신빙성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전세 사기가 성립하려면 보통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였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 회장 측은 이사는 그런 전세 사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승기 씨 측이 전속 계약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기 위해 전세 계약 문제를 부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회장 측은 이승기 씨가 해당 집에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메시지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순수한 전세계약 문제인지 아니면 전속계약 해지나 소속사와의 관계 정리 문제에 얽힌 분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서, 메시지, 이자 지급 내역, 등기부 권리관계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아티스트와 협력업체에 대한 미정산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했는데 정해진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건가요? 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1: 뭐 보도에 따르면 아티스트 정상금과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의혹이 함께 제기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쪽으로는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씨 등에게 미정상금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는 정속계약 해지나 효력정지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뭐 협력업체 쪽도 있습니다.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세탁업소 청소업체들까지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피해 업체와 스태프가 수백 명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온 상태고요. 다만 차 회장 측은 이런 미정산 사태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문제 제기와 자금 흐름의 왜곡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은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상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0: 정산 문제라는 게 언뜻 들으면 뭐 돈이 좀 늦게 지급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계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1: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어긴 문제입니다. 줘야 할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산금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믿고 활동을 맡길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관계 파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이 늦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작비를 못 받으면 작은 업체들은 생계와 운영에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로 넘어가려면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빼줄 능력이 없거나 의사 없이 일을 맡긴 것인지 지급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린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과 사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0: 그런데 이번 의혹은 단순히 정산이 늦어졌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문제 제기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가수 MC 몽 씨와의 관계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식의 관련이 있는 거죠?
1: 보도에 따르면 원헌드레드가 음반 유통사나 공연 기획사 등으로부터 큰 규모의 선투 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정상적인 사업비나 정상금 지급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는 주장 또는 해외 원정 도박이나 불법 외환 거래 의혹까지 언급된 상태입니다. MC 몽 씨와 관련해서는 차 회장과 함께 해외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회사 자금 일부가 혹시 그쪽에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MC 몽 씨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차 회장 측도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계자료나 계좌 추적,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서 실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받은 선수금이나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선수금만 받았다면 사기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티스트 정상금이나 협력업체 대금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한 자금난을 넘어서 자금 유용 의혹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다만 형사 책임은 입증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데스레의 You Gotta B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0: 회의할 때 커피를 사고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법카. 분명 업무를 위해 지급된 카드인데 막상 내 지갑에 들어오는 순간이면 묘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걸까?
3: 진성아 여기야.
4: 잘 지냈어? 일찍 왔네?
3: 네가 밥 산다는데 빨리 와야지. 근데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밥?
4: 나 이번에 회사 법카 나왔잖아.
3: 법카? 야 그거 회사 일에 쓰는 거 아니야?
4: 에이 인맥 관리. 넓게 보면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다 이 말이야.
3: 그런 논리면 체력도 경쟁력이라고 헬스장도 끊지 왜?
4: 어? 진짜 그럴까? 어, 좋은 생각인데?
0: 친구와의 식사, 개인적 모임, 헬스장 회원권까지 넓게 보면 이 역시 일을 잘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5: 아, 자 오늘 회식 분위기 좋은데 2차 갑시다 2차!
4: 아, 노래방 어때요?
5: 좋지? 팀장님도 가시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지목 알죠?
0: 회식이란 이름이 붙으면 어디까지 업무가 되는 걸까요? 노래방, 주점, 유흥업소, 회식이면 업무비로 처리 가능한 걸까요?
3: 연구비 카드 영수증 정리 중인데 결제처 이름이 좀...
4: 그거? 뭐, 이 근처 업체예요.
3: 몇 주 연속 여러 번 나눠서 결제됐는데?
4: 아, 카드 문제 없이 긁혔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결제가 안 됐겠죠.
3: 2억? 지금 2억이라고 했어?
4: 그렇다니까. 2년 가까이 법카로 2억을 긁었대. 생활비로 말이야.
0: 밥 한 끼, 커피 한 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카와 연구비,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이고 어디서부터는 범죄가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0: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에서 준 카드니까 업무에 쓰는 건 뭐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업무냐 이거죠. 최근에는 이 애매함을 넘어서 유흥업소에서 1억 가까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6: 네. 보도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연구비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했고 그러한 사용이 대략 141회에 걸쳐서 사용이 된 것이랍니다. 이러한 비위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0: 근데 이 연구비 카드라는 게 클린카드 제도라고 해서 유흥업소에는 아예 카드가 안 긁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결제를 한 거예요?
6: 네, 말씀 주신 대로 연구비는 통상 그런 클린카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유흥주점 같은 업종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명이 표시된다는 점을 이용해 클린카드 차단 기능을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는 동일 업소에서 복수의 피지사 단말기로 분할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감사 보고서에서는 A씨가 지난 7월부터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단일 유흥업소에서만 하루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 액수는 같은 날 70여만 원씩 나눠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할 카드 결제 내역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요. 그 외에도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이트나 통신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서도 유흥업소에 송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금액 가운데 일부는 또한 A씨의 개인 채무 변제로도 썼다고 합니다.
0: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순 징계를 넘어서 형사 처벌 당연히 가능하겠죠?
6: 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징계위를 통한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비위 결과를 고발 처리도 하였는데 형사고소에서는 A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배임이 적용됐다.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횡령이고 어떤 경우에는 배임이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카드를 사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점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배임죄가 인정이 된 거고 만약에 회사에 있는 돈을 빼서 썼다. 내가 그 돈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빼서 썼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 하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6: 최대 실형으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안에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변제를 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다면 감경사유가 따로 없어서 또 가중사유로는 그런 유흥업소 결제를 분할해서 결제하는 등의 지능적인 그런 행태가 매우 범행 수법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돼서 실형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얼마나 하느냐가 징역 2년 6개월이 나오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느냐의 결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금액이 얼마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뭐 변제가 얼마나 됐느냐, 만약에 변제가 다 안 됐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변제 계획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다, 몇 천만 원 수준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면 되고요. 몇 백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실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번 사례는 연구원 측에서 수사를 요청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 기관이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부 징계만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6: 네, 그 본 사안처럼 상위 기관의 자체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상위 기관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물론 이번에 그 감사를 했던 그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2024년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출자한 연구기관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부 출자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되었지만 그 과학기술연구회 자체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의해서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의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있었고 비위가 적발되었다면 형사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리고 이런 경우 중요한 게 쓴 돈을 그래서 전부 돌려받았냐, 뭐 토해냈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용액을 전부 다 변제를 한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6: 업무상 배임죄 수사 같은 경우는 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며 피해자인 연구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양형사유 정도로만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왜 그러냐면 범죄는 이미 성립을 한 거예요. 범죄가 성립을 한 이후에 뭐 변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사례가 적발된 경위를 보면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한 연구원 측 책임은 없는 겁니까?
6: 네, 사실 자체 감사가 아니라 한국화학연구원의 상급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위원회에서 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하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의 운영상 책임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화학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의 위반이 결국은 명확한지 그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 사안에서 가해자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증빙 제출을 꽤 늦게 하였는데도 조사나 확인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거나 또 이러한 동일한 반복 결제 양상이 눈에 띄게 있었음에도 방치한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직접적인 그런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관리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0: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면 가해자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6: 내부 통제가 부실했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하였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만약에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 출장비 청구하거나 업무상 식사라고 올렸지만 사실은 지인과의 개인 식사였다, 이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6: 실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는 A씨가 유럽 출장 중에 업무 관계자와의 한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도 동석을 시켰는데 출장에 동행한 A씨의 부하 직원이 그 자녀들의 식사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도 법인카드 자체를 횡령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문제가 됐는데요. 법인카드를 통해서 업무비용을 결제해야 되는 것이 그 행위자의 의무이고 사적인 비용으로 결제를 하면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2년 동안 생활비로 2억 가까이 쓴 분, 이런 분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6: 해당 피고인은 2022년 1월 19일경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비용으로 94,600원을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3년 12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38회에 걸쳐서 대략 2억 3천만 원 상당을 결제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이러한 비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업무 관련 지출인 것처럼 품의서와 기한문을 꾸몄고 회사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피고인은 덜미가 잡혀서 24년 1월경에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회사 측에서 고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마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점과 또 회사가 엄벌 탄원을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비는 어디까지 되고 거래처 식사는 어디까지 되는지, 야근 식대나 커피값은 괜찮은지, 친한 동료끼리 먹은 식사도 업무 관련이 되는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업무 관련성과 사적 사용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6: 네, 사적 사용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려면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목적과 상대방, 시간, 장소 그런 것들이 업무에 해당되어야 되고 또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규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목계에서 사업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갔더라도 모임의 성격이나 그런 구성원들에 비추어서 업무 관련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고요. 그 밖에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한 것이 단순한 친분 만남이고 또 회사 규정상 접대에 해당되기 어렵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밤 11시 이후 같은 심야 시간대 사용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으며 고깃집, 분식집, 뷔페 같은 보안이나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 회의 장소로 부적절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바도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7: 예, 여보세요.
8: 아버님 되시죠? 어린이집인데요.
7: 예? 혹시 우리한테 무슨 일 있나요?
8: 아이, 손을 씻기다가 넘어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7: 아이, 뭐라고요? 아이,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0: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아이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죠.
7: 이 사고는 단순한 생활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8: 2억 4천이요? 고의로 그런 거 절대로 아닌데.
0: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 측 청구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죠. 2억 4천 가운데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2억 4천만 원 중 3,300만 원만 인정된 걸까요?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면 모두 이런 판결을 받게 될까요?
8: 그 이야기 들었어? 옆집에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쳤나 봐. 그 친구가 그랬다지?
7: 아이고야. 그 얼마나 다쳤대?
8: 뼈가 부러져서 부모가 소송까지 냈다던데.
7: 아니, 그런 경우는 넘어뜨린 애 책임이야? 아니면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유치원 책임이야?
8: 아, 그러게. 그리고 옆집 아저씨는 또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다쳐서 소송 냈다던데?
7: 그런 것도 소송이 되나?
0: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린이집이 주최한 운동회에서 학부모가 줄다리기를 하던 중 다쳤다면 이건 학부모 본인의 부주의일까요? 아니면 행사를 주관한 어린이집에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슈,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그 사고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케이스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손을 씻다가 크게 다쳤다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6: 네,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2022년 9월 27일 10시경에 어린이집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플라스틱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생후 1년 2개월 정도 된 유아를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혀서 약 8주의 진단이 나왔고 그 내용이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는 이후 응급수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0: 네, 응급수술에 전치 8주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은데 결국 부모가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6: 네, 아이 부모 측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 부모 측에서는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의 손을 씻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그리고 잘못이라고 하여 이러한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아이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곧바로 어린이집의 잘못, 보육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6: 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사고 대응 능력, 사고 장소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 후 조치 정황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생후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능력이 있었는지, 또 화장실에서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간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어린이집 측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좀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활치료비로 부모 측은 1억 4천 정도를 청구한 반면에 법원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등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재활치료비를 모두 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에 비해서 손해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법원은 이 사건 당시의 손해는 충분히 인정을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장래 노동 능력 상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는데, 그런데 만약 추후에 어떤 후유증이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추가 청구 됩니까?
6: 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그 판례 입장에서 소송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당시 소송에서 전혀 다툰 바가 없는 병변이나 증상으로서 이러한 후유증에 관해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 네, 반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책임이 아주 미약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 네,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부정되었거나 아주 미약하게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2세 원아 사이의 다툼으로 할퀴고 무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 피해 원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법원은 보육교사가 원아 간의 다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또 보육교사가 이탈하지 않고 병원 진료 조치를 하였고 보육교사 2명에 원아 9명을 배치한 것은 적절한 배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나 원장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유사하게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에서는 정상적인 놀이 활동 중에 원아 간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0: 보육교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라거나 보육교사의 배치나 감독 등에 있어서 그러한 과실에 관해서 부모 측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 책임을 80만 원 정도의 제한적인 수준으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또 다른 사례로 아이에게 생긴 상처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해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측이 반대로 아이 엄마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는 아이의 상처에 대한 부모층의 항의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지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발견하고 그 이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과 또 아이로부터 그동안 다른 언어가 자기 얼굴을 핥히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었던 점을 근거로 다른 원아 아이가 그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원아와의 상해 사고는 없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겼는데 아이의 엄마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측에 달라고 반발을 하였고 또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의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의 그 사태가 좀 벌어졌고 이후에도 그 아이 어머니는 어린이집 측에 계속 이런 식의 소란을 피울 거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측에서 해당 어머니를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 아이가 다친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 결국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학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죠?
0: 네, 민사소송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서 업무를 방해한 점, 이후 문자메시지로 그런 협박을 한 점,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고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고 1심에서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방해 협박에 관해서는 벌금 700만 원형이 나왔지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부모 측이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거나 기사 제보 등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었다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져온 사례가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밀어서 치아가 부러진 사례예요. 여기서 이제 원고 측이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해당 사안에서는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그 민법 755조 감독자 책임을 근거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원아가 피해 원아를 밀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그 차후에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 원아의 부모 측에게 알렸고 피해 부모도 사과 문자를 보내서 또 피해 변상을 위해서 돈이나 선물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토대로 그 CCTV나 이러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이런 정황 증거나 진술만으로 원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사건에서 간혹 청구 금액이 일반적인 감각보다 꽤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의뢰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0: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는 일단 먼저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슬프고 안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전략적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소를 제기하면서 금액을 크게 청구해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법원이 까다롭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청구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우리 애 아프다는데 왜 체육을 시켜요? 에?
3: 스승의 날 선물 좀 보냈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선생님 참 각박하시네요.
4: 에? 수학여행이요? 우리 애 다치면 그 당신이 책임질 건가?
3: 우리 애 생기부 이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생기부 한 줄 고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1: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실제 학교가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냐일 겁니다. 내 권리를 말하는 순간이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죠.
2: 그런데 방금 말은 좀 심하지 않았어? 선생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3: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야 우리 말 들어준다니까.
2: 그래도 계속 전화하고 항의하고 민원 넣고 좀 과하지 않나?
3: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이야? 선생님이면 학부모 말도 들어야지.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다들 이 정도는 해. 나는 심한 편도 아니라니까.
1: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 아주 강한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있다고 해서 반복적인 비난과 압박, 무리한 요구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몇 통의 전화, 몇 줄의 민원일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받아내야 하는 사람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안면 마비 증상까지 앓게 됐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졌습니다.
3: 그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 애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뭐 입 꼭 닫고 있어야 하나요?
1: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교권 침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1: 최근 법원이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안면마비까지 앓게 된 선생님에 대해 학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2024년 당시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의 학부모가 그 교감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거나 생활기록부 양식 중에 총괄평가를 없애고 지덕체 내용을 수정해달라거나 자녀에 대한 학폭신고가 접수된 것에 관해서 조사 절차에 대해 여러 번 항의를 하거나 학부모가 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꽃선물을 했는데 이것이 반송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또 자녀를 몸이 아픈데도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고 허위의 주장을 한다거나 또 학부모 투표권에 관해서 억지성 항의를 여러 번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건의 항의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침해 행위로 인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교감은 이러한 여러 건의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 장애 등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는 근거로 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1: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의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이 사안이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까?
0: 대법원은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존중이 없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부모의 이러한 민원 행위들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법령을 위반하여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교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학부모는 위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매하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긴 할 것 같아요.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이 둘을 가르는 법적 기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0: 네, 법원은 민원이 정당하려면 먼저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내용이 상당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방법 절차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반복적이거나 집요해서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어야 되고 모욕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는 수단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의 설명이나 조치 이후 일방적으로 반복된 요구인지 이러한 정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3천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3천만 원을 인정한 것이라면 꽤 많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손해 범위나 그런 피해를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 취지에서 피해 정도가 뭐 안면 마비 증상까지 올 정도면 이것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발생한 그러한 피해라고 판단한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그런 모습과 위법의 정도에 관련해서도 정당한 목적 자체도 없고 대부분 그 집요하고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청의 대위 청구 범위에 확대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3천만 원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 손쓸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0: 네, 현실적으로 그 교사가 자기 학생의 부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어떤 법적 소송을 하고 그것을 또 강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교사가 2차 피해를 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교사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가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이 사실상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부모들과 계속 학교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아지고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그 교육청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또 교육청에서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대위 소송 제도인데요. 사실 교사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나 다른 모든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승소 판결 시에 이렇게 교육청이 대위 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1: 네, 교육청이 일단 나서서 좀 보호를 해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 문제 이번 사건 하나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두고도 우리 아이 다치면 책임질 거냐,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냐,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민원이 쇄도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가 아이의 행사를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학창시절 떠올려보면 뭐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날만 학생들은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활동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0: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교육기능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대회는 학창시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동체의식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들이 많아져서 방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예 수학여행 자체를 가지 않게 되거나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종목의 대부분을 빼버리는 등 상당한 교육활동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커진다고 보입니다.
1: 비슷한 맥락에서 대법원 판결 하나 짚어보죠.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이 이거는 교권 침해다 판단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대법원은 어떤 취지로 판단했습니까?
0: 보도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을 쳐서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이 계속해서 장난을 반복해서 담임교사가 이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에 올려서 결국 학생이 방과 후에 교실 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학생의 부모는 이를 두고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담임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였고 학생을 이틀간 결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스트레스로 안면 마비장애가 오는 등 병가를 7일간 내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후에도 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학부모도 그로부터 7일 뒤에 경찰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기 중 담임교체는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므로 교육 방법 변경 등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담임교체 요구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 교권 침해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과 절차를 지키면 될까요?
0: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은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부상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또 이후에 학부모에게 이러한 상황을 공유해서 관련한 그런 소외와 향후 조치 등을 소통하기까지 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학부모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받고 소통하였음에도 민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일단 민원 창구를 그 해당 담임교사에서 학교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다뤄야 하고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부상에 대해서 충분히 서운함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보호자로서 정당하고 적당한 방식이라고 보아서 일단 그러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치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런 민원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민원 처리 시에는 상담을 기록하고 요구사항이나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해서 향후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약에 길을 걷다가 눈앞에 5만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5만원도 아니고 5만원권 현금 다발을 뭉텅이로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5: 뉴스 봤음? 아파트 하단에서 현금 5천만원 나왔대.
6: 5천? 국세청에서 세금 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화단에 던진 거 아님?
5: 사기치고 감방 가기 전에 숨겨둔 돈 아닐까?
6: 아니면 치매 있는 어르신이 잘못 내놓은 거 아니야?
1: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별의별 추측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5: 이거 완전 제2의 마늘밭 사건 아님?
6: 마늘밭? 그게 뭔데? 밭에서 현금이 나온 적이 있었어?
1: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전, 마을 전체 가구가 10가구도 채 되지 않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마늘밭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죠.
7: 무슨 일입니까? 돈이 발견됐는데 누가 이걸 훔친 거라고요? 뭔 소리예요?
6: 여기가 내 밭인데요. 아니 내가 안 씨한테 나무 좀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묻어놨던 현금이 없어졌어요.
7: 아니 나는 땅 파서 나무 옮겨 달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큰 돈을 가져갔다뇨. 밭에 현금을 묻었다고요? 대체 얼마를요?
8: 아, 그게 할 얼마였더라. 7억이었나 10억이었나. 아니 아무튼 내 돈이라니까요.
7: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1: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결국 마늘밭을 직접 파보기로 했죠.
7: 이게 뭐야?
2: 선배님, 이쪽에서도 나옵니다. 와, 파도 계속 나오는데요.
7: 아니, 이게 다 얼마야?
1: 경찰이 김재의 마늘밭에서 찾아낸 현금 무려 11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온 돈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돈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1: 워낙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제 마늘밭 돈 뭉치 사건. 뭐 뭉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우선 이 사건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9: 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땅 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굴착기 기사가 나무로 옮겨 심어주는 일을 한 후에 마늘밭 주인이 굴착기 기사에게 밭에 있던 현금 7억 원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굴착기 기사는 현금을 본 적이 없다며 실랑이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땅 주인의 협박과 함께 도리어 도둑으로 몰리게 되자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마늘밭의 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면서 내 돈을 훔쳐갔다는 거고, 굴착기 기사는 나무로 옮겨달래서 땅을 팠을 뿐이지 돈을 훔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맞섰다는 건데, 근데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땅에 그렇게 몇 억의 돈을 묻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심지어 밭주인이 땅에 묻었다는 돈의 액수도 계속 오락가락했다던데 어떻습니까?
9: 네, 그렇습니다. 밭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에 묻어둔 17억 중 7억 원을 훔쳤다고 처음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묻어둔 돈 액수를 7억 원이라고 작게 말하였다가 12억 원, 24억 원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게 되었고, 그 자체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가 땅 주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되자 수상하게 여겨 돈의 출처에 대하여 묻게 되었고,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땅을 파보게 된 것입니다.
1: 근데 아무리 뭔가 수상하다고 해도 경찰이 누군가의 사유지, 남의 땅을 무조건 파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찰이 이 땅을 파봤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랬다라고 봐야겠죠?
9: 네, 맞습니다. 사유지를 파보는 건 아무 근거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혐의점이 쌓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사정 영장주의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체포 현장, 범행 중,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되 사후 영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남의 땅을 팠다라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

0: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1: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 맛있는 한 끼에는 늘 따뜻한 추억이 함께합니다. 51년 전통의 맛과 정성을 담은 산 바베큐의 맛있는 이야기, 예, 샘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그리고 52년입니다.
0: 아, 52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1: 저희가 52.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식당이고요. 아하. 알아보니까는 한국에서도 한 35위, 40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0: 아, 산 바베큐가.
1: 예, 예, 예.
0: 와, 52년 전통이면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1: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됐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 뭐 음식 맛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고 또 깊은 맛이 있겠습니까?
1: 깊은 맛은 있죠. 근데 다수가 좋아한다고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워낙 고집으로 그 건강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집 심심하다고 그냥 아니면은 좀 슴슴하고 좀 맛이 없다, 너무 싱겁다라는 네. 분들도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이죠, 그게. 좀 그렇죠. 삼삼하게 먹어야 건강해지죠.
1: 아는 분들만 오시는 게 좋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오늘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1: 예, 대한민국 한번 해야죠.
0: 대한민국
1: 예.
0: 해야죠.
1: 예.
0: 우리 월드컵, 우리 태극 전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노래한 곡이 있더라고요. 월드컵
1: 그래요?
0: 들어볼까요?
1: 예. 그러죠, 뭐.
0: 예, 예, 좋습니다.

0: 네, 우리 태극 전사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네요.
1: 예, 한 달 전인가?
0: 예, 예.
1: 저기 홍명보 감독님께서 저희 예.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네. 월드컵은 네. 근데 제가 제 의견은 이래요. 월드컵 때 솔직히 뭐 애국심에서 응원은 하지만은
0: 네.
1: 골볼 기회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저는 예. 평소에 축구를 네. 막 보진 않기 때문에
0: 네.
1: 월드컵 할 때 뭐 애국심에서 응원은 해도
0: 아하.
1: 뭐 누구 선수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막 아는 척은 안 하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네.
1: 근데 상당한 부분들이 그 골불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평소에 축구 후원도 안 하고 네. 보지도 않으면서 4년마다 한번 월드컵 때는 딱 자기가 무슨 축구 박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 그런 건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꼴보기 싫어요.
1: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어, 그냥 평소에 좀 축구를 네. 좋아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네. 한다 그러면은 어 인정하고 딱 들어주겠는데 네. 네. 평생 안 보다가 4년에 한 번씩 뭐 월드컵하면 그때 보는 사람들이 뭐 축구에 대해서 안다고
1: 네. 박사처럼
0: 얘기를 하는지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은 꼴불견이라 별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아하, 그렇죠. 네. 워낙에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 말도
0: 축구를 좋아하려면
1: 같아요.
0: 축구를 후원해야 되는데 네. 평소에는 안 하다가 네. 딱 4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 뭐 외국심에서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한국인으로서.
1: 네네네 그렇죠.
0: 근데 그때마다 축구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좀 밖에 나가서 골 사 나오니까 그렇게 네. 하지 마시라고 저는 뭐 식당과 관련 없이 관계 없이. 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고.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그렇죠. 예. 저 현재 지금 멕시코하고 남아공 경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0: 1대 0이더라고요. 멕시코가
1: 1대 0으로 있더라고요. 멕시코가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뭐 읽어보면은 예선 통과는 무난히 하겠더라고요.
1: 네.
0: 이제 멕시코랑 한 판이 더 재밌겠지만은
1: 네.
0: 아무래도 멕시코 홈그라운드니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자, 뭐 하나된 LA, 하나된 리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이제 저녁 7시에 있잖아요.
0: 예예예. 예,
1: 그래서
0: 예.
1: 또 많은 사람들이 윌슈 잔디 광장에 오셔서 응원 많이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전.
1: 예, 멕시코
0: 보기 좋죠, 그거는.
1: 예, 멕시코 스타디움에서 이제 이 경기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0: 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그죠? 저는 들었거든요.
1: 네.
0: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1: 네, 잘
0: 모르겠습니다.
1: 몰라요.
0: 예.
1: 네네.
0: 네, 애국심에서 응원하고
1: 네.
0: 저희 산식당에서는 골 한번 터질 때마다
1: 네.
0: 물론 한국이 뭐야, 한국 골이죠.
1: 네.
0: 상대방 골이 아니라
1: 네.
0: 저희가 특별 안주를 매번 쏘겠습니다. 8번 나들에도 8번 다 쏘겠습니다.
1: 산식당에서
0: 아, 오실 분들 오십시오.
1: 와. 아니 근데 현재 예약 손님들이 그렇게
0: 예약 손님이 있긴 있는데 예. 저희가 일부러 꽉 채우진 않았어요.
1: 사장님 감사합니다.
0: 예, 뭐
1: 와, 안주를 봐야겠죠. 안주를 예? 무료로
0: 그냥 한 골 터질 때마다 저희는 그냥 뭐 제가 뭐
1: 무조건.
0: 감자전이건 뭐 새우건 같은 저희가
1: 와.
0: 오늘 안주 좀 많이 쏘길 바라겠습니다.
1: 감자전 맛있죠.
0: 예.
1: 산 바베큐. 예, 안주를 팍팍 쏘신다고 합니다. 오늘 월드컵 기념. 골이 예. 터질 때마다 그냥 사장님 굉장히 바쁘실
0: 좋습니다.
1: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 애국심에서 네. 응원을 해야죠.
1: 아, 그렇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체코와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16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0: 16강까지는 16강. 무난하게 갈 거라는 네. 예상들이 많은데요.
1: 그런가요?
0: 그랬으면 좋겠죠, 뭐 이제.
1: 네.
0: 이제는 16강에서 어떻게 됐냐, 그땐
1: 그쵸.
0: 누가 걸리느냐 거기서 또 이제 네. 운도 따라야 되고.
1: 네, 16강 가면 이제 또 8강. 8강에서 또 4강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0: 일단 예선 통과를 해야겠죠.
1: 그렇죠. 예선 통과. 예,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경기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이번 게임을 이기면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와 네. 이제 사우스 네. 아프리카가 남아공화국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네. 이번에 이기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1: 그렇죠.
0: 예,
1: 아,
0: 예.
1: 참.
0: 아마 한국 분들은
1: 예.
0: 7시에 다른 뭘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그냥 트랩 앞에서
1: 그렇죠.
0: TV 맞습니다. 앞에서 그냥 응원을
1: 예.
0: 하실 텐데
1: 특히 또
0: 이겨야죠, 뭐.
1: 예, 산 바베큐에서 이제 예약하신 분들
0: 예.
1: 친구들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응원도
0: 예.
1: 하면서
0: 예.
1: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면서
0: 오늘은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했습니다.
1: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예, 그리고 사장님께서 진짜 이벤트로 안주를 팍팍 쏘신다고 하니까요. 골이 들어가기만을 예, 응원 많이 해야 될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그렇죠. 골 많이 들어가면 저희는
1: 네,
0: 아주
1: 네, 네.
0: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산 바베큐는 저희 라디오 서울 뭐 행사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서른도
0: 뭐.
1: 공연에서도 라플 티켓 그 산 바베큐 기프트 카드를 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0: 예예 예, 저희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스니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0: 맛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게 건강식.
1: 건강식.
0: 예, 맛은 기본. 근데 건강식. 예.
1: 건강식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립니다.
0: 그리고
1: 예.
0: 다른 식당에선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 풍미로운 그다음에 전통적인 육수. 저희는 네. 모든 걸 육수로 요리를 해요. 심지어는 그 고기 컨비네이션 시키면 네. 나오는 계란찜도 네. 다른 집들은 이제 물과 다시다 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국밥집이기 때문에 네. 고깃집이기 전에 국밥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육수로 모든 요리를 합니다. 네. 계란찜도 심지어는 저희 육수로 쓰는 거예요.
1: 네.
0: 제가 거의 20년 전에 배웠던 그 전통 산 멸치 육수.
1: 멸치 육수.
0: 예. 아직까지 집사람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은 네. 비법.
1: 사장님만의 비법.
0: 예. 그 육수가 저희 계란찜에 들어갑니다.
1: 예. 저는 고기 육수보다는 멸치 육수를 참 좋아해요. 멸치하고 다시마 이렇게 우려낸.
0: 그렇죠.
1: 그 육수를 참 좋아하는.
0: 솔직히 말이 멸치지 이게 예. 가다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팥뿌리서부터 무, 배추 네.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솔직히 네. 야채 육수지 말이 멸치 육수지 야채가 훨씬 비율이 더 많습니다.
1: 네.
0: 근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고 일단 무 들어가면 시원하고 근데 진짜 육수의 비결은 뭔지 아세요?
1: 뭘까요?
0: 해물 육수와 고기 육수가 섞인 게 맛있습니다. 그럼 약간 명품이 나와요. 예. 네. 저희는 그래서 거의 저희 국물 중에서는 네. 해물 육수하고 고기 육수를 고의적으로 섞은 게 꽤 있어요.
1: 어허.
0: 그리고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맛을 내려면은 다른 식당에서는 솔직히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식재료를 쓰는데 그게 바로 네. 그 가츠오부시라는 겁니다.
1: 아, 그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천연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육수를 우려내시니까
0: 예.
1: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건강하고.
0: 그러니까 저희가 화학 조미료에 의존하지 않고
1: 네.
0: 건전하고 네. 건강한 맛이 나오는데
1: 네.
0: 인정은 100%한테 못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워낙 그렇죠. 조미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LA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이 그 뭐 식당 업소 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뭐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줄 서는 집이 솔직히 조미료를 이루 말도 못하게 쓰는 집이에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뭐 장사 잘 되니까 그 주인집이 좋겠지만은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건 사실입니다.
1: 그렇죠.
0: 좋은 맞습니다. 음식이 잘 팔려야 되는데
1: 맞아요, 진짜.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네. 장사 속 그
1: 아니 그리고 우리 입맛이 MSG에 좀 길들여 있다고나 할까요?
0: 예, 네, 그런 분들이
1: 것도
0: 많아요.
1: 많이 하는
0: 예,
1: 것 같아요.
0: 저희는 만약에 사명감이 있다면 네. 그걸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예.
1: 맞습니다.
0: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냉면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잖아요.
1: 네.
0: 근데 진짜 냉면의 비결을 사람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1: 아하.
0: 냉면의 생면은 저 뭐야 이겁니다. 동치미입니다.
1: 동치미.
0: 예.
1: 아.
0: 따라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오리지널 북한 그 조리법이
1: 네.
0: 꽁 육수랑 동치미를 거의 반반 비율로 섞어서 만든 게 오리지널 냉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 아, 평양냉면 그게요?
0: 예.
1: 아.
0: 근데 이제 여기는 꽁이 없다 보니까 예. 저희는 고기 육수를 쓰는데
1: 네.
0: 정말 냉면 맛을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건데 냉면은 원래 드실 때마다 맛이 조금씩 변해 있어야 되는 게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냉면 육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1: 왜일까요? 궁금합니다.
0: 동치미가 반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0: 동치미는 담겨는 김치이기 때문에 익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맛있죠. 익어야 맛있죠.
0: 근데 익는 게 첫날 익은 거랑 이틀째, 3일째. 물론 저희는 한 3일, 4일마다 한 번씩 담그는데
1: 네.
0: 첫날 맛과 두 번째, 이틀째 맛은 틀려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치미가 그만큼 더 익었을 테니까요. 육수를 섞어도요.
1: 예.
0: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대부분 식당들에서 냉면 육수를 그냥 사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냥
1: 그렇군요.
0: 그냥 냉면 육수라고 팔아요.
1: 네.
0: 그걸
1: 네.
0: 써요. 그건 맛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그러네요.
0: 왜냐하면 천연 동치미가 안 들어간 거니까.
1: 아.
0: 그러니까 냉면 맛있게 하는 집은 매일 아주 미세하더라도 조금씩 맛이 틀린 게 좋은 냉면 육수입니다. 아,
1: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0: 그게 정상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1: 오리지널 이제 동치미를 담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0: 예, 담가서 네. 육수랑 섞는 거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그 동치미 반이 들었다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동치미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약간 미세하게 첫날보다는
1: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0: 조금씩 익은 네. 그 맛이 날 그렇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게 냉면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 매일 맛이 동일한 맛이 나오는 냉면은 어디서 저기 동네 마켓에서 사온 그 육수지 네. 제대로 된 육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예. 그렇죠. 마켓에서 파는 그 냉면 네,
0: 그거,
1: 육수.
0: 그걸 실제로 식당에서 많이 써요.
1: 어, 그렇네요.
0: 예. 뭐 시계장 시계장 장사니까 뭐라고 저는 뭐 비난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예.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 저희는 그냥 냉면 육수 맛이 그래서 매일 조금씩은 틀려요.
1: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예. 냉면 철이에요. 냉면 먹고 싶네요.
0: 그쵸,
1: 냉면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0: 시원한 냉면 좋습니다. 네. 예.
1: 고기하고 냉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바베큐하고.
0: 저희는 또 그 냉면 갈비 스페셜은 다, 네. 다른 집도 많지만 저희는 좀 틀린 게 저희는 그냥 갈비 자체가 다른 집들은 그 냉면 갈비용으로 그 얇게 잘라서 준비를 해놓거든요.
1: 네.
0: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귀찮아서 그냥 저 일반 갈비 요리
1: 네.
0: 그 반인분하고 그러니까 한 대죠.
1: 아~
0: LA에서 제일 두껍고 맛있는 갈비죠. 유일하게 물엿을 안 쓴 갈비이기도 하죠.
1: 아, 진짜 천연 재료로 예. 갈비를 재서
0: 예. 이거 업계 폭로하는 것 같지만 맛있게. 업계 자체가 모든 식당에 물엿을 쓰는데 저는 그거 보고 질렸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인간들이.
1: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해주시니까 너무 예. 좋은 것 같아요.
0: 그 저희가 냉면 갈비 런치 스페셜은요.
1: 예예. 예.
0: 39불 99전인데
1: 네.
0: 저희 갈비는 그 냉면 갈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얇은 갈비가 아니에요. 그냥 정상 메뉴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1: 오리지널 갈비.
0: 예, 예.
1: 그러니까 냉면 갈비 콤보가 런치 스페셜로 39불
0: 99. 99전입니다. 예. 예.
1: 예. 어, 먹고 싶어요.
0: 먹고 싶어요.
1: 먹으러 가겠습니다.
0: 그리고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예.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네. 그 제가 처음으로 옛날 산 메뉴 중에서 북엇국이라고 했는데 레시피를 바꿨어요.
1: 오호.
0: 원래 북엇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야, 해물 육수와 사골 뭐, 고기 육수가 섞어야지 맛있다고.
1: 네네네.
0: 이번에 북엇국을 사골 육수로 바꿨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북엇국과 사골 육수가 섞인 국물이기 때문에
1: 영양식이에요.
0: 굉장히 맛있어요.
1: 와, 영양식입니다.
0: 깨끗하고요.
1: 네네. 예. 요 한 그릇 먹고 나면 든든할 것 같아요.
0: 북엇국 좋아하시거나
1: 네.
0: 어제 오늘 만약에 한 잔 하실 거 아니에요? 내일 해장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 집 내일 와서 북엇국 드시면 네.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1: 아침에 북엇국 좋습니다.
0: 예. 네,
1: 산 바베큐로 가시면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산 바베큐 메뉴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대표 요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0: 저요 뭐 네. 항상 전복죽 삼계탕인데
1: 예. 네.
0: 저희는 지금 제가 만약에 유일한 뭐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식당 업계에서는 제가 지금 본업은 아니지만 아, 저희는 이제 미쉐린 원스타일을 도전하려고 해요.
1: 네.
0: 모든 식당을 대표해서 한국 식당을 그러니까 한국식 문화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1: 네.
0: 저희가 사실은 많이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두 당 200불짜리 코스 메뉴가 있어요.
1: 네. 한정식
0: 한 정식은 딱 60불짜리가 따로 있고요.
1: 네네.
0: 이건 완전 코스 파인 다이닝 코스 메뉴가 있어요.
1: 아, 코스 메뉴. 예.
0: 거기서는 이제 어떤 메뉴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맛을 못 보실 텐데 왜냐하면 네. 저희가 제한적으로 딱 예약만 잡아서 해드리고 있는데
1: 네.
0: 삼계탕을 저희는 축소시켜서 만든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1: 와, 어떻게요?
0: 삼계탕을 저희가 그 들어가는 찹쌀과 대추와 네. 이걸 되게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1: 네.
0: 그다음에 당나귀에서 그 뼈를 발굴시켜요. 빼버려요.
1: 네네.
0: 그 다음에 거기다 찹쌀알을 넣어서 그 요리를 만드는데 국물도 굉장히 진하고
1: 네.
0: 그 저희 불란서 셰프님들이 와서 식사를 해보셨는데 어, 니네 정도면 미쉐린 준비됐구나 하는 저희가 칭찬을 좀 받긴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다른 메뉴를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게장을 담습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을 담아서
1: 네.
0: 살을 빼내서 그걸로 약간의 김밥 수시 같은 걸 만들어주고 위에 금가루까지 뿌려줘요.
1: 와, 그거 대박일 것 같은데요.
0: 네,
1: 외국인들도
0: 그리고,
1: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0: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1: 예.
0: 그리고 거기엔 또 이제 게가 남았으면 이제 네. 게를 저희가 쪄갖고 살을 또 다시 빼갖고
1: 발라갖고
0: 저희가 피망과 약간 양념과 그다음에 캐비어를
1: 네.
0: 묻혀서 저희 마전 위에 올려줘요.
1: 우와.
0: 예, 그럴듯하죠.
1: 오,
0: 근데 맛있어요.
1: 오, 맛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진짜. 별미일 것 같아요.
0: 예.
1: 예. 아, 진짜 메뉴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0: 저희는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최고입니다. 메뉴 개발을 그렇게 항상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셔서 이렇게 선보인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0: 저희가 자존심 예. 상한 게 예. 뉴욕에는 그 한국 식당들이 네. 바비큐집들 포함해서 미슐린 스타를 받은 집이 있는데 네. LA에선 공교롭게도 없어요. 물론 뭐 갈비집들이 다 물려쓰고 그러니까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도 하는데요. 네. 한국 식당, 일본 집들은 문장 미슐린 스타가 많은데 네. 한식 식당을 안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한 집이 있긴 한데요. 예, 예.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예. 젊은 친구가 하는데 그 집은 한국 요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창의적이 그렇구나. 있고 못하지는 않는데 네. 그게 한국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표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한국식 식당으로 미슐린 원스타를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되든 안 되든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1: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0: 해봐야죠.
1: 와, 예. 미슐린 스타. 예, 한국 전통 음식을 이렇게 개발하셔서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코스 메뉴, 예. 코스 요리 그리고 또 한정식 요리도 있고
0: 예, 예.
1: 그 음식도 굉장히 궁금해요.
0: 한정식 요리는 저희가 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 가짓수도 많고 그다음에 네.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정식 저희가 그 60분짜리 코스 메뉴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월, 수, 목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약 그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1: 네,
0: 예.
1: 바쁘시잖아요.
0: 이게 솔직히 가짓수가 많아서 네. 음식 담는 데만 한 30분 걸려요.
1: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겠어요.
0: 예, 손이 많이 가고 이쁘게 좀 담아야 되니까 네. 담는 데도 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네. 저희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못하니까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1: 아니 굉장히 왜? 고급스러운 예? 음식일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그렇죠, 고급스럽고 그렇죠. 예, 예. 보기에도 좋고 예. 맛도 있고
0: 맛이 있어요. 예, 물론 예. 예. 저희 그 60분짜리 코스 요리는 정말 예.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저희
1: 요 코스 요리도 먹고 싶고 한정식도 뭐, 먹고 싶고
0: 저기 꼬마 저기 뭐야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네. 그 왕새우,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정식에서만 준비되는 네. 양념 꽃살이 있어요.
1: 양념 꽃살.
0: 그거는 그 양념 꽃살은 24시간만 딱 양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예약제를 합니다. 근데 그걸 그 드셔 보시는 분들은 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이라는 걸 딱 인정을 하세요.
1: 아하. 참 자랑스럽네요. 그런 메뉴를 개발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손님들께 내보이고 선보이고 맛을 보인다는 게
0: 이게 저희가 제가 만약에 본업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본업이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럴까 개개인의 제 자신감, 네. 자존감, 그다음에 한국 음식에 대한 긍지,
1: 네.
0: 그래서 뭐야 돋보이기에 좀 한국 음식을 좀 더 약간 알리고 싶어서 좀 올바른 한국 음식을 제가 알리고 싶은 좀 욕심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서 크게 돈 남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재료도 엄청나게 천연 재료들로만 육수를 우리고 그러는데
0: 일단 인건비만
1: 그 인건비도 그
0: 한정식 줄을 하면 한 반나절 한 사람은 그냥 꼬박꼬박 붙어서 그 요리를 해야 돼요.
1: 네네네. 예. 네. 사장님
0: 예약해서 만약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면은 네. 와서 꼭 한번 드셔보시면 해요.
1: 알겠습니다. 예. 한정식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코스 요리도 정말 궁금해요.
0: 코스 요리는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예.
0: 예약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1: 그렇습니까? 예. 또 미리 예약도 막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대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 아직까지는 셰프분들이 소문이 좀 나갔고 저희가 예약이 좀 많이 밀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1: 좋습니다. 네. 오, 뿌듯합니다.
0: 뿌듯하긴 네. 잘해야죠. 저희가 스타 한번 따봐야죠.
1: 그쵸.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 개발에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만의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이 좀 느껴져서 예.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하시는
0: 저는 그냥
1: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0: 장난질하지 말자. 음식 갖고 장난하지 말자.
1: 예.
0: 음식을 모욕하지 말자. 한식을 모욕하지 말자.
1: 네,
0: 저는
1: 네,
0: 그런
1: 네.
0: 배짱 약간 어떻게 보면 건방진 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1: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산 바베큐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 그런 예. 분들께 마지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항상 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오셔서 네. 저 축구 이기면 제가 손님들을 위해서 홀딱쇼 한번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월드컵 경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삼 바베큐에 예약하신 분들 예, 많이 많이 예, 삼 바베큐에서 맛있는 음식 즐기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골 넣을 때마다 엄청나게 맛있는 안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0: 한 8-0으로 이겨서 저희 안주가 동났으면 좋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한번 외쳐볼까요?
0: 하나, 둘, 둘 셋! 대한민국!
1: 우리는 하나 들으면서요. 쌤 사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0: 어저께는 살맛 나는 날이었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오후 너무너무 좋았어요. 굿모닝 차차차. 대한민국 체코에게 우리가 승리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면서 우리 TK알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근데요 그 축하 멘트를 우리 K실장님이 아까 북한 사투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1: 아 북한 사투리 말입니다. 우리 이겼지 말까?
2: 아 이거 북한 사투리
1: 네. 맞습니까?
0: 와 우리 K실장님 세상에 우리 응?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축구 단일팀으로 나가면 얼마나 강력한
2: 대단하죠 그럴 네. 거예요
0: 축구뿐만
2: 그럴
0: 아니라
2: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죠
0: 네. 네. 대한민국
1: 응? 맞아
0: 남조선 아래 남조선 아그들 뭐 볼 좀 네. 넣던데 이러면서 북한에서도 은근히 그렇죠. 응원을 하지 않았을까
2: 네. 우리는 또 같은 네. 민족이동이 하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0: 그렇습니다
2: 네
0: 네 오늘 와이저리빙의 K실장님 모셨습니다 아 K실장님
2: 네
0: 여름을 맞아서 네. 스타일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근데
2: 그렇죠
0: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 머리라고 그러죠
2: 요새는 트렌드가 네.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어디를 보세요? 얼굴을 보죠. 근데 얼굴이
0: 남자들은 가슴을 본다.
2: 아 남자는 여자가 가슴을 보는구나.
0: 아닙니다.
2: 근데 네. 첫인상을 볼 때 여러분들 물론 눈. 얼굴을 보죠. 눈도 보고. 그런데 만일에 주변 네. 머리가 없대래거나 여기가 상당히 휑하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0: 나이가 일단 들어 보이죠.
2: 많이 들어 보이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릴 요 네. 헤어붐 네. 의료기기입니다. 탈모 치료 의료기기인데요.
0: 네.
2: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0: 네.
2: 여름은 노출의 계절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지금부터는 헤어예요. 헤어.
0: 아 헤어.
2: 네. 그래서 탈모인들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0: 네.
2: 요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2주라고 대표님께서 정하셔서
0: 네.
2: 2주 동안만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걸 가격도 요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들어보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네.
0: 근데 헤어붐을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 진짜 네. 와, 나 이렇게 진짜 그 생생한 후기를 네, 들려주셔서
2: 엄청나게
0: 정말 감동입니다.
2: 네, 완전 감동이고요.
0: 네.
2: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 소개해드리는 이 헤어붐 블랙 에디션은요.
0: 네.
2: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한국식약처에서도 최고 등급인 의료기기 등급을 받은 거고요. 미국 FDA에서도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안전성이라거나 효과면에서는 걱정 안 하시고 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의료기기를 소개를 하면서 일시불로 나는 페이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이자 분납 할부 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0: 네.
2: 이자 안 내셔도 되고요. 나는 1년, 2년 나눠서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0: 네.
2: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헤어붐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전화번호
2: 네.
0: 562-529 5343.
2: 네, 요거는 이제 본사 오렌지 카운이나 저 남쪽에 계시는 분들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0: 네. 또 우리 K 실장님은
2: 네, LA는요.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는데요. 동치미 국수로 유명한 길목 레스토랑 대각선에 있는 3층 301호고요. LA는 오시기 전에 미리 꼭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직 헤어붐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2: 그렇죠. 이 헤어붐이 미주 시장에 저희가 소개를 시작을 한 건 한 6년 차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 이 헤어붐을 픽을 하셨던 다니엘 박 대표님이 본인의 가장 큰 수혜자세요. 이 헤어붐에. 제가 다니엘 대표님을 이렇게 풍성해진 다음에 네. 얼굴을 뵀거든요.
0: 네.
2: 업무를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 네. 이전 모습은 몰랐습니다만 네. 저희들 혹시 다니엘 박 대표님의 이전 모습과 풍성한 지금의 모습을 원하시면
0: 네.
2: 제가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니엘 박 대표님 본인이 직접 이거를 사용하시고 나서 아 나는 이거 머리를 이식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0: 네.
2: 근데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이 헤어붐을 픽업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0: 네.
2: 그리고 그분만이 아니라 저희 대표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기를 주셨어요.
0: 네.
2: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음성으로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
0: 네.
2: 예, 음성 듣기 전에 그러면 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데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야? 라고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헤어붐은 우선은 색상이 흰색이었고요.
0: 네.
2: 근데 이번에 이제 블랙 에디션은 검정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색상은.
0: 그럼 쓰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2: 네. 너무 예쁠까요? 생긴 거는
0: 패션이요?
2: 가벼운 헬멧처럼. 네. 패션으로. 네, 헬멧처럼 생겼는데 예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이건 좀 불편하지 않나라고 느낌을 가지고 계셨던 게 첫 번째가 두상이 좀 작으신 분들은
0: 네.
2: 이거가 헬멧처럼 쓰는 거거든요. 머리 위에.
0: 네.
2: 근데 올려놓으면 혹시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를 보완한 게 뒤쪽에다가 조임을 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생겼어요.
0: 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사용을 하실 때 앉아서 유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셨는데
0: 네.
2: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여러분들 전화기만한 배터리가 하나 엑스트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거를 꽂으시고 이동하실 수 있고
0: 진짜 쓰고 나가도 되겠다.
2: 네, 우리 한 선생님은 쓰고 나가실 것 같기도 해요. 네.
0: 저는 뭐.
2: 근데 두 가지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한층 네. 사용하시기가 편리하게 네. 되었으니까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0: 네.
2: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자면 오늘 전화 주시고 주문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배송을 해드려요.
0: 좋아요.
2: 좋아요.
0: 네. 네. 한번 후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2: 네,
0: 분들이
2: 목소리를
0: 실제로
2: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네.
3: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머리를 확 세게 빗어도 한 2월에서 3월 정도가 빠지는 정도로 육안으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중입니다.
4: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한 묶음씩 빠지고 또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붐을 만났는데 탈모 치료가 되고 머리가 난다고 해서 설마 하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붐을 사용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머리 빠짐이 확 줄더라고요. 머리카락만 안 빠져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사용하면서 앞부분에 머리카락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결도 너무 좋아지고 윤기가 나서 그런지 요즘 친구들이 만나면 헤어붐 얘기도 안 했는데 뭐를 사용하느냐, 머리가 풍성해졌다, 두피케어샵 다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엄청 궁금해들 합니다. 여자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헤어붐 사용하고 나서
0: 남자들은 몰라요, 그죠?
2: 모르지요.
0: 머리 하고 와도 몰라. 빠마를 하고 와도
2: 해도
0: 몰라.
2: 둔하죠.
0: 머리 좀 깎고 갔는데
2: 네.
0: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2: 그러게 남성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예민하잖아요.
0: 네.
2: 물론 후기가 이것만 네. 있는 건 아닙니다.
0: 많아요.
2: 수많은 친필로 네. 또 본인들이 경험하신 거를 카톡으로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와이프분이 남편분의 생일날 이 헤어붐을 네. 선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은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것에 특화되어 네.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
0: 네.
2: 아이고 이런 거를 왜 사왔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0: 네.
2: 이제 아내분이 현명하신 분이라서 네. 설득을 하셔서
0: 네.
2: 남편분이 이제 쓰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몇 주가 지나고 이러니까 머리 빠짐도 줄어들고 사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머리가 사람들이 자꾸 막 뭐 했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근데 이 남편이 본인도 그런 소리를 듣지만 본인이 거울을 볼 때라거나 샤워를 할 때 머리 빠짐이 줄어들고 이렇게 뽀송뽀송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셔가지고
0: 솜털처럼 그냥
2: 네 솜털처럼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됐는데 또 하나는
0: 네.
2: 이 집에 나이가 네. 어린 아들이 계셨대요.
0: 네.
2: 근데 아드님이 약간 선천성 탈모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아빠도 절이 되는데 나라고 안 될 리가 있나 그러면서
0: 부전자전이에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드님도 쓰기 시작하셨고
0: 네.
2: 아드님도 효과를 보시기 시작하면서 와이프가 왜 나는 그래서 본인도 선물하시고 저 네. 전 가족이 다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분들이 헤어붐 전도사가 되셨어요. 일가족은.
0: 네.
2: 그리고 하와이 사시는 아버님이 이제 와이프랑 이 헤어붐을 쓰시고 나서 뉴욕에 사시는 아들하고 사위를 만나러 갔더니 네.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네. 모발 이식하셨냐고.
0: 네.
2: 그 한동안 또 오랜만에 보시니까 아빠니까 아빠의 머리 상태를 따님이 너무 잘하셨던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사위랑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0: 네.
2: 그거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면 이 헤어붐은 시중에 이와 비슷한 의료기기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2: 근데 저희 제품이 네. 왜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한 말씀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 헬멧 형태로 딱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네. 머리에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헤어붐에 파워를 키면 그 안에서 저출력 레이저가 켜집니다.
0: 네.
2: 그러면서 이 저출력 레이저가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엄청나게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좁고 막혀가는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근은 튼튼해지고 머리카락은 안 빠지고 굵어지고 발모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쓰시면 좋고 타 제품하고 네. 저희가 굉장히 차등지게 다른 점은요. 이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
0: 네.
2: 공학 박사님이 이걸 만드신 건데요.
0: 네.
2: 나사에서 개발한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 치료에 좋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답니다.
0: 와.
2: 그리고 본인도 이걸 쓰시고 대단한 변화를 보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놓으셨던 거고요.
0: 네.
2: 저희가 타 제품하고 다른 점은 대부분의 이 유사 제품들은요. 레이저가 아닌 LED입니다.
0: 네.
2: LED도 빛이잖아요. 근데
0: 네.
2: 우리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레이저도 붉은색이고 LED도 붉은색이잖아요.
0: 급이시 급이시요.
2: 네, 급이시 급이시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0: 달라요?
2: 네, 이 LED는요. 모근까지 빛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옆으로 다 파장대가 퍼져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생산면이나 단가면에서는요. 효과면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 단가면에서도 저희 제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개 올리는 이 제품은 LED 없습니다. LED 없이 100%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저출력 레이저로 만들어진 최상의 프리미엄 레이저 발모 그러니까 탈모 치료기라고 보시면 되고
0: 네.
2: 파장대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파장대를 썼다는 거
0: 네.
2: 그리고 이 헤어붐은 타 제품과 비교 불가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0: 네.
2: 이것도 임상실험도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네. 최소한 24주간은 꼭 쓰셔야 돼요.
0: 네.
2: 그러니까 6개월이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6개월 동안은 꼭 쓰시고요.
0: 네.
2: 여러분들 중간중간 사진 찍으시는 것도 좋아요.
0: 네. 네. 아, 변태가는 과정을?
2: 네.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이게 최소 6개월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0: 네, 네.
2: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0: 누구요?
2: 왜 우리가 그 비행기 착륙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맨들맨들하신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0: 네.
2: 맨땅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모근이 살아있지 않은
0: 모공도 없어졌어.
2: 네, 모근이 아예
0: 없는
2: 경우에는
0: 네.
2: 저희가 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근이
0: 이미
2: 있지만,
0: 죽은 애들은 네, 살 수가
2: 맞습니다.
0: 없어.
2: 네. 머리가 미미하게라도 가늘게라도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완전히 맨들맨들하신 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0: 율브리 너도 있는데 가감하게 미시고
2: 네.
0: 화끈하게 그냥 사시면 되겠어요.
2: 네. 그래서 저희들 뭐 여러 가지 후기들도 굉장히 많고 합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격 궁금하시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가격은
0: 네.
2: 요거는 딱 2주간만 적용을 하신다라고 저희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0: 네.
2: 저희들 헤어붐을 서치를 해보시면 미주 네. 판매가가 2,500불입니다만
0: 네.
2: 오늘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
0: 네.
2: 사실은 가격을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불을 디스카운트를 해서 오늘 드리는 가격은 1,500불이에요.
0: 이야, 너무 좋다. 업그레이드 된 건데.
2: 너무 훌륭하죠.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그리고
0: 제가
2: 또,
0: 진짜 네. 짠순이라 웬만하면 귀 막고 안 사는데
2: 네.
0: 제가 헤어붐은 샀잖아요.
2: 오.
0: 저희 선배언니 선물 드렸어요.
2: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쁜 근데 마음이네요.
0: 근데 진짜 나셨다고 좋아하셨어요.
2: 네. 이것도 네. 1년 무이자 적용되시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이 되니까는요.
0: 네.
2: 오늘 헤어붐 놀라운 가격 1,000불이나 할인된 가격에 1,500불에 가져가시고요.
0: 저희보다 더 비싸게 주셨어.
2: 네. 그렇습니다.
0: 진짜 좋은 가격이네요.
2: 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자면 허리벨트 있잖아요.
0: 네.
2: 네. 여러분들 허리 벨트는 허리에 차시기만 하면
0: 네.
2: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허리 라인이 되살아나고요. 이것도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3개월 사용했었던
0: 네.
2: 네. 분들이 평균 허리 인치가 6cm.
0: 어머.
2: 2인치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
0: 2인치가 어디야? 진짜.
2: 2인치가 어디야? 대단하죠.
0: 진짜
2: 그리고 제가 헤어붐에서 놓친 말이 있는데요. 네.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셨던 모든 분이 100% 발모가 됐다라는 거. 헤어붐은 100% 임상실험 참가자가
0: 와.
2: 100%
0: 예. 이게 또
2: 발모가 됐다라는 사실을
0: FDA 승인까지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어.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뭐 허리벨트는 말씀 가격을 안 드리지만
0: 네.
2: 또 빼어놓을 수가 없는 게 하나가 네. 저희들 네.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예요.
0: 케겔.
2: 네, 요실금, 뭐 전립선, 네. 그다음에 또 방광 관련한 질환은 이거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추천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0: 네.
2: 사실은 저희들
0: 네.
2: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0: 네.
2: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2: 케겔도 방석처럼 생긴 거 여러분들 딱 앉아만 계시면요.
0: 아.
2: 자골신경통도 해결됩니다.
0: 네.
2: 허리 통증이나 자골신경통도 네. 해결이 되고요.
0: 네.
2: 요실금 치료됩니다.
0: 아.
2: 그래서 이것도 오늘
0: 네.
2: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0: 네.
2: 이 방송 들으시고 만일 나는 케겔이 필요 필요하다라고
0: 네.
2: 하시는 분들은 전화
0: 네.
2: 주세요. 오늘 2,500불에서 500불 할인을 해서 1,999불에 드리니까
0: 네.
2: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무이자
0: 네.
2: 할부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0: 네.
2: 가격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에
0: 아,
2: 네. 준비되어져 좋다. 있으니까
0: 네.
2: 여러분들 이번 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전화 주세요. 전화 네. 213-831-5855
2: 네.
0: 오빠 오오 같네.
2: 네.
0: 오빠 오오.
2: 네.
0: 오빨 오오.
2: 213-831-585
0: LA입니다. 번호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2: 네. 그럴 수도 있죠.
0: 진짜요?
2: 네.
0: 831 오빠 오오입니다.
2: 네.
0: 562-529-5343.
2: 네.
0: 이건 본사죠?
2: 본사입니다. 562-529-5343번이고요.
0: 네.
2: 오렌지 카운티 계시는 분들은 562번으로 하시고 LA가 가깝다고 하시는
0: 네.
2: 분은 LA K실장에게 주시면 되는데요.
0: 네.
2: LA는 미리 사전에 꼭 전화 예약하시고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와이저리빙의 우리 K실장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6: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8: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10: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9: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8: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2: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3: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8: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8: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금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5: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 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6: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5: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7: 부실 선거 관리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15: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8: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9: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일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21: 김인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22: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2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제가 늘 주말마다 드리는 말씀이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주 보내셨습니까? 여긴 LA 코리아타운이고요. 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한국이 2-1로 이겼습니다. 여기 코리아타운이 아주 흥분의 도가니였거든요. 아, 이게 승리의 기쁨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승리의 여운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주말 토요일 오전 10시 1분을 지나고 있네요. 창밖을 보니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적당히 시원합니다. 이런 날은 집에만 계시게 좀 아깝지 않으실까요? 가족과 함께 가까운 해변으로 떠나도 좋고 오렌지 카운티나 어디 LA 아주 예쁜 카페에 들러서 브런치를 즐겨도 좋고 아니면 특별한 목적 없이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떠나도 참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LA에 살다 보면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2시간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출퇴근만으로도 2시간 이상 하루의 상당 부분을 도로 위에서 보낼 때가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LA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그리고 운전할 때 들으면 더욱더 좋은 90년대 숨겨진 발라드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운전 중이신 분들은 안전벨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첫 곡입니다. 좀 잔잔한 발라드로 시작해 볼게요. 김태형이 부릅니다. 제목은 혼자만의 사랑.

케빈의 토이르즈와 첫 곡, 김태영의 혼자만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디 드라마 OST로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막 검색을 해봤는데 아, 못 찾겠네요. 굉장히 90년대 들었던 가요 중에 귀에 익은 곡으로 기억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 길을 찾으려면 지도책을 펼쳐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좋아하는 사람, 특히 뭐 지인 집이나 누구네 집을 찾아갈 경우에는요, 집 전화번호도 꼭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집 주소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큰 문제가 없이 갈 수가 있었죠. 참 불편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외려 지금보다 더 불편했지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마 사람을 기다리고 뭔가를 찾아가면서 나만의 그 뭐라고 하나요? 애틋함 같은 게 지금보단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문자 보내면 바로 답이 오고 안 오면 또 짜증나고요. 또 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위치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애틋함이나 뭔가 여운이 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다림이라는 감정이 있었죠. 음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위해서 라디오를 켰고 DJ가 제목을 말해주길 기다렸고요. 또 어떤 곡을 녹음하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손가락을 딱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오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로컬 길로 어딘가를 또 신호등 앞에 서 계시거나 어디에인가를 가시려는 분들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차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디를 가시든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장 이 위험할 때가 뭐냐 하면 급해지는 순간이거든요. 출구를 놓쳤을 때라든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고 내 시간이 뭐 좀 급해질 때가 있다라든지 그 순간 바로 사고는 시작됩니다. 사실 출구 하나 지나쳐도 큰 문제 없습니다. 뭐 돌아가면 되죠. 5분 늦어도 괜찮습니다. 좀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죠.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사고가 나고 티켓을 받거나 그러면 진짜 하루가 망가지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주말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감성 발라드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동규가 부릅니다. 나만의 슬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6: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7: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이었습니다. 운전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에서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LA 프리웨이에 처음 올라가면 긴장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차선은 왜 이렇게 많은지, 속도는 또 왜 이렇게 빠른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출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101이나 5번이나 뭐 405나 이런 고속도로는 늘 차가 막히니까 스트레스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적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섭던 길도 좀 여유가 있어지고요. 어렵게 느껴지던 차선 변경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잘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사고는요, 초보보다 익숙한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긴장을 풀고 운전을 하기 때문이죠. 아유 뭐 매일 가던 길인데 뭐 괜찮겠지, 아유 지금 여기에 뭐 아유 잠깐 문자 하나 보내면 되겠지, 뭐 매일 가던 길인데 뭐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하는 순간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테랑 운전자보다요 소심하지만 조금 천천히 운전하는 안전운전자가 되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이번 곡은 또 어떨 곡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들려드린 곡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였습니다. 아, 우리 애청자분께서 아침 방송을 들으면 왠지 바쁜 걸음을 멈추어지면서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해주게 됩니다. 이 아침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운전에 관한 거니까 한번 잘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6월이 되면요, 우리 남가주에는 여행객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기다리고요. 또 가족들은 여름방학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말에 어디론가 뭐 1박 2일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당일 뭐 여행을 또 아니면 당일 뭐 나만의 스케줄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타이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뭐 엔진 오일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타이어는 잘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LA나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아스팔트의 온도는 굉장히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서로 맞지 않거나 하면 위험해질 확률이 많다고 하니까요. 출발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고 공기압 체크, 마모 상태 등등을 확인하셔서 진짜 기분 좋게 떠나는 여행이나 기분 좋게 떠나는 드라이브인데 괜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더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이요. 나의 안전 또는 우리 가족의 안전까지 지켜준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상민의 애원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추억의 발라드를 듣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추억 여행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90년대 대학 다니셨던 분들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혹은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 당시에, 또는 90년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발라드가 기억 속에 새록새록 나실 텐데요. 저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막 풍경이나 그때의 모습들이 막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확 돌려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와,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특히 이민 생활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LA를 도착했을 때 느낌이 기억나시나요? 영어도 낯설고, 도로도 낯설고, 뭐 모든 것이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기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 여기서 나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요, 자녀를 키우고, 또 친구를 만들었고,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분들께 진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살아오셨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의 박수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미국 온지 이제 뭐 30년 조금 안 돼서 느끼는 건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어떻게 내가 미국에서 살아야 될지 정말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래도 좀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대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했으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더 잘하셨으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박수를 한번 주셔도 충분히 그럴 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방송에 처음 제가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고서지원님이 부릅니다. 내 눈물 모아.

0: 지금 들려드린 곡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였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5분 39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렌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정말 너무 젊은 나이 요절한 우리 고 서지원님의 내 눈물 모아였습니다. 아, 유작이 되었는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애절한 곡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아린 구석이 있어요. 잠시 제가 광고 말씀드리고 좀 가려고 하는데요. 6월 27일 이제 2주 남았네요. 예, 우리 설운도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설운도 콘서트에 MC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타지에 오시는 분들은 저를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여러 재미있는 레퍼토리를 준비해 놨으니까 제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우리 설운도님과 함께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패창가 이런 곳에서 뭐 옛날 젊은 가수들 뭐 김종국 씨나 국가스텐이나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제가 또 MC를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 우리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준비하는 우리 설운도 콘서트에 제가 MC를 보게 됐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저도 응원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라디오 이 서울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 라디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에서 라디오 서울 1650을 검색하셔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검색하면 잘 안 나온다고 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radioseoul1650.com이거든요. radioseoul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뉴스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왼편 중앙에 빨간 박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군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딱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또는 우리 여러 DJ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LA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위험 운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셀폰 사용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만 보는 게 아니라 막 주행 중에도 볼 때가 있고, 저도 이거 정말 고쳐야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막 업무적인 전화나 뭐 메시지가 오면 저도 모르게 이게 눈이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속 60에서 70마일에서 3초만 전방을 보지 않아도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한 2, 3초 사이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운전은요, 결국은 집중력입니다. 오늘만큼은 휴대폰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또는 막 보내야 될 문자보다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추억, 또 알림보다는 옆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앞 차를 보는 그런 그런 어떠한 그 시야에 주목해 주신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요, 훨씬 행복한 주말 드라이브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90년대 발라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지금 들려드린 곡 이승환의 지달인 날도 지워진 날도였습니다. 아, 이 노래가 나오니까요. 아, 갑자기 옛날 첫사랑 이런 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고등학교 시절, 또 누군가는 대학교 시절, 누군가는 군대 가기 시절, 어느 분들은 또 LA 오기 전 마지막 사랑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노래는 타임머신 같은 힘이 있다고 해요. 몇초 만에 나를 그냥 과거로 확 돌려놓으니까요. 운전하면서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한 길을 달리는데요. 갑자기 오래전 추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전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런 생각들, 또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떨리던 운전을 해보던 그런 뭐 기억들, 또는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달렸던 길. 그런데 재밌는 건그 길이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추억을 담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그 뭐라고 하나 좀 화가 난 일이 있어도 조금 웃어 넘기시고, 누가 끼어들어도 그냥 여유 있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요, 오늘 즐거웠던 나만의 하루, 그런 뭐라고 하나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게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유가 동반이 된다면 조금 더 즐거운 주말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전부 다 90년대 발라드를 준비해 봤어요. 이번도 정말 제가 아끼는 노래인데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민이 부릅니다. 마지막 약속. 뭐 있어?

0: YAPPAUSA.com.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김정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LA 운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교통체증? 난폭운전? 아니면 공사구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요, 바로 방심입니다. 방심. 집에서 가까운 5분 거리, 뭐 아니면 뭐 가까운 마켓을 간다라든지. 사고는요, 아주 희한하게도 집 근처에서 출발해서 5분, 도착하기 5분,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완전히 저하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운전은요,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6월에는요 진짜 좀 뭐라고 하는, 낮에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졸음이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또 그런 날씨에 취할 때가 있거든요. 절대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또 가끔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자동차가 아닌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차선 변경 전에는 꼭 한번 백미러나 사이드미러 또는 룸미러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도 꼭 체크하시고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월은 참 희망적인 달이니까 좀 어떻게 좀 더 즐겁게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뭔가를 잘 해볼 때 어떤 게 필요할까, 늘 하는 게 운전이니까 오늘은 운전을 얘기해보자 생각을 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방학을 기다리고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기 위해서 또 매일 준비하는 계획 속에 늘 빠지지 않는 게 운전이니까요. 꼭 운전도 정말 안전운전 습관하시길 좋겠습니다. 인생도요, 운전과 비슷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금 돌아가면 되고요.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토요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과 즐거운 드라이브도 한번 오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우리에게 한 달에 한번 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킴 선생님과 부동산 소식, 부동산 데이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레아쌤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또 다른 고 서지원 군의 마지막 노래거든요. 또 다른 시작. 이 노래 들으시고 광고 들으신 후에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아, 영원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꼭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이죠. 주식은 떨어지면 무섭고요. 집값은 떨어질까봐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또 집값이 오르면 더 오를까 또 다른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결국 부동산은요, 오르고 내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과 주에 살다 보면 집이라는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가족의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돌아오는 가장 편안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호텔도 아무리 멋진 여행지도 내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LA 오렌지 카운티 부동산 이야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그리고 집을 사고 파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잠시 뒤 레아 선생님 모시고 2부 시간 멋지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람들로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패닉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달팽이.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케빈과
8: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상식.
7: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레아쌤과 함께하는 부동산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토요일주와 가족분들께 한 달에 한 번 늘 나오시는 거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햇살 좋은 6월의 토요일 아침 부동산 전문가 리아킴 인사드립니다.
7: 얼굴이 지난날보다 좀 더 환해지셨습니다.
8: 아, 감사합니다. 피부과 갔다 왔어요.
7: 아니 그냥 뭐 꼭 피부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나요?
8: 네, 근데 잘 안 보이죠?
7: 네,
8: 근데 힐링하고 있어요.
7: 아, 근데 뭐 조명도 좀 잘 들어오고 있고. 네. 뭐 일단은 카메라가 잘 잡아주고 있어서 그런지.
8: 네네.
7: 아주 얼굴은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8: 감사합니다.
7: 아이고. 요즘 부동산도 그렇지만 뭐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어서
8: 네.
7: 좀 어떻게 좀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8: 네,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도 겨울잠에서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7: 좋네요.
8: 네. 그래서 요새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고민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7: 제가 안 그래도 2부 네. 시작 멘트로 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집값은 떨어질까요? 집값은 언제 사야 할까요? 라고 좀 막연하게들 물어보시잖아요.
8: 네네.
7: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8: 네.
7: 집 지금 사야 됩니까?
8: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7: 네네.
8: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는 아닐 수도 있고
7: 네네.
8: 또한 누구에게는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7: 와우.
8: 네.
7: 한 1년 넘게 방송을 하시니까 능수능란해 주셨습니다. 아주.
8: 감사합니다.
7: 근데 네. 정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8: 그렇죠.
7: 와, 이게 진짜 탁 가슴에 와닿네요.
8: 네.
7: 정답은 나한테 있죠. 그죠?
8: 그렇죠.
7: 아, 와우. 자, 그러면
8: 네.
7: 어떻게 그 부동산은
8: 네.
7: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제 가서 보는 게 중요할까요?
8: 실제 가서 봐야죠.
7: 그죠?
8: 그렇죠.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7: 네네.
8: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네네. 거가 싫은지 그거를 네네.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는 건 너무 잘해놔서
7: 요즘에 사진이 거죠. 너무 좋아요.
8: 너무 잘해서 AI가 진짜, 네. 최고예요.
7: 간혹 가다가 사진이 너무 엉망인 집도 한두 개 있지만
8: 맞아요.
7: 사진이 거의 다 좋잖아요.
8: 네.
7: 그리고 사진은 일정 화면만 딱 비춰주잖아요.
8: 맞아요.
7: 그 화면에 가려진 부분은 몰라요.
8: 그렇죠. 맞아요.
7: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 없는 부분까지 보려면
8: 직접 가서.
7: 가셔야지.
8: 네네.
7: 그리고 집 가서 보시는데 돈 드나요?
8: 안 듭니다. 하나도 안 드시니까
7: 네네.
8: 나오세요.
7: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 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집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좋은 집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나만의 기준으로 또 다 틀리잖아요.
8: 그렇죠.
7: 어떤 분은 낡은 집을 또 예쁘게 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8: 그렇죠.
7: 좋을 수도 있고
8: 네.
7: 어떤 분들은
8: 정말 싫어하세요? 이렇게 좀 올드한 집은
7: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 또 아, 내가 생각한
8: 맞아,
7: 주방이
8: 맞아. 포커스,
7: 너무 이쁘다 또 이러실 수도 있고 네, 어떤 네, 분은 네. 또 집의 방향이 중요하니까 또 방향 네. 때문에 고민하시는
8: 맞아요.
7: 분들도 있고요.
8: 네, 네.
7: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8: 맞습니다.
7: 아, 네, 그러니까 집은요
8: 네.
7: 많이 보실수록 유료하지만
8: 네.
7: 뭐 우리 레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집 나쁜 집을 그래도 좀 많이 보시는 게
8: 맞습니다.
7: 그래 나쁜 집은 뭐를 고쳐야 좋아질 수도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8: 그쵸.
7: 거고 좋은 집은 나한테 뭐가 좋은지를 또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8: 맞아요.
7: 그러니까 오늘도 또 오후에 뭐 저기 그런 손님과 집 보는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8: 그럼요.
7: 그렇죠?
8: 벌써 그러니까 두 개 있고요.
7: 예, 예, 그러니까 네. 손님들과 집도 보시면서
8: 네네.
7: 또 다음에 또 나오실 때도 또 실전 그런 그 필드에 느끼는 그런 얘기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네, 네, 네, 그러겠습니다.
7: 사실 우리 레아 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진행하면서
8: 네.
7: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귀가 솔깃하실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8: 네.
7: 그래서 좀 우리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8: 네.
7: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8: 네.
7: 일단 유튜브 채널 이름이
8: 케빈의 부동산?
7: 네, 케빈 부동산, 뭐 케빈의 부동산, 뭐 이렇게
8: 네.
7: 그냥 케빈 부동산 다섯 글자만 들어가면
8: 네,
7: 되니까
8: 네, 네.
7: 그러면 저와 우리 레아 선생님이 진행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8: 네, 맞습니다.
7: 근데 뭐 저야 좀 뭐 유튜브를 오래 했지만 우리 네. 레아 선생님 유튜브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돼가고
8: 네,
7: 계시는데
8: 네.
7: 처음에
8: 네.
7: 유튜브를 딱 제가 시작하자고 했을 때
8: 네.
7: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8: 저는 솔직히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7: 아니, 그러니까
8: 그냥 했어요.
7: 예를 든다면, 내가 그래도 공개적인 이게 그 어떤 그
8: 네.
7: 영상에 올라가는 거고,
8: 네네네.
7: 그 영상은 계속 남아 있어요.
8: 맞아, 맞아. 그러니까
7: 어떤 분들은 이 박제가 된다고 하죠. 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우지 않는 한 그
8: 네.
7: 영상은 계속 누군가 볼 수도 있잖아요.
8: 네네네.
7: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까?
8: 전혀 저는 신경 안 써서.
7: 그럼 어떤 걸 신경을 쓰고?
8: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많은 걸
7: 시키면 하는 건가요?
8: 네, 그냥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7: 와, 아니 근데 뭐 되게 털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우리 레아 선생님이 첫인상을 보면
8: 네.
7: 얼음 공주 같다.
8: 아,
7: 굉장히
8: 전혀 아니에요.
7: 굉장히 그 뭐라고 하나 좀 그 까탈스러울 것 같다.
8: 네, 아니
7: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늘 보고 있지만 공주병은 없는데 왕자병.
8: 아 왕자병 그게 뭔 말이에요?
7: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났다. 아니 이게 원래 그런 모습으로 해야 돼. 근데
8: 네네.
7: 공주병은 반대로 막 소심해서 막 안 하려고 하고 너무 샤이하면
8: 네네네.
7: 방송이 드러나거든요.
8: 아.
7: 근데 우리 레아 선생님은 처음부터 되게 그냥 카메라를 씹어 먹을 듯이
8: 제가
7: 그리고 또 외모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잖아.
8: 정말
7: 그러니까
8: 안
7: 뭐
8: 써요.
7: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8: 하든.
7: 화면에 잘 안 나오지만
8: 네, 네.
7: 뭐 옷에 살짝 뭐가 묻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옷이 살짝 틀어져 있다라든지
8: 네.
7: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8: 전혀 안
7: 사실 그거는 진짜 네. 화면을 막 10배 확대해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화면에는
8: 네네.
7: 우리가 눈으로 보는 컬러와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아시죠?
8: 그쵸, 그쵸.
7: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거의 안 쓰시더라고.
8: 아니, 네. 하고 싶지 않아요.
7: 자,
8: 그냥 저
7: 좋습니다. 왕자병. 황제병.
8: 황제병.
7: 자, 그러면 그래도 그냥 막 찍었다기보다는
8: 네.
7: 그래도 내가 이거는 좀 신경을 쓰고 유튜브를
8: 그런
7: 해야겠다.
8: 있었어요.
7: 그런 건 뭐였나요?
8: 이제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잖아요.
7: 네네.
8: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코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7: 찡그리는.
8: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 하는데
7: 네네.
8: 얘기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코를 이렇게
7: 아,
8: 하는 게 있어요.
7: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8: 때.
7: 집중해서 발음하려고 하거나
8: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7: 나만의 뭔가 이제 그 포커스를 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8: 네.
7: 그럴 때가 있거든요.
8: 아, 근데 네.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7: 아,
8: 제가
7: 본인이?
8: 봐도. 근데 그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다 보면 제가
7: 나도 그냥 나타나는 거니까.
8: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알았어요.
7: 혹시 그러면 네. 주변에서 유튜브를 찍고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8: 네네.
7: 반응은 어땠습니까?
8: 아, 맨날 좋은 소리만 해줘요. 그러니까 가짜 같아요. 아, 뭐 이쁘게 나왔다 잘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맨날 좋은 소리만 해주시니까 이렇게 딱 혹시, 잡아서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7: 혹시나 근데 뭐 좀 아 이거는 너무 좀 나한테 좀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줬다 뭐 이런 거 좀 있었나요 그러면? 예쁘다 뭐 잘했다 이런 거 말고
8: 없어요.
7: 없어요?
8: 응.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해줘요 맨날.
7: 그래요. 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원래 예한 쌤하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느낀 건 네. 발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8: 네. 그거를 그러니까, 좀 포커스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굴은 이제 못 바꾸니까 할 수 없고
7: 사실은 조금. 뭐 레아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네. 영어 발음은 뭐 퍼펙트한데 네. 한국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한자가 섞인 그런
8: 가끔씩 이제, 안 돼요.
7: 그런 네. 것들 또는 이제 부동산 영어가 이제 어려운 한국말들이 좀 있거든요. 네. 발음하기 특히 어려운 맞아, 것들.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은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워했는데 어느 네네. 순간 굉장히 또박또박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아 제가 느끼는 건 그래도 외모보다는 네. 어떤 이렇게 정보 전달에 더 신경을 쓰는구나. 네. 근데 손님들은 사실 우리의 외모 관심 없거든요.
8: 그러니까요.
7: 어떤 분들은 화면에 본인들 얼굴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얼굴들 빼고 TV나 주변 어떤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오게 좀 찍어달라. 네. 근데 그분들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8: 네네 맞아요.
7: 우리는 부동산 정보를 드리는 거지 우리의 얼굴 정보를 드리는 그러니까요. 게 아니잖아요. 와 그러니까 맞아, 맞아. 참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는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8: 네 감사합니다.
7: 근데 또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어떤 좀 신기하거나 재밌었던 그런 뭐 경험은 뭐가 혹시 있으셨나요?
8: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또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분명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제 퍼블릭이잖아요. 정말 제가 생활하는 이 동네잖아요.
7: 그렇죠.
8: 근데 한 번은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줄을 쓰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네네. 근데 껌껌했어요. 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쑥 이렇게 얼굴이 나와서 네네. 잘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 너무 놀랐어요.
7: 뭘 잘 본다는 거 도대체.
8: 그래서 순간 진짜 한 1, 2초 동안 네. 뭐 정말 big question mark 무슨 뭐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 나한테 지금 본 영화를 잘 보았다고 네네. 얘기하시나 이랬는데 아 그때 알아서 아 유튜브
7: 아 그렇구나
8: 그래서 곧바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구나
7: 그러니까
8: 정말.
7: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 정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뭐 동네에서 만나서 뭐 커피숍이나 네.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알아보고 진짜 맞아요. 명함을 달라는 분도 계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은 드시는
8: 네,
7: 거죠
8: 그럼요.
7: 그러니까 긍정적인 뭐 시너지가 났다
8: 네 저는 밖에 아주 나가서 사고 치지 말아야겠다.
7: 아, 그렇지,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손님들한테 뭐 이렇게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이제 그 주변에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로 주문하면 안 되고 짜증내면 안 되고 이런 게
8: 맞아,
7: 있습니다.
8: 맞아요.
7: 저는 이제 한번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가 이제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감기가 심해가지고 팔에도 맞고 엉덩이에도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팔 이렇게 어깨에 맞고 엉덩이에 일단 맞았어요. 근데 이제 엉덩이에 맞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엉덩이를 많이 깐 거죠. 엉덩이 위에만 까야 되는데
8: 적당히 까야 되는데
7: 나도 모르게 훅 많이 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이 넓어야 편안하게 주사를 놓으실 수가 있으니까
8: 네.
7: 그래서
8: 그 주사 편안한데
7: 주사를 놓으셨어요. 네. 놓고 이제 이렇게 바지를 추스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래서 아 유튜브를
8: 어떡해.
7: 이걸 보기 전에 얘기를 하지. 왜 내 엉덩이까지 보신 후에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신체 한 부위를 노출해서 그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네. 그분이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아마 근데 그분은 유튜브 보면서 제 엉덩이를 그래도 계속
8: 그쵸,
7: 생각나시지
8: 그때,
7: 않을까
8: 많이 까신
7: 생각을
8: 분.
7: 해봤습니다 또 엉뚱한 데로 갔네요
8: 그러니까.
7: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레아쌤의 아주 네. 그 리얼한 얘기를 들으니까 네. 훨씬 더 귀가 쫑긋 올라왔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6월달 네. 예, 부동산 소식 알려주십시오
8: 네 4월 달에 캘리포니아 네. 평균 주택 가격이 86만이었고 네. 그 중에 LA 카운티가 93만, 오렌지 카운티가 123만 8천이었어요. 자, 5월 달은 네네.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87만
7: 조금 올랐네요.
8: 네. LA 카운티가 94만 2천, 네네. 오렌지 카운티가 125만.
7: 야, 진짜 한 만 불씩 조금씩 올랐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어서 우리 공급량 한번 알려주시죠. 네.
8: 4월 달에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18,751건이었고요. 그 중에 LA 카운티가 23,345, 네네. 오렌지 카운티가 7,612건이었는데 이제 5월에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108,753건.
7: 네, 10만 8천.
8: 어, 죄송해요.
7: 아, 예, 10만 8천
8: 비슷해요.
7: 조금 올랐네요.
8: 네. 그다음에 LA 카운티가 23,895.
7: 네, 네.
8: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가 8,026건.
7: 아, 지금 보면
8: 조금씩 조금씩
7: 네,
8: 올랐어요.
7: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네. 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비교하면 한 10% 정도가 빠져 있다 그래요.
8: 그렇죠.
7: 그러니까
8: 네.
7: 좀 물건이 좀 더 나와야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든지
8: 네.
7: 아니면 좀 이렇게 부동산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8: 네, 네. 예.
7: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8: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쇼핑할 때처럼 물건이 많아지는
7: 맞아요,
8: 것처럼
7: 맞아요.
8: 이게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 좋은 신호인데
7: 맞아요, 맞아요.
8: 그렇지만 이제 좋은 집은 항상 경쟁이 있기 마련이죠.
7: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자동차나 어떤
8: 네.
7: 옷이나
8: 똑같이 물건은,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7: 아, 그러니까 근데 집은 똑같은 집이
8: 그게
7: 없어요.
8: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7: 그러니까 똑같은 단지에 나와 있어도 똑같은 모델이어도 틀린 게 방향이 또 틀릴
8: 진짜요.
7: 수 있잖아요.
8: 우리 일주일 이주일 전에 오퍼 넣은 것들도 다 막 22개
7: 막
8: 오퍼들이
7: 그러니까요.
8: 막 30개씩 오퍼들 오고
7: 네네.
8: 그래서 그냥 기밥하고
7: 네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레아 선생님 보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8: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씩
7: 네네.
8: 균형을 찾아간다
7: 아,
8: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7: 네네.
8: 같고요. 뭐 물론 지역 따라 차이가 있고
7: 네네.
8: 이제 공급량도 늘어나면서 바이어분들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으신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바이어분들이 네. 굉장히 똑똑해지고
8: 그럼요.
7: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8: 그럼요.
7: 예, 예, 예. 그래서 결론으로 딱 한 줄 평을 내려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8: 지금 시장에서 준비된 바이어와 전략을 잘 세운 셀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제가 보건대 뭐든지 네. 준비가 필요해요.
8: 그럼요.
7: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나
8: 그럼요.
7: 그냥 뭐 내일 집 보러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8: 아니에요.
7: 충분히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면
8: 맞아요.
7: 그런 준비를 또 우리가 하실 수 있게 레슨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8: 그럼요.
7: 그죠? 뭐 어떤 것부터 준비를 잘 해야지만
8: 네.
7: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8: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 언제든지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8: 네.
7: 잠시 뒤에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8: 네.
7: 자, S&P 실러 인덱스 알려주시죠.
8: 네. 4월 달 지수가
7: 네.
8: 338.15였거든요. 5월 달이 341.74.
7: 오, 그래도 한
8: 올라갔어요.
7: 네, 한 3포인트 올라갔네요.
8: 네.
7: 계속 좀 떨어지고 얼마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8: 네.
7: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수가 상승세를 보고 있다는 건 어떤 걸 증명하는 건가요?
8: 지금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7: 네네.
8: 의미가 아닐까요?
7: 아, 좋습니다.
8: 네.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변화 속에 좋은 기회를 찾을수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 하십니다.
7: 자, 네. 시간 관계상
8: 네.
7: 지금 해주실 얘기를 잠깐 노래 듣고
8: 네.
7: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8: 네.
7: 우리 레아 선생님이 이 노래를 제가 선곡 좀 부탁드렸더니 바로 그냥
8: 네.
7: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8: 네.
7: 노래죠?
8: 짜라짜짜?
7: 주현미의 짜라짜짜 같이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현미가 부르고요. 피처링은 서인이었습니다. 우리 짜라짜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드 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자, 지금 우리 레아 선생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어떤 얘기를 또 전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죠?
10: 오늘은 집을 사고 팔고 네. 해야 하실 때 네네. 알아야 될 점.
0: 오, 좋네요. 네. 꼭 진짜 필요한 정보니까 그럼요. 잘 한번 알려주시죠. 네.
10: 자, 집을 사고 파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결정이죠.
0: 그렇죠.
10: 집을 사는 네네.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내가 이제 구매를 할 때 내가 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0: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뭐 예산, 월 페이먼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생활 계획까지 다 짜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0: 그러니까 집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융자 조건, 재산세, 보험, HOA 뭐 등등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불 융자 받을 수 있으니까 월 네. 페이먼트가 그러면 한 뭐 한 2,500불 뭐 3,000불 나오겠네 예상을 하시잖아요.
10: 네.
0: 근데 그거는 모기지에 대한 페이먼트지 않습니까?
10: 그렇죠. 그렇죠?
0: 하지만 매달 나가는 지출은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뭐뭐뭐가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0: 뭐 HOA, 재산세, 보험,
0: 그렇죠.
10: 그리고 유틸리, 뭐 전기,
0: 네네,
10: 뭐 이런 것까지 다 몇백 불 케이블 다 포함하셔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0: 렌트로 계실 때는 그 비용이 적을지 모르지만 또 네. 집을 소유하시면 비용이 달라질 수도
10: 그럼요.
0: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늘 렌트했을 때는 내지 않아야 했던 뭐 재산세라든지
10: 네.
0: 관리비라든지
10: HOA도 안 내잖아요.
0: 집에 대한 보험 같은 거는 네, 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또 일부 이런 것들은 리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100% 다 내는 게 아니라
10: 네.
0: 뭐 내가 만약에 매달 내는 뭐 W9이나 뭐 1099 하시는 분들 내가 인컴이 높으신 분들은 그만큼 또 나중에 이제 책 뭐야 그 텍스를 리턴 받을 때 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또 이런 부분들도 잘 또 활용하시면 좋고요.
10: 네네.
0: 또 두 번째 또 어떤 부분이 있죠?
10: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대로 판매하시는 분들
0: 네네.
10: 그냥 뭐 내 집이니까 나는 이만큼 받을 거야 하면서 네네. 이제 높은 가격에 내놓으시는 것보단 현재 시장에서 네네. 경제력이 있는 가격을 정하고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준비가 너무 필요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들은 또 그런 지출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도 얘기해 주셨고 또 셀러는 반대로 집을 파는 거니까
10: 예.
0: 얼마에 내놓을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10: 매우 중요하죠.
0: 근데 당연히 뭐 파는 분이야 비싸게 잘 팔면 좋죠.
10: 그렇죠.
0: 하지만 요즘에는 바이어들이 너무 똑똑하고
10: 맞아요.
0: 그런 집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집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10: 그렇죠.
0: 사실 10년 전만 해도 저희 같은 전문가나 뭐 집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손님이 내고 계신 세금이라든지
10: 네.
0: 언제 집을 샀는지
10: 네.
0: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10: 맞아요.
0: 근데 지금은 다 볼 수가 있어요.
10: 맞아요.
0: 저보다 더 똑똑하게 주인이 맞아요. 언제 사고 팔았는지
10: 다 아세요.
0: 뭐 세금을 얼마 내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10: 그럼요.
0: 이제 그래서 문제가 뭐냐. 셀러가 내 집을 조금 비싸게 좀 팔려고 할 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10: 네.
0: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우리 레안 쌤이 얘기를 잘 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 집을
10: 맞아요.
0: 팔 때. 근데 그 처음에 첫 인상이 너무 집값이 높다. 이래 버리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바이오들은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10: 그렇죠.
0: 아예 가서 보질 않으니까
10: 떨어지겠지.
0: 그러니까
10: 지금 저 가격 말도 안 돼.
0: 네네,
10: 이렇게
0: 네네,
10: 나오겠죠.
0: 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잖아요.
10: 그렇죠.
0: 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전화를 받았는데 예전에 아니 너의 옆집은 그렇게 비싸게 안 남았고 뭐 주변에 팔리는 시세가 그런데
10: 맞아요. 아까 전화해서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는 어떻게?
0: 네네네.
10: 뭐 근데 이제 그때가 콘도였죠.
0: 네네.
10: 근데 이제 층수마다 콘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0: 그렇죠,
10: 위에가
0: 그렇죠.
10: 이제 펜트하우스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비싸지는
0: 뷰가 좋아지니까.
10: 거고.
0: 네네.
10: 그리고 당연히 스퀘어풀리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유닛도 아니고 똑같은 층수도 아닌데 왜
0: 그러니까.
10: 너네는 그렇게 비싸냐 막 이래서 정말 답답한
0: 그렇다고
10: 해피닝이 있었어요.
0: 거고.
10: 그러니까요.
0: 네네.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답은 내릴 수 없지만
10: 네.
0: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
10: 물론입니다.
0: 이건 아주 진짜 네. 아주 콕 집어서
10: 네.
0: 진짜 딱 한 줄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0: 네네.
0: 그래서 어떤 결론을 좀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10: 그러니까 진짜 사진 한 장 한 장 뭐 집 정리 상태 작은
0: 네네.
10: 수리 정말 자그마한 것까지
0: 네네.
10: 바이어들이 오셔서 딱 봤을 때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네. 바이어들은 많이 많이 똑똑하세요.
0: 맞아요.
10: 그리고 내가 살 집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0: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 네네.
10: 잘 좀 해주시고 또 이런 부동산 거래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0: 네네.
10: 좋은 정보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준비된 전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집을 팔거나 사고
0: 네네.
10: 싶은 분
0: 네네.
10: 계시면
0: 좋습니다.
10: 좋은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0: 전화번호는
10: 주세요.
0: 전화번호는 알려주세요.
10: 네. 562-524-6550 네.
0: 한 번만 더
10: 562-524-6550
0: 집을 파시거나 또는 집을 사실 분들 우리 아주 똑똑하고 정말 좋은 전략과 좋은 준비를 잘 만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10: 네.
0: 우리 레아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0: 자, 이어서 LA 지역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10: 4월 달 평균 주택 가격이 116만 6천이었죠?
0: 네네.
10: 5월에는 114만.
0: 조금 떨어졌네요.
10: 떨어졌어요. 자, 풀러트 알려드릴게요.
0: 네.
10: 4월 달에는 96만 5천이었어요.
0: 네네.
10: 5월 달에는 99만 3천.
0: 그래 다시 올라갔네요.
10: 올라갔어요.
0: 네네.
10: 네. 얼바인은 4월 달 151만 7,500.
0: 네네.
10: 5월에는 151만.
0: 151만. 와, 그러니까 LA는 조금 떨어졌지만
10: 에?
0: 오렌지 카운티는 조금 올라갔다.
10: 올라갔고, 네.
0: 근데 이게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10: 네.
0: LA 카운티 기준 하는 게 아니라
10: 네.
0: 우리는 LA 카운티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 그쵸.
0: LA 시티 또 한인타운이나 뭐 행콕팍이나
10: 그쵸.
0: 정말 우리가 필요한 동네를 사는 거잖아요.
10: 네네.
0: 또 오렌지 카운티도 오렌지 카운티를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 네.
0: 꼭 한인들이 원하시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10: 있어요.
0: 그러니까
10: 에?
0: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인들이 원하는 지역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나
10: 네.
0: 내려가지 않고 있다.
10: 네.
0: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 네.
0: 부동산 이자율 알려주십시오.
10: 5월 달에 30년
0: 네네.
10: 고정이 6.375,
0: 네.
10: 20년이 6.25,
0: 네네.
10: 15년이 6.125였어요.
0: 네네.
10: 자, 6월 13일
0: 네.
10: 기준으로 30년 고정이 6.25,
0: 네.
10: 20년이 6%,
0: 네네.
10: 15년이 5.875.
0: 와, 조금 내렸네요.
10: 조금 내려갔어요.
0: 사실 이번에 그 우리 연준 의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0: 네.
0: 케빈 워시로 바뀌었습니다.
10: 네네.
0: 그래서 5월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인가 22일 날 바뀌었는데
10: 네네.
0: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잖아요.
10: 그렇죠.
0: 근데 다행히도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 네.
0: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란과
10: 네.
0: 미국이 이제 휴전을 할 거다.
10: 거의
0: 종전이 임박해 있다.
10: 네네.
0: 그러니까 end of war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 제발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0: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잘 마무리가 되면 지금 사실은 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당시에 이제 좀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다.
10: 네.
0: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좀 안정이 되겠죠.
10: 네네.
0: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10: 네.
0: 실업률도 내려올 겁니다.
10: 근데
0: 다행히 미국 실업률은 나쁘지 않대요.
10: 그래요?
0: 그러니까 그 한 2년 전과 1년 전 올해까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더 많아지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계속 지금 잡히지가 않아요.
10: 그러니까요.
0: 물가가 비싸잖아요.
10: 그러니까요.
0: 근데 이 물가가 과연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냐 근데 전쟁 때문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도 느끼기엔 전쟁의 여파가 많다.
10: 네.
0: 이 가스비 하나가 올랐다고 해서 뭐 경제가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가스비 하나 자체가 생활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석유라는 게 여러 가지 이 기간 산업에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10: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10: 맞아요. 뭐
0: 플라스틱 가격 올라 심지어는 투고박스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지금 이 일회용 컵 있죠?
10: 네.
0: 이것도 가격이 올랐대요. 40%가 올랐대요.
10: 와.
0: 그래서 근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 네.
0: 지금은 이게 다 주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량이 또 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딸리면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10: 아이고.
0: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지금 휴전이 되면 진짜 좀 가스비도 좀 내리고
10: 네.
0: 뭐 당장 내일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내리면 금리도 좀 안정이 되고
10: 네.
0: 그거 덕분에 좀 부동산 이자율도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10: 그러니까요.
0: 사실 전쟁 나기 전에는 5.7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10: 맞아요.
0: 알고
10: 맞아.
0: 계시죠?
10: 네,
0: 예, 예.
10: 네.
0: 저희가 다 알려드리니까.
10: 맞아요. 네.
0: 근데 갑자기 전쟁 난다고 하니까 그냥 6.5까지
10: 올라갔어요.
0: 더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10: 아.
0: 6.75까지만 올라갔다가
10: 맞아,
0: 지금
10: 맞아.
0: 그래도 6.25까지 내려갔으니까 하루빨리 진짜 5점대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10: 네.
0: 다음 달에는 정말 좋은 소식을 좀 더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10: 네.
0: 마지막 환율 좀 알려주시죠.
10: 네. 5월 달이 1,500원이었거든요.
0: 네네.
10: 자, 6월 13일 현재 1,520원.
0: 이게 한 열흘 전만 해도요. 1,570원까지 간 거 아세요?
1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조금 내려왔네요.
0: 1,570원이었다가
10: 네.
0: 결국은 겨우겨우 1,520원인데
10: 네.
0: 와, 1,400원대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잖아요. 1,300원대 갈 거다.
10: 누가 그랬어요?
0: 아니 뭐 좀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1,200원까지도 간다 그랬어요.
10: 오.
0: 사실은 뭐 1,200원까지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경기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1,380원, 90원대까지는
10: 그러니까
0: 내려올 수있으 했는데 웬걸 1,500원이 지금
10: 그러니까요.
0: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좀 힘들어하는데
10: 네.
0: 또 반대로 이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10: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
0: 기회이지
10: 싶어요.
0: 않을까 싶으니까 네. 또 저희가 한국에 있는 좀 어떤 부동산도 취급하고 있잖아요.
10: 그럼요.
0: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할 건데
10: 네.
0: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투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기대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10: 그렇죠.
0: 그러니까
10: 1.5배요.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1,400원일 때 1,500원일 때 100원 차이지만 우리가 집은 예를 들어 5만 불, 10만 불짜리가 없는 거잖아요.
10: 그쵸.
0: 만약에 100만 불만 기준하면 억이 바뀔 수 있거든요.
10: 맞아요, 맞아요.
0: 1억 대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10: 그러니까 15억짜리를 10억에 산다면
0: 14억에 살 수 있어요.
10: 14억.
0: 네, 예를 든다면 한국 지금 이런 환율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불이 들어갈 거면
10: 네.
0: 한 92만 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10: 좋네요.
0: 8만 불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10: 좋네요.
0: 그렇죠?
10: 네,
0: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럭키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뭐 한국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 한국에 뭐 부동산을 사셔야 될 분들,
10: 네.
0: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네.
0: 와,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훅 갔어요.
10: 네.
0: 자, 우리 라은 선생님.
10: 네.
0: 오늘 이제 저희가 손님을 두 분 만나러 가잖아요.
10: 네.
0: 어떤 분들이신지 그냥 살짝 뭐 좀 알려줄 수 있나요?
10: 뭐 한 분은
0: 네.
10: 이제 그 grandchildren 때문에
0: 네네.
10: 그 원하시는 그 학군
0: 네네.
10: 그 근처로. 좀 이제 단독 주택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한 그러니까 million 안쪽으로 보시는고 하셨는데
0: 네네.
10: 우선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0: 네네.
10: 많은 설명이 필요하신 분 같아요. 싱글하우스는 지금 그쪽이 다 1.5 이 정도거든요.
0: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손님의 니즈를 잘 반영해 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10: 그럼요.
0: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건 내일 나온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10: 그렇죠.
0: 근데 오늘까지는 굉장히 집이 있을까란 고민하다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내가 원하는 집이
10: 딱
0: 튀어나올 수도
10: 맞아요.
0: 있어요. 그러니까
10: 맞아요.
0: 이게 뭐 뭐라고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10: 지금 저희 지금 하는 에스크로 요번에 저 다음 주에 클로즈 가는 게 그거였잖아요.
0: 네, 그러니까요.
10: 분명히 그 동네를 네. 원하셨어요 작년서부터. 근데
0: 안 나오다가
10: 네네.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봤어요. 네. 어머 3일 전에 나온 거예요.
0: 그러니까
10: 곧바로 알려드렸더니 곧바로 오픈 에스크로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끝나요.
0: 그러니까 다 딱 본인이 원하시는 네. 그 지역에 네. 또 그 스타일 집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집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10: 맞아요.
0: 그러니까
10: 맞습니다.
0: 뭐 실망하시거나 네. 나는 안 될 거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0: 맞아요.
0: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저희가 계속 확인해드리고 있으니까
10: 그럼요.
0: 내일 모르고 또 그 다음 주 모르는 거니까
10: 그럼요.
0: 기다리시면 또 좋은 집이 나올 수 있다라는
10: 그럼요.
0: 거.
10: 이게 같이 협력을 해서 네네. 이걸 해도 모자를 판인데.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이라는 건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으면
10: 그럼요.
0: 좋은 집은 나타날 수 있다.
10: 그럼요.
0: 맞아. 저는 그래서 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한소님은 어떤 분이시죠?
10: 그분은 집 오퍼 몇 개 떨어지신 분이세요. 죄송하지.
0: 아 근데
10: 그냥 좋은 것만 고르시니까 자꾸 떨어져요. 왜냐면 막 20개 오퍼가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0: 근데 이제 이런 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에이. 보는 눈은 확실하게 있으신 거예요.
10: 그럼요.
0: 그러니까
10: 좋은 집은 아세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아무도 안 아무도 관심 없는 집 오퍼 넣으면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10: 맞아 맞아.
0: 돼도 문제야.
10: 맞아 맞아.
0: 근데 이제 우리 손님께서 선택하시는 집은 남들이 다 그래도 원하는 집을 찾고 계시고
10: 네.
0: 이제 그러니까 눈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 이제 뭐라고 하나 본인이 원하는 눈높이는 딱 맞으신 거야.
10: 네.
0: 이제 그러니까 이 경쟁을 또 이겨내실 수 있게끔
10: 네.
0: 저희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10: 네.
0: 중요한 건 또 집은 진짜 이분도 인연이 있으면 사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 맞습니다. 내 집이 될 거면 네, 돼요.
0: 두 손님 다 본인들만의 다 각자의 딱 필요한 니즈를 갖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10: 네.
0: 분명히 좋은 집을 찾아낼 수 있다.
10: 네. 맞습니다.
0: 자 마지막으로 레아 선생님
10: 네.
0: 끝으로 하시는 캐치프레이즈 한번
10: 네.
0: 얘기해 주시죠.
10: 집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0: 네.
10: 삶을 함께 고민하고 플랜하는 리아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클로징 한번 해야 될 텐데
10: 네.
0: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얘기 좀 잘 준비해 주시고
10: 네.
0: 또 저는 사실 시작할 때
10: 네.
0: 그 레아 쌤의 좀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살짝 봤거든요. 유튜브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10: 네.
0: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10: 네.
0: 살짝 보여줄 수 있게끔.
10: 자주 보여드릴 수 있어요.
0: 네, 네. 얼음 공주 말고 좀 그런 우리 그 그래야 또 우리 손님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레아 선생님께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네.
0: 그런 얘기를 또 잘 한번 준비해 주시면
10: 네, 절대로 얼음 공주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달에 뵙는 걸로 하고
10: 네.
0: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클로징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10: 좋은 주말 보내시고
0: 네네.
10: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10: 나가서 비타민 D 많이 많이 받으시고
0: 좋습니다.
10: 네.
0: 자 우리 레아킴 선생님이 또 하나 노래 하나 선곡해 주셨죠?
10: 네.
0: 어떤 노래입니까?
10: 사랑은 늘 도망가.
0: 와, 이 노래가 저희 네. 어머니가 최애로 좋아하시는 곡이거든요. 덕분에
10: 그러세요?
0: 저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와,
10: 네.
0: 이 명곡 중에 명곡이죠?
10: 맞아요.
0: 자 우리 레아 선생님이 픽한
10: 네.
0: 정말 명곡 중에 명곡 이명웅의 사랑을 늘 도망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0: 네.

어느덧 토요일 1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멋진 집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곳, 아무 말이 없어도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나의 집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이 쌓이고 사랑이 자라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토요일 정오를 맞이하며 우리 애청자분들 집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여긴 LA 코리아타운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습니다. Kevin의 토요일이 좋아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 10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유재하님이 부릅니다. 제목은 그대 내 품에.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 정말? 어떤 건데?
5: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십니까.
13: 유 기자님. 저 한숨도 못 잤어요.
14: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13: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도 못
14: 한숨도.
13: 잤어요. 정말로. 위로해 주세요.
14: 진짜 바카스라도 하나 한 병 사두고 왔어야 되는데.
13: 저희 작가님이 케이크 줬어요. 피디님이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하래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4: 네, 첫 번째 뉴스는 이럴 거면 선관위 해체가 낫다입니다.
13: 아니, 일주일 내내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저녁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선관위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14: 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이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김 총리는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우각성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 서울 동부지법이

0: 수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 네,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도 일부 시위대에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김 총리는 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또 이제 경찰관들을 감금을 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1: 그러네요.
0: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 국민들의 요구를 악용을 해서 오히려 이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경찰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요?
0: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요, 이 서울선관위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송파, 서초, 광진, 동작 등 이 다섯 개 지역 선관위의 지역 선관위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1: 네.
0: 이 10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고 이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도 압수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헌법상 이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이 선거 업무로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그러네요. 영장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피의자로 적시됐다고요?
0: 예, 맞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이 선관위 수뇌부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이 경찰은 이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선관위가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 를 하는 이 공직선거법상의 이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1: 네.
0: 이 압수물 분석이 좀 끝나는 대로 이 선관위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1: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런 혐의를 적용했군요.
0: 네.
1: 선관위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분배를 잘못한 게 원인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 대행이 이제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송파구 전체로 보면 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가 남았는데 이 송파구 내에 이 146개 투표소별로 이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한 이제 국민 참정권이 이제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도 돌입했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출한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국정조사 대상과 이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조사 특위 구성 등 이 세부 사항에 관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본회의 직후에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히 진상을 파악을 하고 이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유설희 기자님, 여야 국정조사 요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네, 일단 여당안은 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과정이 좀 제대로 됐는지 이런 적정성을 따져보는 게 주요 조사 대상인데요. 이제 야당안의 경우에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선거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또 경찰 기동대 이 시민 진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본다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국회는 이제 이르면 오늘 이제 18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이 여야가 합의한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결할 전망입니다.
1: 뭐 별 차이도 없고 그냥 다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1: 원만하게 그냥 합의 처리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여야 대표 사퇴론 분출입니다.
1: 네. 민주당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그만둬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정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를 한 건데요. 예, 장철민 의원은 지금 중요한 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당대회 시스템 마련이다. 정 대표는 대표 도전 의사가 있다며 지금 사퇴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1: 네.
0: 장 의원은 이제 의원총회 직후에 이 SNS에 이 전당대회가 객관성과 투명성 속에 치러진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통합 결집하고 이 전당대회 이후에 당력을 결집하려면 오늘이라도 사퇴하셔야 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1: 네.

0: 추미애 의원도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임 의원은 이제 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면서 보통 전당대회 두달 전에 그만두는 게 맞으니까 지금 그만두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1: 와.
0: 임 의원 발언 후에는 이제 박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아우, 정청래 대표 아주 상당히 곤혹스럽겠네요.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공천 관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신정훈 의원은 이 호남 지역 공천에 대해서 공천 관리가 원칙도 없고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인천 연수을 지역구인 정일영 의원은 이 연수구청장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고 이제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 장철민 의원도 이번 선거는 참패 그 이상의 느낌이다. 이러면서 이제 당 지도부가 특히 서울 선거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니까
1: 네.
0: 이정 대표를 이제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최기상 의원은 이제 통합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정 대표를 옹호를 했고요. 이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철민 의원이 이번 선거가 대패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선거 결과가 12대 4인데 대패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최민희 의원은 친명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패배라고 했는데 대패가 아니라 그러면 친명이 아닌가요? 물어봐 주세요.
0: 네.
1: 정청래 대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0: 네. 일단 정 대표는 단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1: 단결?
0: 예, 그렇습니다.
1: 아이고.
0: 이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냐, 뭐 이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 대표가 이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제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도 이 내란의 밤에 이 동지의 전우회를 발의해서 사선을 넘은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단결하자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 정청래 공격하지 마. 그만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좀 들리는데
0: 네.
1: 갑자기 왜 내부 단결을 강조했어요? 근데 진짜.
0: 네. 이게 뭐잘 아시겠지만 이장 대표가 이틀 전에 이
1: 네.
0: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발언해서 사실상 대통령을 저격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1: 난리예요, 지금
0: 난리가 났었습니다.
1: 청와대는.
0: 네, 그래서 이제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실언이다. 이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이 당대표 책임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갈등이 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단결을 강조를 하면서 봉합을 시도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대표 사퇴론도 분출하고 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도부 사퇴를 두고 이른바 이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이제 공개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이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전원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 최고위원이 우리 지도부가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1: 네.
0: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1: 네.
0: 이 반면에 이 당권파인 조광한 이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아니 철없는 소리라뇨 이렇게 좀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 설전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 정점식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1: 소장파 모임도 장 대표 사퇴를 요하는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대안과 미래는 이 소속 의원 25명 전원 명의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를 하고 이번 이제 선거 재선거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 대안과 미래 소속의 뭐 이성권, 권영진, 박정아, 고동진 등 이제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면서 이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를 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달라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또한 이제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이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 장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0: 네, 장 대표는 이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이 110명 의원들께서 이 투표용지 보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퇴 요구를 그냥 거부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제가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 지금 제가 맹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기대하겠습니다.
1: 열심히 해볼게요. 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0: 네. 6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받은 쿠팡입니다.
1: 이게 역대 최대 금액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이 쿠팡과 계열사에 총 6,246억 원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 국내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네. 이 1,348억 원이에요. 이번에 이제 쿠팡이 이제 내린 이 제재가 이보다 이제 무려 4배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예. 자세한 좀 내역을 짚어보면 약 이제 3,755만 명이 이 회원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일단 4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이 온라인 활동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온 사실이 추가로 적발이 된 거예요. 이제 이에 대해서 2천억 원 상당의 이제 과징금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쿠팡 측이 이 광고를 게재한 다른 사이트나 앱에 이용자가 뭐 언제 접속했는지 이런 기록을 이제 무단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DB에 저장을 해왔던 건데요. 네. 이 규모가 무려 1,11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사를 봤는지 이제 그런 기록을 쿠팡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아, 티빙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난리고 CJ 계열사 통합 멤버인 CJ1 계정들까지 줄줄이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빈번한 해킹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뭡니까?
0: 네, 네 번째 뉴스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 오늘 개막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강지현 님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님 파이팅! 뉴스 명당은 더 파이팅! 어머, 대표팀인데 뉴스 명당 때문에 대표님이 입에 붙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대표님을 님자 붙였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16강 이상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개막이죠?
0: 네, 맞습니다. 오늘 개막하고 우리나라 첫 경기도 열리는데 오전 11시에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제 맞붙게 됩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고지대 환경에서 얼마나 잘 뛸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 오늘 경기가 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거든요. 네. 선수들이 해발 1,500m가 넘는 이제 고지대에서 뛰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뭐 이제 좀 비슷한 높이의 이제 고지대인 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수들이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된 상태다라면서 이제 승리를 자신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체코 선수들의 이제 평균 키가 또 186cm에 달할 정도로 예, 상당히 제 장신인데 네. 이런 점도 이제 우리 팀이 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1: 네, 유설 기자님 몇 대 몇 누구 승?
0: 저는 뭐 한 3대 0으로 시원하게 우리가 이겨줬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0: 라는 바람으로
1: 두고 네. 보겠습니다.
0: 네.
1: 이상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0: 네.
1: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네, 여야 모두 자당의 대표에게 이번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석의 광역단체장. 9석의 재보선 지역구를 가져왔는데도요. 이겼지만 졌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거세지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수석님.
3: 안녕하세요.
1: 근데 왜 다치셨어요?
3: 아, 제가 축구 인생 50년인데.
1: 네. 국회에서도 네.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3: 많이 써가지고
1: 네.
3: 연골이 좀... 이렇게 해지고 그래서 네. 네. 그걸 정리한다 그러거든요.
1: 아, 예.
3: 이렇게 잘라내고 다듬고
1: 수술하셨어요?
3: 네. 아, 시술입니다.
1: 시술이요?
3: 예.
1: 아, 내시경 시술 같은 거.
3: 네, 네. 좀 불안해요. 그래서
1: 곧 나실 수 있는 거예요?
3: 예, 예. 근데 네. 제가 그 축구장에서 컨디션이 네. 좋으면
1: 네.
3: 월드컵 4강 가고 16강 가고 그랬거든요.
1: 아, 네.
3: 근데 부상 중일 때는 그래서 좀 걱정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응원하려고.
1: 오늘 몇 대면 예상하세요?
3: 참 하여튼 저는 제 몸 이 축구 컨디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갖고 대략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1: 오늘 안 좋아요?
3: 부상 먹구름. 중이니까 왠지 불안하고.
1: 먹구름이에요?
3: 브라질 월드컵 때 제가 부상 중이었거든요.
1: 아, 네.
3: 그때 예선 탈락했죠.
1: 아이고,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빨리 나세요.
3: 예, 예.
1: 수성이 빨리 나셔야 예. 우리나라가 예. 16강도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수성이 뭐 하세요?
3: 저는 남양주 이제 수동이라는데 네. 산 속에 네.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좀 뭐 나오시려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3: 전혀 안 했습니다.
1: 2022년도에 뭐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예. 뭐 정치권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입장을 계속 그냥
3: 예 선출직은 이제 네. 안 하겠다는 게 그래서 정치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죠.
1: 그럼 앞으로 뭐 하실 건데?
3: 뭐 앞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1: 가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3: 예, 또 이제 정당인이니까 네. 아, 민주당 이제 아, 또 집권하고 또 이러는데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네. 있으면 하고
1: 네.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많이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당대표 사퇴해라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뭐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1: 아, 연임 출마에 대해서요?
3: 예. 사실 지방선거 전까지 네. 간혹 이제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여론조사도 하고 또 정청래 대표 잘하고 있느냐 이런 조사도 하고 발표도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늘 이기고 있었어요.
1: 맞습니다.
3: 그런데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민주당이 졌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1: 네.
3: 그런데 뭐 숫자로는 이겼지만 국민들이 졌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3: 그러니까 이기고 더 진 선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과 후가 네.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
1: 네.
3: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박찬대 의원하고 당대표 경선했을 때는 둘 다 친명이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를 지지하는 권리당원과 친명 권리당원 표를 다 먹은 거예요.
1: 네.
3: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건데 당대표 된 이후로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1: 그렇죠.
3: 뭐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 공소 취소 거래설 뭐 등등등 해서 엇박자가 나면서 소위 말해서 찐명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보였죠.
1: 네.
3: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조사들이 이제 지방선거 후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제부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꿈을 깨는 과정이에요.
1: 네.
3: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러고 국민도 선거 졌다고 하는데.
1: 네.
3: 내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일단 이길 수 있다. 이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그게 전제되지도 않고 연임 도전해서 실패한다? 그런 길을 정청래 대표가 선택할 리가 없죠.
1: 근데 출마조차 안 하면 다음번에 2028년도에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고 내 정치적인 인생 생명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출마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좀 하나의 이제 우려일 수는 있는데 당 대표잖아요.
1: 네.
3: 그래서 개인의 뭐 국회의원 출마, 공천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1: 네.
3: 한 번 더 이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사퇴한 거 잔여 임기하고
1: 네.
3: 연임해야겠다는 이 이제 그런 급의 이제 정치적 고민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게 된 거죠.
1: 네.
3: 그걸 그 전에는 이제 자각을 못했는데 나가면 이긴다 이런 게 전제됐어요. 근데 나가도 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명청대전을 감수하고. 나가서 진다? 그 길을 저는 선택할 수 있겠느냐?
1: 민주당 지지층과 뭐 그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지만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김민석, 정청래, 차기 당대표 여기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좀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면 야 이건 내가 나가봤자 안 되겠다,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더 판단하는데 더 굳히는 심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3: 이런 거잖아요. 저도 나가는 선거가 있거든요.
1: 네.
3: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경선하거나 뭐 이랬을 때 자기 이제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저도 나가는 선거가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지금 대표잖아요. 네. 나가면 이겨야 돼요.
1: 네.
3: 그리고 그동안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뭔가 삐걱거리고 엇박자가 나고 해도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1: 네.
3: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이구 이거 민주당 패배, 정청래 책임론, 그다음에 명청대전, 뭐 대통령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오잖아요.
1: 네.
3: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친명이에요. 정청래 대표.
1: 네.
3: 대표 된 다음에 비명이 된 거야.
1: 네.
3: 그러니까 이걸 아는 당원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1: 네.
3: 이게 이제 지방선거 후에 조사상으로 반영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호남이 떠났잖아요.
1: 네.
3: 이번 지방선거 치르면서 호남 민심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많이 이반이 됐거든요.
1: 네.
3: 그다음에 대통령의 평가가 있고 국민의 평가가 있고 이러니까 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네.
3: 이게 예견된 조사거든요.
1: 네.
3: 그럼 정청래 대표는 내가 나가도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1: 네.
3: 그런데 명성대전 감수하고 파열음을 내고 이러면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나.
1: 진영의 대형 스피커들이 그 유튜버들이 밀고 있잖아요. 김어준 씨, 최욱 씨,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론은 책임당원은 권리당원은 우리가 그냥 묶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3: 이미 않을까요? 그게 나오잖아요.
1: 끝이에요.
3: 일반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뭐 지금 뭐 첫 조사지만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1: 네.
3: 김민석 총리하고.
1: 네.
3: 그게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제 당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 네.
3: 그래서 그런 이제 소위 대형 스피커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전제됐을 때
1: 네.
3: 그 연대나 그 지원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건데
1: 네.
3: 이길 수 있다는 전제가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1: 네.
3: 그러면은 나가서 당대표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대통령의 평가 명청대전 이런 거 감수하고라도 이길 수 있다면은 그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1: 네.
3: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이 안 보이면 정청래 대표도 스스로 연임에 과연 도전할까?
1: 네.
3: 그다음에 함께 지원했던 사람들도 현실적인 연대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거.
1: 수석님의 이제 전망이 맞다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3: 그럴 수도 있죠. 네,
1: 김민석, 뭐 송영길, 뭐 김용민, 뭐 요 정도 이렇게 언급되더라고요.
3: 지금 뭐 김부겸 출마설, 뭐 네. 송영길 출마설 그런데 저는 두 번 다 100%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1: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나오더라도 그분들은 안 나온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3: 저는 뭐 둘 다.
1: 안 나온다고 하시는군요.
3: 뭐 김부겸 선배는 사실은 정치를 떠났다가
1: 네.
3: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대구시장 도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현실 정치에 이렇게 나서고 뭐 이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딱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나자마자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잖아요.
1: 네.
3: 그러면 전당대회 나갈 뿐이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
1: 네.
3: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득표할 수 있는 부분이
1: 네.
3: 정청래를 과거에 찍었던 권리당원도 있고
1: 네.
3: 그다음에 반정청래도 있고
1: 네.
3: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전당대회 나가서 뭐 이렇게 승산을 점쳐볼 수 있는 건데 한쪽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3: 그래서 정청래 비판했을 때 안 나가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1: 수석님 뵈면은 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청와대에 이제 계셨었고 워낙 국회에서도 전략가로 이름이 높으셨었는데 그 대통령 유럽 나가셨을 때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 안 부르고 김민석 총리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 정청래 당신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지 마. 이번은 김민석이야.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 맞아요? 기획된 거라고 봐야 돼요?
3: 뭐 저는 뭐 정밀한 기획은 아니지만
1: 네.
3: 일단은 그게 뭐 패싱은 아니고 블로킹을 한 거는 맞잖아요.
1: 네.
3: 오지 말라고.
1: 네.
3: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뭐 뭐 투표용지 사태로 네. 뭐 복잡하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1: 네.
3: 하여튼 오지 말라고 벽을 친 거 아니에요.
1: 네.
3: 그래서 그거는 뭐 기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독에
1: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3: 패싱은 아니고 네. 벽을 쳤다 네. 이거죠.
1: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신호를 주고 싶어 했다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3: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1: 네.
3: 우선은 정청래 대표가 올 필요 없다.
1: 네.
3: 여기에 더 방점이 간 거 아닌가 싶어요.
1: 네.
3: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뭐 이미 더 이상 어떤 대통령이
1: 네.
3: 긍정적인 평가, 또 대통령의 호감 이런 것들이 뭐 기자회견에서 뭐 표현이 됐지만 더 이상의 표현이 없죠.
1: 네.
3: 그리고 이미 뭐 국민도 알고 당원도 다 아는 거고요.
1: 그렇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정청래 대표가 민심은 영원하고 권력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한 얘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글부글하고 그냥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게 분기탱천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3: 보통 그러면
1: 네.
3: 이제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1: 그렇죠.
3: 그렇잖아요.
1: 네.
3: 정권은 짧고
1: 네.
3: 국민은 영원하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1: 네.
3: 그럼 보통 저 정도 표현이면 그게 의도했든 안 했든 뭐 실수든 부글부글하죠.
1: 네.
3: 근데 지금은 뭐 부글부글 단계가 아니고
1: 네.
3: 이미 부글부글은 뭐 그 전에 했고
1: 넘쳤어요.
3: 네, 지금은 이제 비등점을 넘어선
1: 네.
3: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1: 네.
3: 뭐 끌어서 기화되는 단계죠.
1: 그러면은 출마를 못하도록. 계속 그럼 그런 신호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제 의총에서 그냥 의원들이 불출마해라, 막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형식이 될까요?
3: 저는 이제 의원들이
1: 예.
3: 나오지 말아라, 사퇴해라 이 얘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1: 왜요?
3: 왜냐하면은 뭐 이미 했고.
1: 네.
3: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이제 고민의 시간이 이제 비로소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1: 네.
3: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임 도전에서 이긴다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1: 네.
3: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 정청래 대표의 고민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고
1: 네.
3: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1: 네.
3: 그러기 때문에 소위 명청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전당대회를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겠느냐.
1: 네.
3: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당을 위하고 또 정권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파열음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감내하고 가겠느냐. 그래서 정청래의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봐요.
1: 네,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3: 예, 예.
1: 대통령이 귀국하면 좀 만나서 상의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뭐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3: 저는 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1: 예.
3: 근데 뭐 스스로 이제 좀 이제 일종의 이제 꿈에서 이제 지방선거 딱 끝나고.
1: 네.
3: 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몰랐어요.
1: 네.
3: 그런데 이제 조사가 차기 당대표 조사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꿈에서 현실로 이제 들어가는
1: 힘이 쫙 빠지고
3: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1: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때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좀 잘못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유세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3: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선 뭐 정책내 동선 왜 전북을 그렇게 많이 갔느냐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소홀하고 뭐 그런 지적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1: 네.
3: 그런데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선거에서 우선 당에서 대표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1: 아, 그게 없었어요?
3: 그럼 과거에 2010년 민주당이 처음 지방선거 승리했을 때
1: 네.
3: 무상급식, 그다음에 그 이후로 산모일반,
1: 네.
3: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무상의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무상으로 명칭을 해서 무상의료 플러스 반값 등록금.
1: 네.
3: 그래서 MB 대통령이 무상보육 택도 없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여론이
1: 맞아요.
3: 무상보육 네. 이거 필요해 하니까 MB 대통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받은 거예요.
1: 네.
3: 이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당이 내놔야 될 이제 대표 정책들이거든요. 이번에 네. 정책이 없었고요.
1: 네.
3: 그다음에 전략이 없었잖아요.
1: 네.
3: 그다음에 절박함이 안 보였어요.
1: 그거는 국민의힘이 장동윤 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난히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한 안이함?
3: 그런 게 있었죠.
1: 네.
3: 그리고 그것을 연임을 전제로 한 정책내 대표가 지선을 치른 것이 아니고 전당대회 연임 행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할 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1: 네.
3: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다 없었던 선거는
1: 네.
3: 뭐 찾아보기 어려워요.
1: 그 왜 그랬을까요? 참 그 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3: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1: 그 차기 이번 지도부 구성 당대표 그럼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물로 봤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3: 여당은 그렇죠.
1: 그렇죠.
3: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당대표면은
1: 네.
3: 이해찬,
1: 네.
3: 그다음에 이낙연,
1: 네.
3: 이해찬 대표는 당에 뭐 그야말로 총선 공천 다 하고. 그러면서도 대통령하고 조율하고 또 청와대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을 아주 원만하게 했어요.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1: 네.
3: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막판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사면
1: 네.
3: 이것을 대통령 만나고 이낙연 당시 대표가 오바해서 좀 말씀을 하셨죠.
1: 네.
3: 그거 하나 빼고는 이렇게 삐걱거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당대표는
1: 네.
3: 그럴 수밖에 없죠.
1: 네.
3: 그래서 이게 뭐 당청 일체라는 거 아니에요? 당청이 엇박자가 나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그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1: 네.
3: 그래서 당청이 조율하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네가 달라요. 청와대하고
1: 네.
3: 당하고는. 그런데 그것을 잘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네. 역대 여당 대표 중에 이렇게 조금 엇박자가 나거나 이런 것은 그것도 짧은 시간에
1: 네.
3: 그것도 정권 초기에
1: 네.
3: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1: 네.
3: 그래서 차기 당대표도 첫 번째가 대통령의 성공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 그러니까 당연히 당청 또 대통령과의 관계
1: 네.
3: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1: 알겠습니다. 수석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민주당 상황이 좀 정리되면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여러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나중에도
3: 네.
1: 한번 나와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는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간 STI에 의뢰 지난 9일부터 10일 전국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말이나 15일까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 미국은 이란이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에 따라 단계적인 경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양해각서 서명식 전망을 새로 내놨죠.
6: 네, 이번 주말이나 15일 월요일 안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먼저 이란 외무장관이 종전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겼습니다. 어제도 문서 최종 작업이 곧 마무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7: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e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Probably have a signing maybe in Europe, and it's a great thing.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오늘 돌연 이란을 맹비난했는데요.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이란이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면서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매체들이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거라고 보도하자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비난한 겁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도 X에 올린 글에서 잠재적 합의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많다면서 이란이 합의에 서명한다고 해서 자금이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미국과 동맹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란이 의무를 다하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네, 미국은 이란이 무기한 핵포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고요?
6: 네, 오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와 반출에 동의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무기한으로 개발하거나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핵무기 금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뤘다고 강조했죠.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7: We have a deal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which was the whole purpose of what we had to go through to get.
6: 이와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등 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면 동결 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뒤 60일 동안에는 농축우라늄을 파괴하고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술적 협상이 시작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되고 미국도 이란의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의 평화협정도 포함이 됐고요. 이란은 친이란 무장단체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동의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번 종전 양해각서가 성과 기반 합의로 초안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5: 네, 그런데 이란은 잠정 합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핵 협상을 안 하겠다고 밝혔죠.
6: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은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전 이란 국영TV 프로그램에서 아라그치 장관은 농축 우라늄 처리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외 반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전 양해각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해각서 승인에 대해 내부 조율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8: 뭐, 거래가 라포지하고 تهدیدها و ادعاهای طرف مقابل متمرکز هستیم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6: 이란 파르스 통신은 양해각서 서명식이 일요일 제네바에서 열린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란의 핵에 맞서서 30년 이상 싸워왔다면서 이런 투쟁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을 파괴할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도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기 위한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할 거라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관련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전쟁 계속을 주장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종전 선언을 순순히 받아들일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트럼프의 발표에 깜짝 놀랐다. 미 CNN 방송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소식에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다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사실상 협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사실도 합의 승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네타냐후가 협상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고 이스라엘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후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에 주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묘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습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 4월 휴전 합의 이후에도 헤즈볼라를 핑계로 여전히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전쟁 상황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종전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폐기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을 99.99% 수준으로 집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성과 상여금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1,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원 성과급으로 집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예산 집행이었느냐는 YTN 질의에 내부 방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해 선관위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징계가 이뤄진 건 시도 선관위 소속 1급, 중앙선관위 소속 2급 공무원 등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년 전 총선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에 그쳤고 틀린 개표 결과는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1: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 착오 입력이 알려진 다음 날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고 말했습니다.
12: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11: 이번 사태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13: 것이 사실 제일 충격적이에요. 예.
11: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재량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7명이 당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전수조사가 도입됐고 이번에 드러난 두 건 모두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혀 추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65명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4: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찮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4: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5: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14: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16: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14: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17: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1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영빈관 정원으로 걸어 들어오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먼저 손을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때에 이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에서 국정

0: 번영의 실권을 쥔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에선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됐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겁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 계획은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 국방협력 등 여러 분야가 망라돼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고 교류를 늘리는 건 물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공감대 아래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 MOU 4건도 새로 체결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AI와 생명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제도의 교류 촉진과 협동조합 선도국인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위해 공식 환영식에 이어 공식 환송식까지 개최하며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주요 기업인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1: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 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오늘은 르네상스 문화중심지인 피렌체를 찾아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2: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로 시작을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그중에서도 오늘은 여야 대표 사이좋게 사퇴론에 마주한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댓글에 맨하탄님이 레이건 같은 윤희석 멋있다.
4: 뭐. 레이건이요?
3: 네.
4: 또 비유를.
3: 레이건 책은 다 잘 팔려요?
4: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와, 네. 돈 많이
4: 북 콘서트도 하니까.
3: 아 그래요?
4: 예, 뭐.
3: 제가 사회봐 드릴게요. 싫어요?
4: 아, 고맙다.
3: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요즘 막 그냥 말씀을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쇼츠로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화제가 되고. 네.
6: 대변인을 사퇴시킨.
5: 대변인을 사퇴시켜.
3: 맞아.
4: 아, 그렇게 됐네.
6: 네.
3: 그 저기 뭐 이렇게 곤혹스러워하고 막 당황해하시고 황당해하시는 그런 모습도 좀 본 것 같아요.
5: 아, 예, 예.
3: 알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3: 어제 밤에 뵙고 네. 아침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7: 반갑습니다.
3: 네, 네. 김한 기자님만 생각하면 부패가 생각나요.
7: 아, 저도 지금 마음이
4: 실행을 하셨습니까?
7: 야, 날짜를 잡았습니다.
4: 아, 어떻게 저도 어떻게
3: 모두 모이세요. 모두.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부터 갈게요.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사퇴론이 분출한 여당 의총.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5: 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잖아요.
3: 네.
5: 뭐 형사 재판에서 당신이 이런 잘못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가 뭐 안 좋다. 뭐 그런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결과 책임이에요, 일종의. 당대표로 처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를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인 시절에 이렇게 당내 싸움이 나고 네.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격화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된 이래에 지금 오늘 되돌아보니까 당원들은 다 찢어져 있고 뭐 유튜브 방송들도 다 서로 뭐 격화돼서 싸우고 있고 출연자들도 서로 진영을 나눠가지고 적대시하고 있고 이런

0: 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1: 출마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합니까?
0: 출마의
1: 민주당은?
0: 자유는 근데 이건 지금 당내의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뻔한 게요. 지금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까지 냈고
1: 네.
0: 당원들이 지금 토론을 막 불나게 하고 있는데 연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모양새가 대통령 필요 없다. 난내 길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변한 거고
1: 네.
0: 지난 지방선거는 사실은 전당대회를 위한 본인 개인의 선거운동이 라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연임을 위해서 하려 그러면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상대 진영을 또 본인도 공격을 해야 돼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택을 상황이 민주당 안에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서로 또 네거티브 공방하고
1: 네.
0: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1: 윤희석 대변인님,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의석도 많고 집권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지방선거도 숫자만 보면 적어도 광역은 뭐 엄청나게
1: 그렇죠.
2: 이긴
1: 12개.
2: 거잖아요. 뒤집어지게 이긴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아깝게 지고
1: 네.
2: 어디가 또 지고 뭐
1: 평택,
2: 재보궐도 지고 뭐 이렇게
1: 부평.
2: 하니까 갑자기 평가가 바뀌는 분위기. 물론 정청래 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네.
2: 제가 봐도 민주당 안에서 과연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그 입장이 잘못돼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내부의 갈등을 촉발한다면 아무리 그분이 출마를 강행하더라도 표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1: 네.
2: 그 표로 심판받는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겼다. 그러면 지금 강성 변호사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의 노선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러면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평가를
1: 아찔하네요.
2: 받아야 해요. 저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적어도 한 40%는 있다고 봐요. 아무리
1: 있죠.
2: 적게
1: 네, 그럼요.
2: 잡아도.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홈런 맞은 거는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이었고 2루타 정도 맞은 거는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라고 봐요. 거기에 대통령이 참전을 했고 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당원들은 가만히 있고 생각을 안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1: 윤희석 대변인께는 이것도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정청래 출마하지 마. 김민석이 내 마음속에 있는 차기 당대표야. 이러한 시그널을 주는 어떤 행위라든지 메시지 이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아니면 선을 넘지 않은 그냥 그 정도는 할수 있는 뭐 당무 개입 어떻게 판단하세요?
2: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얘기하는 것부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능숙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 행위를 계속 하셨잖아요.
1: 네.
2: 정원호가 일 잘하네.
1: 네.
2: 뭐 하정호가 뭐
1: 조정식.
2: 뭐 GPT네. 조정식 뭐 투표할 때 어떻게
1: 네.
2: 했는데 조정식이 나오고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1: 네.
2: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된 거 그렇다 치더라도 별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을 추구하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대통령까지 오신 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지만 권위의식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찍으면 후보되고 그렇게 간다는 도식을
1: 네.
2: 스스로 갖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 김한기 기자님.
3: 네.
1: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3: 어제
1: 의총.
3: 민주당원들 얘기는 이제 의총에서 발언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나온 얘기가 두 가지. 그러니까 어제 발언하는 분들이 막 개파색이 짙은 분들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3: 예. 그러니까 뭐 장철민 의원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장철민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울 수도권 얘기를 했어요. 서울
1: 네.
3: 수도권에서 패배한 건 패배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정훈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호남 공천 잘못됐다.
1: 아,
3: 이 얘기를
1: 공천
3: 했어요.
1: 자체까지 문제
3: 예.
1: 삼았네요.
3: 그리고 인미혜 의원 이제 경북 기반으로 하는 비례의원인데 인미혜 의원은 대표가 영남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호남에선 공천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대표가 영남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건 결국엔 뭐 형식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면 사퇴해라 이렇게 묻더라도 결국 의원들의 기류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거가 내용적으로는 다 구성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반론을 핀 사람은 근데 최민희 의원으로인데
1: 정도. 에.
3: 최민희 의원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같이 출마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1: 최고위원으로요?
3: 네, 최고위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어제 이제 말하자면 뭐 누가 보더라도 친명이다 이런 의원이 발언을 한게 아니라 개파되게 비교적 옅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짚었다. 뭐 이런 평가들 나오더라고요.
1: 강수영 변호사님은 제가 화면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신데 오늘 계속 이렇게 인상 쓰고 계셔가지고
0: 아 경청을 하느라
1: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0: 되나 막 그런 생각이
1: 아유,
0: 드는데
1: 아니다. 예.
0: 정청래 대표의 이제 사퇴론과 불출마론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본물 터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선호도 민주당 지지층 보면 김민석 34.8, 정청래 20.3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출마냐 불출마냐 결심하는데 하나의 또 뭐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1: 근데 정청래 대표는 저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0: 무시해요?
1: 왜냐하면 당원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뭐 국민들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의미 없다.
0: 민주당 지지층 상대인데요.
1: 네, 그래도 당원들을 다르다? 투표를 하면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김어준이 있기 때문에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나를 밀어주면 당원들은 꽉 잡고 있을 수 있고 네. 뭐 1인 1표제인데 예전에 네. 뭐 대의원들이 가중치를 받던 시절하고 달라서 네. 당원들 꽉 잡고 있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 내고 네. 당원들끼리 토론이 많은데 당원들만 꼭 잡고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당원들 당심과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 당원들만 딱 잡아가지고 승리를 거둔단 한들 완전히 민주당은 그러면 뉴미디어에 종속된 당으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0: 네.
1: 대통령도 필요 없고요. 국민 여론도 필요 없고 오로지 당원만 잡고 가겠다. 그럼 장동혁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왜 민주당을 국민의힘의 그 당권파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냐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그걸 본인이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간다는 것은 본인이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정부의 성공보다도 나의 공천권 가지는 거고 그 뒤에 나의 정치적 행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반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는 거라고 봐요.
0: 이것도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시그널을 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 정도는 괜찮다? 더 해도 된다? 아니 이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된다?
1: 제 개인적으로는요 조심스럽지만 대통령께서 네.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내주시길 바랬어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상황이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당이 돼버렸어요. 도대체가 대통령 뜻하고 상관없이 당이 주체적으로 토론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가 아예 마비가 돼 있어요.
0: 그래요?
1: 예, 뭐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안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담론만이 진리이고 그것과 다른 이야기는 전부 다 그냥 뭐 배신자 뭐 검찰주의자, 검찰에 포섭된 사람, 배신자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0: 네.
1: 당내 토론은 안 돼요. 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자는 논의도 조금이라도 반대 이야기하면 그거 뭐 분열주의자고 갈라치기 세력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당내에 계속 싸움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근데 아 그건 당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빼고 계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대통령님께서 뭐 김민석 총리를 밀어준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정청래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우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선거가 됐든 당내 문제가 됐든 이 메시지는 내주시는 게 아니 선호를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당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0: 김한 기자님,
2: 네.
0: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단합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2: 일단 뭐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가 집권 1년 차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0: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2: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길의 끝에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진짜로 이길 수 있는 거냐. 이거도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겠지만 퀘스천이 있어요.
0: 네.
2: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갈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성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김어준도 있고 그다음에 1인 1표제도 의결했잖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어준이 센데 김어준 좀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다.
0: 그래요?
2: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정책이나 민주당의 입장을 해설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김어준에 의존하는 거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누가 김어준이 뽑으라고 뽑냐.
0: 네.
2: 정치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인물은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는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인물에 대한 평가인데 그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김어준에게 의탁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김어준과 이제 그런 영향력을 과대평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한 두 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정책 대표 거의 뭐 두 자릿수 이상 지거든요. 네. 뭐 요게 반영이 되는 거고 어떤 민주당 지지자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당에 나는 친노였고 친DJ였고 친문이었고 친명이다 그냥. 근데 왜 여기에 또 말하자면 어떤 나는 이쪽 개보고 저쪽은 또 새로운 개보가 있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당원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거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를 당원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실제냐 실제 있는 현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이렇게 뭐 오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압력을 넣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물러나야 되는 요소들이 정확하게 짚어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네.
2: 어떤 형식으로든.
0: 강수영 변호사님 좀 웃으세요. 나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보겠어.
1: 경청.
0: 무서워. 경청. 예전에는 좀 이렇게 미소 띄면서 경청했는데 요즘 막 이러고.
1: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제로 넘어가면 웃을게요.
0: 오늘 국민의힘 주제 안 할 거예요. 오늘 계속 민주당 주제 할 거예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럼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는 야 뭐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하고 어제는 이재명 중심으로 그리고 막 결단 뭐 우리 결속 막 이렇게 단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아 그래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구만 바뀌는구만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약 올려 어떤 거예요?
3: 더 나쁘죠.
0: 더 나빠요?
3: 더 나쁘죠. 그러니까 열 마디를 잘하다가 한 네. 마디를 딱 잘못하면. 아, 이 사람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이후에 다시 원복을 해서 또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해도 네. 그냥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하고는 뜻이 안 맞는 사람.
0: 그렇게 하면서
3: 온갖 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네. 그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네. 지금 표 계산이 어떻게 되냐.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 이런 걸 할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 진짜로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통적 지지자분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저도 좀 느끼는 게 갑자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를 응원하더라고요.
0: 댓글에서?
3: 몇 달 전부터. 왜냐 제가 정청래 대표 굉장히 비판을
0: 진짜 그러네.
3: 많이 하잖아요.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생각이 다르다 이걸 떠나서 정치하는 방식이 네. 민주적이냐 저분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이냐 뭐 김어준 나가서 얘기하고 그쪽 게시판에만 게시판만 보고 세상을 안다. 거기서부터 저는
0: 딴질보만 보고
3: 이게 뭔가 했는데 그러면서 비판을 하면 응원글이 달려서 아 이분들이 굉장히 안에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구나. 이게 봉합 가능한 수준은 아니겠구나. 오. 그걸 상대적으로 저는 느껴봤어요.
0: 네.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그때 만약 김무성 대표가 민심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하면은 청와대 분위기는 거의 어떤
3: 조금이라도 김무성 당시 대표와 관련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0: 아웃이에요.
3: 그냥 이러고 다니고 이거 어떡하냐. 그랬을 거예요.
0: 진짜 정말 어제, 살벌하다고.
2: 어제 청와대도 그 발언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3: 예, 진짜
0: 아, 진짜 기분 나쁜
2: 진짜, 진짜 기분 나쁜
0: 진짜 기분 나쁜 표시네요. 예, 예,
2: 멘트하지 않겠다.
0: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1: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정권은 짧으니까 정권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까지 다 이제 포함되는 거니 우리 세력이 겸손하게 이게 뭐 다음 정권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니까 네. 열심히 해서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지만은 네. 근데 그게 과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도 썼던 워딩들이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도 썼던 워딩이라 네.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맥락과는 다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뭐 등등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정청래 대표가 내 말의 진위는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께 혹시 오해를 사게 됐다면 죄송하다. 뭐 이런 입장이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런 이런저런 얘기가 분출되는데 이걸 아예 안 보고 있는지 오로지 그 딴지 게시판 이 민심의 척도라고 본인이 표현했던 딴지 게시판만 보는 건지 뭐 이런 갈등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해명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이용하든가 그 갈등 상황을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강수영 변호사님 이렇게 방송 많이 하시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럼 뭐 민주당 쪽 패널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네. 또 그쪽 진영의 뭐 여러 방송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갈려요? 비율로 따져보면 대통령 편, 전청래 대표 편.
1: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게 명확하진 않지만 네. 적어도 당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네. 전청래 대표를 비판함에 있어가지고 혹은 다음 선거에 나가야 되는 꼭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도 당원들하고 이 유튜브 여론하고 너무 척졌다가는 내가 또 내 공천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말한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이 난 빠져야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청래 대표 편을 들었는데
1: 그런 분도
2: 그러니까 요새 좀 빠져야겠다. 이게 그래.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기자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정철원 대표가 당내에서 이렇게 파이팅을 보여준 적 있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철원 대표 되게 강성 이미지고 늘 싸우는 이미지 같지만 당 바깥을 향할 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낼 때만 그렇지 당내에서는 그렇게 인파이터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장이라든지 무슨 주요 선거에서 본부장이라든지 상황실장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맡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법사위원장할 때 호남 가라고 하면 호남 가고 뭐 이런 행보를 했던 거예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말하자면 대표가 저기 전까지는 주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의제 를 주도하거나 목소리를 내서 싸우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 외부에 나갔을 때 어떤 외부 미디어에 대응을 할 때 그다음에 뭐 국민들을 향해서 보일 때 엄청 강경 이미지를 쌓았던 건데 지금 그래도 약간 이게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이제 정말 권력 본인이 권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평가들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과 달리 당내 평가는 굉장히 좀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미는데 압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1: 요 지점에서요. 과거 이제 뭐 소위 이제 이지은 전 대변인이 돼버렸는데 그
2: 윤석 잔인한 거 아닙니까?
1: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했던 그 김기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다 쳐내버리고 인위적으로 저 밑에 꼴찌하던 사람을 막 끌어올리고 이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니냐 그 시각은 정말 좀 부적절한 건. 인기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렸잖아요. 네. 윤석열 씨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고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본인이 말을 안 들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유튜브와 함께 가겠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개입하는 거라 개입이라기보단 입장을 내는 거라 이걸 같은 선상에서 보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온라인에서 움직임이 정청래 대표를 피해자로 굉장히 강력하게 포장을 하고
0: 그래요?
1: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은 우리 당원에 대한 공격이며 1인 1표제와 당원 주권주의를 흔드는 거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거 다 무너지는 거고 과거 동교동계가 정치하던 보수 정치, 네. 개파 정치 부활하는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못 지키고 정권 끝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돌아요 온라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당원들을 이제 속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0: 네.
1: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3: 그래서
1: 이러나.
3: 그래서 당원 중심 정당 운영이 엄청난 폐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0: 그렇죠.
3: 당원의 숫자가 민주당이 아무리 많아도 뭐 500만 명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유권자가 한 4,500만 되는데
1: 네.
3: 한 10% 정도 가지면은 또 뭐 그럴 수 있다고까지 그냥 양보를 많이 해서 10이면 되고 뭐 9면 안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원이라는 그 두 글자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어떤 개념을 넣는 느낌이에요. 양당 모두. 저도 네.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똑같은 폐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3: 근데 지금 1인 1표로 가자고 방향을 바꾼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 당내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비판하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물론 이재명 대통령 때 그게 맞아요.
3: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있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청래도 비주류, 이재명 대통령도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비주류끼리 쭉 오는 과정에서 그럼 주류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도 하고 있느냐. 그게 답답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1: 1인 1표제의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1인 1표제의 부작용을 짚어야 된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게 1인 1표제의 좀 부작용이라고 봐요. 뭐냐면 민심하고 다르고 여론하고 다른데 유튜브만 쫙 메시지 해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내 인기를 끌어올리겠다. 내가 유리한 룰이다 이게. 이제 그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적 인기하고 당원들한테 받는 인기가 다르지 않았잖아요. 결국 대통령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3: 제도 결국에. 안에서 합산해서 예. 이기면 그 사람이 승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한 대표는 그걸 노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
1: 제도는 그렇습니다만.
3: 아, 그러니까.
1: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네. 거기만 뽑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룰을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인기가 있고 여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잘해서 여당 안에서 의원들도 지지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사태론이 막 분출하고 여론도 되게 안 좋은데 당원만 꼭 잡으면 돼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룰로. 아,
3: 당원 1인 1표 강화한다는 거하고 당원의 소구에서 표 얻는다는 것을 연결시켜보면 네.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략이 최적이죠. 그쵸? 내가 당선이 돼야 되니까.
1: 그게 그렇죠.
3: 제 얘기는 뭐냐면 네.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도로서 보완이 안 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당대회에서 서로 경쟁해서 나오는 결과 갖고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마 못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0: 너무 곤혹스럽게 하지 마세요.
3: 아, 죄송합니다. 저희 당 얘기를. 치환해서 하는 거 너무 똑같아서
0: 좀 이따 예. 당할 거예요. 4분 기다리세요. 4분.
2: 네, 그런 전망도 있어요. 1인 1투표제가 정말 정청래 대표에게 100% 유리한 거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랑 붙었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3: 달라요?
2: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막 세 명이 악수하는 장면도 연출하고 나 개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당원들이 뽑으세요. 이런 메시지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뭐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당원들이 알게 됐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친명의 파이와 친청의 파이가 누가 크냐 파이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의도대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개입이 없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 얘기인데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평론가의 수명을 또 단축시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2: 아, 저는 늘 구조와 구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민심이 이러면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0: 못 나온다 강 변호사님.
1: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0: 진짜요?
1: 네. 출마할 겁니다. 그걸
0: 정보예요 추측이에요?
1: 둘 다입니다.
0: 둘 다요?
1: 아. 예.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0: 그렇습니까? 예. 유인석 대변인.
3: 출마하죠.
0: 출마합니까?
3: 출마해서 경쟁을 해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일 좋은 수예요. 제가 볼 때는.
0: 네.
3: 출마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부드럽게 김민석 대표로 가게 되면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두고두고 짐이 될 겁니다.
0: 그래요?
3: 예. 그렇잖아요. 민주자 달고 있는 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된다니까요.
0: 그러니까 최재성 정무수석께서는 아마 출마를 못할 거다. 불출마 선언을 할 거다. 막 그런 전망을 좀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안 한다면 입각을 하거나 그런 다른 옵션을 생각할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0: 입각을 줘야 된다.
1: 그러니까 장관이 되거나 네. 뭐 왜냐하면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뭐 대권에도 관심이 있다면은 다른 경험이 필요하죠.
0: 네.
1: 근데 그 얘기를 정 대표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안 나가시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는 메시지는 어디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게 나갔잖아요.
0: 아니, 오늘부터 막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나가도 안 된다라는 그 불리한 여론조사를 보고도 나간다고?
1: 그 여론조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0: 아, 예. 예. 예. 강 변호사님 그 시계는 누구 시계예요?
2: 대통령 시계네.
1: 예, 뭐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0: 누구한테 받았어요?
1: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0: 내가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어봤지 선물로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1: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까?
2: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죠.
1: 아,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꾸 김민석 총리한테 받았다고 막 언론 또 막 그 김민석께 뭐 김민석 총리 아닙니다. 예, 그러면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친명이에요?
1: 제가요?
0: 예.
1: 아, 그렇죠. 예.
0: 친강이에요?
1: 진강이 어디예요?
0: 윤희석 대변인님 네. 지금 4천여 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네네. 좋아요가 부족해요. 네. 좋아요 요정 윤희석 대변인님.
3: 저작권이 딴 방송 몇 개로 할까요?
0: 2천 개 해주세요.
3: 2천 개?
0: 4천 분이 보시니까.
3: 4천 보시는데 2천 개가 안 된다면 네. 우리의 그 명예 네. 손상이 되니까
0: 네.
3: 보시는 분들 2천만 땡겨줘요.
0: 땡겨주세요.
2: 땡겨줘요.
0: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원님이 유튜브 댓글에서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유승원님 너무 좋아서 두 번 눌렀습니다. 그럼 취소가 돼요. 홀수로 눌러주세요. 홀수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1200개 돌파. 구독도 땡겨달라고 이렇게 PD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휴킴님, 윤희석 대변인님 땡겼습니다. 무적 LG 파이팅. 겨울이 아. 춥다요님, 강수영 변호사님 목소리 좋고 딕션 좋고 말빨도 좋네. 잘될 듯. 제자리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1: 아닙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 아닙니다.
0: 컷오프예요 그냥. 춘기님, 오늘은 김환이 잘한다. 이렇게 세 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1: 네.
0: 만약 이제 이 두 분 예측처럼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정말 진영 간의 싸움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이게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아요? 결과에 따라서 레임덕도 올 수 있고 한 명은 정치 생명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1: 네, 그래서
0: 너무 위험도가 높아요.
1: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 스포츠계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당권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정치적 향배 말고요.
0: 네.
1: 뭐가 대한민국 위해서 좋은가? 이거 민주당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0: 네.
1: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가 봐요. 당내 문제라고 좁힐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0: 네.
1: 그런 좀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네.
1: 민주당에서 싸움이 격화되면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왜 다들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맨날 뭐 국민이 어쩌고 민심이 천심이니 그런 얘기 말만 하는데 실천을 하셔야죠. 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본인이 죽습니까? 당대표 안 되면 뭐 본인이 정치 은퇴해야 돼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강수영 변호사님의 걱정스러운 말씀을 끝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3: 네.
0: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장동혁 사태 연판장을 어제 이제 얘기를 하고 발표했어요. 올 것이 왔습니까?
3: 왔죠.
0: 네. 네. 근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연판장 뭐 꿈쩍도 안 하잖아요. 장동혁 대표.
3: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냐 마냐 여부는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0: 어 그래요?
3: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 아니 아직도 버티고 있다. 어? 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말씀하시지만 저 체제로 지방선거도 치렀습니다.
0: 아.
3: 당대표 없이도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는
0: 그러네요.
3: 또 당대표가 지원한 여당 후보를 아, 야당 후보를 3등으로 밀어내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돼요.
0: 그러네요.
3: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좀비 당대표라고 말씀하시는데
0: 네.
3: 있으나 마나한 상황에서 이제는 급기야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말까지 본인 스스로
0: 그러니까요.
3: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옆에 누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0: 네.
3: 계속 실책만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3: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끝나가는 와중에 막 던지는 거죠.
0: 네.
3: 던져보지도 않은 공도 던져보고 누구도 맞춰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콜드게임제가 있으면 끝나는 건데 야구로 치면 그게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뭐.
0: 어제 최고위원 회의 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네. 다 사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조강환 최고위원은 철부지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3: 철없는 소리. 예.
0: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3: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성숙한 분이냐 그걸 본인이 자문해보고 자답해 보시면 뭐 네. 평가 끝날 걸로 보는데 저는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저 사람 잘한다고 하실 분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그럼 당대표가 어떻게 하냐를 저는 봤어요.
0: 네.
3: 그랬더니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110명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나는 못 물러난다는 얘기를 거기서 해버렸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리더십이 전혀 없다. 누가 당대표인지 알겠습니까?
0: 김한 기자님.
2: 네.
0: 저런 당대표 이전에 있었습니까?
2: 처음 보죠.
0: 처음 보죠.
2: 처음 보죠. 민주당이 갖는 네. 이 박탈감도 그런 거 아닙니까?
0: 왜 박탈감?
2: 국민의힘 당대표가 저런데도 우리가 선거를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당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구도에서 치렀는데도 선거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공공연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지에 대한 평가는 뭐 사실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당내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좀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는 뭔가 불안정하고 애매하고 지리멸렬하지만 이 체제는 그냥 좀 갈 것 같다.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기자들이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0: 제가 들은 정보는 친윤 찐윤들이 지금 서류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 어떤 서류요?
0: 다음번 당대표 누구 시킬까? 자 서류 제출해봐. 그래서 서류 전형 지금 서류 검토하고 있고 곧 면접을 실시할 거다.
2: 네. 아니, 뭐 그래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경로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0: 그래도 친윤들 찐윤들이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다르지 않을까?
3: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사퇴를 하는 거죠. 최고위원 네 명이 사퇴하면 되니까 선출직. 그래서 이제 우재준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고 양양자 의원은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은 세모인데 뭐 거의 뭐 내려놓자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은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지금 장동민 버틴 거 이런 식의 네. 어떤 지목되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네. 압박이 간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판장을 통해서 사퇴의 의사를 국회의원이 최소한 뭐 한 30명 이상 드러내고 그 상태에서 의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씩 의사를 밝혀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장동민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장동욱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찬성하실 분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0: 정정식 원내대표 새로 뽑혔잖아요. 네. 그분은 장동욱 체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아니에요?
3: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장동욱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네. 55표를 결선에서 얻었는데 그 표가 다 장도혁 체제를 지지해서 55표냐.
0: 그렇죠.
3: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0: 강수영 변호사님, 뭐 네. 민주당 뭐 내부 수리 중이라서 다른 당 평론하기까지도 뭐 네. 어려우시겠지만 국민의힘 저런 상태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국민의힘이 빨리 그 정상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민주당도 저는 정신 차린다고 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아니 뭐, 몇몇 분들은 장동혁 체제 계속 유지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막 고사 지내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1: 아니, 그건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더 썩기 때문에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 결국 다 피해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국민의힘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짚고 싶은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좀 강력한 어떤 단합된 항의 물러나라 그 결기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지방선거 때 그 머리 깎는 분들 많았잖아요.
0: 네.
1: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머리를 깎는데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머리 깎는 사람이 없다. 단식하는 사람 없고 뭐 저 같으면은요 진짜 교합을 해가지고 당을 살려야 됩니다. 절박하게 막 울면서 막 절도 하고 막 머리도 깎고 단식도 하고 다 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아직 뭐 총선이 좀 많이 남았고 뭐 선거도 당분간 없는데 일단 목소리를 내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가버리면 또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나중에 또 당원들한테 찍히면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정도의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뭐 소장파 뭐 초선 이런 사람들만 움직이는 이 모습이
0: 눈덩이를 좀 커 나가게 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걸 네. 좀 더 당연히 규합을 해야 되겠죠.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3: 그게 네. 장도혁 대표 사퇴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연결점이 없다면 아마 지금 장도혁 대표 없을 거예요. 근데 장 대표 사퇴해서 붕괴시키면 네. 바로 한동훈 복당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고구조를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0: 네.
3: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지 장도혁 대표가 뭐 정치력이 있고 당의 시스템상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버틴다. 니네 참 무능하다. 그건 아닙니다.
0: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난 보내시면서 보수재건 공감하면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냥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걸까요? 아니면 나 복당하고 싶어라는 의미일까요?
3: 후자 같지는 않고요.
0: 네.
3: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0: 네.
3: 과거에 나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당권을 잡고 뭘 하게 되면 전혀 나는 쳐다도 안 볼 거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보면서 가야 하고 보수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누구하고도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다.
0: 네.
3: 그 얘기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정정식 원내대표랑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네. 당대표 할 때 정치계장 그만둬라 네네. 안 그만둔다 막 해서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였는데
3: 했었죠. 네.
0: 근데도 그걸 다 뛰어넘겠다?
3: 본인은 그렇게 의사를 확실하게 피력을 한 거고
0: 네.
3: 이제 문제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0: 네.
3: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0: 뭐 논의해보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논의해보겠다.
3: 네.
0: 장동혁 대표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장동혁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장 없으면 선관위 문제 더 집중 가능하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를 직접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3: 할 수 있죠.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당 전체 당에 대한 뭐 문제도 물론 언급한 거가 되겠지만 지금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의제로 삼아서 장 대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0: 네.
3: 지금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책을 저질렀다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아까 의원 전체와 저희 당 소속 의원 전체와 싸우겠다는 얘기를 한 거에 그 이전에 부정선거론에 그냥 공식적으로 올라타버린 거예요.
0: 그렇죠. 어.
3: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 찐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TK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실 의원들이고 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공천에서만 배제되지 않으면 당대표가 누구든 사실 당선이 되는 그렇죠. 인원들이기 때문에 뭐. 그럼 요 구도를 흔들려면 PK를 중까지 부산에서 당선이 됐고 부산 정치의 구심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PK 플러스 서울 수도권 뭐 이렇게 올라와야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세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서울 수도권 의원들도 이제 그게 확 쏠릴 텐데 네. 지금 이제 그렇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더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 대표도 어쨌든 지금 뭐 선거.

0: 총도대고 그게 제3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위지만 본인은 이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그러니까 명분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장정호 대표가 들어온 이래 아 국민의힘은 이 방향이구나 이런 거 없이 지금도 당 그러니까 아니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몇 명과 원내가 완전히 다른 곳 갇혀 이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1: 장동익 대표 그만둬 사퇴해 이러한 발언들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0: 저는 뭐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고
1: 아, 그래요?
0: 사실 당 정치적으로
1: 평가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0: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제 그거를 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외쳤던 보수 재건의 구호 안에 프로세스 안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지렛대로 해서 장동욱을 몰아내자 이렇게 가려면 이게 세력연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2: 지금 네. 당에 못 들어온 상태라 그러는 거고 이 상태가 그럼 얼마나 갈 거냐를 봐야 하는데 오늘이 평일이에요. 금요일. 네. 오늘 장동익 대표 통상 업무입니다. 일정이 아, 없어요.
0: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통상 업무.
2: 이런 걸 보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원내대표는 뭐가 많아요. 그러면 당에 저희 당이 참 그런지는 오래됐는데 언제부턴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괴리가 돼서
1: 그러네요.
2: 이원체제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원내 지도부가 상원 같습니다. 당을 아. 상 뭐 원내 중심 정당이 정말 돼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1: 그만큼 권위를 잃어버렸네요.
2: 권위 완전히 잃어버렸죠.
3: 근데 이 상황에서 동으로 치잖아요. 장동영 대표를 자꾸 몰아치면은 또 단식합니다. 제가 보기에 전면 재선거 실시할 때까지 전면 재선거 실시할 때까지 난 단식하겠다.
2: 아니, 그때 누가 말리나요?
1: 아니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 할 것 같아. 한번 해보니까 그때 못 모르고 했는데.
3: 그러니까 당내 이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규탄하고 이러면 지금도 벌써 그러잖아요. 뭐 거취 물어보면 올림픽공원 가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되고 뭐 이렇게 당내 비판에 올라오면은 화제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3: 말만으로 안 되는구나. 또 굶어야 되겠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1: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국민의힘 뭐 장동영 체제.
3: 저는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1년이면은 뭐 네. 내년 임기 다 채우는 건데.
3: 아 그러니까 그 사이 즈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 즈음에 그러니까 장동영 개인 말고 장동영을 뭐 김민수 최고나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다.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설자를 잃어버리는 날이 올 거라고
1: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당 지지율도 올라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섰는데 나 내가 당대표니까 이렇게 지지율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버틸 수 있잖아요 계속.
3: 그러니까 그게 이제
1: 버티는 명분.
3: 그렇죠. 그게 되게 어리석게 이제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건데
1: 네.
3: 선거 결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3: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잘해가지고 본인들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더 올라갈 거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 못 가서 저 지지율은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 네.
3: 왜냐하면 당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요. 아무도 반성을 안 하고 이대로 가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또 보수층이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루 뭐 얼마 못 갈 이야기고요. 그거는 그것도 국민의 여론으로 심판을 받을 이야기다.
0: 근데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거 뭐 취재 아니고 그냥 제가 지켜보면 한 5에서 7 정도 나를 지지하는 열렬 지지층이 있지 않나? 어떤 내가 저기하는 이슈나 나의 그거에. 근데 이 표 없이 보수가 이길 수 있나? 그러면 나는 생존할 수 있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저는 메시지가 이 5에서 7을 하는 걸로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정치적으로 수사적으로 얘기하면 황교안의 길이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던 근데 어쨌든 내가 현직 당대표고 우리 당에 기본적으로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데 35든 40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5나 7을 더 가져오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의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봐라가 무슨 뜻일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광역단위 숫자를 보면 의미가 없고 기초를 보라는 건지 근데 그게 아니라 표의 분포로 보면 네.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2: 그거보다는 내가 있으니까 망할 선거 이 정도 왔다 그냥 그거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0: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셨고
2: 뭐 네. 용어 하나 가지고 네. 그렇게 제 생각은 어떻게 보냐 이미 본인도 어떤 정도의 정치적 위상까지 추락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퇴로가 없다는 건 본인도 알 겁니다. 예.
1: 제가 장동혜 대표 참모라면은 친윤들 설득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당신 편이다. 나 내년 임기까지 채우고 또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나 당대표 만들어주면 당신들 공천 주겠다. 그리고 한동훈 못 들어오게 하겠다. 당신들 체제로 당을 우리 한번 하자. 그리고 또 총선 되면은 내가 나가면 불리하면 난 뒤로 빠지고 난 지역선거에 그냥 있고 선대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총선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당신들 편안하게 모시겠다.
2: 그런 참모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아, 원내대표 선거에서 저는 그 물론 정점식 의원이 되셨지만 네. 1차 투표를 저는 유심히 봤어요. 결선을 가냐 마냐도 상당히 중요한 네. 거였는데 김도우 의원이 1차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 됐을 때 60, 30, 16 송원석 60, 김성원 30, 이현승 16 따지고 보면요. 이현승 의원 범친이라고 하면 76대 30이에요.
1: 네.
2: 그렇죠. 그러네요. 그 표가 39로 얻으면서 성일종 의원이 또 밖에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20표를 가져갔잖아요. 네. 그게 결선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네. 9표, 8표씩 가고 세 분은 뭐 식사하시고 안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55대 48인데 40표 이상 차이 나던 그 격차가 네. 단자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1: 네.
2: 20명이 입장을 바꾼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 의석 수를 생각한다면 이 엄청난 변화가 1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의 가상의 참모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미 늦은 거죠.
1: 늦었어요?
2: 네.
0: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1: 알아요? 네,
0: 그거는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남은 임기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그 임기가 끝났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 빨리 네. 끌어내릴 이유가 없다. 네. 이미 네. 작동을 안 해요. 네. 제 얘기는.
0: 그것도 맞죠. 네.
1: 한동훈 대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상당히 의외의 인물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상당히 좀 도와달라고 네. 그렇게 많이 지금 그래서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네 한동훈 의원이 아니네 많이 바뀌었네 변했네 나한테까지 전화한다고 뭐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급선무가 그거 아니에요. 세력을 넓혀가는 것 네. 한동훈 세력을 넓혀가는 것
1: 네.
3: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기성 정치인들 싹 쓸어버리겠어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
3: 그거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또 배신자 프레임에 또 들어가는 거고 분란이 일으키는 사람으로 또 찍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황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미래상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정권을 가진다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미래상을 좀 제시하면서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과거에 어떤 언행을 했든 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공천 이야기도 하고
1: 네.
3: 뭐 그렇게 하면은 설득할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여요. 근데 그 작업은 오세훈 시장도 할 것 같았어.
1: 윤희석 대변인 같은 참모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예. 한 뭐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왔더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좀 처지게 나왔고 네. 실망스러워요.
2: 아무 의미가 없죠.
1: 의미 없어요?
2: 4년 남았는데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1: 아니 그래도 이렇게 구도가 잡히잖아.
2: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무슨 천지일보인가 거기서는 계속 1등이었어요.
1: 아니 어제도 천지일보였어요.
2: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는 네.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8명 중에 하나 골라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1: 맞아요.
2: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죠.
1: 그래도 오세훈 시장 쪽은 갑자기 내가 이제 19% 나왔다.
2: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당선은 네. 뭐 표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뚫고 서울 시장을 이겼잖아요.
1: 그렇죠.
2: 그거는 충분히
1: 윤희석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저렇게 여론이 뒷받침되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주도해 가지고. 막 이전에는 막 의원들 나 좀 만날래요. 그러면 아 이제 시간도 없고요. 막 좀 어디 일정 있고 막 이러는데 만나자고 하기 전에 아 오 시장님 좀 밥 한번 먹을까요? 막 이런 분들이 생기고 자기 세력이 구축되는 거거든.
2: 얼마나 좋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역으로 한동훈 의원도 힘을 얻는 거예요.
1: 그렇죠.
2: 한동훈 후보 혼자 보수자관하자 당내에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 해도 당에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되니까 네. 뭐 힘을 못 받을 텐데 네. 오세훈 시장이 같은 비슷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건재하고 뭐 여론조사도 1등 나오고 하면은 당이 어디로 가겠어요? 글로 가죠. 그게 중요하죠.
1: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뭐 유승민 이런 분들까지 하면 상당히 대선 후보군들이 좀 많이 풍부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도 들고 민주당은 이번에 지방선거 네. 때 좀 몇 분이 네. 좀 낙선을 네. 해가지고.
0: 근데 이게 뭐 저는 그때그때 국면의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보수 쪽이 후둘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국면이 공기가 바뀌었다고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네. 약간 지금 그런 때인 거죠. 사실 6월 2일까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4: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사이 열흘도 안 돼서 못했죠. 공기가 많이 바뀌었다.
2: 네,
0: 이런 거를 이 선거 결과 그러면 누가 이겼냐 졌냐를 사실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렇죠. 답이 들어왔는데.
2: 들어왔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 얘기를 이렇게 막 길게 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8월 17일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아, 될 것 같아서
3: 그러게.
1: 강수영 변호사님
3: 네.
1: 웃고 지내세요.
3: 아,
1: 얼굴 활짝 펴고
3: 네.
1: 아유 오늘 여러분들과 대담은 상당히 재밌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8일 9일 전국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대담.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시작합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주말이나 월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인 15일에 양해각서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며칠 안으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6: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서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로이터와 AFP 통신에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핵 물질을 폐기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합의가 됐다며 성과 기반 합의에 따른 약속 이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인 동결 자금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7: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 타결에 가까워졌다면서도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 이르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8: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최종 조율을 앞둔 만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합의안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 여부는 내부 조율 단계로 아직 최고 지도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현지 시간 14일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만큼 서명식이 G7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강경 성향 매체 파르스 통신은 대미 협상단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요일 서명식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란의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완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9: 미 공군 수송기 4대가 유럽으로 파견되는 등 서명식 준비가 한창이지만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서명식이 임박했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매체가 1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6: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4: 이란 메흐르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양해각서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14개항의 합의안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가 포함됐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는 이스라엘군의 신속한 철수도 명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경제적 지원 방안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금융 제재의 유엔화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도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4: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최종 협상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 쪽에선 이미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때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사일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근까지 미국이 고수했던 협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11: Unfreeze any Iranian assets or lift any sanctions up front as a part of any deal. So that would come after.
12: Comes after, yeah.
13: As long as an armed Hezbollah exists, it's going to be hard to achieve peace in Lebanon.
4: 이런 가운데 미국은 종전 서명식 개최지인 스위스 제네바에 군 수송기 선발대를 파견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6: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조건과 관련한 이란 매체 보도가 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자신의 SNS에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조건들은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나약하고 한심한 성명을 포함해 그들이 말한 것은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다루기에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선의의 협상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인도 선박들을 겨냥했다가 완전히 저지당한 드론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7: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4: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5: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4: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경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2: 부실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집사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특히 LA는 참 꽃이 많은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만 조금 뜨고 관심만 갖고 살면은 1년 내내 우리가 꽃밭 속에서 살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요즘에 올해는 이 자카란다라고 하는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저기도 저 우리 보라색이 보이잖아요. 이 보라색은 참 세련된 색이에요. 예. 어울리는 사람은 잘 어울리고 못 어울리는 사람은 아주 못 어울리는 꽃이 저 색깔이야. 근데 우리 교우들은 다 잘 어울릴 줄 알았고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요. 파란 하늘에 자카란다가 이렇게 또 피어있는 것을 가면서 보면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미국에 와서 그거 발견하는 게 좋죠. 자카란다 꽃 아시죠? 네. 너무 이맘때 되면 아주 세련된 꽃이야. 그래서 이 LA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1년 내내 꽃이죠? 유채꽃도 있고 뭐 하다못해 길모퉁이에 자풀이 내는 꽃도 있더라고. 민들레꽃도 있고.
2: 목사님 저희 동네에요. 그 베플라가 유명하잖아요. 그 베플라 꽃.
1: 그래요. 나는 이 40장 찬송을 부르면서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걸 늘 느끼면서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원천적인 죄에서 다 돌아오게 하려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전부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회사를 갖는 그일 중에 거기에 그 여자가 해산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무지무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담석증 수술이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뒹굴렀어, 뒹굴렀어. 그러다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 싶죠? 네?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한 게그 중에 열 가지 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우리 여성분들이 그 엄마로서 이렇게 귀한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했다가 이렇게 해산하면은 그 여성의 해산하는 그 고통을 밖에서 이렇게 들어봐요. 남자들은 너무 힘든 거야. 그 고통하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아예 안날것 같아. 근데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 조금 지나면 또 아이 낳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예?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의 어느 모임에서 여섯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곳이 그게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 김문수 그 유세장에. 여러분, 우리, 저도 일곱 남매거든요. 소복히 앉아서 밥 먹던 생각이 나. 근데 요즘 들어서 여섯 아이들이 불러나여 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되는 거 보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금성에서 왔나, 화성에서 왔나, 그럴 거야만. 그죠? 이상하죠? 그때 문화는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렵단 말이야. 자, 얘기가 한참 딴 데로 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사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예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문화적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되고 그다음에 상급록이 있어.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생명록이 있다고 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다 체크당하고 있어. 천사들이 여러분을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 잘 드리고 있나, 이거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1급 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근데 왜이 일을 시켰느냐? 그 이유가 있죠. 여기,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헬라에서 온 로마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배급을 주고 공급을 하고 뭐 음식을 하면 꼭 사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는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목사 일 시키지 마요. 목사 그릇 달고 그릇 가지고 다니게 하지 말아요. 예? 나 언제나 여러분이 철이 들어서 목사한테 이런 일안 시킬까?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이야, 지금. 김 목사님, 담임 목사 그릇 들고 다니게 만들지 마. 예? 곧 해결될 줄로 믿어요. 재현이가 들고 다녀야지. 내가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지? 오늘 아침에 이제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고 숙주나물을 어제 사다가 아침에 숙주나물을 씻어가지고 받쳐 들고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그 마음은 변치 않아.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군번이야, 지금. 우리 교회가 얼른 부흥하고 성장해서 담임 목사님 근처도 안 가게. 오늘 저 설교 다 했어.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서로 다투는 거야. 우리는 구제에 왜 우리 이름이 빠졌느냐.

0: 우리는 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12사도가 모인 거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자 이렇게 불평의 한계 안에서 이쪽 파고 이쪽 파고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변화를 갖자. 어떻게 변화를 갖냐? 우리는 기도하는 거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기도하고 말씀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끌어가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는 말씀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 권사님 그렇지? 그렇지? 목사는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 준비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하면은 성령과 지혜로 이 말씀을 잘 분석하고 때로는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분은 어떤 견해를 갖나 이 성경 구절에 그걸 찾아보고 나의 또 신앙적인 담임 목사의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될까 이거 생각하기도 바빠 쌀 씻고 이런 거 시간보다도 말이야 그래서 열두사들이 결심한 거야. 자, 우린 기도하는 일과 이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이후로부터는 이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는 우리들이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자.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교회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 집사 내지 권사예요. 나가서 장로 일도 포함돼. 교회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들이 집사다. 자, 그런데 왜 여기 일곱 집사를 세웠나? 일곱 집사. 이거는 아마도 성경에 보면 일곱의 수가 완전수 같아요. 완전수라고 그래요. 예, 완전수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그거를 해서 일곱 집사를 써서 균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헌금하시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살림살이로 잘 사용하느냐. 우리 장로님이 잘 해오시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하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서부터 빌립, 모파돌렘 쭉 여기 나와요. 브로고로, 니간으로.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로 보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7장 이후에 가면은 이제 한 번에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를 위해서 복음이 다른 나라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파되는데 키맨 역할을 한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널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구라파에서 복음이 이렇게 널리 전해지는 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 여기.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가 그 예루살렘 집회를 왔다가 가다가 도대체 말씀이 이게 풀리지를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빌립을 축지법을 써가지고 내시가 가는 마차에 올라가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여기서 저 뉴욕까지 하나님이 뚝 뛰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는데 도대체 성경을 마차 안에서 읽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에디오피아가 복음의 시작이 이 사람부터 시작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때도 그렇지만 그때 빌립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잘 모르겠어. 역사적으로 이게 증거된 게 없어요. 여기 다섯 사람들이. 자, 그런데 나 이제 옛날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옛날에 왕이 사위를 간택한다고 그래. 간택이 사위를 이제 뽑는데 예쁜 공주가 이제 딸이 있었는데 이 공주를 차지할 이 나라의 젊은이를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방을 세워가지고 전국에서부터 응시자가 온 거야. 왔는데 과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임금이 왕이 내세운 조건은 딱한 가지였어.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 그 공기를 안에를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한 사람을 뽑긴 뽑았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있다. 그건 뭐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일 순 없잖아. 공주 하나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임금이 물을 하나 떠다 준 거야. 큰 물을. 많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바가지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거기다 물을 하나 떠다 주고 네가 지금부터 이 마을을 한 바퀴 다한 바퀴 돌고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만일에 물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너는 나로부터 내 칼을 받아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하면 내가 내 공주를 내가 너를 사이 삼겠다. 마지막 테스트가 온 거야. 그래서 임금이 신하를 시켜서 물을 떠가지고 돌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이 젊은이가 공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임금의 명령을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들고 가면서 여기도 쳐다보고 저 자카란다 꽃도 좀 구경하고 이러고 갔을까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물에다가 헌 신경을 써서 물이 흘리지 않게 갔을까요?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 2번이야.
0: 여기 1번이래.
2: 2번이요.
0: 그래? 뭐 당연히 2번일 거예요. 이 젊은이는 임금의 그 엄한 명령이 있는 거야. 네가 물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너는 내 칼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성공하면 공주를 네 아내로 맡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온 눈과 마음과 내 걸음걸이와 온몸을 물한 동이에 집중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집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임금에게 그 물을 들여서 마지막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집중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요,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공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으로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스몰 그룹이죠. 큰 그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 식구대로 스몰 그룹으로 서로 쳐다보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보이면서 나는 주일날 이 예배 끝나자마자 교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 뒤에서 너무너무 감사해. 악수를 해도 진심으로 하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껴안아. 얼굴 비비는 걸못 봤어, 아직은. 근데 껴안고 진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래,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교가가 뭐예요?
1: 예수 사랑하시면
0: 예수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교가대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교제하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하는 모습이 그래. 우리 교회는 요 출발로 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사랑이 그리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올 거예요. 아멘. 사랑이 그리워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올수 있는 교회를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일곱 집사라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맡아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업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일을 우리 인원이 다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물 떠오는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반찬을 만들어 오는 일을 하고 어떤 일은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분업이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평하게.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똑같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똑같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는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서 심느니나 물지느니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우리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의 나눠서 하지만 이것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곱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성공적으로 끌어갔다는 것도 그들이 서로 분업 나눠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집중했다. 물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야 똑같지 않아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하는 일은 같아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다 똑같은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분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곱 집사가 바로 우리 교회 일곱 집사인 것으로 우리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대 16장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교자 구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강단에 올라가기가 교수대에 올라가기보다 두려웠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 오르는 거요. 두려움이에요. 항상 두려움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이 순교자의 입은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교수대에 올라가는 것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선포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한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금식을 합니다. 또 우리 저를 이렇게 멘토하시는 목사님들 대개 보면 아침 식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일 아침에는 가능한 한 속을 비워두고 말씀을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밥을 먹어요. 나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장로교 교회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전에는 인사를 안 한대요. 그냥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눈 인사하고 그래서 입에다가 이만한 차가를 입에다가 물고 그리고 말을 안 하려고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온 정성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는 정성입니다.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피셔서 여러분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좀 16절까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그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를 여기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정성을 다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곱 지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여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왔지만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실천면을 가르쳐주고 있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속에는 마음도 있고 목숨도 있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내 육과 내 몸같이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본질에서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해서 그대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지 못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은 너를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본질을 다섯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첫째가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갖는 거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해요. 네 번째는 이해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깊은 사랑의 본질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 구절에 사랑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아직까지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웃을 섬길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때 거짓 없는 봉사, 진실한 봉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거짓 없는 사랑은 꾸미지 말고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란 단어는 고대 헬라 시대 영국 배우였던 영국 배우 연기에서 유래한 그 말이에요. 즉 사랑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이선을 뜻하고 이선은 가면을 뜻합니다. 가면은 원래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입맞춤의 가면을 쓰면서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속임수요,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이 말의 개념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변질되기가 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해요. 사랑은 조금 잘못되면요 이선적 사랑으로 행위만 남고 결국은 그 의미는 상실하기가 쉬운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처음에가 됐던 동기를 끝까지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주는 사랑으로 출발했다가 도중에는 받기 위한 사랑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처음 먹었던 사랑의 순수한 동기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1853년 크리미아 전쟁 때 영국과 터키 연합군이 러시아와 싸우게 되었어요. 연합군이 부상 등이 많이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호혈절까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환자가 무려 1만 3천 명에 달하고 그 반수 이상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때 그 유명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34명의 간호원을 데리고 부상병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옷을 빨아주며 침상을 고쳐주고 있고 그들을 위로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나이팅게일은 밝은 미소로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특히 죽음의 경지에서 헤매는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여인입니다. 그때 부상병들이 이고동성으로 우리는 나이팅게일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만족한 마음으로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부상병은 자기 집에 보낸 편지에 그녀가 이고되오기 전에는 저주의 소리가 가득한 병실이 그녀가 온 후로는 교회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거짓없는 사랑의 봉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 돼야 해요. 처음 먹었던 마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거부해버리고 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는 악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속하라 이 말은 매달리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던진 구원의 생명줄에 매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찬송가 214장의 사전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붙잡아야 우리는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10절 본문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고륙지친을 의미하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의 자매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만 해요. 여기에 우애는 친구의 우정이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목숨같이 서로 사랑했던 그런 친구의 우정을 우리는 우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경심이 따라야만 합니다. 존경이 없다면 그 사랑은 식은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업신여긴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구박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열심을 품었다 이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가슴에 불이 있어야만 해요. 내 가슴에 불이 있어야 불을 주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고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열심을 품고 이 말은 성령이라는 뜻으로 퓨뉴마와 같이 물이 끓듯 열정적이다 이런 뜻의 그 제오와 합쳐진 말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은 성공의 어머니예요. 미국의 사상가였던 에머슨은 열심 없이 성취된 이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공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이 열심에 있어요. 열심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믿다가도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뜨뜻 미지근한 적당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가 몰라요. 우리는 점점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이에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있는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모일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나가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웠죠. 우리 나르가 성김에게도 이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을 찾아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열심으로 기대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이 120석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긴 자들은 복을 받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한 자본주의 원리예요. 부익부 빈익빈 그 원리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열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남보다 앞서서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열심에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기 무덤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성이 있어야만 해요. 어느 자매가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건축원 부분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칠까 생각하다 그렇지 폐품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입던 옷 등 이런 것 저런 것을 몇 년 동안 모은 끝에 자기 딸은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저축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건축원금으로 드렸던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자매가 꿈을 꾸어요. 꿈에 전사가 오더니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꿈이에요. 야, 내가 드디어 천국을 구경하게 됐구나. 그런데 천사가 그 자매 집이라고 안내해 준 곳을 가보니까 온통 다 폐품으로 지어진 집이었어요. 거지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분이 몹시 상해서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천국에는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폐품으로 만든 거지 집도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천국의 집은 올려주는 재료로 짓는 것인데 당신은 온통 폐품만 올려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잠에서 벌떡 깼어요. 그리고 은행에 적금 통장도 있고 값비싼 보화도 있고 또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감춰두고 폐품을 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했던 자기의 교만과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기쁘게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폐품으로 짓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정성으로 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쓰다 남은 찌꺼기 잘못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에는 3대 원리가 있어요. 바로 알고 깨닫는 거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되 힘써 알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에게 할 것은 알자입니다. 히브리의 원문의 뜻을 보면 보아서 확인하여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 교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아내를 압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안다고 하면 오랜 관계를 맺어서 서로 정이 깊은 정이든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아내를 안다면 서 정을 통한 관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누굴 안다면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 여호와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귐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관해서 직접 만나고 사귀어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열심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가슴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한 신앙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기 힘사라 말은 히브리어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을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냥감을 추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맹수의 재앙이라는 사자도요, 사냥감을 추적할 때는요, 25%밖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사냥감에게 쉽게 들키거나 사냥감을 잡기도 전에 사냥감이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성품이 필요해요. 하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사냥감을 포착했다면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냥감에 집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게 인내력이 필요해요.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면 바로 이러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신앙에는 첫째도 열심, 둘째도 열심, 셋째도 열심이다 그랬어요. 열심에는 잘못된 열심도 있어요. 가정주부가 도박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촌바람에 열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죠. 좋은데 열심 있는 분이 있죠.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분, 공직에서 열심히 의무를 완수하는 분,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하고 이 열심이 바로 교회의 부흥은 물론 개인성, 신앙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말은 무엇인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굉장히 짊어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고통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힘을 써서 해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저지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는 하되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서 봉사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봉사를 하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어려운 일 없이 태평세월만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에 적기다 보면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환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남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뻐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도 힘써하고 봉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는 너의 상이 큽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농부는 가을에 수확한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사업가는 사업의 번창을 바라보며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직장인은 진급의 소망 중에 열심히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고달퍼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시는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없다가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에 길이 없었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마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길을 열고 만들어가는 것이 희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해. 이웃을 도와주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친절과 도움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해. 신명기 15장 10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세월에 우리가 보상을 받겠어요?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또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18절에 나와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자는 칭찬을 받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섬기면은요 반드시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도 있고 존경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거칠애나 계산적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악은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오직 선에 속하여 진리 안에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세상의 염려로 인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하며 한란 중에 참으며 기도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날을 지키며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신 이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은 역대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름 속에 임하신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름 속에 임하시는 영광, 채워짐의 신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성전 안팎을 채운 수많은 기구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롯 바다의 정결함과 그 큰 의미, 순금 등잔 때의 빛이 우리 일상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닦여져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외적인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성전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된 기구들은 제자리에 잘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물과 기구가 갖춰졌다 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이라도 그 안에 주인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 반쪽도 못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5장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차는 성전 건축의 정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낯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가진 조건, 실력,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전이 진정한 성전 되는 비결은 내려놓음과 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완벽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성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누아흐라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방황을 끝내고 머무시는 하나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워서 지성소한 구름날개 아래에 처소에 들여놓았잖아요. 그 언약궤의 그 꿰체 이동수단으로 제사장들이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아예 만든 것이죠. 그래서 길게 뻗은 막대, 그 언약궤의 꿰체가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언약궤는 늘 이동 중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성소라는 그 정해진 장소에 안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하다, 안착하다, 머물다의 단어가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아흐, 평강이 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은 늘 이동과 불안의 연속이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정착하는 지역이나 집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약속이 내 삶의 지성소 중심에 누아흐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은 방황을 멈추고 참된 영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색하고 또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 삶 속에 모실 때에 영적 습관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단 하나의 소리.

0: 한 소리로 드리는 찬양 S1. 오늘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한다. 한 소리. 에카드는 숫자 하나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완전한 통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표현이죠. 수많은 악기, 목소리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에카드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각자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목적이 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노력들, 훈련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리가 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적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에카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목소리는 낮추어지고 주 예수님의 선하심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냄새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사역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시간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인간의 활동과 열심은 중지되어야 되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모든 노력을 압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신앙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뭐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무게감 앞에 압도돼서 엎드리는 것, 그래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9절에 보면 채가 길게 성소 앞에서는 보이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어깨 위에 올라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동식에서 정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신앙은 어떤가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동식 신앙입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흔들릴 때 형편이 어렵다고 뽑아버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이제 주께 확정되고 고정되었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채를 고정시키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자녀들은 안정감 속에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 5장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를 가장 먼저 배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머무실 그 동안에 누아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 고집과 불협화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에카드, 하나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 카봇, 이것이 더 앞서야 됩니다. 주께서 임하시면 내 고민의 무게는 사라지고 경량화되고 오직 주의 은혜의 무게, 거룩함의 무게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빈 성전을 채운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에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화려한 성전 건물보다 그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주 예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의 약속 위에서 누아흐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에카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열심과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법도 압도하는 영광 카보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1: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빛 생명의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장 9절입니다. 이 참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빛,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실 수 있는, 인도하실 수 있는 의로운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또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드리워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찬빛, 그 찬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찬빛은 영생을 주는 빛이요.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인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면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구원의 세계를 볼 수가 있으며 그 영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에 주는 길을 볼 수가 있어서 성경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영생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길이 보이면은 참빛을 얻을 수가 있고 참빛을 얻은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보이고 그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로 가는 영원한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캄캄해진 데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참빛을 진정한 빛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빛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참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빛을 주시고 그 참빛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은 예수 믿을 때에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참빛을 주셔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거기는 어떠한 아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지난 다음에는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참다운 빛 생명이 있는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 생명이 있는 빛은 부활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부활할 수 있는 빛은 의로운 빛이요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예,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원초적으로 진정한 영생의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생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들은 모든 죄를 씻어주게끔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귀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거합니다. 육신의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 안에 거하는데 그 육신을 이기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참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하나님의 참 빛을 얻어야 되는데 그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때 그 참 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참 빛을 얻은 자는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의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정말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셨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빛을 주셔서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가 선포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참빛을 얻게 하시고 참빛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편 98편 3편에는 저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참 빛을 얻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빛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빛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어 있고 그 생명 있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있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의로운 빛이요. 그 의로운 빛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 어둠에서부터 구원, 불의한 데서부터 구원, 또 마귀 세력에서부터 구원, 사망에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참된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특별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으면 영원한 참빛이 주어지고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모두 다 참빛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하고 지금 이곳이 어딘가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다 그랬습니다. 우리 8장 1절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가지고 다 흩어졌다.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요, 디아스페이로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우리가 자진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헛불이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흩어졌다 그겁니다. 그래 핍박 때문에 강제적으로 흩어졌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똑같이 사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할 때 또 흩어졌다 그러고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직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통하여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게나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 흩어진 자들이 도를 유대인만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군가? 도망을 가면은 사마리아를 가든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빌립이 왜 사마리아에 갔느냐, 왜 흩어져야만 되느냐, 왜 헛불에만 됐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여러분 다 잘 알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으세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다 떡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같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 헛불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도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안 흩어진다면은 흩어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으면요 지금부터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요 다 잡아서 옥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흩어져서 도망간 사람들이 진짜로 도망간 자하고 성령을 받아서 흩어진 자하고 차이가 뭐냐, 그게 4절에 있다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도망갔는데요 흩어졌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또 잡으러 올 텐데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거듭이 났다면요 여러분 뭐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핍박이 오더라도 도망가는 게 중심이에요 아니면 도망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심이에요? 뿐만 아니고 5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내려갈 때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을 왜 상종치 아니하느냐, 그 혼혈되었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수가성 여인한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네한테 물 달라 한 자가 누구를 알았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한 그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시죠?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머리로 알아요. 배워서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예수를 진짜로 여러분 알고 믿는다면 뭐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다는데 여러분 보면 알아요. 기도 생활 안 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면요.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구해야지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생수를 누구한테요? 네게. 구하는 네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가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요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평안은 절대 여러분 생각 안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다 안 되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자꾸만 그걸 바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생수에 대해서라도 한번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첫 번째 우리가 사마리아를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환난이 필요하다. 핍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뭐 설교를 실패했다 왜 또 빌립이 나타나느냐 스데반이 제일 성령이 충만해서 1번입니다 2번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지금 육신의 생각밖에 없으면 육신의 생각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고민하든지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믿고 나서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혹시 세례 안 받은 분 계시나요? 예, 다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됐다가 아니고요 뭐가 다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요 거의 사마리아 사람들 다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오해를 하시는데요 진짜로 이 성령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서서 외쳐 가르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38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수는 언제 줄 수 있다고요? 바로 앞에 우리 수가성 여인한테 그 생수는 구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라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 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말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는다라고 하나님 보시면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내 믿음만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고 나는 믿는다는데 믿는다는데 여러분 맞아요. 제가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은 성령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유대원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 그런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보고 지금 내가 선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 3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여태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줄 알고 있던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두 별것 다 했던 자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니고데모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있잖아요, 선지자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들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믿으면 들어가는데 믿고 나서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받을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교리적으로 나눠가지고 뭘 자꾸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다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눠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효력이 뭐냐면 여러분 죄삼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려다가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절대 여러분 죄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삼은 얻어야 됩니다. 죄삼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죄가 없다라고 칭의, 죄가 없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 없는 자한테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있고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목숨에 관한 것은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제자라고 전부 다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이제 살펴보겠지만 19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가지고, 그 바울이 오늘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는 미리 핍박하는 자가 이제 하여튼 내가 이제 관용을 거쳐서 에베소 들러가지고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제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하고 듣지도 못한 거하고 세례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못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받는 건 요한의 물세례는 아니죠? 무슨 세례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다 하고 나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또 줍니다. 여러분 세례 한번 받았으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세례는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저들이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다 빌립을 쫓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사마리아 왔는데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해서 왔나요? 쫓겨왔습니다. 도망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파송을 받아서 온 거예요. 왜 파송을 받았느냐?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거듭났다고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나 성령을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줘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아까 살펴봤지만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 회개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났는지 안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죽은 영이 살아나면 영의 세계가 보이고요.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육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성령요? 막 어떻게 어떤 사람 보니까 막 TV 보다가 막 은혜를 받아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드려야 돼요. 말씀도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못 받을 수밖에요. 왜요? 기도 안 했단 말 하기 싫잖아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차이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는 여러분이 거듭난 자예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누가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빌립도 똑같이 성령을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줄 수가 있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베드로가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안수함은 경기 들죠? 잘못하면 뭐 잘못된 거 받을 것이죠. 괜찮아요 여러분, 안수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똑같이 바울도 19장에 그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도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니까요.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 누가 줄 수가 있느냐? 성령을 가진 자가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못 가진 자는요 지 아는 지식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기 쉬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알아들어 쉽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한테 막 눈부라 이럴 이유 없죠. 저도 인격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표준말 쓰고요 목소리 낮춰가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면 네 그거하고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목사 설교 잘하는 은혜,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하고 은혜하고는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요 믿는다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 모르나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정의를 내릴게요. 믿음은 모르는 사람은 없다니까. 하다못해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안 듣는데 조는데 눈도 안 맞추고 눈도 자꾸 감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는데 뭘 여러분이 거듭이 나 믿음이 뭐가 생겨. 그러니까 은혜도 다 엉뚱한 소리하고 은혜 뭐 엉뚱한 걸 다 풀어갖고 은혜라 그러고 믿음도 여러분 자꾸 믿음의 행위만 이야기하고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온 그분이 나타난 열매를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굽니까? 마술의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시몬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몬이 성령하고 딱 부딪히면요 부족함을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 모르나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딱 부딪히면요 여러분이 없는 걸 안 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신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오래 견디는 사람들 뭐 신기해. 뭐 위로를 해주나 뭐 그렇다고 뭐 그래도 여러분 견뎌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가로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15절이 다 사람들이 자기가 마술하면 다 신기해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도 성령 가지고 안수하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성령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표적 기적 일으키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내가 성령의 소유예요. 내 육신이 성령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요, 성령이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그래. 내가 필요할 때 뭐 하는, 절대 여러분 성령이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죠. 뭐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해주면 귀신 막 쫓겨나고, 여러분 귀신 쫓겨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받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혈통 나누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뭐 이런 나누지 마세요. 그것으로 말면 여러분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 아래로. 저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성령 한 분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어요. 질문합니다. 한 몸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럼 가립니다. 제가 사고로 엄지손가락 뜸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나 손가락 잘렸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잘 가려요. 이 손도 가려지고 다 가려져.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적하고 흉보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요 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쫓는, 내가 무조건 옳다는 거, 내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옳다 그러다 나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는 건 뭐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습니다. 이 육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지만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여러분 거부하면서 자꾸 논리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선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주느냐? 시몬이 돈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는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차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요 죄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거 여러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표를 안 내려고 그러면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려요. 옷으로 가려요. 경험으로 가려요. 뭐 연도로 가려요. 직분으로 가려요. 뭐 목사니까. 여러분 그 백날 가려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죄는요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사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함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오늘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을 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이 세상에 과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논리 있고 다 있습니다. 교리 있고 무슨 파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약속한 이후에 나중에 예수가 분명히 와야 된다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하는데도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니까. 언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있잖아, 여러분 생각으로 논리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늘나라 하나님의 시간은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우리 생각이 우리 시간이고, 예수가 지금 나를 보고 죽은 걸 보여줄 수가 있다니까. 그 자꾸 2000년 전에 믿으라 믿으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믿어? 그게 은혜인데 믿으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은혜요? 진짜 은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십자에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인다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다 모으면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이 나야 돼요. 뭐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거듭이 나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로마서 8장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죄사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요것만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보면요, 창세전에 다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저 여러분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진짜 힘내시기 바랍니다. 환란은요, 환란을 통해서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바른 길 가는 거예요.
0: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교회 김여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우리가 잘 아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의 발생지죠. 이슬람 사람들의 심장과 같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힘든 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거기에서는 복음을 공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로 가정에 모여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 하면 사우디의 그 메카의 관문인 도시 제다에 방문하는 것이 필수예요. 이렇게 사우디의 이슬람의 성지와 같은 제다에 교회가 하나 설립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출발점은 한 가정부의 말 한마디였어요. 사우디 국왕의 손자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병원에 가서 그 손자를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국왕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던 필리핀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말을 던지게 돼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 나을 텐데.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말을 국왕이 듣고 국왕이 도전을 받게 되고 자기의 손자를 그 필리핀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보내게 돼요. 국왕의 손자가 이 필리핀 성도들이 가정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점점 이 손자의 혈색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백혈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국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필리핀 성도들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 필리핀 성도들이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자기의 소유 중에 하나인 창고를 수리해서 필리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 제다에 이 필리핀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가정부의 그 입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의 그 성지에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이 부신코 던진 그 믿음의 한마디, 그 말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5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중에. 51절 상반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육체적인 핍박인지, 정신적인 핍박인지, 경제적인 그 어려움인지, 그 고난의 그 내용은 몰라요.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여기 보면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조롱당하고 있다. 그죠? 조롱이란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정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해요. 아니,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게 돼요. 이 말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역시 동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는 거잖아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한때 같이 믿음 생활했던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5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타향살이 속에서 여기 보면 자기의 삶을 뭐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 힘들고 고달픈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는 점점 힘든 그 삶이 되니까 말씀을 떠나서 야 그렇게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뀐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처한 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조롱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조롱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또 자꾸 듣게 되다 보면 또 의심의 마음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의기소침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고난 중에 처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이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49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2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억이에요. 바로 기억.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셨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뭐요? 소망의 말씀. 여기 보면 내게 소망을 가져다 줬다네. 소망의 말씀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조롱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낙심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게 돼요. 그때 자기가요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거, 회복됐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붙잡아주고 내 하루 하여금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하는 정말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나를 정말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주는 그 말씀, 중학교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이때부터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구나. 나는 형통한 사람이 돼.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지. 이 말씀이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위로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광야 생활하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 막 너무너무 그 불평이 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요? 하나님, 좀 저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 목숨을 빨리 거두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고기를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한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알겠죠. 죽여달라고 할 정도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신물이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좀 할 수 있는 말 하세요. 이 광야예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매일 고기를 먹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1장 21절로 20절에 모세가 이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저 여러분은 현실을 너무 잘 바라봐. 상황이 파악이 너무너무 정확해.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바라봐요. 정말 오차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능력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아주 정확한 판단이에요.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23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못하실 건이 없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출하기를 줘서 그들이 질리도록 먹게 하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괴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조롱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해도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아. 왜? 그 말은 소망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말씀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성도의 그 모든 정말 삶의 기초, 성도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탱케 해줘요. 제가요 꿈이 하나 있는데 배 타고 이 LA에서 한국에 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거는 거예요. 아, 세일링을 하고 싶은 그 꿈이 생겼어요. 아,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섭대. 아유, 가다가 배가 전복되면 어떠냐. 아, 그래서 나도 아, 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 이게 세일링부터가 전복이 안 되는구나. 안전하구나. 여간에서는 전복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배 밑에 아주 무거운 닐이라고 하는 그 쇳덩어리를 밑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오뚜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잖아요. 그 원리예요. 오뚜기 원리야. 배는 오뚜기 같은 거로 구조가 돼 있어요. 밑에가 무거워야 돼. 밑에가 무거워야 돼. 그러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바다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밤에 여기 55절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정말 고요한 시간에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그 성격을 가지신 분인가, 그것을 다시 말씀해서 다시 회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질투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예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정말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지금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이레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얼마나 정말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느냐? 내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 순종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왜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의 삶이 나의 재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의 말씀이 필요해요. 소망의 말씀이 필요해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0: 예수님이 한 생명을 살리고 정말 깊은 좌절에 있는 그 슬픔에 있는 자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 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이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대한 기억과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우리는 신실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요 또 자녀인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스텝을 잘 따라서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안겨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만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에 아마 전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원한 것에 예, 한 몇 분의 일만이라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외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기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그러는데 그 상황이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에는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데 숨이 딱 쉬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예, 저의 죄는 제가 알고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이 익히 아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본 시편이 지어진 그 전체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이죠. 너무 길어서 이 본문 두 절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배경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으라. 자,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고 헌금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보면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예,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나한테 제사하러 오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 피냄새에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가지고 백성들이 저 가증한 제사를 좀 드리지 못하도록 할 자가 있으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사, 이 제사는 곧 물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 없이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음은 없고 그냥 껍데기인 물질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온 산에 나무도 내 것이고 들의 초목도 내 것이고 그리고 저 산 중에 있는 모든 들짐승도 내 것이고 너희 우양간에 있는 소와 양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너희에게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아무런 마음도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내가 그걸 원하겠느냐?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내가 배고파가지고 너희에게 소를 잡아달라고 하느냐?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양의 피를 마시겠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물질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함께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병행해야 되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은 더 잘 아십니다. 마음과 함께 뭐예요? 예,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물질은 그 개념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 100에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십일조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헌금 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적질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정말로 이 장로님 비참하게 이 생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인데 물질 없고 마음만 있다거나 마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다거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이런 것은 거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 성도들이 간혹 있지요. 하지만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평안할 때에도 지금 이 성경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지금 이 14절의 상황은 모든 환란이 지나서 지금 평안해졌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 15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환란 날이 나와요.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소원을 무슨 저처럼 목사가 되겠다 이것만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에는 이런 소원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마음에 다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몸만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은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건강해지면은요,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 한두 번은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건강해졌으니까 그동안에 놀지 못한 것을 이때야말로 할 때다 라고 이제 보트 타고 한강도 건너가고 저 그린 패스처에 가가지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 피크닉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뒷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막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요 그 후에는 그걸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산다는 것이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는 것처럼 좀 더 편안하지 못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움켜쥐지 못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을 쫓아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수십 년이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다 헛된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이런 망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은 기억하려고 하지만은 그때의 그 났던 생각을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영영 그게 망각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그런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예.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전화기를 손에 들고서 아니 전화 어디가 있냐? 차문도 열어보고 방문도 열어보고 전화기를 손에 들고 근데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은 어 여보 내 전화기 어디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소원한 것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그 환란의 시절에 나를 그 가운데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내가 내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여러분 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노라면은 내가 부도 수표를 날리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그때에 회개하시고 뭐 그때에 한 만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소원을 갚는 우리의 이 행동, 이 액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의 영적인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소원을 갚을 때에는 소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그런데 소원제 그 예물을 제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흠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스펙션을 한 이후에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가져왔으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이 가져온 이 성도의 그 원함대로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피를 쏟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인스펙션은 누가 합니까?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거나 가져가는데 제사장이 아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그게 아니고요. 인스펙션은 가져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 자기가 양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면은 양을 가서 사겠지요. 예. 사되 가장 좋은 걸로 그리고 가장 흠이 없는 걸로 최대한 예 퍼펙트 이 제물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정립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시간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이 삶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을 움직이고 드라이버하는 진짜 근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을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원을 하고 갚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누가 소원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지불식 간에 예,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소원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그 험난한 40년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끝자락에 서서 본인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는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잠자듯이 누우면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시고 천사가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다 매장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옛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것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걸 기억을 하지 못하면은 못하는 만큼 사람은 교만하고 또는 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만은 뱀망의 성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노예 출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희가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너희의 옛날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 일을 생각하면 너희가 얼굴이 지금도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옛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막중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써놓고 부도낸 수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만 해요.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잘 된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다. 옛날을 기억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어느 유명한 역사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독재국가로 갈수록요 그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쳐요. 중국에 다니면서 보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그냥 한정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공산당의 역사, 중국의 역사, 자기네들의 예, 그 잘못된 역사들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 가운데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 거를 전혀 몰라요. 전혀. 왜? 역사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민족이 세계를 경제 파워로 뭐 군사력 파워로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된다 그러면 온 세계가 완전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가르치는 예,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역사들을 잘 가르치는 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고 배우는 개인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역사로부터 배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너의 어미, 아비가 어떤 삶을 살았고 너희도 만일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랬더라고 하면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을 것이며 너희의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가 애프터라이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단절되지 않냐고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옛날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은 꼭 여러분 그러한 기도도 우리에게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는 삶,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것도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진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 만난 관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 영적인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했으면 그것을 갚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약속한 거잖아요. 꼭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다고 하는 거, 갚으려고 정말 뒤늦었지만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이 끈끈한 인격적인 그 릴레이션십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잘 지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2부 또 3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만일에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예,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진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6: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5: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항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 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터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7: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0: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3: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2: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4: 부실 선거 관리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2: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 할 단계

0: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장 대표는 다음 주또한번 사태 쪽후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 사항인 검찰 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5: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4: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6: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윤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계엄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8: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7: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요원이 몽골에서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만나 북품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벌써 찾아왔는데요. 전국 곳곳 축제장과 나들이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며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9: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광안리 해수욕장. 물 반 고기 반인 수조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맨손으로 숭어 한 마리씩 건져 올려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10: 이번에 세 번째로 가족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잡아봤는데 처음에 좀 미끌미끌했는데 이제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이 기뻐요.
9: 전통 어촌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탁 트인 경치에 싱싱한 회도 맛보고 체험 행사도 풍성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광주 도심과 가까운 계곡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도 잡는 사이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저만치 물러갑니다. 숲속을 한가로이 거닐고 반려견과 뛰놀기도 하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11: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 발 담그고 놀고 강아지 놀이터에서 강아지도 신나게 뛰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9: 하늘로 곱게 뻗은 나무 사이로 난 산책길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맨발로 황토길을 걷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남깁니다.
12: 아기가 아직 어려서 멀리를 못 가는 상황이라 담양을 오게 됐는데 메타세카이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9: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도심 안팎의 축제장과 명소를 찾아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3: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촉구하는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궁로 일대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성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도 인근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단체 거룩한 방파제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퀴어 축제 개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야산과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새까만 연기가 거침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업체와 주변 공장에 있던 8명이 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제천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주택 138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혼자 사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4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4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우동 고무 대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내부, 기계와 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된 이후 마땅한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동 동선 역추적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범위가 넓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4: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절단된 다리를 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수거 차량은 34대입니다. 이 트럭들은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회수센터를 출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탐문해야 하는데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려면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피해자 신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다리 부위는 뒤꿈치부터 41cm, 발바닥 길이 210mm 정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발 크기 탓에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자세한 인적 사항은 오리무중입니다. 과거 2024년 화천 북한강 사건이나 2018년 서울대공원 사건의 경우 시신 발견 하루에서 이틀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시신 여러 부위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며칠째 추가 발견 소식이 없는 데다 다리에는 지문처럼 단번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제로 남은 2020년 인천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했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신체 부위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과거 유사 사건들도 분석하며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축구대표팀이 회복 훈련에 집중했는데요. 선수단 사기는 무척 높았습니다. 다음 상대인 멕시코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모습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 짜릿한 역전승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흥민과 오현규, 김승규 등 전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운동장 잔디를 밟고 사이클을 타며 회복에 집중합니다. 하나같이 여유롭고 편안한 표정입니다. 경기에 나서지 않았거나 후반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미니게임을 펼쳤는데 평소보다 목소리도 크고 움직임도 활기찹니다.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체코전에서의 통쾌한 역전승. 결과도 결과지만 선수단 전체의 사기와 자신감을 충전한 게 더 큰 소득입니다. 다음 상대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개최국 멕시코임에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2: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은 관중들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그동안 홍명보호에 제기된 우려를 대부분 지울 만큼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점도 남은 경기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상으로 조별리그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김태현과 배준호도 순조로운 회복세에 접어들어 빠르면 다음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선수단의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3: 경기에 나간 선수 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 모두 하나가 돼서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선수들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관문을 기분 좋게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멕시코전에 대한 승리 기대감도 더 커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둔 이면에는 의무팀의 공이 컸습니다.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우리 선수들은 체력에서 체코를 압도했고 38도의 고열에 시달렸던 오현규 선수는 바로 회복해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체코를 무너뜨리고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승리를 가져온 오현규의 결승골.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만들어낸 오현규는 경기 당일 아침 38도의 고열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경기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는데 의무팀이 준비해둔 치료 프로토콜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빠르게 회복했고 경기장에 도착할 즈음에는 거의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는 게 의무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5: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4: 후반 중반 이후 체코를 체력 면에서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의무팀이 계획한 완벽한 고지대 적응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발고도 1570m에 이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전 캠프를 차리고 2주 이상 체계적으로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6: 체력을 극대화하고 훈련 능력, 경기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5번의 선수 개개인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여기에 체코전을 앞두고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쳤던 수비수 김태현이 멕시코와의 2차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을 되찾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친 배준호 역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선수들을 돕는 의무팀의 헌신 속에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여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0: 미국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최근 우라늄 저장 시설을 더욱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핵 협상과 검증 작업이 더욱 복잡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CNN은 미군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 작전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부대 수백 명이 투입돼 핵시설을 점령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사실상 침공에 가까운 수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와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보류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8: People would have gotten killed, so I didn't like it.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You use a good word. It's entombed.
7: 미국이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은 최근 몇 주간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 터널 일부를 의도적으로 붕괴하고 입구에 지뢰를 설치하는 등 핵물질 방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뿐 아니라 이란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반출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도 한층 위험하고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선 자국 내 희석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물질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라늄 잔량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라늄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은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란의 우라늄 저장시설 요새화로 이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핵협상이 더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 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셰바지 샤리프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향후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SNS를 통해 우리는 평화 협정에 어느 때보다도 접근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합의문 전자 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는 유동성 쏠림 여파로 출렁였는데 수급 부담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영향력은 줄어들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스페이스X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9: 스페이스X 증시 입성은 예상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19% 넘게 상승하며 단숨에 나스닥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사실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선 악재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전쟁 장기화 우려 영향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한 유동성 이동 여파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른바 유동성 블랙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은 미미한 가운데 향후 락업, 그러니까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고 지수 편입 여파가 맞물리면 추가적인 수급 악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 기업 공개 영향력은 이벤트 직전이 가장 큰 만큼 향후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0: 이벤트 이후에는 오히려 반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수급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뭐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9: 스페이스X가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모에 나서지는 못했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본주 매수와 ETF 투자 움직임이 커지는 양상. 전문가들은 다만 상장 초기 주가 변동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앞선 공모주 청약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확보할 예정이었던 물량이 최종 배정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장 직전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이 급증하면서 대표 주관사가 물량 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운송료를 올려달라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파업이 길어지며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기초 골조공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이 많이 필요한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상황에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대규모 반도체 공장, 이른바 팹을 짓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은 분주한 모습이지만 레미콘 타설 등에 쓰이는 크레인만큼은 곰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트럭 기사들이 운송료를 높여달라는 파업에 돌입하며 지난 월요일부터 레미콘 수급이 끊긴 탓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건설사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수급을 시도했지만 실패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측이 직영 트럭 10대를 동원했지만 조합원들이 가차를 이용해 출입구를 막고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12: 네.
11: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경기도 용인 건설 현장도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건 마찬가지. 그렇게 파업 나흘 만에 대형 건설사 22곳이 맡은 수도권 현장 105곳에 레미콘 공급이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은 내부 마감 등 다른 공정부터 진행하며 몇 주는 버티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현장들은 건설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75,800원이었던 운송 회수당 단가를 4,200원 올리는 방안에 노사가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68%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로 다시 교섭에 돌입한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기사 노조가 새로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원 찬반 투표 문턱까지 넘길 수 있을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대전 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 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장부에 등재된 탄약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대전 교도소에 급파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응급 환자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선 시범 사업에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이송 지연 사태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119 구급대로 환자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14: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요.
15: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14: 한 10분 전부터.
13: 환자의 정보를 AI가 파악해 자동으로 분류하더니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환자라고 판단합니다. 곧이어 이송거리, 응급실 혼잡도 등을 분석해 이송순위를 정해줬고 병원 측에서는 환자 정보를 곧바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가상 상황을 연출해 본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환자 상태부터 최적의 병원까지 분석을 대신해주는 만큼 의료진의 부담은 줄고 골든타임 전까지 치료를 진행할 가능성은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16: 다양한 정보들을 일순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고 조합을 해서 병원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그 숙련도에 따라서도 그런 역량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13: 지난 3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사망자가 감소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7: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송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13: 다만 권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의료진이 져야 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구조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구조 개선 과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북한이 북러 사이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후 정상의 공동 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12: 북한은 한국과 EU 정상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한 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은 위장 간판, 기만극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자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북관계의 평화 공존이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세계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외무성 산하 대남기구인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18: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의 대통령의 비핵화 논의를 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고,
12: 북한은 특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이 같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서방을 한데 묶어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혈맹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실체는 북한과 아시아 침략을 노리는 미국의 단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0: 외교부는 김상일 북핵정책과장이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실무자들과 북한 관련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와 영내 정세를 공유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우리 측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현장에는 정규군뿐만 아니라 10대 학생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잡았는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도 의용군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 낙동강 방어선이 위태롭던 1950년 9월 14일 새벽. 간단한 훈련을 마친 17살 전후의 어린 학생 700여 명이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 상륙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군의 배후를 교란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6일 동안의 전투 끝에 북한군을 섬멸했지만 학도병 대부분은 전사했습니다. 전몰 학도 의용군에 대한 추념식이 장사 상륙작전 전승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학도병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참석해 이들의 용기를 기리고 호국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20: 이번 처음 알게 되면서 제 또래 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다고 하니까 좀 멋있고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만약 저라면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9: 학도병들의 활약은 역사 교과서에도 실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교육적 가치로 되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1: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지를 오늘의 학생들에게 전해서 나라 사랑 교육을 하는 데 우리가 의미가 있고.
19: 경북교육청은 과거 중고등학교 학적부를 조사해 학도병 기록 600여 건을 새로 발굴하고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책으로 출간하는 등 학도병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0: 선선한 초여름밤,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북 군산에서는 수제 맥주와 블루스를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22: 네, 전북 군산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22: 네, 밤이 깊어갈수록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더 뜨겁습니다. 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잔을 들고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맥주와 블루스가 어우러진 이곳은 그야말로 여름밤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제 맥주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군산에서는 매년 수제 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15개 업체가 참여해 50여 종의 수제 맥주를 선보이는데요. 김종서 밴드는 유명 밴드부터 지역 음악가까지 참여한 블루스 공연도 축제를 뜨겁게 달구고요.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참홍어로 만든 안주도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바닷가 앞도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도 분위기가 흥겨운데요. 가족, 친구, 연인과 잔을 부딪히는 방문객들의 표정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1: 집집별로 다 맥주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2: 생각보다 활발하고 사람들 너무 분위기 너무 좋고 공연도 좋아서 만족해요.
22: 네,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이곳에서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으로 초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에서 YTN 문상합니다.

0: 주말인 오늘 낮 동안 날이 많이 더우셨죠? 휴일인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설 아침 기온 20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중서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는 19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대구는 31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집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3: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2: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의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 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 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9: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8: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0: 부실 선거 관리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8: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2: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14: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3: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5: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기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기억나시죠? 이 곡을 제가 부른 이유는 가정 하면 아무래도 생각나는 분위기는 포근함, 따뜻함, 아름다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바로 그러한 가사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목도 Home Sweet Home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 편안하게 살고 계시죠? 그냥 홈은 모르겠고 하우스에 잘 삽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우스와 홈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노래는 남북전쟁 당시에도 불려졌다고 그래요. 만들어진 지 한 20, 30년 지났을 때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남쪽의 군인들도 그렇고 북쪽의 군인들도 그렇고 이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아 빨리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곡입니다. 근데 한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1933년도에 어느 찬송가 하나에 이렇게 개사를 해서 이 멜로디를 불렀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 헛된 복락 탐하다가 미혹되어 죄의 종 되었네. 다행하다 예수 오사 날 놓아 천당으로 향해 가게 하셨다. 잠시 사는 광야 걸어가다가 능력 있는 주의 손목 붙잡고 아무 근심 없이 상쾌로이 저 본향 가리로다. 이렇게 찬송가로도 부흥집회에서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북전쟁에 참석한 군인에게 따스한 마음의 고향 집이 되어주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게 해주는 곡이 됐던 이 Home Sweet Home이라는 이 노래.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앞부분을 잠시 불러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니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천국을 이루며 사시는 가정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가정, 가정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정, 이 땅의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가정 안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요. 127편과 함께 가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27편, 128편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살고 계시든 아니면 혼자서 살고 있는 가정이든 혼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두 다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었죠. 혼자 재밌게 지냈어요. 새들하고도 얘기했을 테고요. 나무 열매 앞에서도 땡큐 얘기하면서 따먹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에 조금 외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인류 태초의 가정이 탄생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되면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탄생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했다고 했어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잠언 8장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잠언이 기록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잠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가 됐다. 누구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참 따뜻한 모습 아닙니까? 엄마와 딸이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델이 되어주셔서 가정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단적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홀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남편 혼자가 아니라 아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셨어요. 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기쁨을 올려드렸어요. 아름다운 관계이죠. 가정은 아름다운 관계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홀로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이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담에게 첫 가족인 하와 이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인 부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초입니다. 이게 현대사회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이 아내와 아들이더라고요. 자녀들과. 아니에요. 기본적인 프라이어리티 순서는 부부가 1차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1차적인 관계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담을 쌓듯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성경 전체를 이루어가는 뼈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이런 관계의 이야기가 이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특별히 7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의 모습은 바로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과 하나됨과 도움과 배려와 이런 관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독단적으로, 아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를 이루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함께 나누시나,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족 관계 속에서 누리라고 이 가정의 귀함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가족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듯이 그 아들 예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정이 뭐냐? 가정의 정체성을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목입니다. 가정은 이 땅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말씀들이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쓴 찬송시들이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의 가정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나 한번 들여다보다가요, 아, 이거 성경 덮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가정들 가만 보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데도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가정 모습이 구약에 가득하게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 간에 뭐 시기, 질투, 배신, 때로는 살인, 또 여러 명의 아내를 아주 자랑스럽게 거느리고 살던 남편도 뭐 믿음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딸을 범하는 애비의 모습도 나오고요.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남자도 나오고요. 음란하게 살던 아내와 살아가는 손지자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홀어머니 가정도 나오고, 룻기의 남편과 세 아들을 다 먼저 보낸 이 쓸쓸한 나오미라는 여자도 나오고요. 그 집에 또 같이 살겠다고 들어온 이방 여자 룻도 나오고요.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완벽한 가정이 없더라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가정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하고 친했던 가정, 나사로의 가정도 그 삼남매가 사실은 부모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결손 가정이죠. 이러한 가정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가정들, 아픔이 있는 가정, 슬픔이 있는 가정, 결손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 어떤 가정도 하나님은 이 가족의 멤버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찾은 단어는 나눔인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풍성한 사랑을 외로운 아내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상처받은 자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하지만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서 이 인류의 가정의 역사들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가정의 정체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꼭 안고 이건 내 사랑, 내 사랑, 내 거, 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고 가정이 시작되면 상처만 남더라고요. 내가 주려고 결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생각해봅니다. Joy, 또 Not for Self. 이 두 단어가 제게 발견이 됐어요. 동부인가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좋은 고등학교가 있대요. 근데 필립스 아카데미의 교훈이 바로 Not for Self. 이게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런 삶을 살라라는 교훈인 거죠. 또 하나는요, 조이 선교회라는 한국의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조이, J-O-Y, 이걸 이렇게 풀어서 조이 선교회의 모토로 앞에 내세운 말입니다.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이 조이 정신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정이 가져야 될 정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는 당신, 나는 맨 마지막에. 이 정신, 이것이 가정의 정신인 동시에 우리 성도의 정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나 빼면 뭐가 남죠? 너가 남는 거죠. 부부 사이라는 건 나 빼면 너 하나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정의 구조물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가정에서 기쁨이 샘솟고 평안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Jesus first, 두 사람이 살지만 두 사람보다 우리 가정은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그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은 당신이야. 당신은 존귀한 분이야. 나는 저 뒤에 가 있겠다라는. 오늘
시편 128편 본문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를 2절부터 쓰고 있잖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대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해주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식탁에 둘러앉게 해주시겠다는. 그리고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첫 번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경험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이민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일했는데 페이를 안 줘요. 여러분 수고했으면 수고한 만큼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도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거 그 하나님이 수고할 건강을 주셔서 수고할 시간을 주셔서 그 수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직장생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안에서 그만큼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풍성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해 줬어요. 풍성이면 어느 정도예요? 숫자로 알려드릴게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풍성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부부가 서로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신앙의 룰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한상에 둘러앉아 자녀들과 둘러앉아 자녀의 복을 주세요. 자손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가정의 부부 사이의 사랑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시온성에서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큰 복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시고 마음에 늘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수고의 떡을 먹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사실 거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그날이 있죠. 죽음의 신이 온대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근데요 우리는 죽음이 오는 날이 새 생명의 탄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불교를 선택했으면 죽는 순간부터 걱정이 되려. 나 제대로 산 게 없는데 돼지로 태어나네. 윤회설이잖아요. 내가 이제 죽었는데 뭘로 태어나지?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죽으면 영원으로 그냥 이어지는 순간이동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갈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이어질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화나도 시기가 생겨도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사람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살 일이 아니구나. 나는 다르구나. 쟤네들은 그 죽음의 날이 끝나는 날이지만 나는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구나. 축복의 삶을 이미 약속받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을 잘 만들고 가꾸어서 나중에 누릴 만큼 누리다가 천국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천국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가만히 놀고 먹고 있으면은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미 기초 내가 다 해줬으니까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잘 가꾸도록
책임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동력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를 하나 더 썼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남의 집 온 듯이 어색하지 않게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집이 천국 같다고 하는데 훗날 그날에 가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리니,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곳으로 알도록 만들어가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애들에게 얘기해 줬던 거예요. 천국 가서 어색하게 어디 앉지? 이러지 말자고요. 이 땅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내 집에서 연습했으니까 천국 가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낮아짐, 나의 배려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약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던 혈락방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주님 떠나가시는데, 그런데 성령 강림절 타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절의 아름다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그때 바뀌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을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최고의 천국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가정을 만들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탁을 귀 기울여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우리가 노력할 때 더 풍성해지는 오병이어 바구니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세대의 가정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쓸쓸하지만 나의 가족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천국 같은 가정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화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매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네, 오늘의 메인 토크 시간 온마이크 시간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많은 뉴스들,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 전문가를 통해서요, 진짜 이야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시진핑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요, 네 편, 내 편,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익과 치밀한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한반도라는 글자도 안 나왔고요. 핵이란 단어도 안 나왔습니다. 이 뒤에는 뭐가 있길래 이 말을 안 한 걸까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시진핑 주석이 좀 짧아 보이기도 한데요. 1박 네. 2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3: 저는 이번 방문을 한마디로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2: 국가 대 국가요?
3: 네. 네. 자, 이 말이 원래 국가 대 국가 이게 이걸 왜 특별히 짚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2: 네네.
3: 지금까지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2: 네.
3: 김정일 위원장까지는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잖아요.
2: 그렇죠.
3: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약간 북한의 후견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2: 아, 네.
3: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다 중국에 부탁을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좀 돌봐준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2: 맞아요.
3: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시진핑 예. 주석이 중국에는 들어서고요.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김정은 예. 위원장이 핵개발을 서두르기 시작하고
2: 예.
3: 자체적으로 선대와 다른 모습을 취하거든요. 게다가
2: 예.
3: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국과 가까운 인물들에 대한 숙청을 하거든요.
2: 네.
3: 그런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죠.
2: 예.
3: 그러면서 몇 년간 북한하고 중국이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졌었습니다.
2: 그래서 방북을 안 했던 거군요.
3: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 또 처음 만난 게 언제였냐면 2019년이었어요.
2: 네.
3: 자, 요때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 2019년 6월에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2019년 2월에는 소위 북미 정상회담의 2차 회담인 하노이 회담이 열렸거든요.
2: 네.
3: 근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먼 길을 왔는데 노딜,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됐단
2: 맞아요.
3: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이때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거든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신없이 조금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2: 네.
3: 이 상황 속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만났을 때는 서로 지금 뭔가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 예.
3: 서로 그런 면에서 의지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거여가지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부각됐었어요.
2: 어려울 때 가까워지고 뭔가 변하네요.
3: 그렇습니다.
2: 네.
3: 자, 그런데 7년 동안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찾지 않았잖아요.
2: 네.
3: 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2: 네.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2: 맞아요. 네.
3: 네.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을 해주면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북한이 얻습니다.
2: 네.
3: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2: 예.
3: 기존에 중국한테 기대하던 부분들을 러시아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2: 예.
3: 물론 그 사이에 중국 역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패권국으로 굉장히 부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2: 예.
3: 자, 이번에는 그래서 예전에 북중관계, 후견국과 그리고 이 도움을 받는 나라 이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확실하게 대등한 관계를 조금 표출하면서 만나는 모습이 가장 특별해 보이지 않았나, 가장 이제부터 북중 관계가 많이 달라지겠구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그러면 궁금한 게요.
3: 네.
2: 이 한국 전쟁, 북한 입장에서는 뭐 무슨 인민해방 전쟁 이렇게 부르는 이 한국 전쟁의 가장 고마운 은인 형님, 네, 중국이 아이 무슨 형님이야, 이제 우리 대등해 친구야,
3: 네, 네,
2: 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국한테는, 네, 왜 기득권을 놓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계산으로 북한을 국가 대 국가로 동급으로 대해주는 겁니까?
3: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주석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스탠스가.
2: 네.
3: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가 혈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퍼주기만 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요 의식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2: 네.
3: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야, 니들도 니들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와 조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냥 의존하는 모습은 좀 보이지 말아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주석 입장에서는 영원히 북한을 영향력 아래 묶어두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2: 네,
3: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2: 네.
3: 그리고 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사실 시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급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 그렇죠.
3: 우리가. 네. 그래서 강대국, 일강 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 예.
3: 자, 이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뭘 생각하냐면 예전에 북중러로 묶어가지고 야, 니들은 반미연대지, 그 조그만 세력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니들끼리만 편먹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는 거지, 요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가의 지도자로서 다른 나라들과 골고루 좋은 관계를 대등하게 맺는 지도자야, 요 이미지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2: 예.
3: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여전히 중국이 가져가고 싶어는 하죠.
2: 예.
3: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찍어 누르는 모습으로 보이면은 그런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2: 예.
3: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대접해 주면서 봐라, 동북아에서 또 다른 국가인 북한조차도 우리 중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안정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2: 그렇다면은 북한이, 네, 폭풍 군단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서 러시아와 긴밀해졌습니다.
3: 네.
2: 뭐 상당히 많은 뭐 십몇 조의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
3: 그렇죠,
2: 중국 입장에서는,
3: 네,
2: 이것 봐라, 러시아와 북한이 더 가까워져? 이거 내가 이 지역의 맹주야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가요?
3: 당연하죠. 사실 그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뉴스 기사에서는 계속 북중러로 묶잖아요.
2: 네.
3: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일단 그 체급 차이가 다릅니다.
2: 네.
3: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예요.
2: 맞아요.
3: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그 급이 아니라는 거죠.
4: 네.
3: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북중로로 묶여가지고 그냥 요 지역 내에서 반미연대를 구축하는 하나의 뭐 국가, 요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4: 네.
3: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많은 걸 요구를 했거든요.
4: 예.
3: 그런데 중국 입장은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서방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힘이거든요.
4: 예.
3: 그걸 이미 일찌감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차원도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 네.
3: 해줄 듯 해줄 듯 하면서 정작 러시아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안 해준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볼게, 검토해보자 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4: 예.
3: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4월에 북한을 갔다 왔단 말이죠.
4: 네.
3: 물론 그 사이에 중국의 고위급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북러 밀착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4: 네.
3: 뭐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훨씬 센 건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뉴스 기사들 보셨을 텐데 미국 언론에서 어떤 부분을 짚었냐면은 북러 밀착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폐쇄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엄청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평양이 발전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4: 경제 성장률이 뭐 3%를 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아, 북러 밀착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4: 오히려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3: 그렇습니다.
4: 수도 있군요.
3: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경각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4: 예.
3: 그래서 예전처럼 찍어 누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대해주면서 아유 러시아하고 그래 잘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이제 우리하고 협력할 것들은 또 해야지 라는 입장을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진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4: 예. 오히려 미국이 추구해왔던 방식을 중국이 추구한다, 이해되실 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다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미국의 반격적,
3: 그렇죠,
4: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시면 아, 이제 중국이 계속 미국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구나 보이는데, 북한을 이른바 국가 대 국가, 동등한 관계 이렇게 인정해 준 모양 중에 하나가, 보통은 부인 동행을 우리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올 때 펑리 위안 여사 안 왔거든요.
3: 네네.
4: 이번에 평양에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 놓고 야, 북한 너희들을 좀 더 인정해주고 있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3: 북한이 늘 사실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이 체제가 붕괴될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4: 그렇죠.
3: 그래서 늘 북한은 뭐 미국 측이든 어디든 이제 협상을 할 때 우리 체제를 인정해 주고 이 체제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 뭐 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4: 네.
3: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전에 북한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리설주 여사, 우리 식으로 치면은 영부인을 동반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단 말이죠.
4: 예.
3: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체제를 인정해 달라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다. 우리도 정상 국가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4: 예.
3: 근데 이번에 펑리 위안 여사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갔잖아요.
4: 네.
3: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나왔잖아요.
4: 맞습니다.
3: 이건 뭐냐면 정상 국가 대 정상 국가의 만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4: 통상적인 국빈 방문의 모습처럼 형식을,
3: 그렇죠,
4: 다 갖췄다.
3: 그렇습니다. 그걸 의도한 거죠. 그러다
4: 예.
3: 보니까 2019년에는 뭐 수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환영 인파가 나왔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환영 그 식 자체가 약간 축소된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4: 네.
3: 하는데 사실 정상 대 정상 국가가 만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과도한 환영식이 필요는 없잖아요.
4: 그렇죠. 뭔가 폐쇄된 국가가 국민 동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고요. 되게
3: 그렇죠.
4: 자연스럽게 소름 들더라고요, 거리에서.
3: 맞습니다. 그래서
4: 예.
3: 그냥 자연스럽게 국빈 방문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환영식을 하는 거죠.
4: 예. 자, 이전에는 베일의 사인, 이상한 뭐 이런 느낌을 줬던 그 과거 공산권 국가가 이제는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더 센 나라야라고 뭉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만 얻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3: 그렇죠.
4: 뭔가 경제나 안보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얘기부터 물어볼게요. 좀 중국이 원하는 거, 받고
3: 네.
4: 싶은 걸 준 게 있습니까?
3: 네. 중국이 사실 이번에 가장 크게 원했던 게 뭐냐면요.
4: 네.
3: 두만강을 통해 가지고 동해로 진출하는 부분입니다.
4: 네.
3: 네, 이거는 우리는 그동안 사실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4: 맞아요.
3: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요.
4: 네.
3: 중국은 두만강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15km를 딱 앞두고 중국 영토가 끝나요.
4: 맞아요.
3: 그래서 그 15km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접경을 하고 있어요.
4: 그렇죠.
3: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연결된 영토가 동북지방이거든요.
4: 예.
3: 여기는 자원도 많고 엄청나게 수출할 거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으로 보내야 되는 물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4: 네.
3: 그런데 늘 그 15km 때문에 동해 쪽으로 못 나오잖아요.
4: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3: 그렇습니다. 내륙으로 가야 되는데 육상을 통하게 되면 1000k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4: 네.
3: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4: 네.
3: 그리고 사실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3: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아, 저 두만강 하류 쪽을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동해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4: 네.
3: 자, 그런데 러시아가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4: 그렇죠.
3: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거를 딱 막고 싶었지만 예, 뭐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4: 네.
3: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4: 네.
3: 그래서 아, 러시아와 북한이 양해를 해주고 중국이 인프라 개발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4: 네.
3: 이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는 거죠.
4: 야. 아니, 평론가님. 이게
3: 네.
4: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3: 그렇죠.
4: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 안보까지 다 있습니다.
3: 네.
4: 그럼 이제 여길 통해서 자원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또 태평양으로 나가고 하는 것까지는 뭐 돈 많이 벌겠네, 비용 절감하겠네 차원일 수도 있지만
3: 네.
4: 안보로 보면요.
3: 네.
4: 사실 태평양 연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뭐 미국, 한국, 특히 일본 이런 자산들, 전략 자산들이 있는데 잠수함을 포함해서요. 중국이 바다로 나온다? 이거 굉장히 좀 긴장되는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3: 이게요. 일본한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4: 그렇죠. 두만강 통해서
3: 네.
4: 동해, 즉 일본과 맞닿은 바다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동해,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태평양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4: 네.
3: 요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4: 네.
3: 네. 요거 자체가 사실은 이 동북아 안보 자체를 또다시 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4: 예.
3: 여기서 지금 가장 속된 표현 한 번만 쓸게요.
4: 네.
3: 똥줄이 타는 건 일본입니다.
4: 네.
3: 예, 일본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게다가 중일 관계가 지금 극도로 나쁜
4: 좋죠.
3: 상황이잖아요.
4: 네.
3: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아예 대놓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4: 네.
3: 이야기를 하죠. 니들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4: 네.
3: 식으로 하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4: 네.
3: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요.
4: 네.
3: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한미일로만 묶일 이유는 없다라는
4: 그렇죠.
3: 겁니다.
4: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습니다. 여러분
3: 맞습니다.
4: 국제사회에서는. 네.
3: 게다가 지금 한중 관계는 굉장히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 그간 어렵다가 이제 풀리는 국면이에요.
3: 맞습니다.
4: 네.
3: 이제 풀리기 시작했고 사실 중국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4: 네.
3: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미일로 묶여가지고 다시 중국을 적대시하는 건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맞습니다. 중국의 전략도 아닌 것 같아요. 아,
3: 맞습니다.
4: 우리가 북중로를 묶어서 니네 한미일 쳐낼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3: 맞습니다.
4: 보면
3: 맞습니다.
4: 애매합니다. 뭐 필요한 실리는 다 얻겠다인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이 북중로 한미일 이 6자의 테이블에 늘 올라오는 게 북한의 핵이었습니다.
3: 네.
4: 근데 이번에 핵 얘기를 안 했어요.
3: 네. 당연하죠.
4: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정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텐데
3: 네.
4: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후견인 형님인 중국 너네가 아우인 북한한테 핵 좀 내려놔라고 해줘 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려야 됩니까?
3: 근데 이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4: 네.
3: 지금 그 이제 외부에 굉장히 정통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가 원래는 50기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4: 맞아요.
3: 지금 60기로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4: 네.
3: 이건 뭐냐면은 미국 측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하면서
4: 네.
3: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 그렇죠.
3: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전의 비핵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4: 의제로서 생명력이 끝난 건가요?
3: 그렇습니다. 네. 이거나 불가능합니다.
4: 네.
3: 불가능할 때는 빨리 전략을 바꿔야 돼요.
4: 네.
3: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사실 북한의 비핵화를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4: 예.
3: 2019년은 당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4: 맞아요.
3: 가져갔어요.
4: 네. 네.
3: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반도도 빠졌다고 말씀하셨죠.
4: 네.
3: 그리고 비핵화도 빠졌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북한을 더 이상 뭐 어떤 한반도의 어떤 문제 있는 한 일부 지역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한 국가,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그럼 그 국가가 한반도라는 표현 자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4: 네.
3: 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을 다 합친 지역이잖아요.
4: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4: 북한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줬네요.
3: 당연합니다. 네. 그냥 정상 국가로 북한을 대우해 주면서 그러니 한반도란 표현 들어갈 필요 없죠. 그리고
4: 그렇죠.
3: 그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핵 개발을 했어요.
4: 네.
3: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인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4: 이야, 이게 우리는 아직도 북한이라고 부르잖아요.
3: 네.
4: 근데 좀 낯설었던 게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3: 맞습니다.
4: 왜 존중해 주지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아 그게 아니군요. 완전 다른 나라야. 불리야.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 와서 한반도라고 묶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3: 당연하죠.
4: 비핵은 앞서 말씀하신 여러 맥락에서 지금 의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3: 자, 그래서 북한은 뭘 얻었느냐?
4: 네.
3: 세계 만방에 아, 이제 정상 국가로 시진핑 주석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4: 네.
3: 거기에다가 비핵화 얘기 입 밖에도 안 꺼냈습니다.
4: 네.
3: 자, 그렇게 되면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정상 국가의
4: 야.
3: 이미지를 얻은 거죠.
4: 이게 과거에 우리가 뭐 파키스탄 모델, 뭐 이란 모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을 가지려는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3: 네네.
4: 약간 이제 파키스탄처럼 된 건가? 작은 나라지만 핵도 갖고 있고.
3: 그렇죠?
4: 나름의 지역에서의 입지를 가진 나라. 이게 북한이 그렇게 돼버린 건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와 북한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다라는 거거든요.
3: 맞습니다.
4: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두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대만 공격하면 미국 너네 막을 거야 라는 얘기가 오갔다는 말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화약고가 터지면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까지 다 말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4: 네.
3: 일단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4: 예.
3: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쯤이겠느냐 시기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4: 예.
3: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놓고 우리가 대만을 치면 미국이 막을 거냐라고 물었다라는 건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4: 네.
3: 거기서 미국이 제대로 대답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4: 그렇죠.
3: 심지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대만에 무기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4: 맞아요.
3: 이거 자체가 이미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대만에 대해서 이전에 미국 정부들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4: 주도권도 뺏긴 모양새이긴 해요.
3: 그렇습니다.
4: 네.
3: 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4: 네.
3: 자, 그러면 여기서 주도권 잡았으니까 빨리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4: 네.
3: 자, 시 주석은 본인이 원하는 게 패권국이잖아요.
4: 네.
3: 자, 그러면은 어설프게 대만이라는 이제 뭐 본인들은 한국 하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4: 그렇죠.
3: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했다가 혹시라도 전쟁이 길어지거나 혹시라도 그것이 중국의 평판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게 뻔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4: 제재가 더 강화될 수도 있죠.
3: 네. 네,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된다면 과연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부분과 관련된 억지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현재 상황을 다 들여다보이게끔 만들 것이냐. 요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4: 예.
3: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못 보여주잖아요.
4: 예.
3: 오히려 이란한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가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의 군사력이 까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네. 이란조차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저렇게 끌려가고
4: 네,
3: 있네.
4: 아직도 방공망을 부수고 있습니다.
3: 네. 그걸 확인했잖아요.
4: 네.
3: 저 그러면 비슷한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도 어설프게 뭔가를 시작했다가 우리 민낯을
4: 네.
3: 들켜버리는 일을 과연 버릴까요? 스스로? 지금 상황에서?
4: 그렇네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체급의 전쟁이 안 된다는 게 여러 곳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3: 맞습니다. 비대칭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 군사력이 월등한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써 두 번이나 반복됐는데 그러니까요. 중국이 그럼 우리도 아니라는 거죠.
4: 예, 지금 뭐 AI한테 돌려보면요. 전쟁 시뮬레이션 다 핵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는 그렇죠. AI가 분석해도 이기고 지고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 얘기가 나왔으니 여쭤볼게요. 자, 북한의 핵이 사실상 60기 정도의 뭐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도 있고 핵 무력이 완성됐다. 트럼프 표현하는 뉴클레어 파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3: 네.
4: 아니 북한이랑 동등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가 저쪽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고 같겠다. 일본도 우리는 명시적으로 사실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핵이 없는데 우리도 필요해 라고 하는 순간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핵미사일 기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을 용인할까? 네. 이 의문이 있습니다.
3: 북한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중국도 우회하고 회피하는 방향인 거죠.
4: 예.
3: 대놓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진 않을 거고요.
4: 네.
3: 그리고 사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고 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4: 예.
3: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 그렇죠.
3: 우리는 국제사회의 충실한 일원이잖아요. 일본도 네.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경제력이 굉장한 나라들이잖아요.
4: 예.
3: 그러니까 전 세계와 사실은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4: 네.
3: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을 빌미로 명분으로 핵을 가지겠습니다라는 무모한 짓을 했다가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4: 맞습니다.
3: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명분 삼아서 핵을 가지겠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특히나 우리가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4: 네.
3: 아,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4: 맞습니다.
3: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4: 네.
3: 않는다. 전홍축 우라늄으로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만 가질 뿐이다 라고
4: 네.
3: 계속 전 세계에 해명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 네.
3: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북한처럼 막무가내로 막 나가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4: 예. 자, 우리도 뭐 현무 5, 현무 6, 뭐 핵 버금가는 재래식 전력들도 있고요. 뭐 전투기도
3: 그렇죠.
4: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핵을 미국 소련 시대처럼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스스로 감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 핵 가질래라는 명분이 안 생기거든요. 이 평화의 시대가 올까? 궁금합니다. 트럼프
3: 네.
4: 대통령이 있는 한
3: 네.
4: 아, 계속 불안해요. 이거 뭐 경제에도 영향 미치고 어떻게 보세요?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3: 네, 그 핵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 억지력을 가지는 겁니다.
4: 맞아요.
3: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핵무기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나 이란을 향해서 핵무기 사용하지 않잖아요.
4: 네.
3: 그걸 쓰는 순간 사실. 사용하는 나라도 끝이거든요.
4: 본인들도 맞을 수 있는 거죠.
3: 그렇습니다. 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 네.
3: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은 존재 자체가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의 의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4: 네.
3: 거를 네, 국제사회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4: 네.
3: 그거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4: 그렇습니다.
3: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4: 네.
3: 어떤 식으로든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4: 이스라엘에도 네.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
3: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내 강경파들 있죠.
4: 네.
3: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결론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 시기만큼 빨리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날 거다.
4: 네.
3: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 내 여론을 누구보다 신경 써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4: 예. 참 우리나라나 거기나 강경파 문제가 좀 큰데 마지막으로요.
3: 네.
4: 결국은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이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3: 네.
4: 심플하게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 이재명 정부 이 중국과 미국 북한에 맞아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한 칼럼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초대교회의 가장 인상적인 기적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던 존재였지만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단순한 발음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오신 실제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권세에 대한 선포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했다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는 권유를 빌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서 있는 자의 선언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신체적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믿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주님께서도 병자들을 대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말씀을 통해 믿음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는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의 과정입니다. 기적은 즉각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회복의 단계 속에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믿음의 접촉입니다. 2단계는 내면과 육체에 힘이 생기는 변화입니다. 3단계는 뛰어오름, 즉 생명의 반응입니다. 4단계는 걷고 결국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의 첫 걸음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본질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회복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걷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외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돈 몇 푼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생명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단지 현실의 필요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사도들의 능력은 특별한 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능력은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사람을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 보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지만 그분의 역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로 사랑이
2: 사는 길이며
1: 복이다.
2: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심에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아멘. 서로 사랑이 뭐라고요?
1: 길이며 복이다.
2: 서로 사랑이
1: 길이며
2: 사는 길이고 복이다. 예. 이게 왜 그런 건지, 지금 생명의 삶 읽고 계시는 분, 아멘. 예, 생명의 삶에 이거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아시면 돼요. 혹시 또 오해를 해서 뭐 교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의 삶에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2: 몸은 지체가 많아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지체가 많아요. 근데 발은 서러워요. 발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서 있게 되면 피곤한 건 발이에요. 그리고 발은 또 신발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발에서는 냄새 나요. 그 발은 힘들어. 근데 악수할 때 손을 내밀고 악수해. 그러니까 발이 보니까 손은 좋겠다. 높은 사람도 만나고 귀한 사람도 만나고 손을 잡게 되고. 그러니까 발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도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고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발을 좀 주물러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발은 힘들어요. 16절 시작.
1: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만든 곳은 어디냐.
2: 아멘. 귀가 어려워. 힘들어. 왜냐하면은 안경을 쓸 때 귀에다가 걸쳐. 귀는 무거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보고 얘기할 때 눈이 예쁘다 그래. 아유, 자매님은 눈이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지. 자매님은 귀가 예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귀는 거의 다 관심이 없어요. 눈 보고 얘기해. 그리고 또 눈 보고, 아이고, 애가 눈 보니까 아주 초롱초롱해요. 똑똑하게 생겼네요. 눈 보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눈 보고 격려하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눈하고 귀는 거리가 짧은데 귀는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봐. 눈은 맨날 칭찬 듣는데 그래서 귀는 시험 들어. 그래서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야.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붙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은 또 이렇게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뭐가 날라오면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귀는 보호 못 받아. 그냥 귀야. 그냥 귀고. 그리고 또 사람이 눈은 화장까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 화장을 하고 예쁜데 더 예쁘게 만들어. 근데 귀는 화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뭘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무겁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귀는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귀가 나는 눈도 아니고 몸에 붙어있지 않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온몸이 눈이면 눈이 예쁘다 그래서 눈이 칭찬받는다 그래서 모든 몸이 지체가 나 눈 할래, 나 눈 될래 그래가지고 전부 다 눈이면 그걸 괴물이라 그래. 전부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눈이면 어떻게 듣냐? 우리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청각장애인들이 차사고가 많이 나요. 듣지를 못하니까. 듣지 못하면 사람은 지식이 들어올 때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와요. 안 들리면 우리가 들어오는 지식의 절반 정도가 안 들어와요. 귀로만 귀로 안 들어오고 눈으로만 보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던 분들이 못 듣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그 감각이, 지식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귀가 꼭 필요하죠. 눈도 중요하지만 귀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다 듣기만 하면 냄새 맡는 건 어딨냐? 냄새가 정말 중요해요. 탄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못 맡으면 불이 붙어버리면 너무 늦은 거예요. 탄내가 날 때 이거 어디서 나지? 그리고 빨리 찾아야지, 불을 꺼야지. 탄내가 나는데 냄새를 못 맡으면 큰일 나죠. 더군다나 가스에다가 냄새가 나게끔 나라가 만들었어요. 가스에는 냄새가 들어가 있어요. 가스가 새면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스 잠그고 창문 열어야 돼.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가스가 나왔는데 불을 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폭발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냄새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지체가 다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시작.
1: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 아멘. 그래서 귀는 나는 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귀도 필요하고 발이 나는 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발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대요.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온몸이 있지만 다 같이 지체는 많으나,
1: 지체는 많으나
2: 몸은 하나라.
1: 몸은 하나라.
2: 지체가 많이 있어도 몸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1: 아멘.
2: 몸은 하나죠. 몸은 하나. 그래서 21절에 시작.
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 눈이 손을 보고 야 내가 제일 중요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또 사람은 나보고 이쁘다 그래. 나보고 총명하다 그래. 그래가지고 손을 눈이 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눈으로 아무리 음식을 봐도 손이 집어넣어야 먹는 거야. 눈과 손이 같이 가는 거야. 눈이 가려울 때 손으로 비벼줘야 돼요. 눈이 가려운데 손이 난 싫어 안 비벼. 그러면 뭐 얼마나 가렵겠어. 이거 해결도 할 길도 없고 같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눈이 손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야. 머리가 발 보고 너 쓸데없어. 머리가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 머리로 피의 20%가 올라가요. 우리 몸의 20%의 피는 머리에서 돌아요. 우리 생각하는 거, 결단하는 거, 우리 지식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똑똑하죠. 머리가 발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게 발이 가야 집에 가고 발이 가야 머리도 누워서 쉬는 거예요. 발이 안 움직이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발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대요. 몸이 분쟁을 하면 머리가 야 밥 먹어야 돼 밥 먹자. 손이 싫어 나 안 움직여. 그러면 뭐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손이 움직이는데 입이 딱 다물고 나는 입 안 열어. 그러면 뭐 어떻게 밥이 들어가? 근데 입을 열었는데 또 이빨이 나는 안 움직여, 나는 안 씹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씹었더니 목구멍이 딱 막아놓고 너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막 여기 들어가는데 위에서 난 소화 안 시켜. 너 그냥 너 거기 있어봐라. 그리고 그냥 있으면 뭐가 돼? 그 위에서 소화인데 창자가 난 소화 안 시켜. 그럼 뭐가 돼? 또 창자가 소화를 다 시켰는데 제일 뒤에서 나는 안 내보내. 그럼 어떻게 돼? 진짜 골 아픈 거야. 여러 가지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보고 쓸데없다 그래도 안 되고, 머리가 발보고 쓸데없다 해도 안 되고,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요. 몸이 싸워도 안 돼요. 손이 귀 보고 넌 왜 바보같이 들었냐, 잘못 들었냐 라고 막 때리면 나만 아픈 거야. 몸에는 분쟁이 있으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더우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붙여. 붙인다고 뭐 얼마나 시원해지겠어. 그런데 더우면 도와줘. 그러다가 더 더우면 옷돌이 하나 벗어. 추우면 몸을 비벼. 서로 도와주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가시가 있으면 다른 몸이 와서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지체가 도와주게.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손이 입에 집어넣으면 입이 씹어주고, 목구멍에 넘겨주고, 서로 침이 나오고, 서로 도와서 소화시키고,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피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지체는 서로 돌아보게, 서로 도와주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26절 시작.
1: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2: 우리 몸은 진짜 신기한 게,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이 다 불편하고 다 아파요. 만일 체했다, 체했으면 머리가 아파.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힘들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손가락을 다쳤는데 온몸이 다 지끈지끈 쑤시고 아프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하나 고통을 당하면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눈이 참 예쁘네요. 그건 눈만 예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예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자기가 몸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1: 그리스도의 몸이요,
2: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래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몸은 하나죠. 예수님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서로 돕고 섬기는 거죠. 같은 지체예요. 지체끼리 서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투지 않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 이게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참된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참된 거는 진리, 말씀이에요. 우린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범사에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은 머리인데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머리는 완전한데 몸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점점 완전하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돼. 예수님은 머리는 완전한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교수님,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나도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만일 찾으면 형제님은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에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인데 우리 각자가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구원에 확신 있는 분들은 아멘.
1: 아멘.
2: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우리는 왜 사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2: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거냐?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는 거냐? 자랄 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연결하고 결합되어 있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란다. 무슨 말이냐면은 손가락은 손가락 위에 손목이 있어요. 손목 위에 팔뚝이 있고 팔뚝 위에 여기 조인트가 있고 여기 그리고 어깨가 있고 여기 목으로 올라와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이 몸이 다 망가졌는데 손가락은 튼튼하다 그런 건 없어요. 팔뚝이 다 망가졌는데 어깨가 다 망가졌는데 손가락은 튼튼해 그런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연결돼서 손가락이 튼튼하려면은 온 몸이 다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허벅지는 다 망가졌는데 발이 튼튼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망가지면 종아리도 나중에 망가지고 허벅지도 망가지고 점점 몸이 그렇게 연결돼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냐. 다 같이 사랑 안에서.
1: 사랑 안에서.
2: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서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해서 그 몸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 우리 몸이 부족하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주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줄 때 내가 잘하는 거로 널 도와주고 네가 잘하는 걸 날 도와주고 우린 서로 도와주므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 인격이 자라고 모든 부분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이 필요하냐?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우다 보면 나도 세워지고 상대방이 나를 세우다 보면 그 사람도 세워지고 서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가 서로 붙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세워진다. 그런데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이 뭐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냐? 사랑 안에서 참된 거를 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다 그랬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 아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말을 잘해, 진짜 잘해, 그럼 부럽잖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어도 잘해.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영어를 너무 잘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스페니쉬도 잘해. 그러면 부러워 안 부러워? 스페니쉬만 하는 게 아니라 독일말도 잘해. 중국말까지 하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텅스, 복수예요. 사람의 말을 너무 잘해. 여러 가지 말을 잘해. 대단한 거예요. 천사의 말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2시간씩 하고 3시간씩 하고. 대단하지요. 부럽지요. 말을 정말 잘하고 방언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천사의 말로 기도를 몇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대요. 옆에 있는 분하고 시끄럽답니다. 얘기해봐요. 시끄럽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대.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럽대. 2절 말씀 시작.
1: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멘.
2: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그 사람이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엘리사가 임금님, 내일 모레 아람 군대가 저쪽 길로 쳐들어옵니다. 가서 막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쪽 길로 쳐들어옵니다. 가서 막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서 누가 우리 기밀을 엘리사에게 흘리냐? 우리한테 간첩이 있다. 그때 그들이 말해요. 엘리사는요, 우리가 회의하는 거 다 듣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아는 건 대단한 거죠. 모든 지식은 우리가 한 가지만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AI 다 안다. 대단한 거죠. 모든 지식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이 어떻게 옮겨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산이 옮겨졌어요. 정말로. 그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지식이 있어야 바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아. 말도 안 한 걸 다 알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쪽 교회 얘기를 나는 모르죠. 그쪽 교회만 아는데 가서 내가 그 교회를 알고 그 교회를 얘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아나?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인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래. 3절 말씀 시작.
1: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 아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는 노숙자가 불쌍해. 호주머니 다 털어서 구제 다 했어. 근데 불쌍해. 집에 가서 컴퓨터도 팔고 테레비도 팔고 소파도 팔고 가구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 거야. 나중에는 자동차도 팔고 통장 다 털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전부 다 구제하고 내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다 털어 구제하고 자기는 거지가 됐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난 못 봤어요. 그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자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일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서 이 사람을 꺼내올 때 이 사람도 꺼내고 자기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꺼내면 이 사람을 꺼내지만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 안 가? 이 사람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나는 불탈 걸 알고도 갔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 그 말이야. 누가 내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아무것도 없대요. 하늘의 상급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대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랑은 어떤 거냐?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1: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2: 아멘.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온유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면 말이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이건 말이 되는데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조금 거시기에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조금 그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도 될 정도로 성숙한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2: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은 짐승이 길들여진 거를 온유라 그래요. 소가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소는 때리면 그냥 맞아요. 어린애가 때려도 맞아요. 소가 받아버리면 애는 날아가요. 애는 죽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침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뒤통수를 때렸어요. 수염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사랑은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남을 부러워하고 앞집을 부러워하고 옆집을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옆집 남편을 부러워하고 옆집 애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아요. 자랑하면 남들이 힘들어하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사람은 가까워지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요.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 거는 챙기고 내 거는 챙기고 내 것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네가 나에게 잘못한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거를 기록해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잘한 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못한 거는 마음에 자꾸 담아둬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1: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2: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불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의는 부정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얘기해요. 이야, 그놈이 말이야 그렇게 했대. 그리고 막 웃으면서 남이 잘못한 거를 얘기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나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를 기뻐하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대로 살면 그거를 기뻐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했대, 봉사한대, 남이 잘하는 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진리를 행하면 그걸 기뻐해요. 자기 자신이 진리를 행하는 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밑에 보면은 It always protect,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참는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를, 허물이 있는 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않아. 그 사람도 좋은 부분이 많아. 실수했겠지. 덮어주는 거예요. 좋은 말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무언가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모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10년 걸려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려서 변화가 되고, 사람은 시간이 다 걸려요. 엄마들이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면서,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우리 몸에는 지체가 생긴 게 다 다르다. 눈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손도 다르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역할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다 다르다. 그런데 이 몸의 지체는 서로 돕고 돌본다. 하나가 아프면 돌봐주고, 서로 몸의 지체는 서로 돕고 서로 돌본다. 그게 정상이다. 몸이 몸을 때리고 몸이 몸을 학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들거나 죽는다. 이거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몸은 추우면 더운 데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려고 그러고, 이 몸은 다 같이 서로 도와준다. 이게 몸의 지체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여러 지체가 모여있는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지체가 모여있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다 다르다. 지체가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다. 사람은 경험이 다 다르다. 은사가 다 다르다. 재능도 다 다르다. 관심도 다 다르다.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르다. 사람은 다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세션을 반주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목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봉사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역할도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다. 다른데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무시하면 안 된다. 너는 틀렸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가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무시해도 안 되고 서로 다퉈도 안 된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다투면 뭐가 되겠어요? 주먹이 얼굴을 때리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 분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우리 몸은 서로 그렇게 우리가 다투거나 그러면 병 생긴다. 그리고 그렇거나 실족하게 되고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몸이 서로 돌보며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 지체도 서로 돕고 서로 돌보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돕고 돌보며 사랑을 해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새끼손가락 하나, 피부 하나, 손톱 하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하다. 우리 몸의 지체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같이 그렇게 하려면 너는 나오지 마. 이건 잘못된 얘기. 너 같은 사람은 교회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잘못된 얘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다 보내셨다 그 말이. 우리는 서로 돕고 돌보며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다. 왜 서로 사랑해야 사느냐? 손가락이 살려고 하면 손목도 살고 팔뚝도 살고 어깨도 살고 다 살아야 사는 것이 다 죽는데 손가락이 혼자 살 수 없다 그 말이. 눈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붙어서 같이 서로 사랑해야 서로 섬겨야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같이 섬기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너도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우리가 서로 신앙이 성장되려면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너를 섬기고 너는 네가 가진 걸 가지고 나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몸이 우리 안에서 다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것. 몸이 서로 도와주듯이 예수님의 몸도 서로 도와야 한다. 도와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돕다 보면 나도 생명이 넘치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나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웃도 살게 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I don't care. 나는 뭐 상관 안 해. I don't care. 그러면 나도 망가지고 이웃도 망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말씀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래 참고 서로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을 받고 하늘에 상급받는 영광 돌리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승리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 큐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헬로우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부유한 귀족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려고 강아지 품종을 개량했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강아지를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강아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털이 곱슬곱슬한 개, 수건처럼 주름이 쭈글쭈글한 개, 얌전히 무릎에 앉아있을 만한 아주 작은 개, 소를 죽이는 시합에 참전시킬 사나운 개 등 현존하는 강아지 품종의 90%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자 이제 귀족들의 관심은 사람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치 강아지 품종을 개량해서 다양한 품종을 만들었듯이 이제 귀족들은 자기들의 여흥거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 키가 아주 큰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등을 만들어 때로는 전시도 하고 서커스에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는 귀족들의 이런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소설을 집필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여유와 지위를 만약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이 주신 복을 자신들의 여흥을 위해서 그것도 많은 동물과 사람을 괴롭히면서 오히려 악한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과 재물, 그 밖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자 노력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6월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지만 우리 삶의 진정 소중한 것들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부, 친구의 따뜻한 전화 한 통,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평안은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하시면서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건강 정보까지 나누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꽃 16번째 주인공 임강욱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오신 임강욱님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1년 후쯤 남편이 군의관으로 있을 때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공부하여 제대하자마자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1966년 남편은 혼자 미국에 와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친정에 있다가 6개월 후에 딸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남편을 따라서 볼티모어의 3층 빨간 벽돌집의 작은 아파트 방에 들어섰으며 그렇게 저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환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연수받고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마취과 연수를 1년 마무리하고 장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산부인과가 좋을 것 같아서 오하이오로 이사하여 산부인과 1년차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보금병원의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산부인과를 마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은 병원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좋을 듯하여 산부인과 레지던트를 2년 하였습니다. 그때 오하이오에 사는 동안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부인과는 응급이 많고 산모와 아기 두세 명을 다루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연락을 받고 밤중에 일어나서 서두르다가 병원 문에 손을 찍었습니다. 산부인과 수련의를 하며 남편은 심신이 아주 피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즈음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바로 귀국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논 끝에 미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남편은 전공을 마취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맞고

0: 저는 바느질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옷감과 옷 패턴을 사다가 딸과 제가 같은 옷을 세트로 만들어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해 나갔습니다. 남편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에 식구들이 다 함께 LA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1978년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캘리포니아의 기후와 환경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해서 LA로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매우 섭섭해했으나 또한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먼저 유학하러 오셨던 시아주버님이 소개해 주셔서 다우니의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동부에서 받은 수업이 서부와 다른 체제여서 그런지 모두 학급에서 월반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었습니다. 딸은 저를 닮았는지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과외 활동에 관심과 욕심이 많았습니다. 체조, 피아노, 발레, 성악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맞춰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느라고 저는 무척 바빴습니다. 아들도 피아노나 테니스 강습을 받기는 했으나 그보다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도 같이 책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혼자서 정신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가끔은 버겁고 짜증도 났지만 남편이 늘 바쁘니 그에게 크게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국말도 가르쳐 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 학교를 찾아서 주말마다 데리고 다녔는데 원하는 만큼 한국어 실력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제가 하는 한국말을 알아듣는 정도입니다. 남편은 몬테리 파기 있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하고 2년간 다녔습니다. 꽃꽂이도 계속 배워서 집안을 장식하기도 했고 서예도 하러 다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도 꿈도 없었으니 삶의 방향도 자연히 짧은 인생을 즐기고 보자는 향락주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교춤도 열심히 배우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탱고는 마음에 맞았습니다. 저는 본시 끼와 흥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사람들과 모여서 춤추고 포커 같은 게임을 하며 즐겼습니다. 노름도 하면서 돈을 따는 짜릿한 즐거움도 맛보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지내는 의사 부부들과 자주 모여 시간을 보내며 즐겼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는 특별 콘서트 등도 다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으로 모든 것이 허망해 보였습니다. 본래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읽으면서 얻은 세상 지식 속에서 저를 지배하게 된 생각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길어야 80평생 살다가 죽을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가기 위해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가 생각하니 우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는 삶 자체가 비극인 것 같았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자주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일에 많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가솔린 스테이션을 샀습니다. 50만 불짜리였습니다. 80년도에 50만 불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매니저 일을 맡겼는데 현금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해고하였으나 저로서는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가정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50만 불을 날리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제가 부린 탐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평범하게 그렁저렁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2: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갈등, 그리고

0: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기도원에서의 시간. 과연 그곳에서 임강우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된 임강욱님의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 질환, 바로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 없이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혈압을 올바르게 측정하는 방법부터 건강하게 관리하는 생활습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다고 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더라도 혈관과 심장, 뇌, 신장, 눈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만드는 압력입니다. 일반적으로 120에 80 정도를 정상 혈압으로 보며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이면 고혈압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정확한 방법도 중요합니다. 측정 전에는 카페인 음료나 흡연을 피하고 5분 정도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한 뒤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만 측정하기보다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다행히 고혈압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 역시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오늘 한번 혈압계를 꺼내 자신의 혈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혈압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극대화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수는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좀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나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의 시간을 살아도 어떤 이는 많은 열매를 남기고 어떤 이는 별 열매 없이 살다 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이 다른 집에 비해 더 무겁고 육중했습니다. 에디슨이 유명하니까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육중한 문을 열고 닫으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문을 열고 닫고 했습니다. 하루 에디슨의 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머리가 비상한 발명왕이 어떻게 문을 이처럼 무겁게 만들었는가? 그때 에디슨이 그 친구를 문 뒤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 뒤쪽에 보니까 도르래가 달려있고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물었을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줄 끝에 펌퍼가 연결되어 있다네. 사람들이 한번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우물에서 펌퍼질을 해서 우리 집 물탱크에 1갤런의 물을 퍼넣게 되어 있다네. 에디슨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여는 그 기회마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극대화된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살아온 횟수는 많은데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낭비하는 케이스들을 흔히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극대화해서 최선을 다해 살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을 산다고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바른 일을 하며 의미 있게 살 때에 잘 사는 것입니다. 1920년대 Back to Africa라는 운동을 주도했던 제임스 에드워드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산다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중에 루스 팩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빛난지 너무나 얼굴이 밝았어요. 그런데요,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다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오른쪽 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걸려서 오른손이 절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분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오른손은 잘라지고 폐병에 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분의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밝고 빛난 그 얼굴의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의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만나건 주여 왜 나에게 와이라고 묻지 아니하고 나에게 무엇을 와시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건 우연히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이 잘린 손으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폐결핵으로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 이 아픈 몸으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심지어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 이 몸이 죽는 날까지 무엇하다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는 고난에 대한 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왓을 질문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빛나게 살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고난이든 평안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다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내 삶을 값지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크로노스의 삶, 세월만 흘러보내는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한 편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온다.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함께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자. 감사는 삶을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안해집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와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0: 목요일마다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아주 품격 있게 열어드리는 생각의 창 AI를 열다 시간인데요. 이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컴퓨터 껐는데 왜 다시 켜졌지? 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창도 꺼졌다면 다시 한번 켜고요. 1위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 회장님 아들로 태어날 걸.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은 변화의 모퉁이에 서 있거든요. 앞으로 그 모퉁이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이분 불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의 미래를 짚어온 분입니다. 경제 미디어를 두 번 창업하신 분인데요. 블록미디어 최창환 대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창환입니다.
0: 변곡점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오늘 잘 예측해 주셔야 됩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AI는 아직 저희가 기술이라든지 새롭게 경험해보는 재미난 이야기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돈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저희 블록미디어가 그 디지털 자산과 네. AI를 갖다가 같이 다루는 그런 미디어입니다. 그 두 가지 기술이 다 어떤 거냐면은 세상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들이거든요. 예.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란 것 곧 뭘 말하냐면은 사람들의 삶과 네. 그리고 부의 지도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어떤 판을 다시 짜는 네. 그런 기술들입니다.
0: 맞습니다.
1: 이 기술 자체가 그 약간의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산업혁명 뒤에 그렇고 아니면은 인터넷혁명 뒤에 그랬듯이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부가 국가별로 그리고 어떤 회사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이렇게 재분배되는 그런 네. 시대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 AI와 그 블록체인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를 좌우하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0: 예. 새로운 기술이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아마존 대표 뭐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부자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시대의 변곡점이 바뀌어서 과거에 뭐 카네기 무슨 뭐 석유 재벌이 아니라 그분들이 부를 움직이고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변곡점마다 경제 미디어를 만들어서 이걸 좀 제대로 알려보겠다라고 하셨어요.
1: 예.
0: 그 길목들 좀 알려주십시오.
1: 제가 이제 인터넷이 막 시작될 무렵에
0: 아, 예.
1: 99년에 블록미디어를 갖다가 창간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2007년부터 시작해서
0: 예.
1: 2008년 1월 1일자에 그 아니 제가 2데일리 창간했고
0: 예.
1: 그 뒤에 이제 블록미디어를 창간했습니다.
0: 네네.
1: 예. 2데일리는 왜 창간을 했냐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0: 네.
1: 예전에는 신문 같은 경우는
0: 종이 신문이었죠.
1: 종이를 갖다가 찍어서 네. 쭉 나가는 거니까 차로도 배달하고. 그런데
0: 네.
1: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인터넷으로 변하니까 네. 그 정보 전달 비용이 90%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와
0: 네.
1: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2데일리를 갖다 창간했고
0: 네.
1: 그리고 블록 미디어를 창간한 이유는 그 돈이 바뀐다.
0: 네.
1: 우리가 돈이 왜 바뀌어? 우리는 원하고 달러고 이게 돈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0: 예.
1: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0: 네.
1: 그 돈의 모습 자체가 바뀌는 돈의 혁명의 시대다.
0: 예.
1: 이렇게 생각해 갖고 블록미디어를 창간했습니다.
0: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기계 그때 나 뭐 했지? 맞아. 그때 윤전기가 없어지고 이제 인터넷 매체들이 막 생겨났지. 그 변화의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아침에 신문을 쫙 펼쳐놓고 아직도 나는 한눈에 다 봐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속보나 콘텐츠 위주로 심지어는 이제는 뉴스도 안 봅니다. 그냥 쇼츠들을 보세요.
1: 예, 예.
0: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도 블록체인과 AI에 대한 이야기와 이해가 많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블록체인 AI가 시대를 바꾼다인데 이게 닷컴이 등장하고 인터넷 혹은 그 이후에 또 모바일 이 상황과는 조금 여파가 달라 보여요, 대표님.
1: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릅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 수집을 했고
0: 네.
1: 이랬던 건데 이제는 뭐냐면 산업혁명을 갖다가 하면서 몸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게 됐고.
0: 예.
1: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네.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예,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 보면 뭐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있죠.
1: 이런 건 AI가 아니고 네. 그냥 정해진 틀 속에서
0: 프로그램.
1: 정해진 걸 갖다 해주는 건데 이제 AI는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네. 나의 판단까지
0: 맞습니다.
1: 나를 공부해가지고 대신해주는 게 AI가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생각과 판단을 갖다가 대신해주는 AI가 나오는 단계인데 AI가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줄 수 있지만 경제활동으로서 경제활동을 대신하게 주게 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AI가 쓰는 돈은 인간이 지금 쓰는 돈하고 다릅니다.
0: 네.
1: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디지털 머니가 되는데
0: 네.
1: 이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
0: 네.
1: 이게 변하는데 그걸 갖다 기계가 해주는데
0: 네.
1: 이 기계가 쓰는 돈조차도 이제 기존의 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돈인 그 블록체인에 기반한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다. 제가 초기에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혁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0: 네.
1: 혁명이라는 거는 뭐 정치적인 혁명은 뭐 체제가 다 바뀌는 거고
0: 맞아요.
1: 기술 혁명이나 경제 분야에선 어떤 거냐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삶과 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거거든요.
0: 네.
1: 이게 바뀐다면 당연히 경제는 뭘로도 굴러갑니까?
0: 맞습니다.
1: 돈으로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길과 돈이 모이는 장소가 완벽하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AI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AI가 쓰는 디지털 머니인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돈에 대한 이해 이걸 해야지만이 바뀌어진 경제 환경 속에서 나라도
0: 네.
1: 그리고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그 살아남고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최청환 대표님이 설명한 얘기를 조금 보완하자면 여러분 블록체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분산 원장 개념입니다. 내가 쓰는 컴퓨터에서 내가 뭔가 그 장부를 바꾸면 이걸 사용하는 모든 이 컴퓨터에서 동시에 바뀝니다. 위조하려면 그 모든 참여자의 51% 이상을 해킹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투명한 게 됐고요. 지금은 돈 현찰 받으시면 이렇게 빛에 비춰보시거든요. 이거 진짜 아니야. 중앙은행이 아 믿어 우리가 발행한 거 믿어도 돼인데 분산원장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아니 AI 나를 잘 이해하고는 AI가 아 이분 참 휴지 떨어졌는데 뭐 사회 제품 중에 제일 빨리 배송되는 걸 사줘야 돼 거래하고 그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이런 시대가 열렸다. 앞에 네 번째까지 저희가 열심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요약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게 혁명적이다라고 했어요.
1: 예.
0: 바꿔 말하면 힘센 사람 뽑는 게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생산량을 높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산업혁명으로. 힘이 센 게 의미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기계를 잘 굴리면 그 마을이 부자가 됐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완전히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질 정도로 바뀌는 게 되는데 그걸 너무 이해하기 쉽게 너무 교양 있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만나볼 게 비노세 탄생입니다.
1: 예, 제가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 비너스의 탄생을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 아름다운 여인이 탄생했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과 그 그림에 얽힌 어떤 신화적 배경은
0: 네.
1: 이게 그 세대 교체 혁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0: 예.
1: 그게 뭐냐면 비너스가 그 아프로디테예요. 그리스어로
0: 예.
1: 아프로가 뭐냐면
0: 미의 여신.
1: 예, 네,
0: 앞으로
1: 그렇죠. 비너스가 미의 여신인데
0: 네.
1: 앞으로가 뭐냐면은 거품입니다.
0: 아~
1: 그리고 디테가 여인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거품 속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0: 네.
1: 저 그림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0: 유튜브로 보고 계십니다.
1: 예, 그 거품 위에 조개 껍데기 위에서 비너스가 탄생을
0: 네.
1: 하거든요. 그 저 거품이 어디서 나온 거품이냐면은 우라노스라는 그 신이
0: 네.
1: 하늘의 신이
0: 네.
1: 이렇게 가이아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0: 예.
1: 그 아들이 우라노스를 거세해서
0: 예.
1: 그 상징을 갖다가 이태리 바다에 던져서 거기서 나온 거품 속에서 이제 비너스가 탄생을 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이게 혁명이죠.
0: 그런데 네.
1: 여기서 보면은 그 이 혁명이 기술 혁명은 항상 거품이 수반이 됩니다.
0: 예.
1: 왜냐하면은 그 처음부터 여기에 이 뭐가 그 중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쁠지는 알 수가 없는데
0: 네.
1: 그 거품 속에서 좋은 게 탄생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 혁명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피로스라고
0: 예.
1: 서풍의 신입니다.
0: 예, 유튜브를 보신 분은 지금 그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서풍의 신이 그 바람을 갖다 불어 갖고 비너스를 육지로 이렇게 상륙을 시키고
0: 밀어줬군요. 뭔가 예, 예. 지원해 줍니다.
1: 그리고 저게 이제 플로어 네. 꽃의 여신인데요. 네. 그 피렌체가 꽃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르네상스가 발현한 피렌체가 그 비너스를 갖다가 네. 받아들여서 그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간다. 이제 예. 이런 상징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 피렌체는 그 당시 금융혁명을 일으킨 데입니다.
0: 맞아요.
1: 뭘로 일으켰냐면은 그 환호함을 갖다 발행하고 약속금으로 가는
0: 네.
1: 그런 걸 해가지고
0: 신용경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1: 신용경제를 갖다가 만들어낸 네. 거죠. 그 사람을 갖다 믿고서 옛날엔 직접 주고받았어야 만드는데 아무튼 그러한 혁명을 갖다 받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처럼 개인의 자유
0: 네.
1: 그리고 개인을 갖다 키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렇게 그 국가도 지금 이런 기술혁명의 시대에
0: 예.
1: 그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아. 행정부가 그 비너스를 갖다 발인하듯이
0: 예.
1: 그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AI와 그 블록체인 혁명을 갖다가
0: 네.
1: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대한민국에도 어떤 부의 르네상스를
0: 아.
1: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림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해가 아주 쏙쏙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 하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림프 뭐 저 옆에 예. 여신이 막 이렇게 옷을 덮어주려고
1: 예.
0: 오는 장면 너무나 많이 본 유명한 그림인데 거품에서 태어났다. 아프로디테 거품. 을 동반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있다라고 이미 얘기하셨지만
1: 예.
0: 저희가 닷컴 시대 이데일리를 창업하시기도 한 최창한 대표님 모셔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닷컴 버블. 그게 뭔가 이게 세상이 다 바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 이거 진짜 거품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시선 때문에 막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1: 그 거품 맞습니다.
0: 네.
1: 왜냐면은
0: 거품이 맞아요.
1: 개별 기업의 가치나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0: 네.
1: 왜냐면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서 증시에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오를 것 같으니까 사죠.
1: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증권이라는 증권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거품 피할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특히 신기술이 나올 때 그 거품이 더 커집니다.
0: AI가 지금 반도체와 난리죠.
1: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거품의 시작이라는 게 뭐 남의 회사라든지
0: 네.
1: 뭐 저 유럽 대륙 유럽에서 뭐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0: 예.
1: 그때 이제 배 회사에다 돈을 넣는다든지
0: 네.
1: 아니면 북미에서 철도가 나왔을 때 철도 회사에 넣는다든지
0: 맞아요.
1: 그리고 인터넷 거품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세상을 갖다 바꿀 때
0: 예.
1: 거기에 대한 기대로 거품은 반드시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거품에서 옥석이 가려져서 비너스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0: 거품은 필연적이지만 거품
1: 그렇죠.
0: 사이에서 옥석을 가려서 성공하는 것도 혹은 내지는 혁명적으로 이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등장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1: 필연적이죠.
0: 네.
1: 그 예컨대 그 닷컴 버블 시대의 아마존.
0: 네.
1: 모든 지금 보면은 상위 10%에 들어가는 그 세계적인 자산 업체들,
0: 네.
1: 뭐 페이스북이든 전부 다 대부분 그 당시에 나타난 기업들입니다. 그 거품을 뚫고 생존한 기업들이
0: 맞아요.
1: 인터넷 시대의 기업들이 상위 10%를 갖다 차지했다면 그 다 상위 10%예요.
0: 네.
1: 인터넷 기업들이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0: 네.
1: 이 회사들은 뭐냐면은 그 AI가 쓰는 반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0: 네.
1: 단순 거품은 아니에요.
0: 네.
1: 왜냐하면은 그 실체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런데
0: 네.
1: AI 회사들이 지금 받는 평가
0: 네.
1: 이건 거품일 가능성이 꽤 있죠.
0: 이게 무슨 돈이 돼? 이래서 얼마 전에도 주식이 폭락했거든요.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오픈 AI가 돈을 벌지, 클로드가 돈을 벌지.
0: 네.
1: 엑스의 그룹이 벌지 아마존이 벌지 이건 누구도 모르거든요.
0: 맞아요.
1: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더 큰 거를 갖다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사라질 위험성이
0: 네.
1: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이제 거품이 될 것이고 그 거품 속에서 무엇이 살아남고
0: 예.
1: 그 누가 무엇을 장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갖다가 미리 아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예. 누가 살아남았는지 거품이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진짜 진주 혹은 아름다운 여신을 품은 무언가가 바닷가로 언제 어떻게 누가 떠밀려 올지 판단하려고 하면요. 일단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도 유명합니다. 오늘 뭐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뭐 100대 명화 죽기 전에 봐야 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도 유명하거든요. 자,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입니다. 이 그림으로도 지금 이 그러면 옥석이 뭐야를 설명하실 수 있다고요.
1: 요 부분은 이제 옥석보다도
0: 네.
1: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와 블록체인 혁명에
0: 네.
1: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0: 옥석을 가리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1: 예, 그런 걸 갖다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이 그 나폴레옹이 1803년에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0: 네.
1: 나폴레옹이 세계적으로 지금도 위인으로 칭송받고 유명한 이유가
0: 네.
1: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을
0: 네.
1: 지켜내고
0: 네.
1: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왕권 신수설이라고
0: 네.
1: 그 신이 왕을 임명한다는 그런 전통적인
0: 과거에는
1: 패러다임에서
0: 그런 게 있었죠.
1: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도 나오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0: 네.
1: 나온다는 어떤 주권재민
0: 네.
1: 이쪽으로 바뀌게 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거든요.
0: 네.
1: 프랑스 혁명인데 그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수호자였습니다.
0: 예.
1: 유럽의 왕들이 프랑스를 혁명을 갖다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승리하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퍼뜨렸다고
0: 네.
1: 해서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갖다 부여하는 건데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됐거든요.
0: 예.
1: 그렇다면 뭐냐면은 그 공화정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오, 예, 약간.
1: 혁명의 수호자였는데 혁명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죠.
0: 예.
1: 물론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투표를
0: 네.
1: 통해서. 근데 그 이건 곧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돈의 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0: 예.
1: 그 지금 있는 돈이라는 게그 디지털 머니를 둘러싸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전쟁이요.
1: 예,
0: 네.
1: 전쟁이 뭐냐면 국가 간의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0: 네.
1: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도 벌어지고 그 예컨대 유럽 미국의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간의 전쟁
0: 페트로머니를 위안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벌어진 사태들도
1: 그렇죠.
0: 지금
1: 예.
0: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1: 예. 그리고 그 예컨대 뭐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0: 네.
1: 머니와 그리고 기존 돈과의 전쟁
0: 예.
1: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AI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장점을 따온 거거든요.
0: 맞습니다. 달러와 연동하거나
1: 예.
0: USDT, 뭐
1: 그러니까
0: USDC 이런 것들이죠.
1: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빼버리고
0: 네.
1: 달러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 새로운 돈을 갖다 만들겠다는 게 스테이블
0: 디지털
1: 코인이거든요.
0: 플랫폼에서는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1: 그
0: 그런
1: 어떤 게 되냐면은 그 가격의 변동이 없이 우리가 이제 해외에 송금을 한번 한다
0: 네.
1: 하면은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며칠이
0: 맞아요.
1: 걸리고 그리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요.
0: 환율에 따라도 많이 바뀌고요. 실제.
1: 환율도 떼어먹고
0: 예.
1: 그리고 환전을 하면서 그리고
0: 네.
1: 보내면서 송금 수수료 받고 저쪽에선 또 수수료 받고
0: 맞아요.
1: 이래가지고 뭐 많게는 10%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떼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머니는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떼고
0: 네.
1: 즉각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그이 경쟁에서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각 국가들이 그 디지털 머니인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도입하거나
0: 예.
1: 아니면 중앙은행이 직접 그 돈을 만들어서 이
0: 예.
1: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발행
0: 발행,
1: 스테이블
0: 네.
1: 코인입니다.
0: 한국은행도 뭐 프로젝트 한강인가요? 뭐 이런 걸
1: 예, 그걸
0: 추진하고
1: 갖다
0: 있는.
1: 이제 진행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0: 네.
1: 계류 중인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혁명 아닙니까?
0: 예.
1: 혁명이라는 거는 기존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건데
0: 예.
1: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바뀌어줘야지
0: 예.
1: 그래야지 그 대가를 갖다가 그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제대로 얻을 수가 있게
0: 예.
1: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진행 과정 속에서 그 기존 은행과 한국은행 같은 기존 시스템의 틀 속에서 요거의 장점만 일부 취해서 쓰려고 합니다.
0: 예.
1: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민간의 혁신이 발전하기가
0: 예.
1: 힘든 그런 결과가 올수 있다. 그러니까
0: 아.
1: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것처럼
0: 예.
1: 기존 금융권과 한은의 기득권, 물론
0: 네.
1: 이것도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지만 이 부분만을 갖다 너무 내세워가지고 혁신을 갖다가 방해하게 된다면
0: 예.
1: 그 주권 재민론이라는 공화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0: 예.
1: 저런 황제가 다시 등장한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라는
0: 이야.
1: 걸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왕, 신이 지정한 왕이 모든 걸 뭐 좌우지하던 시대에서 우리 개개인의 의지를 모아서 정치를 하자라는 것까지 갔는데 갑자기 그걸 수호하던 사람이 다시 본인이 황제 왕관을 쓰는 상황. 이거는 완전한 혁명인가 완전한 변화인가. 사실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싸 다 중앙은행이 금통위원들과 함께 결정을 합니다. 점도표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디지털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걸 탈중앙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결정하는 누군가가 없고요. 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흐르게
1: 그렇죠.
0: 됩니다.
1: 예.
0: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블록체인 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지고도 굉장히 정치인들도 참여해서 토론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 다음 그림을 보고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도 그럼 완전히 그렇게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그 얘기는 다음 그림을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요. 델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저 그림은 뭐 저 그림을 놓고도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프랑스 혁명.
1: 예, 저기
0: 얘기죠,
1: 이제 프랑스 혁명, 저기 7월 혁명이고요.
0: 예.
1: 그게 뭐냐면 아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뒤에 이제 부르봉 왕가가 다시 복귀합니다.
0: 네.
1: 이제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제대로 혁명을 완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왕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떤 시민들의 투표권이나 이런 걸 갖다 또 제약을 갖다 하려는
0: 네.
1: 옛날에 이제 황제가 왕이 모든 걸 독점하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제 자본 부르주아부터 뭐 불황하까지 이렇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왕을 갖다 쫓아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0: 예.
1: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이게 돈의 혁명이다. 라는 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계를 갖다 해놨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냐면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의 혁명은 나지 않을 텐데
0: 예.
1: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제대로 된 혁신을 못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0: 네.
1: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0: 아니면 도태돼 버리고요.
1: 국내에선 도태되고
0: 예.
1: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가고
0: 예.
1: 그리고 부의 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산업의 발달이나 개인의 부의 증대
0: 예.
1: 그리고 국력의 강화 이런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렇게 된다면은 그 굉장히 그 우리가 지금 제조업 분야의 강점으로 인해서 AI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그 역으로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뭐 천억 달러 가까이 된다
0: 네.
1: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 벌어들인 이득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고 난다면은 그 금융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갖다가 해외에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 미래의 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엔 돈 위에서 형성되는 건데
0: 네.
1: 대한민국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금융 시스템을 금융 레일을 잘못 깔아놓으면은 아무리 제조업에서 잘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또 금융의 낙후나 어떤 그 디지털 자산의 낙후 때문에 돈을 갖다가 잃어버린 돈을 뺏길 수도 있다.
0: 예.
1: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예. 인간은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요. K-POP 인기가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특정 K-POP의 자료들이나 데이터를 모아서 나한테 서비스해줘. 그런데 한국의 누군가가 그걸 원하는 AI 서비스 뭐죠? 비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장을 보고 개척을 했는데 결제하려고 했더니 금융결제원 들어와서 뭐 설치하고 보안키 이러면 이제 그분이 이용하려다가 아 뭐야 복잡해 나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 커머스만 가도 그게 되도록 깔아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1: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0: 네.
1: AI 에이전트 커머스가 불가능해집니다.
0: 네.
1: 왜냐면은 거기는 개인 신분이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개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규제 때문에 더 나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 규제를 갖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0: 예.
1: 미국은 거기는 그 네거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 하지 말라고 법에서 규정해 놓지 않은 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오직
1: 그게 하기가 불편하다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지
0: 예.
1: 못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우리나라는 지금 AI 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가상자산에 관해서도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는 중심의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0: 네.
1: 이 산업을 보호하는 법은 없어요.
0: 예.
1: 산업을 육성하는 법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은 이제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불문법
0: 예.
1: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갖다가 압축적으로 인력과 자산을 활용해 갖고 선진국들을 쫓아온 나라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재벌도 육성했고 그리고 정부 뭐 민주화도 됐고 그러면서 엘리트들이 이 세상이 나가야 할 방향을 갖다 이렇게 규정해 오는데 굉장히 익숙해
0: 맞습니다.
1: 있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0: 강한 리더십으로 끌고 온 나라였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네.
1: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근데 산업을 육성하는 거는 뭐 특혜의식이 된다거나 이렇게 갖고 하기가 쉽지가 않고
0: 맞아요.
1: 소비자 보호를 하다 보면은 혁신적인 산업은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AI는 이제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갖고 하고 있지만은
0: 예.
1: AI와 AI 결제가 결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0: 예.
1: 그리고 육성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AI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을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핵심인 금융 레일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0: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이게 AI 비서 가 나 대신 물건을 사거나
1: 예.
0: AI 비서가 그 판매 회사의 AI 비서 혹은
1: 예.
0: 판매 사이트의 AI 비서랑 서로 실시간으로 거의
1: 예.
0: 뭐 0. 몇 초 단위로 거래를 하고 가격
1: 예.
0: 흥정도 할 수
1: 예.
0: 있고 그게 또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 자체가 토큰이 되고 뭔가 유용하게 되고 이걸 저희가 지난번에 짚었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아까 레일을 깔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1: 예.
0: 무슨 레일인지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왜 필요한지를 한 번만 더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1: 예컨대 그 금융 거래를 갖다가 특히 디지털 머니를
0: 네.
1: 갖다 쓰기 위해서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훌륭하게 위대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소망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와서 미래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 이민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교역자들과 또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훌륭한 하나님 사람들의 그 위대함, 훌륭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 될까요? 지난주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사와 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주인이고 들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인사할 때에도 그는 신앙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꾼들도 그 주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안에서 주고받는 인사가 참 아름답고 참 훈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대할 때의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구나. 어떠한 출신이나 나이 차이나 혹은 민족의 다름을 초월하여서 존중하는 것이 있었고 배려하는 것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선하고 위로하는 보아스의 마음을 보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음이 대화 가운데 담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위대함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본문이 우리 본문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강한 믿음, 요나단과 같이 신앙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왕국 관점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인격의 사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위대한 인격 마음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 다윗을 통해서 볼 때는 역시 믿음이에요. 그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그 17장에 있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목자예요. 아버지 심부름 하려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려고 왔다가 얼뜻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이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은 분명히 목자의 옷이었을 것이고 어린 소년이었어요. 집에서는 다윗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가지 마라. 내 곁에 있을 거라.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사울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내 곁에 있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의 믿음이 얼만큼 훌륭했으면 사울 왕도 많은 사람들도 다윗이 함께 있기를 원했을까? 5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사울에게 같이 있으면서 뭐 하냐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요 쫄병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사람들 군대들을 이끌어가는 그 군대의 장군으로 삼는 것을 이건 합당하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한다는 표현이 있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 어리지만 상황마다 판단할 줄 알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인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다윗이 세월해가면서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택하는 것이나 우리가 가는 길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강한 힘이나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우리 내면의 인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인생을 보는 관점이나 세계를 보는 관점 모든 게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믿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어요.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백이면 백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34절에 보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거는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무엇을 믿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사자나 곰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하는 주권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체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골리앗입니다. 혹시 장애가 있어서 장애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장애가 골리앗이에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아픈 상처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후회스러운 잘못된 일들이 내 인생에 자꾸 발목을 잡고 나로 하여금 위축하게 만들고 앞에 있는 그 골리앗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 주저하게 한다면 그것도 이기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나 잘못이나 그러한 모든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때로는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나라의 권세가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그러한 권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모든 요소들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왕의 위치에 있는 사울이 훌륭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어린 목자 다윗이 훌륭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강해지시기 원합니다. 어떤 걸 믿어요?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바로 그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그러한 믿음 가진 아들, 딸로 자란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뭘 한다간들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0: 기도할 때에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마.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려서 목자였으면 양을 칠 때부터, 이거는 뭐냐면 공부할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써가며 공부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고, 공부가 잘못되었고 실수되었고 어려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교육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 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 배울 게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요나단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거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너 아버지가 뭐 하느냐? 너 집이 어디냐? 다 별 볼 일 없는 출신의 이 어린 소년이 대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궁금했던 이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다 듣고 옆에 있던 요나단이, 보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즉 다윗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걸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용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오는 용기가 있었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과 이 모든 것을 요나단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 요나단은 지금 왕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은 다음에 왕이 될 이 크라운 프린스예요. 왕사자라고 하나요? 이 왕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위협감을 느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잘라버려야지만은 본인이 왕이 되는 데에 걸림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이 소중한 것 같이 이 다윗의 생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요 소년 너무 귀하다. 이 소년이 자라야지만은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여기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나보다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감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요나단은 생각하며 그 왕위를 다윗에게 오히려 넘겨주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에게 있었던 가치관이었어요. 신앙적인 가치관, 무엇이 소중하다는 이것을 아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게 소중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그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냐를 그 가치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요나단의 훌륭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바울이 앞장서서 우두머리로 그 일을 행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믿는다는 사람들, 일단 소식을 듣고는 거기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제사장에게 문서도 받고,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도 사도들이 마음문을 닫고 바울을 잘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경계하고 그리고 그냥 주변에서 둘러본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이 어디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요.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있을 때에 바울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 착하다는 것은 선한 사람입니다. 즉 악한 의도가, 이기적인 의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가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울의 옛날 이름은, 예수님 믿기 전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즉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고향이 거기고 사울이 거기 있다는 소식만 듣고는 무작정 이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설득을 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즉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사람들, 이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디옥에 있는 이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들이었어요. 마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성도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도록 한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바울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울이 훌륭하게 된 것은 바나바의 훌륭한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가 공부할 때도 지났고 또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을 하도록 하면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 소자, 별 볼 일 없고 대체 무슨 얻어지는 게 있다고 그 소자에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냉수라도 준다면 즉 그 소자를 귀히 여기고 이 소자가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냉수라도 준다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 더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민이 오질 않았는데 우리 최근에 왜 트럼프 정부에서 여기 있으면서 비자 변경이 되지 않, 영주권으로 비자 변경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제 갈수록 영주권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민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10년 후에 절반 이상은 다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우리 2세들, 3세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어가는 이 복음의 일을 하게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젊은 아이들이 볼 때에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격이 훌륭하고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올바른 그 신앙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그래 맞아 모을 줄도 알아야지만은 이것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을 돈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걸 교육시켜야잖아요.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로 훌륭한 사람의 모습은 역시 또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의 믿음의 가치를 보는 그런 비범한 사람을 그거를 보며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요나단의 훌륭한 거라 한다면 또 요나단의 그러한 모든 것은 바로 관점이었어요. 이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즉 나보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떠한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3절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 주어는 요나단입니다. 즉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언약이 무엇일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언약의 내용은 그거예요. 다윗아, 내가 볼 때는 네가 왕감이다. 앞으로 네가 왕에 오르게 되면 비록 내가 왕자라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 해치지 않도록 약속해달라. 나는 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마. 그 내용이었어요. 야, 이런 훌륭한 마음 가진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오른 다음에도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에서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사울 인해서 다리를 바로 싸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그런 사람은 왕 앞에서 있는 것이 허용이 안 됐고 하는 시대였지만은 다윗은 그를 자기의 아들과 같이 품고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며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도 훌륭하지만 요나단이 더 훌륭해요. 왜냐하면 이 언약 맺는 것을 어찌 다윗이 먼저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윗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슨 말 하십니까? 나는 하찮은 나는 목자인데 왕자님이 해야죠. 아마 다윗은 거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주도해서 요나단이 이것을 고집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더 나가서 4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이것은 왕자의 겉옷입니다.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왕자의 군복이에요.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거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냥 너에게 헛소리한 거 아니다. 진심으로 네가 훌륭하고 나보다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왕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믿음과 용기를 가진 내 아우, 내 형제,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리더이기 때문에 이건 네가 가져라.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이 훌륭하지만 요나단은 그도 훌륭합니다. 어찌 보면 더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한 다음에 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아예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 일하지 않고도 우리 항상 먹을 것 챙겨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제자들에게 와서 풍랑이 일었던 이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아침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예요.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 이거를 알았으면은 이 표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보다도 그 표적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이 생긴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세속화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과 건강과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것과 우리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과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에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당연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왕좌까지도 다윗아, 네가 거기에 앉아야 될 적임자다. 이게 바로 훌륭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저희 교회 개척하시고 43년 목회를 하시고 천국 가신 전임 이용규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한 2년 같이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 중에 항상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한 것은, 가장 많이 부탁하고 반복한 것은 하나였어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의도적으로 반복한 게 바로 뭐냐면 정호 목사,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저한테 권면했어요. 저도 목회를 여기 오기 전에 20년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육자가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어떤 목회 성공이랄까, 그 세상적인 개념이지만 어떤 이런 것 하면서 교회를 이끈다면 교인들이 얼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되겠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 동부교회의 이 신앙의 유산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이 기초와 43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항상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일까? 늘 그 질문을 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나단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동이 되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남을 갖는 기록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그때는 아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이 왕담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사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하지만 내 아들이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는 생각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했고 그리고 나보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금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이거는 몰래 간 거예요. 몰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즉 믿음으로 다윗을 권고했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또 한 번 하죠. 이전에 한 언약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의 뜻이라면 그가 능치 못할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골골 나의 입장과 나의 어떤 출세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눌러 해서 내가 앞서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받는 천국 백성일지인데 우리는 왕국 관점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에 요나단과 같이 네가 왕이 되고 왕자인 나는 네 다음에 내가 너를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며 기도하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통치하는 주권의 하나님 되심을 그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세요. 그리고 우리 세상 보는 이 가치관이 신앙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윗의 경쟁의 대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도 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감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6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에 붙들려 세상을 변화시키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다양한 배경과 참 환경 가운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그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실 때 아, 이 사람은 또 이 당시의 상황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느 날 보면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보통 빌립이라고 하면은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도 빌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인물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이 빌립 이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구제 사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제하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의 명단이 자꾸 빠진다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도들이 너무 원망을 듣는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재직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곱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일곱을 세우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이제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 전도를 하는데 빌립이 성령께 붙들려서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신도지만 어떤 사도로 특별한 사역에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보면 뿐만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성령께 붙들려서 이제 광야로 가서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 이 여왕의 나라의 국구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빌립이 정말 교회뿐 아니라 또 도시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께 붙들려서 제한 없이 쓰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 성령께 붙들려서 빌립같이 쓰임받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였던 빌립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만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제 이런 놀라운 사역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죠. 여러분, 그 중에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께 붙들려서 이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구제를 했냐면 교회의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헬라파 과부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 그냥 머무르게 됐을 때 어떻겠어요? 준비된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파 과부는 물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부의 명단에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게 도대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일곱을 선택해서 이 구제 사역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머리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서 이 일곱 사람 중에 이 빌립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이렇게 일곱 사람을 세웠더니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직은 문제 제기자가 아니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성령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광야길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길로 가고, 에티오피아 사람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또 그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려서 그 말씀하는 대로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한 선교사나 어떤 목사 이상으로 그의 생애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한 평신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 도시의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 대륙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천 명이 되는데 이 빌립 같은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직분과 상관없이 딱껏 제한 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복음으로 땅을 정복한 사람.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그 스데반이 순교 당했을 때 이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 보면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조차도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란 땅이 전쟁으로, 베네수엘라 땅이, 또 이 무슬림 지역이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난민들이 흩어져서 간 곳, 그 자유한 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던 지역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이제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방 민족과 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이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갖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이것이 둘 사이에는, 두 민족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이 생긴 거예요. 역사적 갈등이 수백 년이나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벽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포기한 그 땅도 이제 빌립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에 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장벽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곳까지 가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이 6절로 8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 집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면 복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마음껏 제한 없이 쓰시는 그 주님의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을 이제 성령님은 광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광야에 갔어요. 그 왜 광야로 이렇게 가라고 하셨을까? 가서 보니까 이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병거 수레에 타고 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이해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저를 지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로 병거에 올라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빌립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나중에 보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민족의 장벽이 있었고 종교의 장벽이 있었고 사회적 신분의 장벽들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이런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티오피아에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리기만 해보세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불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으로 복음의 열매를 남긴 사람입니다. 빌립은 정말 작은 순종, 이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었어요. 그가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평신도, 귀한 성도님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딸이 넷이에요. 근데 이 딸 넷이 다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해야 정말 그것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빌립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이 가정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이 자녀들까지 다 정말 동역자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이 한 사람, 이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에 정말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이룰 뿐 아니라 이제 이 빌립은 교회,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이 내신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요. 후대에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최초의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받아들인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4세기 아쿠솜 왕국의 에자나 왕 시대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에티오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을 굉장히 사실 자기 민족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전해진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으로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세기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확장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낸, 역사적 흐름에는 이 빌립의 그 복음 전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입니다.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에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 문학 방송 훈연이 한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은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 LA 프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주말에 여유를 즐기기보단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이 말처럼 주말에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려고 혹시 노력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훈이와 함께 저와 함께 하루에 듣는 문학도 즐기시고 또 재밌는 건강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훈훈한 카페 하루에 듣는 문학.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돈키호테. 세상을 모험 소설처럼 믿어버린 남자. 오늘 함께 들어볼, 여러분과 그냥 잔잔하게 들어볼 이 작품은요, 제목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근데 막상 이 제대로 줄거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네, 그쵸. 뜨끔하시죠? 자,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작가가 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자, 이 세르반테스라는 작가는요, 스페인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이고요. 이 작품의 일부는 1605년, 무려 1605년입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게 지났어요. 이분은 1615년에 나왔습니다. 이 세반테스는 이 소설에서 당시 크게 유행했던 이 기사도 소설을 일부러 비틀고 웃기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게 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할 돈키호테는요, 그냥 그저 오래된 고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작가가 마음 먹고 이런 허세 가득한 영담을 한번 웃겨보자 라고 출발했던 재치 있고 장난기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특별한 거는요, 처음에는 분명히 웃기려고 시작한 이야기 같은데 읽다 보면 그냥 웃음으로 끝나지는 않죠. 왜? 이 주인공인 돈키호테가 단순히 웃기기만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이상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헛것도 많이 보는데 본인만큼은 끝까지 진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 아씨 야 뭐야 이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야 그래도 참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마음이 좀 남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소설의 묘한 힘이겠죠. 자,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스페인 라만차 지방 어느 마을입니다. 소설의 첫 문장도 굉장히 유명하죠. 대충 뜻은 이렇습니다.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이름은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에 창 하나, 낡은 방패 하나, 삐쩍 마른 말 한 마리를 가진 시골 신사가 살고 있었다. 자, 이 남자의 본명은 바로 알론소 키하노. 또 그는 알론소 키하노 선인 쪽으로 전해지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명보다는 그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거의 50에 가까운 이제 50에 가까운 시골 하급 귀족.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한 그런 잘나가는 귀족도 아니고 그냥
아시죠? 그냥 체면만 조금 남아있는 그냥 어느 시골 지방의 신사인데 이 남자가 어느 순간 이 기사도 소설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너무 많이 기사도 소설에 빠져가지고 머릿속이 완전히 그 세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소설에 대한 과몰입증이죠. 근데 보통 과몰입한다 그러면 혼자 뭐 어느 정도 상상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주인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편력기사, 그러니까 길을 막 떠돌면서 정의를 세우고 약한 사람을 구하는 기사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참 제가 그 뭐죠? 그런 무협지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 딴 얘기인데 이 제가 약간의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무협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릴 때 책을 좀 보다가 어느 순간 무협지를 접하다가 너무 재밌어갖고 거의 책방에 있는 무협지는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물론 뭐 소설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 아실만한 뭐 그 영웅문 이런 걸 시작을 해서 뭐 의촌 도룡기나 뭐 이런 거 다 봤죠. 다 보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쪽 이제 무협지를 쭉 훑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국 쪽 무협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쪽 무협지를 제가 거의 정말로 책방에 있는 거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 이 그 당시에 있는 뭐 문파들 있잖아요. 뭐 소림 뭐 무슨 뭐 곤정파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무당파 뭐 그쵸? 뭐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파가 있고 또 사파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파들을 이름도 다 알게 됐고 이 얘기만 들으면 아 누구랑 연결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떤 무공을 쓸 것 같고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을 느꼈다가 어떤 무공으로 누군가가 도와주는데 그 누군가가 나중에 세계관을 보면 누구랑 연결이 돼 있고 막 홍칠공 나오고 막 곽정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름 근사하게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웃겨요. 벌써 누가 봤을 때는 삐쩍 마른 그냥 늙은 노마일 뿐인데 본인 눈에는 전설의 명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그 막 뭐죠? 적토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바꿔요. 자기 이름을 알론소 키아노로 안 되죠. 약하잖아. 약해. 기사라면 이름부터 멋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키호테 델라 만차가 됩니다. 본인이 지은 거예요. 여기서 돈은 귀한 사람,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그런 호칭이고요. 라만차는 그 지역입니다. 본인 사는 라만차.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라만차의 기사님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은 동네 그냥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강남의 흑기사 이제 뭐 그런 거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걸 진지해 그분은.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나 강남의 흑기사라고 해. 이러면서 굉장히 진지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왜? 기사도 소설에는 꼭 기사가 숭배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근처의 평범한 처녀 알돈사 로렌소를 자기 마음속 이상형으로 정해버려요. 그리고 이름도 붙입니다. 둘시네아 델 토보소 라고 자기 멋대로 이름을 붙여버려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돈키호테 주인공이요, 이 여자가 돈키호테를 뭐 좋아한다거나 심지어 이 돈키호테 남자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설 속에서도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돈키호테한테는 이게 아주 아주 진지합니다. 연인이, 기사에게는 연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재밌죠.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말도 있죠. 뭐 어쨌든 늙었지만 말이 있죠. 갑옷도 있죠. 본인도 이제 기사 이름 땄죠. 만들었죠. 마음속에 흠모하는 여인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떠오르죠. 잠깐만, 내가 기사라면 정식으로 뭔가 기사 자기를 받아야 하잖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이게 너무 웃기게 보통 그냥 자기는 시골 아저씨일 뿐인데 혼자 머릿속에는 완전히 중세 기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다가 허름한 여관을 보이는데 그 여관을 보면서 저거 성이다! 라고 믿어버려요. 본인 스스로. 여관에 있던 하녀들을 귀부인으로 보고요. 여관 주인이 성주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자기를 기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관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어떤 호텔하고 계신 호텔 지배인한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진지하니까 약간 장난하는 것처럼 맞춰줘요. 이 여관 주인께서 그냥 대충 형식 맞춰서 기사 서임 흉내를 내줍니다. 그때 우리 돈키호테는 감동을 받습니다. 드디어 자기 진짜 기사가 된 거거든.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데요, 본인한테는 인생 최대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웃기죠. 그걸 막 모든 걸 본인은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첫 출정을 나갑니다. 근데 이제 돈키호테는요, 돈키호테가 상인들 무리를 만나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짜고짜 이 사람들을 붙들고 둘시네아 델 토보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오! 인정해라! 라고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황당하죠. 야, 나는 그 여자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여자가 최고라고 해야 되냐 하면서 처음에는 장난처럼 웃고 넘겨요. 근데 돈키호테는 완전히 진심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옆집 아저씨 돈키호테는 두둑에 맞습니다. 그쵸?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돈키호테 첫 모험이, 출정식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사 소설이면 첫 출정식에서 뭔가 멋진 업적이 나와야 되는데 첫날부터 상인들한테 두둑에 맞고 집에 실려오게 되죠. 이 세르반테스 이 작가가 얼마나 기사 소설을 위트 있고 재미있게 뒤집어 써버린지 바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돈키호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미쳤으니까 그만하라고 말리고 그만하라고, 그의 조카 집안 사람들, 신부와 이발사는 아예 원인 제공자였던

기사도 소설책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집안의 책들을 막 골라서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아 이제 그 책 좀 읽지 마, 어 그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돈키호테 그런다고 정신을 차릴까요? 오히려 마법사가 나의 서재를 훔쳐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 세계관에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의 뭐 허황된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서사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출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요, 아,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 약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웃에 사는 농부 하나를 끌어들입니다. 아, 너무 재밌죠. 그게 바로 누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산초 판사. 산초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 귀족적이나 뭐 날렵한 이런 멋진 이름이 아니라 뭔가 산초. 그러니까 뭔가 좀 둥글둥글하니 생활가 있는 이름이죠. 실제로 산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공처럼 뭔가 이상을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끼니 걱정하고 밥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이런 소박한 농부입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이렇게 꼬셔요. 너가 날 따라오면 나중에 섬 하나를 너한테 맡기고 너를 섬의 영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꼬드기니까 또 이 산초가 훅 합니다. 어 그래? 어이 그럼 따라가야죠. 그래서 뭔가 뭐 고귀한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 따라가면 나도 뭔가 한몫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에 우리 약간 조금 멍한 우리 산초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 둘이 함께 다니면서부터 이제 돈키호테가 진짜 재밌죠. 한 명은 하늘만 보고 한 명은 땅을 봐요. 돈키호테가 저건 약간 거인이야 그러면 산초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인데 둘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또 이상하게 또 맞아요. 이게 돈키호테 소설 속에 돈키호테 혼자 있으면 그냥 아유 혼자 이상한 떠드는 얘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산초가 옆에서 계속 받아주고 티키타카되고 투덜거리면서 막 얘기가 더 살아나는 거죠. 리듬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장 그 유명한 장면 풍차 장면이 나옵니다. 들판에 풍차가 쫙 서 있어요. 이 따라 나온 산초 눈에는 당연히 그냥 큰 풍차죠. 근데 우리 돈키호테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거대한 거인들로 보입니다. 돈키호테는 신나서 저 악한 거인들을 보라! 오늘 드디어 우리가 공을 세우게 되었구나! 저 거인들을 해치우자! 라고 외치고 산초는 뒤에서 필사적으로 아 저기 주님 아 저거는 거인이 아니고 저 풍차예요 풍차 아 저 날개 돌고 있는 거 안 보여 저? 아 이 사람이 큰 사람이네. 돈키호테는 오히려 산초가 거인들한테 겁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야 너 쫄았냐? 어이 치킨 이러면서 창을 들고 돌진을 해요. 자 사람이 거대한 풍차에 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죠. 날개 퉁 맞고는 날라가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야 이거 내가 정말 잘못 봤네 실수했다 라고 넘어갈 텐데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마법사가 거인을 풍차로 바꿨구나. 이게 완전 돈키호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이 본인 상상과 다르면 상상을 끝내고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키호테는 한 번의 착각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아, 진짜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죠. 풍차 장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돈키호테 그러면 풍차 장면을 생각하시는 이제 그림도 사파도 많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잠시 여기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돈키호테가 이상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뭔가 좀 그의 세계를 한번 좀 따라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노래를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잠깐 이 노래를 듣고 와서 저희는 또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넬리가 부르는 아 넬리 맞나요? 아 넬리네요. 죄송합니다. 넬리 부르는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셨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돈키호테와 산초가 함께 걷는 진짜 모험담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요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마저 하도록 할게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돈키호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풍차 사건이 한번 일어났죠. 풍차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크게 망신을 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돈키호테는 전혀 주눅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운이 나빴을 뿐 이제부터 진짜 모험은 시작이다 라는 식이에요. 그러면서 산초는 또 이런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고생을 같이 합니다. 거의 뭐 사고 수습반이에요. 어디 가서 오해 생기고 또 어디 가면 싸움 나고 누가 다치고 그럴 때마다 산초는 내가 왜 이 양반 따라와서 이 고생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안 떠나요. 이게 참 웃긴 게 산초가 안 떠납니다. 옆에서 같이 때리고 같이 맞고 같이 말리고 막 이런 인물인데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점점 돈키호테의 세계에 빠져드는 인물로 됩니다. 에피소드가 정말 많죠. 길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소설에서 보던 그 장면이야 라고 달려듭니다. 예를 들어 죄수들을 호송하는 무리를 보면서 이거 보게 저 사람들은 억울하게 끌려가는 불쌍한 자들이야 내가 풀어줘야 해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이게 현실은 범죄자를 끌고 가는 건데 이분의 눈에는 고난받는 희생자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뭐 여러가지 나름 뭐 싸우고 뭐하고 해서 결국 죄수를 풀어주는데 풀어난 죄수들이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돈키호테한테 돌을 던지거나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자기가 생각했던 선의의 반응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했어 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자, 또 어느 순간 이발사의 대야 있죠. 대야를 보고는 전설적인 투구다, 이게 바로 만브리노의 투구다 라고 우깁니다. 산초가 옆에서 보니까 그냥 세숫대야예요. 근데 돈키호테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그가 보는 세상은 늘 현실보다는 뭔가 더 근사해야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초라한 여관도 성이어야 되고요, 낡고 늙은 말도 명마여야 되고요, 그냥 세숫대야도 전설의 투구여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산초는 옆에서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반쯤 체념하고는 뭐 주인님 눈에 그렇게 뭐 보이겠죠 뭐 네네 아이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울리다 보면은 그렇게 좀 물드나 봐요. 그러니까 산초라는 인물은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정말 하루 한 끼 밥을 고민하던 사람인데 점점 차츰 주인에게 동화돼 갑니다. 근데 산초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본인은 그래도 현실적인 척을 하지만 처음에 돈키호테가 약속했던 그 섬의 영주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 섬 이야기를 끝까지 놓지를 못해요. 이 말을 끝까지 믿어요. 주인이 풍차를 거인이라고 해도 안 믿고 뭐 해도 안 믿고 그런데 속으로 그래도 이 양반이 따라다니면 내가 언제 섬 하나쯤은 생기지 않겠어? 라는 또 자기만의 환상은 또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 닮았어요. 돈키호테는 뭔가 크고 장엄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만 산초는 생활형, 그죠? 생계형 꿈을 꿉니다. 뭔가 둘 다 현실은 좀 떨어져 있죠. 네. 자,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나 사연도 꽤 많이 끼어들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도로테와 페르난도 같은 에피소드, 뭐 마르셀라와 크리소소스트모, 그다음에 뭐 카르데니오, 그리고 루신다의 이야기들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약간 좀 더 소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핵심은 돈키호테와 산초의 동행입니다. 이 그림을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계속 둘이 다니면서 둘이 막 투닥투닥거리고 티키타카 서로 믿네 안 믿네 그러다가 또 둘이 다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이제 산초가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님 이거는 풍차예요. 주인님 이거 세숫대야입니다. 투구가 아니에요. 라고 현실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도 완전히 정상적인 기준으로만 보지 않게 돼요. 어느 정도에서 조금씩 산초도 오히려 약간 돈키호테의 말투나 상상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인님 또 이러시네. 근데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못하겠고 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키호테는 산초 때문에 5년이 완전히 미치광이로 되지도 않고요. 산초는 돈키호테 덕분에 밋밋한 평범한 인생 인간 그런 인물로 남지 않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일부러 놀리거나 시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를 알아본 사람들이 둘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요. 막 몰아가는 일이 많아져. 연기도 앞에서 일부러 장난식으로 연기도 막 합니다. 어떤 귀족 부부는 이 둘을 재밌는 장난감처럼 아예 여기는 그런 분도 있으면서 일부러 더 기사놀이를 막 해서 부추기죠. 그리고 온갖 가짜 모험을 막 꾸며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긴 한데 좀 잔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은 굉장히 진심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 진심을 그냥 하나의 재미거리, 오락거리처럼 소비해버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여인 있죠? 우리 둘시네아. 이야기를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의 마음속 여인이었던 둘시네아는 사실 돈키호테가 처음부터 그냥 본인의 이상 속에 있는 자기 이상형을 만들어낸 존재 가깝죠. 나중에는요 산초가 아니 주인님 그렇게 이쁜 여인이 있으면 둘시네아를 좀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게 이거랑 얼버무립니다. 얼버무리다가 지나가는 시골 처녀들을 제가 둘시네아 뭐 이렇게 둘러대기도 하고요. 야 근데 가만 있어봐 원래 둘시네아가 굉장히 이쁜 아름다운 여인인데 아 지금 마법에 걸려갖고 지금 저렇게 변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막 엎치락뒤치락 말다리들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시네아라는 여인 자체가 실제 인물일까? 아니면 그냥 돈키호테가 그냥 정말 자기 상징 속에 하나의 중간 중심이 되는 그냥 상징이죠. 근데 뭐 웃겨요. 산초한테 그냥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야야야 저 돌시네아 간다. 아 근데 마법 때문에 지금 얼굴이 좋다. 서로 그냥 그렇게 믿어요. 산초랑 그 돈키호테는 이런 식입니다. 소설이 그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현실인데 거기에 돈키호테가 모험이나 상상을 훅 씌워버리죠. 그러면 산초가 옆에서 그거를 아닌데 그러고 벗기려다가 나중에 또 반쯤 같이 또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같이 이제 서면 당황하지만 나중엔 같이 그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 이 긴 모험이 끝이 납니다. 돈키호테는 여행을 하면서 계속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피곤하고 상처를 입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엔 이제 집으로 끌려오듯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집으로 돌아온 돈키호테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어요. 그러면서 슬슬 그동안 그냥 긴 꿈을 꿨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조금씩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돈키호테가 아니라 그 자기가 믿었던 기사 돈키호테가 아니라 다시 알론서 키아노로 돌아오고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후회를 하면서 나 이제 다시는 기사 너도 안 해! 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 독자들이 이 소설을 쭉 같이 따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야 왜 이러니 이 아저씨 정말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다가 뒷부분에 막상 그가 정말 제정신이 돌아오면요 이게 허전해져요. 그죠? 풍차에 돌진하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투구라 우기던 그런 엉뚱하지만 타오르던 열정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결국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네. 이 산초는요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서 다시 모험을 떠나자고 붙잡습니다. 좀 슬프죠. 근데 돈키호테는 더 이상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 돈키호테 소설을 그냥 한 편의 재미있는 웃긴 소설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면 이래요. 시골 신사 하나가 그냥 기사 소설에 미쳐서 자기가 기사라고 믿고 길을 나서죠. 본인의 늙은 말이 명마가 되고 여관은 성이 되고 세숫대야는 투구가 되고 풍차는 거인이 됩니다. 그 처음에 옆에는 돈 때문에 따라붙었던 생활형, 생계형 아주 현실적인 농부 산초가 있는데 둘은 계속 투닥투닥 사고치고 계속 다치고 얻어맞고 말도 안 되는 모험을 같이 하죠. 그 안에서 정말 우스움과 진심이 그러다가 끝에 가기에는
아 이게 어떤 한 미치광이 한 우스꽝스러운 얘기구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짠한 감동, 슬픔이 있는 이게 이제 돈키호테 소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 돈키호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처음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 숨겨진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돈키호테의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또 저희는 숨겨진 의미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르반데스 작가가요 소설의 등장인물 하나에도 의미를 붙였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스페인어 독자가 아니니까 좀 힘들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산초 판사, 산초 얘기가 산초 판사인데 이 판사가 배불뚝이를 말한다고 해요. 배불뚝이. 그러니까 배볼록 튀어나온. 그러니까는 딱 들었을 때 산초 판사 그러면은 배가 뚝 나와 있는 뭔가 시골의 허름한 동네 아저씨, 배불뚝이 아저씨. 또 우리는 또 산초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고 돈키호테가 스스로 사랑하기로 맹세를 한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이름도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뜻인데 둘시네아는 둘체, 달콤한, 스위트, 달달달 알죠? 우리 둘체 많이 들으시잖아요. 달콤하다는 표현을 의미하는데 이게 또 속칭으로 당시에는 약간 창녀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설 작가가 좀 비꼬 온 거죠. 또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동네 소개할 때 라만차라고 나오는 그 동네 이름 있죠? 라만차. 여기서 라는 정관사 더. 만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러운, 얼룩진, 오염된. 그래서 라만차라는 지방에 유태인이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오염된 지방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에도 복선을 깔아놓은 우리 세르반테스. 대단한 작가입니다. 이 세르반테스 이 인생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사실 돈키호테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 작가 이야기가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1547년 9월 29일 날 몰락한 집안에 뿌리를 둔 이발사이자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삶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아요. 진짜 와 이런 삶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당시 스페인의 그 순수한 혈통을 중시했던 스페인에서는요.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은 이미 개종을 한 유태인들이 워낙 맡아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수적고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은 가난함과 비참함,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얼룩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라 만차라는 지역명도 오염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르반테스 작가의 학력은 조금 불분명하지만 저명한 인문학자 로페스 호요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는 기록은 전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빚 때문에 평소에 저 개인 빚 때문에 무려 13년을 스페인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군에 자원입대를 합니다. 군에 자원입대해서 터키군하고 맞서 싸우는데 이때 열병에 걸리고요. 또 총상을 입어서 왼손이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까지 얻는데 굉장히 힘든 세상을 보냈죠. 군대 자원입대해서 터키군하고 전쟁하다 열병에 걸리고 총상을 입어요. 근데 튀르크 해적의 습격으로 노예 신분이 됩니다. 이분이 5년, 무려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신분으로 버티다가 몸값을 겨우 지불하고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는 그 해가 바로 33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대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통을 시간을 보낸 거죠. 그 후에 황제가 써준 표창장을 갖고 제대를 하면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데 야, 이분이 또 여기서 또 일이 터져요. 돌아오는데 알제 해적들에게 또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또 5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그 후로 여러 가지 또 파문, 감옥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투옥 생활까지 합니다. 진짜 이 세르반테스 이 작가의 생은요, 젊은 시절은 정말 고달픈 삶의 연속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 이 돈키호테 이 소설이요, 세르반테스 작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세비야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돈이 필요해서 쓰게 된 소설입니다. 되게 재밌죠. 근데 그의 나이가 이미 청춘 다 지난 58세. 야, 58세 억울한 누명. 진짜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막 노예되고 포로로 잡히고 전쟁 나서 다치고 그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또 중년 생활에는 억울한 누명에 감옥에 갇혔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소설을 씁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소설이 돈키호테가 유럽을 휩쓸어버려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지만, 그럼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죠. 근데 판권을 이미 돈이 궁했기 때문에, 쓰면서 이미 판권을 미리 팔았기 때문에 정작 그에게 떨어진 돈은 굉장히 적은 금액.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이분은 그에 대해서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돈키호테 소설이 인기를 너무 끄니까 엉뚱하게도 1614년 다른 작가가 속편을 내는 황당한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부랴부랴 돈키호테 2편을 집필해서 1615년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당뇨와 간 경변으로 1616년 4월 22일 날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르반테스 작가시네요. 이 작가의 생만 읽어봐도, 대충 얘기만 들어도 거의 돈키호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시절이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끝에까지 이렇게까지 정말 파란만장하고 굴곡이 이렇게 많은, 야 정말 이런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돈키호테 같은 정말 걸작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글쎄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노래 한 곡, 제가 또 돈키호테에 어울리는, 마무리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작가의 심정을 좀 담아서 돈키호테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일단 들려드릴게요.

0: 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제가 여러분 그 우리 오늘의 하루에 듣는 문학 돈키호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나요? 그죠? 아, 훈훈한 카페, 정말 훈훈한 소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조금 이따 2부로 넘어갈 텐데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안내 방송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트로트의 전설 우리 서론도 씨께서 콘서트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론도 콘서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27일이고요. 토요일 저녁 7시 6월 27일 토요일 7시에 판타지 스프링 스페셜 그 이벤트 홀에서 하는데 판타지 스프링 여러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아, 좀 멀어서 운전하기 힘든데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 나 가고 싶은데 내가 운전해서 가긴 좀 힘든데 친구랑 가기도 힘든데 어떡하지? 혼자 갈까? 이런 분들 티켓을 저희 구매를 하시면은요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는 저희 아주투어 차량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안전하게 모셔서 콘서트를 즐겁게 즐기시고 그리고 당일날 다시 또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우리 서른도 콘서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티켓을 아직까지 구매를 못하셨다 또는 아 가는데 조금 차편 버스편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체로 이번에 27일에 빨리 봐야지 그럼 토요일날 즐겨야지 단체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티켓 구매 문의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지금 빨리 예약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 구매 문의 323 692-2170 323-692-2170-217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요 티켓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차량 예약 문의 가능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서른도 콘서트 이게 우리 서른도 우리 형님이라고 친한다고 괜찮다면 우리 형님께서 뭐 노래 잘하시고 매너 있고 멋있고 코너 재밌는 건 누구나 아시죠. 근데 이 서른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아마 방미가 마지막이 거의 되지 않으실까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어버이날, 그러니까 아버지 날이죠.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뭐랄까 신나는 또 콘서트에 여러 가지 또그 볼거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또 게임 그다음에 다양한 선물 이런 게또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저희 한국일보나 라디오 서울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LA나 부에나파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홈쇼핑 월드 매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LA 지역 팔가와 세라노콘에 있는 LA 매장 또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부에나파 매장에서 홈쇼핑 월드에서도요 바로 직접 구매 가능하시고요.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VVIP 버스 패키지 LA나 플러튼에서 출발하는 우리 안전 운전 그 도와드리는 부담 없이 도와드리는 차편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티켓 구매 및 상세 문의 전화번호 323-692-2170 323-692-2170번으로 문의하시고 또는 한국일보 쇼핑몰 샵.koreatimes.com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또는 한국일보 쇼핑몰 샵.koreatimes.com 323-692-2170번으로 통해서 여러분 많은 문의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최고의 Father's Day 선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서른도 콘서트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 콘서트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군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에 몸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죠. 가끔은 병원을 가셨을 때도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특히나 허리, 무릎 이런 데가 참 불편하신 분이 많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이시고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이시면서 세계 야생산삼연구소 대표 그리고 35년 동안 산삼연구와 인삼치료에 정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해주신 우리 성민산삼한방병원의 닥터 서영수 원장님 모시고 건강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네, 야 원장님 뵐 때마다 그냥 에너지가 쏟아지는 게 보이고요. 항상 이 옷 패션도 정말 깔끔하시고 아주 멋쟁이세요. 근데 또 건강하시고 하시니까 또 이런 게 되시겠지만 여러분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하시는 말씀 공감하실 거예요. 항상 진짜 패셔니스타 멋쟁이시고 항상 박식하신 게 눈에 보이는데 원장님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제 주변에 저도 그렇고요. 멀쩡하던 하루아침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이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허리 아픈 분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허리 그러면서 병원에 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대요. 근데 본인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해요. 일어나지 못하. 누워도 아프다고 일어나도 앉아도 아프고 이건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원장님?
1: 허리 아픈 것은 하도 종류도 많고
0: 종류가 많아요.
1: 많고 이유가 많은데 허리 아픈 부분이 주로 어디가 아프느냐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 있어요.
0: 네.
1: 우리 덩어리 뼈가 네. 경추가 7개가 있어요.
0: 7개요?
1: 네, 네. 가슴뼈, 흉추가 12개.
0: 네.
1: 그중에 그 밑에가 요추가 5개, 그 밑에 선추 4개거든요.
0: 네.
1: 그러면 등뼈가 12개가 있죠?
0: 네.
1: 12개가 외선으로 한 줄로 돼 있어요. 마디마디로.
0: 예.
1: 그리고 상체 무게가 전달이 되는 것이 4번, 5번 요추하고 장골.
0: 장골.
1: 네, 장골. 네. 엉덩이뼈하고 연결이 돼요.
0: 네네.
1: 상체 무게가 전부 많이 모여서 장골로 연결되는 부분이 5번이죠.
0: 네.
1: 그 다음에 4번, 그 위에 3번, 2번, 1번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아픈 곳을 갖다 요통이라고 그래요.
0: 허리가 아픈 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해.
1: 네. 그래서 이제 척추라고 그러죠.
0: 척추. 네. 네.
1: 그러면 아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0: 네.
1: 그 뼈 한 중앙에 보면은 네. 물이 있어요.
0: 오.
1: 물이 갖다 추간판이라고 그래.
0: 네네.
1: 수액이 들어있고 그 위에 이제 강판이 싸고 있는데
0: 네.
1: 그 강판하고 물 그 사이에 섬유질이 있어요. 그래서 섬유륜이라고 그래.
0: 네.
1: 그게 좀 빡 삐져 나오거든요.
0: 오, 네네.
1: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디스크라고 그래요.
0: 아 그게 디스크라고 하는. 네네네. 네.
1: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오래 되셔가지고
0: 예.
1: 노화가 돼서 척추관이 삐뚤어졌을 때
0: 네.
1: 자세가 틀어졌을 때
0: 예.
1: 그게 이제 그렇죠. 척추관 협착인데
0: 네네.
1: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자세를 한 자세를 오래 쓰고 있었다든지
0: 또 삐뚤 자세도 많이 하고
1: 삐뚤 자세로 오래 있었다든지 삐뚤 자세 일을 많이 했다든지
0: 예.
1: 잠을 또 삐뚤어지게 잡다든지 그게 이제 뼈하고 뼈 사이가 마디가 좁아지는 게 협착증이거든요.
0: 협착증. 네.
1: 그러는데 이제 되게 어르신들 보면은 저녁에 잠잘 때는 반드시 잤는데 아침에 아파가지고 꼬부러지를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0: 맞아요. 네네네. 네.
1: 그럼 너무 차가운 데서 주무셔서 그래요. 기혈 소통이 통화를 려면은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뜨뜻해야 되거든요. 차가워지면은 일시적으로 굳어버려요.
0: 아 그럼 혈 통하지 네, 않는 거예요?
1: 네, 뼈하고 뼈 사이가 물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꼼짝을 못하죠. 그쪽으로 가는 이제 기라고 그러죠. 기,
0: 네.
1: 혈, 기운,
0: 네.
1: 우리는 신경 거기에 일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꼭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 운동하고 뜨뜻한 물에 지지면 또 네네. 괜찮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추간판 돌충이 되면 옆으로 삐져나가요.
0: 네.
1: 그래갖고 옆 가서 왼쪽으로 삐져나가면
0: 네.
1: 왼쪽 그러면 왼쪽이 아파요. 왼쪽 궁둥이가 아파요.
0: 그게 찌르는 건가요? 튀어나온 게?
1: 아픈 게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겠다 샤펜이라고 하고 은근하게 아픈 거거든. 돌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지근하게 아프죠. 기분 나쁘게. 그러면 엉덩이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파서 이제 치료를 모르고 못하는 부분이 네. 이상근이라고 있어요.
0: 이상근이요?
1: 네. 4번, 5번 요추하고 네. 고관절.
0: 고관절.
1: 네. 고관절하고 그 사이에 이상근이 가로질러 있는데 네. 이 우리 말로만 표주박.
0: 네, 표주박.
1: 예. 미국 배가 저 표주박 같이 생겼어.
0: 네.
1: 예. 이게 페어라고 그러는가? 페어 머슬이라고 그래.
0: 아, 닮아서 페어 머슬이라고 그러구나. 네.
1: 거기 폭파인 데가 눌려서 아파요. 그러니까 이상근이 있는데 이상근 그 위에는 대둔근이 이상근을 보호하고 있고
0: 예.
1: 이상근 그 밑에는 자골신경이 발바닥까지 내려가요. 그걸 눌려요. 근데 거기가 꼬여버리면은 네. 다리가 불신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아파요.
0: 오.
1: 그리고 차려두고 섰을 때 네.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 거기가 아파요.
0: 다리 쪽이요?
1: 네.
0: 왼쪽. 오, 네네네.
1: 그거 눌러가면서 그 다음에 종아리 외측으로 가요. 그러다가 더 눌리면 네. 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밑에까지 신경이 네. 눌리게 되죠.
0: 오.
1: 그러는데 우리는 진단해보면 엎드리락 해놓고 4번, 5번 요추를 눌러봐요.
0: 네.
1: 탁 소리 나요. 거기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쪽 왼쪽으로 갔으니까 왼쪽을 네. 위로 올라가게 옆으로 누워요.
0: 네, 이렇게요. 네. 네.
1: 이렇게 위에 있는 발을 45도 구부리고
0: 네.
1: 고관절 있죠. 네. 볼록 나온데 네, 거기를 네, 네. 눌러보면 엄청 아파요.
0: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사람 소리 지르는데 아 이러고 네. 그죠.
1: 빠개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관절에서 제일 옆으로 누웠을 때 네. 엉덩이 가장 높은 곳.
0: 예.
1: 거기에서 허리띠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눌러보면은 거기 아픈 부분이 하나 있어요.
0: 저도 좀 아픈데요.
1: 그게 이상근이거든요.
0: 아, 그쪽이 이상근이에요? 네. 네.
1: 거기서 이제 그걸 이 카이로프랙터에서 교정하는 방법도 있고
0: 아프다.
1: 네. 침 놓는 방법도 있고
0: 네.
1: 뜸 놓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거기서 부항으로 피 뽑아버려요.
0: 아, 그래요? 네.
1: 그거 그러면 제일 빨라요. 그냥 쩔뚝쩔뚝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도 네. 젊은 사람들은
0: 네네.
1: 거기다 침 넣고 뜸 뜨고 뜸 안 뜨고 부항만 해줘도 걸어서 나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근육이 꼬여 있잖아요.
0: 네.
1: 이게 내가 맨날 써먹는 문자가 있어요.
0: 뭐죠?
1: 예, 불통, 네. 즉통, 통즉 불통.
0: 네. 네.
1: 이게 의석 한 3천 권이 되거든요.
0: 네.
1: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처방도 있고 치료 방법도 있어요.
0: 네.
1: 그러는데 8자로 딱 줄여요. 치료 방법이 불통, 즉통, 통측, 불통.
0: 네.

0: 이뜸
1: 3약
0: 삼략 사부황.
1: 4부황. 예.
0: 그 치료를 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피가 없어져요. 그러면 막혀 있는 거가 뚫리니까 통, 즉 불통.
1: 그러면 이제 통증 없어지죠.
0: 뽑아불고
1: 풀리니까.
0: 나면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1: 저도 원장님 지금 몇번 원장님께 모시고 방송하면서 조금 배운 게 아까 말씀해 1침, 2뜸, 3약,
0: 삼략 사부황
1: 4부황이잖아요.
0: 오지압
1: 네, 오지압,
0: 육교정.
1: 교정.
0: 네, 허리도 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1: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부황을 뜬다고
0: 예,
1: 하셨잖아요.
0: 부황
1: 그럼 앞에 1침이나 2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0: 다 해야죠.
1: 아, 그거 다 하면서 부황을 딱 하면 쫙 뚫리는 거예요.
0: 일침을
1: 오.
0: 거기다 딱 놓으면은 거기는 뭔가 통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막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침이 들어가면 침은 경락 따라서 놓는 거예요. 경락이 12개가 상하로 움직여요. 낙맥은 15개는 가로질로 움직이고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묻히게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힌 곳은 반드시 아파요. 우리 몸에 반응처가 한 900개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아픈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징조라고 그러죠. 그러면 700개는 고정이 돼 있고 200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700개 중에서 그 골로 보면은 한 병당 되게 8개에서 12개가 나타나요. 그 경락상에. 그나 거기 잡고 또이 200개 움직이는 건또 그대로 방산통으로 퍼져 나가는 게 가서 찾아서 일침 침을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뇌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온
1: 뭔가
0: 거예요.
1: 위험 신호가 나오겠죠?
0: 예.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빨갱이가 들어온 거예요.
1: 오랑캐가
0: 예. 그럼 어떻게 해요?
1: 들어왔네. 군대를 보내야죠.
0: 예. 군사를 보내야죠. 그게 간에서 보내는
1: 아, 그건 간에서
0: 거예요. 예.
1: 나가요?
0: 그게 국방부하고 같아요.
1: 오.
0: 미국으로 말하는 전쟁부죠. 전쟁부에서 거기로 군사를 보내는 게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가면 그 따라가는 적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고 혈색소가 있고 혈당이
1: 혈청?
0: 모이면은 면역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세포가 6개월이 되면은 나가고 새 세포가 생겨야 돼요. 생성되는데 3개월, 나오는데 3개월,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포 생성이 못하고 만성 염증이 되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 되면은 뇌세포가 뇌세포를 공격을 해요.
1: 얘가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
0: 예.
1: 애들을?
0: 거기가 없어야 될게 있으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새가 오는데 못
1: 아,
0: 가잖아요.
1: 그러네. 네네.
0: 예. 그걸 그러면 뇌세포가 뇌세포를 공격하는데
1: 쿠데타네, 쿠데타.
0: 특히 백혈병이나 루마티스나 루케미아, 루퍼스. 루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그리스 말이에요. 물이 흐르다. 예. 그러면 이제 지음이 되면은 굳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루마티 지음이 되죠. 그런데 거기다 침을 놓고 나면은 그 혈자리에 모이는 것이 이단두 배가 세 배가 그리로 모여와요. 그게 그 염증을 사기는 거예요. 근데
1: 공격하는구나.
0: 그다 관절과 관절 사이, 뼈하고 뼈 사이에서는 염증이 많거든요. 거기다는 뜸을 떠져요. 뜸을 떠는데 직구가 있고 바로 떠버리는 게 있고 간접구가 있어요. 간접구는 좀 뜨겁지 말라고 필터를 달아놨는데 그거는 효과가 떨어져요.
1: 아무래도 직구가 확실히 나을까요?
0: 예, 직구는 진짜 살을 쑥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1300도예요. 그런데
1: 1300도요?
0: 뇌에서 느끼는 온도는
1: 와.
0: 48도에서 50도로 느껴요.
1: 신기하다.
0: 그러면 이제 36도에서 48도, 50도 올라가니까 뇌는 어떻게 돼요? 백혈구를 40배, 50배로 보내야 돼요. 전쟁으로 말하면은 그냥 침은 소총으로 딱 정조준에 쏘는 거고 뜸은 폭탄 내리
1: 폭탄 쏘는
0: 떠버리는
1: 거라고
0: 거예요.
1: 하시죠.
0: 그냥 배고물 입학 그냥 직사포 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황은 싹 걷어들여 빼내버리는 거예요.
1: 정리를 쫙
0: 이게
1: 빼주는구나.
0: 일침, 이뜸, 삼약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보급이
1: 그렇죠.
0: 필요하죠.
1: 보급품이 있어야죠.
0: 그 약이 필요한데 바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내가 뽑아버려요. 부황으로 뽑아버리는데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에 있는 것들은 어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이제 내가 만드는 금옥단이거든요.
1: 그게 우리 정말 유명한 산삼
0: 네,
1: 금옥단.
0: 산삼 금옥단은 심신불교, 심장하고 신장이 서로 열과 차가운 내

0: 이 교체가 안 되면 어열이 생기거든요.
1: 네네네.
0: 어열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 간하고 이가 싸워요.
1: 싸워요,
0: 그래서
1: 네.
0: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장은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그러면 심신불교,
1: 네.
0: 간이 불화,
1: 불화.
0: 위기 역상, 위장 기능이 거꾸로
1: 역상한다.
0: 올라가면은 가슴팍이 굉장히 아파요. 이 젖꼭지하고 젖꼭지 사이가 엄청 아픈 것은
1: 예.
0: 옛날 어르신들은 가슴에 피라고 그랬어요. 이게 끌어올리면 그냥 베개 붙잡고 떼글끌 굴러요. 그 위산이 얼만큼 독하냐면은 얇은 면도 날 일주일 담그면 녹아버려요. 그게 강한 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좀 부패한 음식을 먹든지 상한
1: 네네.
0: 음식을 먹어도 그 강한 산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 그위 산이 다 사실 없애주는군요,
0: 예,
1: 그거를.
0: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거꾸로 올라오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되죠.
1: 네네.
0: 그럼 간하고 신장이 또 기운이 음이허해지면 갑상선 종대로 가요. 그건 이제 목이 붓죠. 그 다음에 처음에 편도선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산과다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심신불균을 없애버리면은 위산과다도 안 와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약 중에서 가장 심신불교 간이불화에서 제일 좋은 약이
1: 금목단,
0: 산상금목단이에요.
1: 네.
0: 근데 제가 만든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1: 네네.
0: 약이 사양 성분을 갖다가 공진단에 들어가는 게 15배를 넣다 보니까 약이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산삼은 그 천종급이 들어가야 돼요.
1: 천종급으로, 네.
0: 한 100년 이상 200년 된걸 넣어야
1: 와.
0: 되고, 녹용은 원용을 넣어야 돼요.
1: 원효는 게 전체 다 말씀하시는
0: 예,
1: 거죠?
0: 이 상대가 내 팔뚝만큼 커요. 그게
1: 와,
0: 시베리아 쪽에서 나오는
1: 네네네,
0: 엘크인데
1: 예,
0: 엄청 커요.
1: 오,
0: 그걸 거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뿔에다가 이 기름을 많이 저장을 해놔요.
1: 네네네,
0: 그런 녹용을 써야 상대를 써야
1: 오,
0: 이 파워가 생겨요.
1: 효과가
0: 그게
1: 있구나.
0: 이제 금옥단에는 사양 성분이 공진단 들어간 게 15배 들어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원룡하고 산삼을 천종급 써야 되고, 거기에 숙지향을 구중구폭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토백출이 들어가야 되고, 폐모가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서 약을 최대한으로 확실하게, 몸이 약한 사람들도 먹고, 건강한 사람도 먹고,
1: 네.
0: 건강한 사람이 먹을 때는 몸에 면역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 이 면역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이가 먹어도 늙지를 않아요. 잠깐만요.
1: 네. 그 산삼 금옥단 여러분 정말 귀하게 귀한 정말 그 여러분 너무나 30년 동안 했는데 일단 전화번호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213503에 3304번. 213503에 3304. 213503 3304번으로 우리 성민산삼 한번 병원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사실 금옥단이 저도 잠깐 보여주시고 계신데.
0: 지금 내가 목이 고이고 있죠?
1: 네네네.
0: 이럴 때 이제 먹으면은
1: 어우, 향이요,
0: 위에
1: 여러분.
0: 있는 그 냄새가 사약 냄새예요.
1: 아, 그
0: 예.
1: 향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것
0: 예.
1: 같은데요.
0: 그래서 이제 이거를
1: 와.
0: 이런 경우에는
1: 네네네.
0: 좀 절반?
1: 절반.
0: 예.
1: 하나 다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0: 예. 다 먹을 필요 없어요.
1: 그거 아깝거든요.
0: 예.
1: 귀하잖아요.
0: 아까 지금 내가 점심을 먹어가지고.
1: 네. 아 그냥 밥만 딱 똑똑 그냥 씹어 드시네요. 뭐 물도 없으시고 그냥. 안 되면 원장님은 이렇게 건강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이렇게 정말 귀한 산삼 금옥단을 그냥 아유 난좀 필요하게 먹어야지 그냥 드시는데 여러분도 지금 오늘 방송 주면 사실 조금 워낙 귀하고 좋은 거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원장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혜택 안내해 드릴 거고요. 미리 전화번호 적어 놓으세요. 213-503-3304. 213-503-3304번입니다. 3304번. 자, 오늘 어떤 프로모션을 또 혜택을 주시나요, 원장님?
0: 10개면 이제 1200불인데,
1: 예.
0: 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1: 네.
0: 다섯 분들한테만 600불씩 드려요.
1: 반값으로.
0: 이게
1: 네.
0: 팬데믹 전의 값이에요.
1: 와.
0: 이미 원자재 값은 두 배, 세 배도 올랐고요.
1: 그렇죠. 네.
0: 금값도 엄청 올랐어요.
1: 금값도 올랐죠.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0: 그래도 이제
1: 야.
0: 만들어 놓은 것이 팔면은,
1: 네.
0: 다 팔리면은 이제 좀 부득이 올려야 됩니다.
1: 아, 네네네네.
0: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그냥 600불씩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보너스로
1: 네.
0: 1침, 2뜸, 3약, 4부항, 5제 6교정
1: 네.
0: 치료권 그것도 한 150불 가거든요.
1: 우와.
0: 그걸 하나 덤으로 드릴게요.
1: 전 이게 더 솔깃한데요. 치료권. 원장님 워낙 바쁘시거든요. 또 진료권까지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200불을 600불 반값 600불에 선착순 5분께 혜택을 드리고요. 플러스 원장님께서 직접 진료해 주시는 진료권 150불 상당의 진료권까지 함께 포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503-3304 213-503-3304번 성민산삼 한방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 그래서 이제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역상이 오거든요.
1: 네네.
0: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협심증.
1: 협심증.
0: 네, 심근경색. 그다음에 중풍.
1: 무시무시하네요. 네.
0: 이럴 때 먹는 약이 있어요. 도인벽사단.
1: 맞아. 도인벽사단.
0: 네.
1: 네.
0: 이거는 이제 모든 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1: 네.
0: 위장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터질 것 같으면은 구토를 시켜요.
1: 네네.
0: 그리고 배가 아파가지고
1: 예.
0: 변을 못 보잖아요.
1: 네네.
0: 장이 막혔을 때는 네. 설사로 해서 내보내요.
1: 예.
0: 불통, 측통, 통측, 불통. 통하면은 살아요. 예. 그래서
1: 네.
0: 이게 소화기 계통의 약은 명약이고, 예.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1: 네.
0: 가슴에 쪼이는 듯이 아프듯이
1: 예, 예.
0: 행주를 쥐어 짜듯이 아프든지
1: 네네.
0: 그냥 뭐라고 그냥 바늘로 그냥 콕콕 찌르듯이 아픈 통증이
1: 네.
0: 오는 것은
1: 네.
0: 세 가지에서 와요. 하나는 위산과다.
1: 위산과다.
0: 역류성 식도염이 왔을 때 위산이 치고 올라가서
1: 네네.
0: 되게 되면은 심장을 압박을 해요. 그래갖고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협심증이 올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도인벽사단을 먹여봐서 딱 가라앉히면 이건 소화기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도 문제가 생긴 거는
1: 네.
0: 심장에서 피가 모자라면 협심증이에요. 심장에서 피가 모자라면 협심증. 이제 심장 근육이 막히면은 심근경색.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가슴이 쪼이고 아프고, 그 다음에 덩어리 있죠. 5번, 6번, 7번 흉추가
1: 예.
0: 덩어리가 터질 듯이 아픈 것은 위산과다예요.
1: 아, 위산과다인데 덩어리가 터질 것 같아요?
0: 네.
1: 오.
0: 되게 30대, 40대에서 오는데
1: 네.
0: 이제 50대 되면 어깨로 올라가죠. 거기서 50견이 되고.
1: 아, 그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그러면 50대가 되면은 아이고 어깨야 뭐 주무를 하는 나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고 거기에서부터 넘어가면 귀 밑에 혈자리
1: 네.
0: 풍지가 있고 예풍이 있어요.
1: 네.
0: 풍을 예방한다는 혈자리는 예풍이고
1: 예.
0: 귀 뒤쪽에서 뒷목 쪽으로 쑥 가다
1: 쏙
0: 보면 예, 쏙 들어가는 데 있어요.
1: 예, 예, 예.
0: 그게 풍지예요. 그 옆에가 예풍이고.
1: 아, 그럼 여기 뭡니까, 원장님?
0: 거기가 내로 올라가는 영양 공급이 그리 다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요.
1: 오, 되게 중요한 데구나.
0: 네. 네. 거기를 갔다가 하루 50번씩만 문지르세요. 그러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눈도 밝아져요.
1: 아, 그래요? 네. 온폭탄 여기를 50번씩 네. 눌러주면요?
0: 네. 우와! 그 뒤쪽에는 예풍 혈자리가 있거든요.
1: 좀 아픈데요?
0: 거기를 눌러주면 풍 예방.
1: 아, 그래요?
0: 네. 거기서 뒤로 쑥 들어가서 딱 머리 항중앙 있죠? 고개?
1: 네.
0: 그 주위는 안면을, 잠이 안 올 때 거기를 한 15분씩만 주물러 보세요. 잠 잘 와요.
1: 아, 뒷목 쪽 여기가 잠 안 오실 때,
0: 네,
1: 오 너무 좋은 팁이다.
0: 이름이 안면혈이에요.
1: 안면혈.
0: 네. 그 저기 책에 보면 안면을 찾으면 위치가 나오니까,
1: 네.
0: 그래서 한 15분, 양쪽 주무르면은
1: 네.
0: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그냥 잠 자요.
1: 와, 네. 너무 좋은 팁인데요. 네.
0: 그러니까 귀 주위를 아침마다 세수하실 때든지,
1: 네.
0: 아니면 샤워하실 때
1: 네.
0: 50번만 문지르세요.
1: 야, 귀를 문질러라.
0: 네, 그리고 귀를 있잖아요.
1: 네.
0: 귀 속에, 귀 네. 주위에 네. 5장6부 혈이 다 들어있어요.
1: 어디, 여기요?
0: 네, 네, 그 안에. 여기 밑에, 이거 빡 잡아,
1: 네.
0: 밑으로 처진 부분을 빡 붙잡고 있으면
1: 예.
0: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얼굴에 있는 거 다 있어요.
1: 아픈데요?
0: 네, 좀 아프죠?
1: 네, 너무 아파요.
0: 그 다음에 그 쭉쭉 올라가면 그건 팔 부분이요. 가위로 올라가면.
1: 네.
0: 그 가운데는 다리 부분이고, 한 가운데는 위장이고, 그 귀 터진 데 이제 그 입이에요, 그게.
1: 아, 여기가 입이에요?
0: 예. 네. 그러니까 귀를 거꾸로 반 접어서
1: 네.
0: 한 5번씩만 주무르세요.
1: 이게 좀 아픈데요?
0: 네, 아프죠?
1: 네.
0: 거기를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은 첫 번째 눈이 밝아져요. 그다음에 귀가 밝아져.
1: 귀도 밝아져요? 네.
0: 그다음에 기억력이 살아나요.
1: 이야, 네. 나 아파요, 원장님. 네. 아픈 게 정상인 거죠?
0: 네, 아파야 정상이죠. 근데 나는 안 아파요. 왜냐면 한 1년 동안 했거든요.
1: 근데 이것도 귀가 통하는 건가요? 네.
0: 귀가 통해지니까 내 영양 공급이 가니까 무슨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1: 와, 네. 신기하다. 네. 와, 아파요. 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죠. 귀가 크세요.
0: 예.
1: 원래 귀 크신 분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머리도 좋으시고 뭐 운이 좋다고 하신. 귀가 크신데도 이게 하나도 안 아프세요? 이렇게 큰 귀가?
0: 하나도 안 아파요.
1: 와, 좋으시겠다. 네. 저는 지금 듣는데
0: 저는
1: 아파요.
0: 매일 아침에 이 샤워할 때 네. 이 귀가 가운데 들어가죠.
1: 네.
0: 그럼 손을 뒤쪽으로는 펴주고. 혈자리 닿는 그러니까 데가 예풍하고 네. 풍지.
1: 네네네.
0: 그 앞쪽으로는 저 저기 뭐야 이문천궁.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저 저기 뭐야 귀 좋은 혈.
1: 네.
0: 제일 좋은 거는 예. 앞쪽으로는 저 태양혈이라고 있어요. 눈썹하고
1: 눈썹과
0: 눈하고 쭉 뒤로 갔을 때 삼각형이 되는데 거기 누르면 아프죠.
1: 여기 약간 그 네. 머리 아플 때 지끈지끈할 때 누르는 네. 거기 그쪽에. 네. 네.
0: 담경에 그게 네. 저 태양혈이에요.
1: 아, 이게 태양혈이에요?
0: 네. 태양은 밝잖아요.
1: 네.
0: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1: 여기 주무르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네. 오.
0: 참고로 하나 더 귀를 갖다 반 접어서 꼭지 있죠?
1: 네.
0: 우에.
1: 아.
0: 우에 있죠.
1: 네. 예. 네.
0: 아니, 우에.
1: 아, 위에, 위에. 네, 네, 네.
0: 거기를 눌러보세요. 아픈 데 있어요.
1: 안경 끼신 분은 거의 안경 다리 만나는
0: 지점입니다. 네. 그 자리. 예. 그 자리를 해주면은
1: 여기 아픈데요?
0: 눈이 밝아져요.
1: 왜 저런 다 아프죠? 예.
0: 지금 여기 자면은
1: 아파요.
0: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1: 이걸 계속 그, 해주면 예. 안 아픈 건가요?
0: 계속 해주고 아파요. 나면 안 아파요. 자, 얘기가 딴 데로 했죠?
1: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와.
0: 그래서 이제 네. 그걸 계속 날마다 해야지 한두 번 해갖고 효과 없어요. 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하면은 진짜 안 아파요. 그리고 눈이 진짜 밝아져요. 그리고 뇌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1: 기억력도 잘 네, 좋고
0: 뒤쪽 귀 뒤쪽을 올라가는 경동맥이 그 귀를 타고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뇌 영양 공급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신경 분포가 안면 신경하고 네. 활자 신경하고 3차 신경이 거기서 분지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뇌 신경 12개 중에서 가장 좋은 혈 자리가 거기서 다 분포가 돼 있다고요. 귀 주위를 열심히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은 눈도 밝아지고 냄새도 잘 맡고
1: 네.
0: 귀도 밝아지는 거예요.
1: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 이거
0: 확실히 느끼는 건 눈에 힘이 생겨요.
1: 아니 저 지금 약간 네. 좀 억지스럽긴 한데 이렇게 눌렀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실 때 좀 눈이 밝아진 거 좀 또렷해진 느낌이 들어요.
0: 네, 좀 눈에 힘이 생기죠.
1: 네.
0: 막힌 데 풀리니까.
1: 와, 너무 신기하다. 네. 해줘야겠습니다, 여러분.
0: 그래서 그 중풍 환자를 이게 눈이 멀어갖고 왔어요, 맹이나.
1: 자, 원장님 잠시만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는 잠깐만 쉬셨다가 물 한 모금만 드시고요. 잠깐만 전할 말씀 듣고 와서 정말 중요한 중풍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민 산삼 한방병원의 우리 닥터 서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213-503-3304번, 213-503-3304번입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 중풍 관련 또 우리 원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군인과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성민산삼 한방병원에 우리 서 원장님 모시고 건강한 말씀 나눠보고 계십니다. 자, 원장님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아까 정말 귀한 말씀 중풍 관련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중풍 관련해서도 굉장한 또 박식하신 또 노하우가 많으시죠. 에피소드도 많으시고.
1: 예, 중풍을 고치다 보면은 네. 이 참 운명이 정해진 것 같아요.
0: 운명이요?
1: 예. 내가 그렇죠? 어느 대학교 네. 5년 전에 네네. 예, 이제 골프를 같이 갔거든요. 네. 내 골프 파트너가 네. 중풍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오른손 한 왼쪽이 마비됐으니까 오른손만 치시더라고요.
0: 왼쪽을 못 쓰시는군요.
1: 네. 예. 그래서 그분은 오른쪽 뇌가 터진 거예요. 네. 그거는 끝난 거고 이제 근육 네네. 근육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관절 그것만 고쳐주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양방에서는 못 고치는 병으로 딱 정의를 해놔버렸어요.
0: 그렇죠. 네.
1: 내 세포가 죽었으니까 한번 죽은 세포는
0: 돌아오지 않는다는
1: 안 되는 거예요. 네.
0: 아 근데 우리 원장님과 같이 하셨던 파트너신데 뭐가 고민이시죠? 네. 원장님이
1: 그러니까
0: 계신데.
1: 그러니까 이번에 네. 5년 전에 봤는데 이번에 또 같은 파트너가 됐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왜 안 오시냐고 예. 그 어깨 아픈 곳을 내다 가르쳐줬어요.
0: 네.
1: 왼쪽 견정하고 네. 왼쪽 천정이 막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팔 주관절이 막혀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그분은 다행히 저 폐증이 되어서 탈증이 되어서
0: 예.
1: 엄지손가락 그 부분만 좀 만져주면 되겠더라고요.
0: 그럼 이미 진단이 다 나오셨네요.
1: 팔 올라가요. 그리고 목이 지금 5번 6번이 예. 경추가 지금 디스크가 있다고요.
0: 와.
1: 그거 잡아주고 그럼 어깨 금방 올라가요.
0: 근데,
1: 그다음에
0: 예,
1: 예. 왼쪽 다리를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요.
0: 예.
1: 그럼 아까 말한 이상근이에요.
0: 네.
1: 이상근이 지금 틀어져 있어가지고
0: 네, 네.
1: 피지컬 테라피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갖고 안 됩니다.
0: 그렇죠.
1: 교정을 안만 해줘도 네,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데 어혈이 꽉 차 있거든요.
0: 네, 빨리 뚫어줘야
1: 그거 뽑아줘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그 다음에 뜸 떠줘야 돼요. 그래서 1침, 2뜸, 3약
0: 네.
1: 4부항, 5치암, 6교정 그건 그거 고치는 데 1년 안 넘어가요.
0: 아 그러면서 그먹단 드시면 다실 것 같은데 네. 왜 뭐가 문제죠?
1: 그러니까 그때 네. 왔으면 그분이 지금까지 한 손 골프를 안 치고 두 손 다 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0: 안 오셨어요?
1: 지금도 안 와요.
0: 아이고 왜 그분을 안 오셨죠?
1: 그분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팔자니까.
0: 와 네. 너무 안타깝네요.
1: 그렇게
0: 진짜.
1: 봐야지. 그다음에 이제 저 그 회장님 하셨던 분인데 예. 학교 후배예요.
0: 네네네네.
1: 그러는데 골프 안 치냐 그랬더니 저 허리 아파서 골프를 못 친대.
0: 네.
1: 어떻게 아프는데 네 군데를 가봐도 수술은 하지 말라고 그랬대.
0: 네.
1: 그러는데 골프를 못 친대.
0: 네.
1: 너 지금 그 4번 5번 요추가 막혀서 그래. 그거 뚫어주면 돼.
0: 네.
1: 근데 2주가 되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0: 아니 저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진단을 이제, 내주는데 네.
1: 특히 이제 골프 엘보 같은 거
0: 아, 네, 엘보.
1: 골프는 왼쪽으로 치잖아요.
0: 그쵸.
1: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네. 왼쪽 팔이 쭉 달아서 주관절 팔이 꺾어지는 근육 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삼각형이 나타나요. 거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거기 한 달만 뜸뜸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는데 그건 내가 그건 너 고생하지 말고 여기 나한테 오지도 말고 거기 그 자리에서 잡아준다고 여기 뜸만 떠라.
0: 네.
1: 내가 석 달 동안 떠가지고 안 오면은 내가 면허증 넣어줄게. 그건
0: 아.
1: 쉬운 거예요.
0: 어, 예.
1: 그러고 나서는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는데.
0: 그렇죠. 테니스 엘보도 있죠.
1: 네. 근데 이제 그 반대쪽에는 네. 골프 엘보이 되거든요.
0: 네. 그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 진짜 안타깝네요. 그것도 좀 쉬운가요? 어떻게?
1: 그 쉬워요.
0: 그거 되게 고질병인데요. 네.
1: 그것 때문에 뭐 5년씩 골프 못 쳤다는 네, 분들이
0: 고질병
1: 있고
0: 고질병 제 주변에도 계세요. 네.
1: 그러면 이제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오는 것은 테니스 엘보고
0: 네.
1: 그 반대쪽 새끼손가락에서 올라가는데 주관절 팔관절
0: 네.
1: 거기는 거기가 골프 엘보예요. 골프는 왼쪽 팔로 치 왼쪽
0: 임팩트가 제일 세죠.
1: 밑에
0: 네.
1: 근육으로 치고
0: 네.
1: 테니스는 우회 근육으로 쳐요. 그래서 우회는 테니스 엘보, 반대는 골프 엘보거든요.
0: 네.
1: 옛날에는 골프 엘보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테니스 엘보밖에 네. 없었다고요. 근데 그 후에 생긴 게 골프엘보거든요. 그런데 예. 주 삼각 혈자리가 있어요. 거기 뜸뜸은 금방 나세요. 그러는데 모르면은 4년, 5년씩
0: 엄청 고생
1: 골프를 못 쳐요. 네. 더 재수 없는 사람은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준다 해도 공짜로 치료해 준다 해도 치료 안 하는 사람.
0: 아.
1: 그래서 어떤가 보면 그 자기 운명을 타고 나는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그분들은 진짜 그 좋은 운을 이렇게 스스로 못 받으시나.
1: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쥐마디풍이 걸려가지고 예. 쥐마디풍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풍이 걸리는 거예요.
0: 어이구야.
1: 그러니까 눈동자만 움직이고 이 장만 계속 움직이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아. 없는 병이에요. 그게 이제 루게릭 디시스
0: 아, 네네.
1: 그런 병의 일종이라고.
0: 네.
1: 그러는데도 12번째 의사가 한의사 있어요. 진명선 씨라고.
0: 네.
1: 그분이 침을 놓고 보니까 내가 놓는 사관을 뜨더라고요. 합곡하고 태충하고 중안을 놔가지고 살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면은 무조건 그 침부터 놔요. 네. 사관침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근데 나도 침법을 만 9가지를 알고 있는데 체질 중에서 네. 체침을 주로 쓰죠. 그러는데 이 우리 어머니도 그분을 못 만나셨으면 한 40대 한 50대에서 돌아가셨는데 82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어요.
0: 네, 와.
1: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내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40년 동안 여러 수없이 병을 고쳐봤고
0: 네.
1: 내가 강경화 환자였고 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다음에 요통 안 아파본 게 없어요. 특히 척추관 협착이 걸려 있는데 네. 병원에서는 다 손들었어요. 9개가 혈자리가 뼈가 9개가 네. 내려앉은 상태예요.
0: 와.
1: 대형 교통사고로 3번 당했거든요. 거기다 스테로이드를 3번을 맞았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1침, 2뜸, 3약, 4 부항으로 고친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가르쳐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이 오거나 충격이 오면은 꼼짝을 못해요.
0: 네.
1: 그랬을 때는 밑에 실리콘이 좋아요. 뜨뜻하게
0: 네.
1: 실리콘을 갖다가 전자 오븐에다가 한 4분, 5분 정도는 뜨뜻해요.
0: 네.
1: 근데 그것도 없으면 뜨뜻한 장판.
0: 네.
1: 뜨뜻한데 누워 있으면 통증이 없어져요.
0: 속된 말로 어르신들 이렇게 지진다는 표현처럼
1: 네, 허리를 지진다 그러죠.
0: 네네.
1: 그렇게 뜨뜻해 누워 있으니까는 그 아프던 것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우리 부원장 보다가 침을 놓으라 그랬더니
0: 네.
1: 아, 이 원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침을 놓습니까?
0: 네.
1: 야, 임마 지금 챈스야. 네가 그 배우 챈스야. 눌러봐. 룸바 1, 2, 3, 4 쭉 누르고 그러는데 흉추 9번까지 올라갔더라고. 내리 앉은 상태예요.
0: 와.
1: 엑스레이 보면은
0: 네.
1: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양방병원은 그래서 침 놓고 뜸 네. 놓고 부항하고 한 넉 달 만에 걸었어요. 내가 걸어서 내가 증인이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거든요.
0: 네, 네.
1: 스테로이드 세 번을 맞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0: 아.
1: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내 몸에 면역체가 다 없어졌을 때.
0: 거죠, 예.
1: 근데 내가 대상포진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는데 옷을 못 입겠어요. 어떻게 아프든지.
0: 아이고야.
1: 그래서 이물전실 갔더니 이게 그 대상포진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주사도 맞고 어떻게 치료해 준 대로 왔는데 약을 다 먹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황금 시간이라도 골드타임이
0: 네.
1: 48시간인데 이게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네. 발진이 나는데 이 좁쌀 같은 게 빨간 게 기어 오르는데 겨드랑이에서
0: 네.
1: 그 덩어리 쪽으로 삽시간에 온몸이 다 퍼지는 거예요.
0: 와.
1: 몸이 그냥 썩어가는 게 보여요.
0: 와.
1: 그랬을 때 여러분들 팁을 병원에서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 할 수 있는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 한 방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진통제.
0: 아이고.
1: 그것도 소용없고 그래서 덩어리 아픈 곳을 갖다가 부항을 45개를 뽑았어요.
0: 이야,
1: 피가 한 컵씩 나와요. 45개를 뽑고 나니까 그 신경이 맥이 통하느라고 훅 그렇게 얼음장같이 아프고 쑤시고 아프던 곳이 그 45개를 뽑고 났더니
0: 완전 쫙 뽑아버렸구나.
1: 예, 뭐가 토, 예, 열감이 하면서 시원한 오더라고요. 통증이 절반이 줄어져요. 그래서 빨리 뭘 먹었을까요?
0: 산삼 금옥단 드셨겠죠.
1: 금옥단 그쵸. 먹고 야. 산삼을 좀 달여서 먹고 산삼에 녹용을 좀 넣어서 달여서 먹고 네. 그다음 금옥단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벽사단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한 3일 되니까 그렇게 아프던 것이 좀 아프 쫄아져요. 그래서 아. 이제 대상포진은 되게 옆구리로 오잖아요.
0: 네.
1: 거기다가 얼음 주머니를 딱 달고 있으면 안 아파요.
0: 아 정말요?
1: 예. 방송국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 대상포진 돼가지고 그렇게 아픈 사람이 얼음 주머니 네. 차고 와서 방송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되게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이미 포기한 환자니까. 근데 에, 너무 가렵거나
0: 네.
1: 너무 아플 때는
0: 네.
1: 찬물 쓰거나 되는 거예요. 근데 찬물 쓰건 되면 더 아프잖아요.
0: 원래 안 통하잖아요.
1: 예, 그건 더운 물 쓰건 돼야 돼. 예. 찬 것 대봐서 안 되면 뜨거운 것. 몸은 항상 아픈 것은 너무 차가워도 아프고 너무 뜨거워도 아파요.
0: 네.
1: 지금 내 덩어리는 좀 뭐가 있느냐면 찬 물 쓰건 있거든요.
0: 네.
1: 좀 신경을 좀 썼더니 덩어리가 가려워요. 근데 긁으면은 더 가려워요. 그게 히스타민이거든요.
0: 네.
1: 그러는데 항히스타민 아빌 주사를 먹더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을 필요 없고요.
0: 네.
1: 찬 물수건 있죠.
0: 네.
1: 거기다 등을에 딱 덮어놓으면 시원하면 안 가려워요. 전혀 얼굴 상태 문제 없죠.
0: 네.
1: 아까 목이 잠깐 올라왔던 건 등에 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목단 반 먹었죠.
0: 반 조각 좀 딱
1: 지금 멀쩡해졌죠.
0: 네.
1: 눈도 초롱초롱해졌죠. 이게 그때 사람들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똑같냐고 그러는데
0: 네.
1: 나는 뭐 비타민 하나 먹는 것도 없잖아요.
0: 더 좋은 게 있듯이. 네.
1: 뭐 먹는 게 약이 없으니까.
0: 네.
1: 그런데 내가 그저 모르고 금옥단 먹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0: 아.
1: 항상 먹고 있으니까.
0: 네.
1: 금옥단 먹고 이제 소화가 좀 문제였고 잠자다가 또 끌끌 하고 맡기면은
0: 네.
1: 바로
0: 벽사단이나
1: 네. 벽사단은 좀 먹기가 힘드니까 화중환을 먹어요.
0: 화중환.
1: 예. 화중환은 이제 모든 소화기 계통 저 배가 아파갖고 잠 못 자고
0: 예.
1: 소화가 안 돼서 잠 못 자갈 때는 또 벽사단 몸 쑥 내려가요.
0: 예. 아니 그러면 원장님 그 산삼 금옥단이랑 도인 벽사단 같이 복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거죠?
1: 같이 먹는 거예요 원래.
0: 아 원래도
1: 한 칼래예요 한 짝.
0: 아 더 예. 시너지가 있어요. 예.
1: 소화가 이게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 역상이잖아요.
0: 네네.
1: 그럼 위장기능이 거꾸로 올라갈 때 벽사단 덮을 약이 없어요.
0: 네.
1: 근데 대개 금옥단만 먹어도 간이 불화가 안 일어나니까 위기 역상이 안 돼요.
0: 아, 앞을 잡아주니까.
1: 네, 심신불교만 없으면은
0: 네네네.
1: 심장하고 신장만 잘 돌아가면
0: 간이 불화가 별로 없으니까. 네.
1: 그러면 제가 보면 피부를 봐도 지금 어저께 내가 80이 됐는데
0: 피부가 너무 좋으시죠, 우리 선생님. 네.
1: 그럼 먹는 거는
0: 축하드립니다.
1: 네, 금옥단 가지고 있다가
0: 네.
1: 힘들면 먹고
0: 네.
1: 소화 안 되면 벽사단 먹고. 근데 벽사단은 거의 안 먹어요. 1년에 한두 번. 근데 금옥단은 이틀에 한 번씩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은 좀 피곤하고 그러면 바로 먹어요. 이게 몸이 피곤할 찬스를 안 주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요.
0: 피부 진짜 좋으시거든요. 네.
1: 내가 세수를 해봐도
0: 네.
1: 얼굴이 너무 부드러운 거 있죠.
0: 환하세요 피부가.
1: 네.
0: 그냥 환하세요. 빛이 나세요.
1: 기혈 소통이 잘 되니까.
0: 어두운 면이 전혀 없어요. 네.
1: 아까 지금 허리 아프다가 네. 중풍으로 넘어갔죠.
0: 네.
1: 허리 아픈 걸 좀 마무리를 해주고 갈게요.
0: 네네네.
1: 아까 허리 아픈 것은 이제 척추관 협착에서 오는 거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러는데 신장 신호요통이라고 있어요.
0: 네.
1: 콩팥이 약해서 오는 병들.
0: 네.
1: 그거는 2번 요추가 있거든요. 그 주위에서 쭉 가로질러서 아픈 게
0: 예.
1: 명문 신수 지실 혀자리가 그래요. 특히 지실이 눌러서 아프신 분들은
0: 예.
1: 부신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정신 기억력이 없어져요.
0: 그래요?
1: 예. 그 다음에 정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정액이 안 나와.
0: 이거 심각한데요?
1: 네, 부부 관계가 좀 힘들죠.
0: 오.
1: 근데 거기를 네. 치료를 해주면은 허리도 안 아프고 부부 관계도 잘해요.
0: 이야, 이거 중요한 건데.
1: 양기.
0: 네.
1: 그랬을 오, 때 네. 직효약으로 들어가는 게 금옥단이에요.
0: 아 여기 또 금옥단 직효약이구나.
1: 네, 허리도 안 아프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11번, 12번 흉추가 있어요.
0: 네.
1: 거기는 비장 비위가 안 좋았을 비위. 때 거기가 네. 아파요. 그리고 네. 9번 흉추가 있거든요.
0: 네.
1: 거기는 담석.
0: 아 담석.
1: 담석이 있을 때 주로 오른쪽으로 결리고 아픈 것은 그 담석 때문에 그렇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그 요추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 옆에 엎드리면은 저 근육이 쫄록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0: 네.
1: 신우신염이라고 신장 콩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순후관에 염증이 있을 때는 또 거기가 아파요.
0: 오.
1: 그러면 거기를 치료해 버리면 신장도 치료하면서 순후관도 치료하면서 허리까지 같이 고쳐버리는 거예요.
0: 한 번에 고쳐지는구나. 네.
1: 그런데 여기다가 금옥도만 잘 잡숴도 네. 허리 아픈 게 없어져요.
0: 이야 역시
1: 그 이제
0: 진짜 신기하네요.
1: 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아픈 것은 이제 4번 5번 요추가 아픈 것은 대개 무게중량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너무 피곤했을 때 아니면 자세가 나빴을 때 영양 상태가 안 좋았을 때
0: 약간 상체 비만인 분들도 좀 네, 계신
1: 상체
0: 거죠.
1: 비만이 네. 특히 그럼 상체가 무거울수록 허리가 더 아파요.
0: 그렇죠.
1: 거기서 아프면 그 다음에 고관절로 가는데
0: 네.
1: 그 이제 허벅다리뼈라고 그러죠.
0: 네네.
1: 그 대퇴골이라고 그래요. 대퇴골 두니까 장골하고 대퇴골 두 그 사이에
0: 네.
1: 둘레동맥이라고 동맥이 하나 돌아가는 게 있는데
0: 네.
1: 거기가 막히면은 안에서 뼈가 사가버려요.
0: 와.
1: 그러니까 엄청 아파요. 밤이 되면 특히 쑤시고 아프고 저 대퇴골 외측 바깥쪽으로 그냥 땡기듯이 아프고 더 심하면 발바닥까지 가요.
0: 이야.
1: 그리고 더 많이 아픈 부분은 서해부.
0: 서해부는
1: 사타구니
0: 어때요?
1: 있죠?
0: 네.
1: 사타구니 보면 치골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0: 예.
1: 저 음모가 난 부분,
0: 네네.
1: 분두덩이라고 그러죠.
0: 네.
1: 거기서 다리 쪽으로 쭉 가면 끝나는 부분, 거기서
0: 네.
1: 눌러서 아프면은 거기가 아픈 곳은 저 허리 아픈 데예요.
0: 다행히 저는
1: 안 4번,
0: 아픈 것 같습니다.
1: 5번 요추가.
0: 어.
1: 근데 그 우엣을 눌러보면은 그건 이상근이고 저 밑에 맨 밑으로 쭉 내려가서
0: 네.
1: 끝에 항문 쪽에 그쪽을 눌러서 아픈 곳은 좌골신경통이에요.
0: 아 그쪽도 좌골신경통.
1: 네. 근데 그쪽으로는 이제 좀 점잖은 불 성기능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치료를 해야 돼요.
0: 아.
1: 가르쳐만 주지 우리가 성은 안 돼요.
0: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네,
1: 방법을. 고관절이 아프면 반대 항상 모든 관절은 그래요. 손이고 발이고 안쪽이 아프면 바깥쪽도 같이 아파요. 굴신 하잖아요. 자, 내 손 봐보세요.
0: 네.
1: 주먹을 쥐어보세요.
0: 네.
1: 펴보세요.
0: 네.
1: 안쪽 바깥쪽 근육이 다 같이 움직이죠.
0: 그렇죠.
1: 예, 바깥에 아프면 안쪽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음양관계거든요.
0: 네.
1: 모든 병이 그렇게 돼 있어요.
0: 하...
1: 그러니까 바깥에 아프다고 바깥에만 치료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안쪽까지 거기는 뭐가 있냐 임파선이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러니까 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림프절이 림프. 그 사타구니에 있어요.
0: 네,
1: 림프절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는 그거가 없어요. 밀어주는 힘이 없어요. 펌프가 없다고요.
0: 펌프가 없어요?
1: 네, 펌프가 없다고요.
0: 그럼 어떻게
1: 심장에서 해요? 벗어나 있어요.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파요.
0: 오.
1: 그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안 하잖아요.
0: 네.
1: 많이 아파요.
0: 아 정말로요?
1: 네. 그래서 거기는 림프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 손으로 작업 발전해서 자기가 치료할 수 있어요.
0: 계속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1: 네, 눌러서 거거든요. 아프거든요.
0: 네.
1: 아, 저 하루 한 300번씩 거기는 마사지를 해주면. 300분, 10분도 안 걸려요.
0: 아, 그래요?
1: 네. 테레비 보면서도
0: 네.
1: 잠자기 전에
0: 네.
1: 거기만 잘 해줘도 거기 이 림프는 임파선이에요.
0: 네.
1: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하고
0: 네, 네.
1: 그 다음에 목 밑에
0: 목 밑에도 네. 있어요?
1: 네, 거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타구니
0: 사타구니 쪽에
1: 거기가 임파절,
0: 네.
1: 림프절 그 다음에 임파선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잘 문질러줘도
0: 네.
1: 웬만한 건 나서요.
0: 오, 야 정말 신기합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 하나만 아 사실 저는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프신 분이 많습니다. 허리가 이런 거 왜 그럴까요?는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인체 신비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뭐 저희 잠깐 들으시면 마사지부터 해서 귀 마사지, 인부선, 인파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 아까 간이 불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금목단을 좀 드셔서 앞에를 사전에 막아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1: 네, 예방약으로는 최고 좋은 약이에요.
0: 와.
1: 그리고 이제 중풍도 내가 얘기를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0: 네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교과서에는 뭐 폐증이 있고 탈증이 있고 뭐 성형경기사를 먹이고 각형경기사를 먹이고 그거 안 듣습니다.
0: 네.
1: 어림 턱도 없어요.
0: 네.
1: 근데 다 무시하고
0: 예.
1: 불통, 측통,
0: 네.
1: 아픈 곳 만져서 찾아서
0: 네.
1: 없애주면은 불통, 측통,
0: 바로 네.
1: 아프면 통증, 통측, 불통 안
0: 불통이죠.
1: 아파요.
0: 예.
1: 그러면 고메즈나 이제 나타샤 같은 이런 멕시칸 환자들은 그분들은 의사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치료 확률은 80%에서 90%예요. 근데
0: 아.
1: 한국 분들은 50%가 힘들어요.
0: 선생님 말씀 잘 안 듣나요?
1: 자기가 의사 다 해버려요.
0: 그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1: 심지어는 어디 족삼리 침나주시오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0: 아, 네.
1: 그것도 말도 이제라고 안 듣고
0: 네.
1: 그래서 어, 팔자가 타고나는 것 같다. 우리 고메즈나 나타샤 이런 환자들은
0: 네.
1: 다른 데서 그
0: 근데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1: 그러니까 그 수맥기 한의원 그 강
0: 네,
1: 원장님이 그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0: 네.
1: 되게 리퍼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환자들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0: 예.
1: 그 서박사한테 가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셔 오셨더라고.
0: 아 원장님 리포트 해주셨군요.
1: 근데 나한테 추천을. 올 때는 눈이 맹인이었다고요. 맹학교 다니고.
0: 어.
1: 그리고 두 딸이 양쪽에서 붙잡아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살이 얼만큼 쪘든지 다리 하나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0: 아 그렇죠. 눈이 불편하면 운동 못하죠.
1: 워커를 짚고 양쪽에서 짚어줘도
0: 네.
1: 침대에 못 올라가요.
0: 와.
1: 그래서 너 오늘이 이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고 고치고 싶냐 그랬더니
0: 네.
1: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허리를 치러 오니까 바로 쓰더라고요. 일단은 오. 그분이 석 달 안에 걸었으니까
0: 와.
1: 지금은 워커고 뭐 없이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0: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다 신기해요 진짜.
1: 네. 그래서 이분 팔자요. 나는 눈 고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0: 네.
1: 아까 말하는 태양하고 각선하고
0: 네.
1: 어요
0: 네.
1: 그 침만 놔줬어요. 왜냐면 내 덤탱이 안 쓰려고.
0: 네.
1: 그런데 눈 떴어요.
0: 근데 그분은 진짜 운이 좋으시다.
1: 그것도 고메즈 그 환자는 요 우리 방송 에디온 국장님이
0: 네.
1: 쩔뚝쩔뚝 가니까 내 명함을 준 거예요. 가보라고.
0: 그러니까 아무런 뭐 없이 그냥 불편해 보이시니까는
1: 네.
0: 안내 소개를 해주신 거군요. 네.
1: 근데 처음에 와갖고 내가 네. 치료하니까 걸으니까
0: 그게 참 운명이 참 신기하네요.
1: 그 사람들 돈이 진짜 없어요. 그래도 금옥단 석 달 다 먹고 지금 멀쩡해요.
0: 아, 그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뭐 그걸
1: 그
0: 해야죠.
1: 처음에 올 때는 그 지팽이가 뭐 네 발 달린 거 그거 짚고
0: 네, 그
1: 다니는데,
0: 거, 예. 네.
1: 그러더니 지금은 지팽이 하나 그것도 배낭에다 짊어지고 다녀 들고 짚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팔자인 것 같아요.
0: 인연이고 팔자네요. 네, 진짜.
1: 요 방송 들으셔도
0: 네.
1: 운 좋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0: 그렇죠,
1: 고치고.
0: 그렇죠.
1: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 80이 됐잖아요.
0: 네.
1: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 되니까. 언제 할지 몰라요 그거는. 네, 시간이 운이 저하고 연분이 되시는 분들은
0: 그러니까 저도,
1: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0: 야 말씀해서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저희가 원장님과 굉장히 인연이 있으시라고 생각 들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좋은 인연과 이렇게 좋은 그런 운을 또 찾으시는 분, 잡으시는 분이 계신 거고 또 그 눈앞에 있는 운을 못 잡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고 정말 건강해지는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원장님 혹시 마지막 인사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산삼을 신경을 못 써가지고
0: 네.
1: 산삼을 보니까 많이 숨켜져 있더라고요.
0: 그거
1: 오시면은 뭐 절반 값으로 드릴 테니까
0: 네.
1: 값 따지지 말고 오세요. 그냥 싸게 드릴 테니까.
0: 산삼도요?
1: 네.
0: 이야 너무
1: 그리고
0: 좋습니다.
1: 유튜브 보시면은
0: 네.
1: 산성민 산삼을 치면은 내 얼굴이 나와요.
0: 네.
1: 그것을 클릭해야만 고메즈 치료원가든지 또 여든 93살 어르신이 그냥 걸어가는 거 그 진짜 치료 장면이 거기 나와요.
0: 유튜브에 성민 산삼 찍으시면 나옵니다.
1: 네. 그거 보시고 근데 보험은 다 되니까
0: 네.
1: 보험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지금 바로 성민산삼을 찍어서 직접 보셔도 좋고요. 809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의 팔가 호바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3-503-3309 04번 213503에 3304번 성민산사 한방병원 우리 닥터서 서 원장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지금 오늘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저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 제가 가더라도 즐거운 주말, 건강한 주말 되시라는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조수미 씨의 나 가거든 들으시면서 마지막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AM 1650 라디오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이서희입니다. 지난주부터 조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 말 가장 극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인 위화도 회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이성계. 그 결정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고려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위화도 회군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조선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려는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왕도 있었고, 신하도 있었고, 고려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주, 고려 최고의 충신, 고려 최고의 외교관, 고려 최고의 학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정몽주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승자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모두 옳았고 고려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시대를 읽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수석 졸업,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대학 교수, 이 모든 것을 합친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죠. 권문세족이 썩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집이 낡았다고 집을 부수지는 않는다. 고쳐서 써야 한다. 그에게 고려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나라였고 500년 동안 이어져온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말하는 새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애국자였습니다. 정도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새 나라를 만들자고 했고 정몽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고려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목표는 같았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계도 정몽주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성계는 여러 차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새 나라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몽주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술자리가 열립니다. 1392년 봄, 개성.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납니다. 젊은 이방원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새 나라는 어렵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하여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려든 조선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같이 갑시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듭시다. 정치적 제안이자 마지막 회유였습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즉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바로 단심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어도 고려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이방원은 깨닫습니다. 설득은 끝났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역사는 유명한 밤을 맞이합니다. 선죽교. 정몽주는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쇠몽둥이가 휘둘러집니다. 정몽주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리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방원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방원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정몽주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고려 부흥 세력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훗날 태종이 되는 사람다운 판단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정몽주가 사라진 뒤 역사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1392년 공양왕이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처음부터 국호가 조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세 나라 이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화령, 조선, 기타 여러 이름이 후보에 올라옵니다. 결국 명나라 황제가 조선을 승인합니다. 조선, 아침의 나라.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대부분은 담담했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농사를 지어야 했고 장사꾼은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고 당장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 나라는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설계도를 꺼냅니다. 불교 중심 국가에서 유교 중심 국가로, 귀족 국가에서 관료 국가로, 그리고 500년 조선 왕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성계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주저없이 정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 군대를 이끄는 사람.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도전은 후자였죠. 그는 혁명가이면서 동시에 설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건국 대통령의 참모이자 헌법 기초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장이자 국가비전 설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정도전은 새나라를 만들고 싶었을까? 권력을 잡고 싶어서였을까요? 물론 권력욕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정도전의 글을 읽어보면 그보다 훨씬 큰 고민이 보입니다. 고려는 왜 망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는 고려가 단순히 왕이 무능해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기업 컨설팅에서나 나올 법한 생각입니다. 사장이 바뀐다고 회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도전이 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왕이 나오면 나라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좋은 왕만 믿으면 안 된다. 제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것 놀랍지 않은가요? 당시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기본적으로 왕이나 황제가 절대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말합니다.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 왕도 학문을 해야 한다. 왕도 잘못하면 신하가 비판해야 한다. 이 말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급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도전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과 같은 견제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 감시장치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감사기관, 국회가 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물론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당시 기준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정도전 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민본주의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백성이 직접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개념입니다. 실제로 정도전은 여러 글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고려 말 백성들이 왜 힘들어졌는지 분석하고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권문세족의 특권을 비판합니다. 지금 읽어보면 정치개혁 보고서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도전을 너무 현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역시 철저히 14세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상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성 참정권도 없고 신분제도 유지됩니다. 왕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정도전은 민주주의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유학자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앞선 국가 설계자였기 때문이죠. 역사학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혁명가는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무너뜨린 뒤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만든 시스템 상당수는 500년 동안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1392년에 만든 국가 시스템이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합니다. 무려 500년입니다. 오늘날 기업 가운데도 500년 유지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도전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국가 설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훗날 이방원과 충돌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제도가 강한 나라를 원했고 이방원은 강한 왕이 이끄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조선을 만든 두 천재.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조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곧 피로 물든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도전이 만든 왕의 견제기관 삼사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삼사는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을 감찰하며 정책을 논의하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삼사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말하는데요. 사관원은 한마디로 왕에게 직언하는 기관입니다. 왕의 잘못된 정책이나 행동을 비판하고 왕이 부적절한 인사를 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왕의 명령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재고를 요청하고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능력 없는 측근을 고위직에 앉히려 하면 사관원 관리들이 전하, 그 인사는 부당합니다 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국회의 견제 기능과 비슷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헌부인데요. 한마디로 감찰원, 감사원 역할입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비리 관리를 탄핵하고 지방 수령을 감찰하고 사회 기강을 유지합니다. 암행어사가 지방을 조사했다면 사헌부는 중앙에서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감사원, 검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으로 홍문관인데요. 한마디로 국가의 띵크탱크였습니다. 왕에게 정책을 자문하고 역사와 경전을 연구하고 왕의 학문 교육을 하고 경연을 주관했습니다. 경연은 왕과 학자들이 함께 공부하며 국정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정조는 홍문관 학자들과 토론을 즐겼고 세종대왕 역시 경연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국책연구원, 청와대의 정책실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사가 서로 협력하면서도 왕권을 견제했다는 것입니다. 사관원이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고 홍문관은 정책을 검토하고 자문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기관의 젊고 유능한 관료들을 흔히 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들이 매우 강력해서 왕조차 함부로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종 때 삼사가 크게 강화되었고 이후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다른 왕조에 비해 비교적 강한 왕권 견제 장치를 갖춘 나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책을 읽을 때 종종 착각을 합니다. 왕이 바뀌면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농촌 마을을 생각해 볼까요? 한 농부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소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내는 밥을 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 바뀌었대. 농부는 잠시 놀랍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밭을 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부분 백성들은 왕조 교체를 정치 엘리트들만큼 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군가 보다 세금이 줄어드는가, 전쟁이 없어지는가, 외구가 안 오는가, 굶지 않는가 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 갑자기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 가지의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새나라는 좀 달라질까? 바로 그것입니다. 고려 말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과 약탈, 부패와 수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은 혁명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회사 이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호도 정해야 하고 법도 바뀌어야 하고 관복도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하고 심지어 수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여전히 개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생각합니다. 개성은 고려의 도시다. 새나라는 새 수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룡산도 검토합니다. 무학대사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풍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한양이 선택됩니다. 오늘날 서울이죠. 당시의 한양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논밭이 많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이 있었고 교통이 좋고 군사적으로도 유리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나라의 중심을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전쟁 중일까요? 아닙니다. 승리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조선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정도전은 설계자였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었죠. 신흥사대부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원입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한 사람. 정몽주 제거에도 관여했고 정치적 싸움에서도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조선 건국 후 생각보다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도전은 왕자의 정치 참여를 경계합니다. 반면 이방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기여했는데.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이 씨앗은 피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조선을 만든 두 천재, 그들의 충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선죽교 이후 고려가 사라지고 조선이 태어나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었고 조선의 건국은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권력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다음 시간에는 정도전 대 이방원, 조선 건국 이후에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정치 드라마, 그리고 왕좌의 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봄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는 캘코 TV의 켈리입니다. 오늘은 보험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는 위험에 관한 조건과 보험 가입 금액 및 보험료 그리고 보험 회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 보험회사는 각 보험에 대한 경험과 서비스, 사고 처리 능력, 평판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이나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정합니다. 그 중에서 운영 방식은 크게 주인가 보험사와 비인가 보험사로 나뉘어집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AM Best라는 국제적 공인기관에서 평가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주에서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에서 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재정의 건전성, 관련 보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자격 여부에까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은 후에도 보험국으로부터 보험 사고 처리 과정이나 보험 증권 내용의 공정성, 보험료의 적정성까지 계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이와 달리 비인가 보험사는 최소한의 자격 여부만 검증받으면 보험 영업을 허가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가 설립된 주에서 인가를 받은 상태여야 비인가 보험사로 운영할 주에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주에서 요구하는 최저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가와 비인가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주에서 운영하는 보험보장기금의 적용을 받는가입니다. 인가 보험사에 가입하면 보험사 파산 시 보험보장기금에서 보험사고를 대신 진행하여 일정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종업원 상해 보험을 제외하고 50만 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인가 보험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변제 가능한 금액 이외에는 보장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차이로는 인가 보험사와 비인가 보험사와 달리 보험 증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보험 사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주 보험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보험사가 좋은지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가 보험사는 장점이 많지만 주 보험청의 관리 감독하에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보험 증권이 주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험 상품의 융통성이 없을 수 있으며 신속한 서비스나 필요한 보험 조건을 제공받기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내용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나 인가보험사에서 제공되지 않은 보험 조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고객의 사고 기록으로 인가보험사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인가보험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인가보험사를 서플러스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AM Best 등급 평가가 있습니다. AM Best는 1899년부터 보험사를 평가해온 국제적 기관으로서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A++부터 F까지 나누고 보험사의 크기를 자산 규모에 따라서 100만 달러 이하 I부터 20억 달러 이상 XV까지 나눕니다. 주인가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낮고 자산 규모도 작은 보험사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정평 있는 비인가 보험사를 통해서도 융통성 있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1: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6: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5: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 재선거! 재선거!
5: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심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7: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5: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9: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 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8: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 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3: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2: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4: 부실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12: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 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5: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일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4: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18: 김민석 총리가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7: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9: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4: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세상의 흐름을 조금 더 쉽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치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세계 최대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추진하여 기업 가치 2,60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전 작은 로켓 회사였던 기업이 이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고액 CEO 기업 중세안이 부결되며 미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북미에서는 월드컵이 시작되었죠. 48개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컵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축구가 펼쳐지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수십조 원 규모의 스포츠 베팅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에너지 불안이라는 오래된 숙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우주 산업의 미래, 부자세 논쟁, 월드컵의 경제학, 그리고 국제 유가 가치, 이런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돈과 기술 그리고 미래의 변화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페이스X 소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가 아직도 막대한 투자금을 쓰고 있고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수익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는데 기업 가치가 대한민국 GDP보다 크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는 주당 135달러 수준의 IPO를 추진하면서 약 1조 7,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2,660조 원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비싸다. 반면에 또 어떤 투자자들은 오히려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간을 200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페이팔을 매각한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머스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화성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당시 우주 산업은 사실상 정부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의 나사, 러시아의 우주청, 유럽의 우주국 정도가 주도를 하고 있었죠.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실 로켓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현재 핵심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우주에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인터넷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도 산악지역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현재 스타링크의 가입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스페이스X 매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2,600조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할까요? 먼저 독점력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규모 위성 발사 능력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4형 로켓 분야에서는 사실상 스페이스X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래 시장입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단순히 로켓 사업이 아닙니다. 위성 인터넷, 우주 통신, 우주 물류, 우주 관광, 달 개발, 화성 탐사, 우주 자원 개발까지 연결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21세기의 철도 회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19세기 철도가 미국 경제를 바꿨다면 21세기에는 우주 인프라가 경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 안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 통신, 재난 대응까지 우주 인프라는 이제 국가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1조 7,500억 달러 가치가 정당화되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가치가 지나치게 미래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스페이스X는 아마존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비싸게 평가된 꿈이 될 것인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는 적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 적격 등급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시장은 이제 스페이스X를 실험적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실제 인프라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사람들에게 항공산업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인터넷 이야기를 해도 비슷했고요. 지금 우주산업도 어쩌면 그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로켓 회사가 아니라 미래 인류의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려는 시도인지도 모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샌프란시스코 CEO의 증세안이 부결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성공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 그런데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가? 사실 이 논쟁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존재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공을 매우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열매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의 집중이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1950년대 미국 대기업 CEO의 평균 연봉은 일반 직원의 약 20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일부 기업은 300배, 500배, 심지어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에서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메타, 구글 같은 기업들은 AI 붐으로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창업자들과 주요 주주들의 자산은 수십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반 중산층은 어떨까요? 집값은 올랐습니다. 보험료도 올랐고 교육비도 올랐고 의료비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나의 삶은 더 힘들어졌을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부자세 논쟁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인접해 있고 기술기업 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부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증세의 찬성론자들은 말합니다. 수백억 달러를 가진 사람에게 몇 퍼센트 더 걷는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 세금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서부 도시들은 지금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포틀랜드. 거리에는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기업과 보유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사례를 자주 언급합니다. 바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기업들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오라클, 휴라패커드 일부 사업, 테슬라 본사 등이 텍사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세금안이 이유만은 아닙니다. 규제, 부동산 가격,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분명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순간 기업이 떠난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결국 미국 사회는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 그리고 경제 성장.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 이 논쟁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가 새로운 사회적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올림픽과 함께 인류 최대 이벤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번 2026년 월드컵은 특별합니다.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합니다. 경기도 104경기로 늘어났습니다. 개최국도 세 나라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왜 FIFA는 이렇게 규모를 키웠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 때문이죠. 월드컵은 엄청난 산업입니다. 방송권, 광고, 스폰서, 관광, 굿즈 판매, 베팅 산업,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광고 시장입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FIFA 입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수익 기회가 됩니다. 이번 월드컵 예상 경제 효과는 수백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호텔, 항공, 레스토랑, 렌터카 업계가 엄청난 트수를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베팅 산업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스포츠 도박은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주에서 합법화됐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골을 넣을지, 전반전 스코어는 얼마일지, 심지어 다음 코너킥이 어느 팀인지까지 베팅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월드컵 관련 베팅 규모가 약 7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제는 중독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생들의 스포츠 베팅 참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언제나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억은 오래 남고 손실의 기억은 빨리 잊혀집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되죠. 이번 월드컵은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대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도박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이웃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는 때때로 아주 작은 지역 때문에 흔들리게 되죠. 지금 그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는 수십 년 동안 중동에 의존해 왔습니다. 전기차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석유는 경제의 핵심입니다. 비행기, 선박, 트럭, 화학산업, 플라스틱, 비료 모두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시장은 긴장하게 되죠. 실제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공급의 불확실성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늘 최악을 상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석유국이 생산을 줄이면, 이런 걱정만으로도 유가는 움직입니다. 실제 최근 WTI가 다시 상승한 이유도 이러한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유가를 경제의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낮아도 문제이고 산유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됐죠. 지금은 당시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전문가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이미 미국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준은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자극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는 단순한 원자재 뉴스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금리, 환율까지 모두 연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 중동 뉴스는 멀리 있는 국제 뉴스가 아니라 내 주유소 가격, 내 전기요금, 내 보험료, 내 생활비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 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유가 이야기에 이어서 물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CPI입니다. Customer Price Index. 한국어로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숫자만 듣고 지나가죠. 3%, 4%, 5%.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하면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4%를 넘어선 것이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도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근원 물가에 있습니다. 경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ore CPI, 근원 물가입니다.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집 안에 실내 온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갑자기 하루 동안 햇빛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집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거죠. 경제도 비슷합니다. 석유 가격은 하루에도 크게 움직입니다. 식품 가격도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 물가이죠.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헤드라인 CPI는 4.2%로 상승했지만 근원 물가는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물가 재폭발은 아직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물가가 다시 올라갔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석유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국제 유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됐고 이란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석유는 경제의 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항공료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고 식품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CPI 전체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딸기 한 상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장에서 수확을 하고 냉장차로 이동을 하고 물류센터를 거치고 마켓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 과정 전체에 가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딸기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유도 영향을 받습니다. 고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쇼핑 배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안심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5월이 쟁점이다 라는 쪽입니다. 이들은 최근 CPI 상승이 대부분 에너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도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현재 미국 소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식고 있습니다. 고용시장도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훨씬 신중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유가 상승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만약 중동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진다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작은 불씨지만 나중에는 큰 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연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식고 있고 기업 투자도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를 내려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브레이크도 밟고 싶고 가속페달도 밟고 싶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상당히 신중합니다. 누구도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사실 두 개의 경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경제는 일반 소비자 경제인데요. 생활비가 부담이 되고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이자도 높습니다. 두 번째는 AI 경제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경제가 아주 좋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가이고 두 번째는 근원 물가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이번 CPI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 미국 물가는 다시 한번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도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뉴스에서 CPI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숫자 안에는 주유소 가격이 들어있고 마켓 가격이 들어있고 우리의 생활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물가가 다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유가 충격이 오래갈 것인가 이 문제는 2026년 하반기 세계 경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가 역시 지금 그 답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물가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0: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시작해서 세금, 축구, 석유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스페이스X는 인류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고 부자세 논쟁은 미래 사회의 분배를 고민하고 있으며 월드컵은 거대한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하지만 뉴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변화는 우리의 일자리, 생활비, 자산,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복잡한 세상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다락방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을 두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11: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10: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9: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황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3: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 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터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2: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4: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9: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6: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7: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6: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8: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16: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9: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20: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21: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2: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0: 김인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22: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2: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적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며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5: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26: 그럼요.
25: 리타이어먼 잘 해놓으셨어요, 후디 씨?
26: 이제부터 준비해야죠.
25: 아, 빨리 빨리 할수록 좋대요.
26: 오늘 말씀 듣고 네. 좀 준비 좀 하려고요.
25: 네, 우리 문선영의 모니터 와이즈 금융의 문선영 씨 안녕하세요.
2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6: 반갑습니다, 대표님.
27: 네, 반갑습니다.
25: 아... 네, 대표님. 네. 정말 요즘요 네. 보니까 네. 아니 어제 어떤 그 주식을 보니까 세상에 1년 사이에 700%가 뛰었어요.
27: 그럴 수 있죠.
25: 근데 네. 그거 잘못 또 그게 꽂히면 700%를 또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27: 그렇죠. 네.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니까
26: 네.
27: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또 우리 네. 마음이 어때요? 심란하죠. 나는 안 했는데
25: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27: 나만 뒤처지는가? 근데 네. 그런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부하 내동 자체가 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돈을 모으고 네. 결국에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당장의 내일을 보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의 은퇴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래요.
26: 네.
27: 은퇴 준비는 맨 처음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25: 빠르면 빠를수록
26: 은퇴 준비요?
25: 지금 네. 지금
27: 미국에서 은퇴 준비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인컴을 벌어들이면 네. 소셜 텍스 떼가요 안 떼가요?
26: 떼가죠.
27: 떼가죠. 그게 왜 소셜 텍스를 왜 떼가죠? 나중에 소셜 인컴을 주려고 떼가는 거예요. 네네. 은퇴했을 때 첫 번째 월급에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은퇴 플랜이에요. 은퇴 준비를
25: 빠르면 빠를수록
27: 또 다른 면에 동전의 한 면으로 다른 또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26: 네.
27: 열심히 왜 일하는 줄 아세요? 은퇴해서 일 안 하려고. 돈 걱정하지
25: 네.
27: 않으려고.
25: 네네.
27: 그러니까 이 모든 종착역이 그리고 결승점이 어디냐면 결국에는 도착지는 은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6: 네.
27: 누가 주식이 막 올랐다 나만 지금 못하고 있나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마라톤이 끝나봤을 때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26: 네. 그렇죠.
27: 내 나이 68이던 70대 나는 과연 얼마를 내가 모아서 은퇴를 할 것인가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부안해동하지 않고 불안하지 네. 않고 쭉 갈 수 있는 거죠.
25: 네.
27: 괜찮습니다.
25: 어떤 오빠들을 만났는데요.
27: 네.
25: 옛날 비트코인을
27: 네.
25: 엄청 샀대요.
27: 네.
25: 그거 그냥 있으면 지금 2천만 불 넘는데 행복하게 집도 사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때 정리해가지고요.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는데 그게 폭삭 망해서 휴지 조각이 됐대요. 그래서
26: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요.
27: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25: 위험한 거야. 진짜.
27: 투자라는 것은 네. 어차피 내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게 투자잖아요. 잘 그렇죠. 되면 좋은 거고 네.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요. 하시는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떤 거냐면 투자가 나쁩니까? 아니요. 저도 코인 하고 있고 저도 스탁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전체적인 그림에서 네. 내가 얼마만큼 리스크를 안을 것인지의 그 포션을 정해서 알아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25: 네. 그렇죠.
27: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묻어두면 좋아라고 생각하셔서 오랫동안 그냥 버티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네.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은 거기서 얼마 정도 25%는 내가 수익으로 빼가지고 네. 다른 쪽으로 또 옮겨놓고 다른 쪽으로 옮겨놓는다라는 거는 뭐 은행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 됐든 그런 쪽으로 옮겨놓고 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때 가서 또 빼가지고 좀 분산을 시켜놓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거든요.
26: 네, 네.
27: 근데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나의 투자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우리 아는 형이 뭐 잘 돼가지고 나도 같이 물려서 들어간다든지
26: 네.
27: 우리 점심에 주일날 어제 또 주일날 얼마나 많은 점심시간에 돈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아마 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하라는 대로 또 내가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안 되는 경우 있으면 정말 따지지도 못하고 묻지도 그럼요. 못하고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의 맞는 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나는 가장 무엇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잡아놓고 시작하면 교육을 네. 받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5: 네.
26: 야, 역시.
25: 그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27: 네, 맞습니다.
25: 네.
26: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이유가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또 네.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시니어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정 전략을 소개하기 위한 건강한 은퇴 그리고 네. 풍족한 노후라는 뜻에서 6월 특별 세미나가 지금 진행이 되죠.
27: 네, 저희 뭐 매달 세미나를 하니까 특별하다고 네. 말을 못 드리겠어요.
26: 아, 특별하죠. 매번 매번 특별한 건데.
27: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매번 네. 매번 특별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니 저기는 뭐 5월에도 세미나, 4월에도 세미나, 3월에도 세미나 그런데
25: 계속 공부해야 돼요.
27: 저희는 계속 그 방법으로 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26: 그럼요.
27: 네. 진짜 가르쳐드리고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들으시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쉐이핑을 해나가는 거죠.
26: 네, 네, 네.
27: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근거가 있는데 네. 내가 투자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재정 상담을 먼저 받아볼 것인가
25: 네.
27: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낫죠.
25: 네, 진단부터 해야죠.
27: 그렇죠. 진단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그렇죠. 의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잖아요.
26: 네.
27: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 교육들과 재정 상담이 먼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6월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저희가 네. 교회에서 해요.
26: 네.
25: 네. 어디 교회?
27: 저희가 교회를 매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25: 네.
26: 이제 다양한 곳에서 네. 지금 다양한
27: 그래서 LA 동부, 북부, 남부, 서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25: 네.
27: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나성 북부 교회에서 노스 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노스리지 근처 그 정도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고요.
26: 네.
27: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애너하임에서 그 남가주 연합 장로교회에서 저희가 하고요.
25: 오전 10시 반.
26: 16일 화요일.
27: 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화요일인 오전 10시 30분에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6월 30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월넛 북부교회, 월넛이니까 동부 쪽이죠.
26: 네.
27: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의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죠.
25: 어떤 의미인가요?
27: 우리 성도님들이 네. 교회 다니신 이제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재정에 가장 취약한 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싶어요.
25: 왜요?
27: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5: 네.
27: 기도로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신앙생활 안 하시죠. 표정 보니까.
25: 아니 불교 다니시는 분은 그러면 좀 더 잘하나?
27: 아, 이제 네. 물론 이제 다 종교마다 네. 특성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 분들이 가장 네. 취약한 부분들이 좀 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준비보다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26: 받아들이는 성적인 게 좀 있죠 아무래도.
25: 근데 제가 없어서 네.
27: 그리고 그냥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니까 네. 내가 해야 되는 포션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제력이 좀 실천력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야말로 올바른 재정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재정 플랜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한다 그랬을 때 그 성도님들만 오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분들 네. 그 근처에 사시는 하버시디라든지 아니면 뭐 가디나라든지 아니면 뭐 팔로스 버디스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그날 오셔가지고 화요일 오전에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신문 광고에 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네. 내가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네. 혹시라도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일정을 좀 알고 싶으시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합니까? 라는 질문이 네. 있으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5: 바로 구글에 문선용의 모니터 치시면 여러 가지 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방송 채널 문선영 머니톡을 운영 중이시고요. 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라디오 서울에서 문선영의 머니톡 진행을 하고 네. 계십니다. 전화번호 하나 주실까요?
27: 네. 전화번호가 626-827-9599번 626-827-9599번으로 이제 방송 중에는 문자 주시면은 좋겠죠. 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전화번호 못 적으셨으면 운전 중에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문선영 뭐 재정 문선영 머니 뭐 이렇게 하시면 제 전화번호 이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6: 네. 또는 저희 라디오 서울 뭐 저희 유튜브나 보이는 네. 라디오나 또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문의 번호 626-827-9599 626-827-9599 9599번입니다.
25: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궁금해요.
27: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돈을 불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네. 특히 요즘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세대별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들어가요. 네. 예를 들어 30대는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은퇴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30년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네. 그러면 가정 경제에 있어서 가정 재정에서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40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50대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60대 벌써 은퇴를 지금 내년에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생명보험이 우리의 자녀분들이 다 컸단 말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생명보험을 누구 때문에 들죠? 보통?
26: 자녀들 때문에
27: 네. 혹시 내가 무슨 일 났을 때 우리 자녀한테 도움이 되라고 들지만 그렇죠. 이제는 부모님들이 쓰시는 생명보험으로 그걸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디어를 좀 드릴 거고요. 네. 내 생명보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다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네. 보통 지난 팬데믹 동안에 CD가 사실은

0: 허가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뭐 401k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IRA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 평생 이제부터 그 돈 가서 싸서 쓰셔야 되거든요. 50만 불 가지고 나오면 예전에는 은퇴가 다 준비가 됐었어요.
1: 네.
0: 왜냐면 소셜이 좀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고.
2: 네.
0: 거기에다가 50만 불 정도면 인생의 수명이 한 85세 정도? 뭐 그 정도면은 다 되니까 충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소셜이 되게 낮아요. 찾아 쓰시는 네. 금액이. 네. 거기에다 두 번째, 우리가 85세에 사망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1: 네.
0: 점점 갈수록 수명이
2: 늘어났죠.
0: 길어지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굳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뭐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또 그런 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50만 불 있다고 해서 우리 두 부부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1년에 5만 불씩 꺼냈으면 10년이면 끝나요. 50만 불이.
2: 그렇죠.
0: 근데 1년에 5만 불씩 꺼냈었는데 10년인데 내가 68세면 78세면 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늘려서 쓸 것인가.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1: 네.
0: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 만약에 나왔는데 부동산에다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68세신데
2: 아,
0: 힘들죠. 근데 네. 그분들이 또 주식에다가 다 돈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2: 아, 또 불안해서
0: 불안하죠. 네, 네. 혹시라도 잘 되면 좋지만 떨어지게 네. 되면
2: 그럼요.
0: 큰일 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 돈을 지키면서도 이자를 연평균 한 7.5% 받을 수 있는 곳.
1: 네.
0: 그래서 내가 평생 걱정하지 않고도 그리고 롱텀 케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알아봐야 되나. 네. 이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교회에서 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2: 네, 네.
0: 저희가 또 이제 LA에서
2: 네.
0: 오피스에서 또 특별히 한번 하고 네. 그리고 줌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세미나가 있어요.
2: 네, 네. 금요일이네요, 이거는.
0: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2: 12일 금요일입니다.
0: 네.
2: 돌아오는 12일 금요일 저녁 7시네요. 맞죠?
0: 네, 네, 맞습니다. 주제가 누구에게 그리고 왜 어뉴이티가 필요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2: 네.
0: 은행 CD와 어뉴이티를 좀 비교도 해야 되고 어뉴이티 많이 요즘 떠드는데 도대체 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1: 네.
0: 확인 좀 해보시면 좋겠죠.
2: 네.
0: 그리고
2: 네.
0: 은행 CD에 넣어놨을 때하고 어뉴이티 넣어놨을 때 어떻게 목적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401k라든지 IRA라든지 뭐 우체국 한국분들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은퇴하시면 TSP라는 걸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거는 또 어뉴이티로 왜 반드시 옮기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오,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런 이유들
1: 네.
0: 그리고 또 고정인컴 어뉴이티라든지 요즘 어뉴이티 광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실제
1: 네.
0: 광고와 내가 어떻게 현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저는 가르쳐드리고
2: 너무
0: 싶어요.
2: 좋다, 네.
0: 왜냐하면 광고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딱 선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플랜일 수도 있고
2: 네.
0: 광고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하고 실제로 광고를 읽을 수 있는 방법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1: 네.
0: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저녁 이번 주 금요일 저녁
2: 네.
0: 7시입니다.
1: 네.
2: 위치가 3435 윌셔 블루버드 14층이네요.
0: 네, 네. 에퀴터블 빌딩이라고 이제
2: 네,
0: 보통 하죠.
2: 빌딩.
0: 그 H마트
2: 네.
0: 있는 그 빌딩입니다. 네. 네.
1: 줌으로도 참가하실 수 있네요.
0: 네. 줌으로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2: 네, 네.
0: 예를 들어 샌디에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1: 네.
0: 줌으로 하고 있고요.
1: 네.
0: 7시에 현장에서 오피스에 오셔도 되고 오피스
1: 네.
0: 오시면 이제 뭐 간단한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요깃거리는
1: 네.
0: 저희가 준비합니다.
2: 네.
0: 그래서 직접 얼굴 뵙고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줌으로 전화기나 컴퓨터로 들어오시면
1: 네.
0: 또 저 얼굴 보면서 이제 하겠죠.
2: 네네. 네.
1: 줌으로
0: 네.
1: 줌 그 626-827-9599
0: 네.
1: 626-827-9599로
0: 네.
1: 신청을 하시면 줌 링크도 보내주시죠.
0: 맞습니다.
1: 네.
0: 줌 링크 보내드리고요.
1: 네.
0: 들어오셔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1: 네.
0: 이렇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비교도 좀 해보시고
1: 네.
0: 그러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진짜 똑똑해져야 돼. 내 거 지키려면. 그렇죠?
2: 아니 저는 사실은 네. 저희가 토레스 장로교회 근처거든요. 집이.
0: 아 그러세요.
2: 그래서 와이프를 화요일 날 2월 13일 화요일 날 보내려고
0: 오.
2: 했는데
0: 네. 했는데
2: 12일 금요일 날 저희 7시가 또 이게 줌이 되네요.
0: 네.
2: 와이프 같은 경우.
1: 네.
2: 근데 저는 이 주제 너무 좋아. 어머니 광고와 현실 플랜 구분 이거
0: 네,
2: 진짜
0: 네.
2: 필요하거든요.
1: 필요한
0: 맞아.
2: 요새 광고 정말 많은데
0: 네.
2: 그걸 뭐 야 나도 되나 이거 몰라요 우리가 진짜.
1: 네.
2: 전문가들한테
0: 그렇죠.
2: 이거 받아야 됩니다.
0: 네. 맞아요.
1: 그리고
2: 주제 너무
0: 광고가
2: 좋아요.
0: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높은
2: 네.
0: 이자율만
2: 그것만
0: 보여요.
2: 맞아요. 네. 네.
0: 그런데 그게 항상 높은 이자율에는 뭔가가 내가 내야
2: 그쵸,
0: 되는
2: 있겠죠.
0: 있죠.
2: 네.
0: 그리고 이 세상에서 딱 뭐 하나만 좋은 상품은 없어요. 같은 어뉴이티를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0: 내가 어떤 상품을 고를 것인가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게 어떤 플랜일까를 그거를 네.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요즘 제가 광고 나오는 것들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이 광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네. 손님들한테 이 광고가 어떻게 읽힐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손님들은 그냥 높은 넘버만 보고 딱 선택을 하시는데 아 이렇게 플랜을 다 이해하시고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드립니다.
1: 네, 자 바로 문선영 씨에게 상담 받으시고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16-827-9599 616-827-9599 구글에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기만 해도 많은 정보들이 네. 나오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YG금융의 우리 문선영 전문가셨습니다. 간단히 끝 인사 주실까요?
0: 네, 여러분 요즘 이제 6월이니까 거의 상반기가 지금 거의 다 지나가거든요.
2: 그렇죠.
0: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2026년이 반절이 그렇죠. 지나가고 있어요.
2: 네.
0: 아는 것도 정말 지혜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아닐까 싶고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 30년 여러분과 함께할 재정 전문 그룹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세미나에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주변의 지역에 교회에서 저희도 찾아가는 세미나에도 많이 오셔서 좋은 정보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2: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투자에도요. 배드 케이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어 진짜. 우리 이 노래 들어요. 닥터 닥터 금융의 닥터는 문선영 닥터 닥터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웅과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 개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넣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다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 헤어뜨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이제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면 애들 잘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 와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구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가끔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있다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놀러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도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일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어,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그래서 우리 되게 철학적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6월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지만 우리 삶의 진정 소중한 것들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부, 친구의 따뜻한 전화 한 통,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평안은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하시면서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건강 정보까지 나누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